0: 위치한 도시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Number 1, Amsterdam. Number 2, Eindhoven. Or number 3, Frankfurt.
1: Mm-hmm.
0: 오, 어떤 도시일까요?
1: Yeah.
0: 그 소세지 좋아하세요?
1: Yes.
0: 이 지명의 이름을 딴 소세지도 있는 것 같아요.
1: Oh, do you mean the answer
0: the
1: to today's quiz?
0: 네,
1: ah,
0: 네.
1: okay, gotcha. You know, it's funny with the Netherlands.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it, but oftentimes people confuse it with Holland. And then I always wondered what Dutch is, right?
0: Right, so
1: I had to look it up. But
0: tell us the distinction.
1: Yeah, the distinction, basically, the Netherlands is the name of the entire country.
0: Yeah.
1: Holland is actually only a region consisting of 12 provinces. So there's North Holland, South Holland, and the Dutch is simply just the people, the language. It's a denonym.
0: Yeah, exactly.
1: Demonym, I should
0: 맞아요.
1: say.
0: 맞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의라는 뜻으로는 Dutch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Dutch pay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네덜란드식 돈 내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 Or you go Dutch, right?
0: 맞아요. Go Dutch 한다 그러면 이제 각자 돈을 내는 건데 그 Dutch라는 게 이제 네덜란드식의 네덜란드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Holland는 사실은 네덜란드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유럽 내에서 사람들이 그냥 네덜란드랑 그냥 같은 의미로 홀랜드 갔다 왔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역이 약간 다르죠. 네덜란드 안에 있는 일부 지역이 홀랜드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보면은 영국에서도 사람들이 홀랜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덜란드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긴 했는데
1: that's why.
0: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살짝.
1: 그렇죠? Exactly.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거는 또 상식으로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1: I think a lot of soccer fans will know today's answer because, you know, a lot of Korean soccer players in the past, people like Park Ji-sung, they've played for one of these teams as well, and they were in the Netherlands. So that is not the
0: 맞네요.
1: answer today, right?
0: 맞아요, 맞아요. 암스테르담 말고 또 다른 어딘가에 큰 힌트 드렸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가서 축구하기도 했는데 네덜란드에 가서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덜란드 도시 두 개 나왔고 그다음에 아닌 거 하나도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1번 암스테르담, 2번 아인토벤, 3번 프랑크푸르트 중에서 네덜란드 도시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45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이때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또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들을게요. This is Sienna Spiro with Material Lover.

0: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아는 사람들만 여름에 알음알음 찾아갔던 네덜란드의 헤이그가 새로운 휴가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A woman sprawled on a lounger under a beach umbrella sips from a pitcher of sangria. Sailboats dot the bright horizon, and steel drum music streams from a nearby restaurant. The tang of coconut sunscreen lingers on the salty breeze. Just down the beach, tourists zip line, sunbathe, and eat soft serve on a pier. A surf school attracts visitors from around Europe. The boardwalk is a swirl of languages: Dutch, English, French, German, Spanish. This vacation hotspot isn't Mykonos, nor is it Porto, the Amalfi Coast, Malaga, or Mallorca. It's The Hague, the seat of government for the Netherlands and the ho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t's a prime example of where to have a coolcation in an increasingly sweaty Europe.
0: 해변 파라솔 아래 선베드에 편하게 누운 한 여성이 상그리아 음료가 담긴 피처에서 한 모금씩 마시고 있습니다. 밝은 수평선 위에는 요트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근처 식당에서는 스틸 드럼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에는 코코넛 향, 선크림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습니다. 해변에서는 관광객들이 짚라인을 타거나 일광욕을 즐기고 부두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서핑 교실에는 유럽 전역에서 온 방문객들이 수업을 듣고 나무로 만든 해안가 산책로의 사람들에게서는 네덜란드어도 들리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흘러나옵니다. 지금 묘사한 이곳은 그리스의 미코노스도 아니고 포르투갈의 포르토 아니죠.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변 아닙니다. 스페인의 말라가도 마요카도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네덜란드의 헤이그입니다. 네덜란드의 정부 소재지이자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헤이그. 이곳은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지는 유럽에서 이른바 쿠케이션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Well, who would have guessed? I just think of the ICC when I think of The Hague,
1: I just think
0: right?
1: of tulips when I think of the
0: Well,
1: Netherlands.
0: yes, the Netherlands, of course, is
1: Not
0: very
1: as a no,
0: famous.
1: typically not as a vacation spot, right? For
0: No, not
1: sure.
0: at all. And, The Hague, of course, is not the capital city of the Netherlands, but it is the sort of political capital.
1: And the ICC.
0: Yea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there as well. But no, that's not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It has, people vacationing, drinking a cocktail, I guess, and, just enjoying the sun and the.
1: Supposedly, it's this hidden gem of a
0: Yeah,
1: vacation destination.
0: I didn't know that. All right, what is soft serve? It says someone's sunbathing and eating soft serve.
1: Just the first couple of paragraphs in this article makes you want to go on vacation, right? And have this soft serve would be, in Korean, I think it's just soft ice cream, right? As opposed to sort of the harder ice creams, it's the ones that they have the lever where you can have it.
0: And you want many layers, right?
1: Sometimes they give you the chocolate vanilla swirl as well, right?
0: 오, 맞아요. 이렇게 리버를 당겨가지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 회오리 모양으로 올려서 아이스크림 콘에다가 받아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자, 요런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영어로 soft serve.
1: That's
0: 라고
1: all you have
0: 해요.
1: to say. You don't even have to say ice cream. You can say, "Hey, you want to go get some soft serve?" Then people will
0: Let's get some
1: understand.
0: soft serve. SERVE, soft serve. 이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The Hague인데, The Hague is the seat of government for the Netherlands.
1: So oftentimes countries will have the commercial or the business sort of centered city. But some countries also have a separate city where it's more administrative. And in this case, The Hague is a seat of government where many of the government branches and institutions are located in Korea. I think, of course, Sejong is an administrative city, as we call it, right?
0: 맞아요. 자, the seat of government라는 게 여기서는 정부 소재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Hague를 묘사하면서 It's The Hague.

0: 로써 이 eclipse, eclipse를 썼을 때는요, 무언가를 완전히 뒤덮고 능가한다는 뜻이 있어요. 명사 eclipse가 우리 보통 말하는 이제 개기일식, solar eclipse 할때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때 완전히 태양을 가리죠.
1: 아.
0: 달이, 맞나요? 지구인가요? 네. 완전히 태양이 가려지는 게 solar
1: Yes.
0: eclipse입니다. Sorry, I'm not very good with science, but I do know that the word eclipse means to
1: Yeah.
0: completely cover something.
1: And that's probably where the verb comes from too. Yeah.
0: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eclipse라는 동사도 무언가를 완전히 덮는다, 넘는다, 이런 뜻이어서 100 degrees Fahrenheit라는 이 온도를 많은 유럽의 도시들이 올 여름에 뛰어넘었습니다.
1: Uh-huh.
0: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Yep, exactly.
0: 그래서 100도씨, 한 37도, 38도 이상의 날씨를 많은 유럽 도시에서 본 반면, 헤이그는 그것보다는 좀 시원했다는 겁니다. So normally during the summertime, the Hague usually experiences highs, 최고 기온, in the 60s or 70s. 한 15도에서 21도니까 얼마나 시원한
1: Yeah,
0: 여름이에요.
1: right.
0: 네. But this time,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덥긴 했지만, 그래도 100 degrees까지는 아니고 90 degrees 정도. 한 32도? 다른 유럽 도시보다는 조금은 시원했던 것 같네요. Alright. 그, 버니 타일러? 버니 타일러의 노래 중에 Total Eclipse of the Heart
1: Ah, yes.
0: 있잖아요.
1: Yeah.
0: 그것도 내 마음을 완전히 뭐 잠식 시켰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내 마음을 네가 가져갔다가 될 수도
1: Yep.
0: 있어요. 다 완전히 덮는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헤이그가 너무 좋대. 거기 우리 관광하러 가자.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또 사람들이 너무 몰릴까봐 현지인들이 걱정하겠죠? 헤이그 측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To avoid unchecked tourism, the city has rules to limit Airbnbs. New hotels can gain approval, but city officials said those approvals were limited to avoid expanding the market too much. The city's marketing agency spends its budget on talking up a surf championship in the autumn and Christmas markets in the winter, rather than on attracting people during the summer. The goal, several local officials said, is to keep the number of tourists coming during the height of summer fairly steady while driving visitor numbers during the adjacent seasons. Eliza Boll, a spokesperson for the municipality, said in an email that the policy would avoid giving the market free rein and risking over-tourism.
0: 무분별한 관광을 막기 위해 헤이그 시 당국은 에어비앤비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뒀습니다. 신규 호텔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시 관계자들은 이 시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그 시의 마케팅 기관은 여름철 관광객 유치보다는 가을에 열리는 서핑 대회와 겨울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홍보하는 데 예산을 집중하고 있고요. 지역 관계자 여러 명에 따르면 이런 정책들은 한여름 성수기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으로 봄이나 가을처럼 그 전후 시즌에 방문객 수를 늘리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헤이그 시 대변인인 엘리자 볼은 이메일을 통해 이런 정책이 시장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해 과잉 관광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밝혔습니다. Okay, so they want to avoid unchecked tourism.
1: Yeah, they're trying to avoid over-tourism, in other words, right? So if something is unchecked, you don't check it, meaning it's uncontrolled. There's no limits. Think of a toddler that has no rules, no curfew, no bedtime, I should say, and they just run around the house however they want. That would be unchecked.
0: Unchecked라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억제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그러한 투어리즘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무분별한 관광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They are trying to avoid unchecked tourism in The Hague. Now, what about talking up a surf championship, for example, talking something up?
1: Yeah, when you talk up something or talk something up, you're praising it. You're almost promoting it, very enthusiastically so that people might think that it's better than what they initially think, almost to raise their expectations.

0: Dr. Hamill, breezy 들으셨습니다. It sounds like The Hague is a pretty breezy place to
1: Yeah,
0: be
1: I was
0: in the
1: looking at
0: summertime.
1: pictures. It looks
0: Yeah?
1: beautiful.
0: Oh, wow.
1: Yeah.
0: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전례 없는 고온과 폭염으로 기존의 인기 남유럽 휴양지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한적하면서도 쾌적한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도시가 요즘 유럽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는 건 좋기도 하지만 또 여름 성수기에 지나치게 몰려서 오버투어리즘 상황이 되는 거는 바라지 않겠죠, 현지인들은. 자, 그러면은 이런저런 조치들을 아까 들어봤는데 그 조치들이 지금까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지는 단락 들어볼게요.
1: So far, it seems to be working. On a recent weekend, the city's galleries and shopping streets were bustling, while dozens of surfers caught waves at the beach, and trendy restaurants were fully booked. But you could get a walk-in table at most standard brasseries and sushi spots. Museums were a hotter ticket. The Mauritshuis, home to Johannes Vermeer's Girl with a Pearl Earring, was out of open slots.
0: 자, 이런 정책들이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최근 주말 헤이그 시내 갤러리와 쇼핑 거리는 북적였고 해변에서는 수십 명의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트렌디한 레스토랑들은 예약이 꽉찬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일반 식당이나 스시집에서는 예약 없이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중 박물관은 특히 인기가 높은 장소로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유명한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소장된 마우리츠 하이스 미술관은 관람 예약 가능한 시간대가 모두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Alright, so you could get a walk-in table at most restaurants.
1: Yeah, and simply you don't need a reservation. A walk-in as an adjective, combined walk, hyphen, in, means you can go somewhere without an appointment or a reservation. It's available just anyone when they arrive.
0: Yep. 형용사고요. 그냥 예약 없이 들어가서 이제 테이블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1: Yeah.
0: A walk in table.
1: Right, and it's not always a reservation. You can describe a closet, for example. A walk-in closet is a closet. It's a very big closet. That means you have a big house where it's not just opening a door to open it, but you can actually walk into it, right?
0: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드레스룸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1: Yes.
0: 내가 걸어 들어가서 이런저런 옷들을 볼수 있는 큰 공간이니까 a
1: Yeah.
0: walk in closet라고 부르죠.
1: Right. That's a good point because it's not a dress room. And it's not a dressing room either. A dressing room you find at a store where you can try on the clothes. You call it a walk-in closet.
0: 맞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럼 드레스룸이라는 말은 좀 콩글리시라고 볼수 있을까요?
1: Yes, it would have
0: 그렇죠.
1: to be dressing room. Yeah.
0: 맞아요. 영어로는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조금 그래도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a walk in closet라고 하는 게 맞고요. 원래 closet는 그냥 장롱이거든요. 근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다. 자,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

0: walk-in 테이블을 구할 수 있다. 예약이 안 돼도 그냥 테이블, 식탁을 이제 잡을 수 있어요. 그만큼 예약이 꽉 차지 않은 레스토랑들도 있다. 그러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소장된 미술관은 예약이 꽉 찼대요.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헤이그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1: Hina Jetwa, who is from Yorkshire, England, and has lived in The Hague for 2 decades, was walking on the city's pier with her daughter and friends visiting from Britain, enjoying the 75-degree weather. The city, she said, seems to be more touristy. She said that during the latest heat wave, the beach had been packed, which she saw as a good thing. Martin Weersdorfer, who works to promote the interests of local beach bars, said the area's growing appeal was obvious. Look at our beach, he said. It's Spain, just without the 100-degree weather.
0: 영국 욕셔 출신으로 지난 20년 동안 헤이그에 거주해온 히나 제트와 씨는요, 딸과 영국에서 방문한 친구들과 함께 헤이그 시내 부두를 거닐며 화씨 75도, 그러니까 한 24도 정도의 날씨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가 관광지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최근 폭염 기간 동안 이 해변이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래도 그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해변 술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민인 마르틴 베르스데르퍼는 이 지역의 매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딱 봐도 알겠다면서 우리 해변을 보세요. 마치 스페인 같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스페인에서 이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날씨만 빼면은 바로 이 모습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very touristy.
1: Yes, Myeongdong is very touristy. So when you add the y suffix, you're making it into an adjective and you're making it so that it's full of that, right? So it's very touristy now. It has that characteristic.
0: 뭐뭐 틱하다, 뭐뭐스럽다라고 할때 영어에서 Y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ouristy라고 하면은 이제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겠죠. So The Hague now seems to be more touristy than before.
1: Which, ironically, now with this article, more tourists are probably going to go now.
0: Oh no. We hope it doesn't overcrowd
1: That's
0: too many people.
1: the big paradox, right?
0: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주요 표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셰인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quaint.
1: Quaint. For example, we found a quaint cafe tucked away on a quiet side street.
0: 한적한 길가에 있는 아주 매력 있고 작고 예스러운 그런 카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We found a quaint cafe tucked away on a quiet side street. 다음은요, unchecked.
1: If climate change continues unchecked, the consequences could be devastating.
0: 이렇게 계속해서 기후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그 결과는 아주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If climate change continues unchecked, the consequences could be devastating. 자, 다음 표현은 좋게 말하는 거죠. Talk something up.
1: Critics have been talking up the movie for months, so I had high expectations.
0: 영화 비평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벌써 수개월 동안 너무나 좋게 얘기를 해서 아주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Critics have been talking up the movie for months, so I had high expectations. 다음 표현은 give someone full or free rein.
1: My boss gave me free rein to decide how to organize the project.
0: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사가 나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저것 제한을 두지 않고 My boss gave me free rein to decide how to organize the project. 자, 마지막으로는 walk in.
1: We didn't make a reservation, but luckily they accept walk-ins.
0: 우린 예약하진 않았는데요. 다행히 예약 없이도 손님을 받는 곳이었어요. We didn't make a reservation, but luckily they accept walk-ins.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this morning.

0: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Which city doesn't belong in the Netherlands?
1: Right. The answer was number three, Frankfurt. Frankfurt is in Germany.
0: 그렇죠. 자, 우리는 프랑크푸르트라고 해요. 그래서 육음절이거든요. 프랑크푸르트. 영어로는
1: Frankfurt.
0: 이음절입니다. 한 번만 더.
1: Frankfurt.
0: 네. 이게 그러니까 탁 짧아진 느낌이에요, 갑자기.
1: 프랑크푸르트.
0: 프랑크푸르트, 영어로는 프랑크푸르트라고 합니다. 아, 나머지는 다 네덜란드 도시들이죠.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아인토벤 하면은 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1: Yes.
0: PSV 아인토벤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1: 이영표 too.
0: 이영표 선수도
1: Yes.
0: 그렇고요. 네. 아, 다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자, 3번 프랑크푸르트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이에요. 시카크림과 앰플은 7427님께 드릴 거고요. 알람 맞춰놓고 거의 26년째 모스 듣고 있습니다. 영어 자부심 울렁증 많이 좋아졌어요
1: Wow.
0: 하셨는데요. 와, 우리 애청자시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Since Y2K.
0: 그러니까 26년이요. 오,
1: 와우.
0: 2000년부터 들으셨네요. 와. 그리고 곡물 라떼 파우더는 저희가 1625번 쓰시는 분께 드릴게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가본 적은 없어도 먹어본 적은 있네요. 그
1: Me
0: 소시지요.
1: too.
0: 출근 때문에 재방송 듣다가 본방송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그 소시지를 프랑크푸르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소시지 맛있죠?
1: Or Franks sometimes. You
0: 프랑크스라고도
1: just
0: 하고.
1: shorten it too, right?
0: 좋아요. 네. 좋습니다. 두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사연 보겠습니다. 7906님, 헤이그라는 지명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헤이그 특사 덕분에 귀에 익어서 왠지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1905년도에 을사 늑약을 우리가 맺으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설수 없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가 3명의 특사를 비밀리에 헤이그로 보냈거든요. 1907년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준 열사였는데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호텔이 지금의 이제 박물관, 기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 와우.
0: 이준 열사 기념관이 헤이그에 있는데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의미가 있죠,
1: Another reason to visit The Hague.
0: 우리한테는. Yeah, definitely. 네, 그렇습니다.
1: 와우.
0: 근데 이렇게 해변, 아름다운 해변과 날씨까지 좋고 이런 줄은 잘 몰랐었는데 이제 더 알게 됐어요, 저도.
1: Yeah, very good.
0: Alright, well, let's take a break. This is Cat Stevens' Wild World.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흔하지 않은데요. 아이슬란드에선 육아휴직 사용자의 45%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아이슬란드도 2000년대 초반까진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3%를 45%로 만든 비결, 바로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출산한 부부는 각자 90일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할 것. 그 뒤엔 각자에게 주어진 150일을 상대에게 양도할 수 있음. 그러니까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그러면서도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한 게 아이슬란드의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누구든 당연하게 또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면 아이 낳을 결심,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40여 년간 제자들을 길러내며 바이올린의 대모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 김남윤 한예종 명예교수인데요. 김남윤 교수가 생전에 사용했고 제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주었던 바이올린이 있는데요. 이 악기가 최근 금호문화재단에 기증됐습니다.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이 바이올린은 재능 있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될 거라고 하는데요. 생전 젊은 음악가들의 교육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김남윤 교수의 뜻이 이보다 더 잘 펼쳐지는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 음악가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질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을 통해 김남윤 교수의 정신과 음악도 오래도록 살아 숨쉬게 되겠죠.

8월 17일 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디장초 쾌일번호 211종 3악장 론도 김남윤의 바이올린 니콜라 데벨리 씨가 지휘하는 자그레브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현미, 이경선, 백주영과 같은 중견 교수들부터 신지아, 클라라 조미강, 임지영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을 길러낸 분이죠. 고 김남인 교수가 퇴임하던 2014년의 연주회 영상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연주회가 절정에 달했던 건 제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무대를 가득 채우더니 교수님 앞에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퇴임식보다도 아름다운 퇴임식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남인 교수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가 길러낸 제자들이 각자의 무대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그가 남긴 악기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한 그의 음악은 영원히 계속되겠죠.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공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은홍님 메시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정클클과 함께하는 비오는 아침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오늘 출근길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 보면서 왔는데요. 왠지 로맨틱한 월요일입니다. 자, 호로비츠 특유의 초절 기교와 쇼맨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꼽히는데요. BJ 오페라, 카르멘의 음악을 호로비츠가 피아노 독주형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카르멘 주제에 의한 변주곡, 블라드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호로비츠가 BJ 오페라 카르멘을 바탕으로 편곡한 카르멘 주제에 의한 변주곡 블라드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149님, 제주는 어젯밤 폭우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은 해가 쨍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젯밤에 폭우가 내렸군요. 괜찮으십니까? 예,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 있는데요. 예, 모두 조심하시고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737 쓰시는 분, 비는 내려 대죄를 시켜주고, 클래식에서는 마음을 달래주고, 난 오늘도 클래식과 함께해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진님, 오늘은 출근 대신에 하길 없고 정클클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경남 창원은 밤새 비가 많이 왔어요. 워낙 비가 오지 않았던 곳이라 반가운 비였지만 거제는 피해가 큰것 같아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잘 대비하시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대체 휴일이라 이렇게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많겠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종교 음악이지만 오페라 아리아처럼 들리는 곡입니다. 비관적인 메시지를 아주 아름답고 유려한 선율로 그려낸 곡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멘데스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2번 비발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불어 2부 첫 곡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클래식 음악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선율 중 하나입니다. 파헤벨의 캐논과 지그 디장조, 조나단 카니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파헬벨의 캐논과 지그 디장조, 조나단 카니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인지로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명곡입니다.

문기쁨님, 오늘 저는 당직 출근을 했어요. 사람도 없고 방해받는 일 없이 마음껏 볼륨을 높였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이랍니다. 와, 오늘 대체 공휴일에 당직 출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투덜거릴 만도 한데, 문기쁨님, 이렇게 행복하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와 자유를 만끽하시죠. 클래식 안에서요. 김정희님, 저는 집에서 편하게 듣고 있는데 오늘도 생방송으로 우리들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더 행복합니다. 이번에는 20세기 프랑스의 독특한 작곡가 플랑크의 매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곡인데요. 악장의 이름부터 재미있습니다. 알레그로 말링코니코. 알레그로는 빠르고 활기차게, 말린코니코는 우울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빠르지만 우울하게인데요. 두 단어가 모순되지만 이 모순이 플랑크의 음악의 핵심이기도 하죠. 밝은데 쓸쓸하고, 우아한데 어딘가 불안하고, 장난스러운데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들어볼까요? 플랑크의 플루트 소나타 중 1악장 알레그로 말링코니코, 최나경의 플루트, 박상옥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권수현님의 사연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얼마 전 개봉을 했어요. 어릴 때 호메로스 원작을 읽고 난 후 등장인물과 신들의 서사에 남다른 관심이 생긴 터라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입니다. 방학 중인 중학생 아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고 아들의 질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관련 오페라가 있을 것 같아 바로 찾아보았어요.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담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율리시스의 귀환이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신청합니다. 아,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전 아직 못 봤는데요. 영화가 그렇게 흥미롭다면서요. 3시간이 훌쩍 지나간다라는 감상평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처럼 영화관의 활기가 돈다는 이야기도 참 반갑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영화 이야기보다 더 관심이 갔던 건 중학생 아들과 영화를 보고 영화에 관해 토론을 했다는 점인데요. 권수현님의 사연을 듣고 부러워할 분이 참 많을 듯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더 나누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덕분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곡도 찾아서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권수현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몬테베르디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중 디 미세라 레지나. 메조소프라노 한네 소피 포노터, 콘트랄토 수산나 순두베리, 레오나드로 가르시아 알라르코니 지휘하는 카펠라 메디테라네아 연주로 듣겠습니다.

몬테베르디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중, 디 미세라 레지나,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논토, 콘트랄토 수잔나 순두베리, 레오나드로 가르시아 알라르코니 지시하는 카펠라 메디테라네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권수현님, 신청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길지만 청취자분들, 정경님,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듣고 싶었어요. 저도 그날의 여운을 느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권수현님, 곡을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몬테베르디 오페라를 오늘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사계로 유명한 작곡가의 곡이지만 이 작품을 들어보면 얼마나 뛰어난 성악 작곡가였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멘델스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2번 비발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숙님, 혹시나 하고 라디오 틀었는데 역시 생방송하고 계시네요. 늦은 아침을 기쁨으로 열어주는 정클클 감사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하면서 와주신 정숙님 고맙습니다. 이정림님, 빈님이 아침부터 와서 좋아요. 오늘 늦게까지 자고 싶었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오셔서 무화과 잼을 주셨어요. 달고 맛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이정림님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무화과 잼에 다 이 바게트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은 한 휴양지를 배경으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사랑과 갈등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런데 영화 자체보다 훨씬 오래 남은 것은 바로 주제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주제곡,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죠.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주제곡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8851 쓰시는 분, 정답 2번.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가사와는 반대로 음악이 주는 평화로움으로 인해 감동이 더큰것 같습니다. 하트 보내셨네요. 5305 쓰시는 분, 퀴즈 정답은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입니다. 요즘 합창에서 비발디의 글로리아를 배우고 있어 친근한 느낌입니다. 와, 비발디 곡 연습 중이시군요. 김소연님 2번입니다. 인생은 주단 깔리지 않은 계단이라고 어느 시인도 말했는데 참 평화가 있을 리 없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비발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 곡 감상해 보실까요?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소프라노 그레이스 데이비슨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소프라노 그레이스 데이비슨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전 10시 40분을 기해 경남 거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하천변, 축대, 옹벽 등 위험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바그너의 성지로 불리죠. 얼마 전 독일 바이로이트에서 국제 바그너 슈티맨 콩쿠르가 열렸습니다. 바그너 전문 가수를 꿈꾸는 젊은 성악가들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콩쿠르인데요. 이 콩쿠르에서 한국인 베이스 김석준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성악을 시작했지만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수요 초대석에도 다녀간 분이죠. 사무엘 윤 교수의 뒤를 이어서 바그너 가수로서 맹활약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8월 불멸의 음악가죠. 베토벤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이른바 영웅 시기를 대표하는 음악들을 만나볼 텐데요.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1부 끝곡은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중 1막 전주곡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정길동님 선곡으로 열었습니다. 슈만의 교향적 연습곡 오프스 번호 13종 제12곡 피날레 이버 포커넬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길동님의 메시지입니다. 슈만의 교향적 연습곡 신청해 봅니다. 휴일 동안 본 프랑스 감독 에릭 로멜의 영화 봄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친 곡인데요. 제목이 특이해서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교향적 연습곡이 여러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날레 곡으로 준비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정길동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7906님, 우리 정경님 오늘 생방하시는군요. 휴일의 여유 때문인지 더 반가워요. 점점 가을로 가는 시원한 날씨 만끽하며 즐감합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또 오늘도 여러 클래식을 들려드릴 수 있으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번엔 불멸의 음악가를 만날 순서죠. 오늘도 한 음악가의 삶과 음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8월 불멸의 음악가는 고전주의의 완성자이면서 낭만주의의 문을 연 작곡가로 평가받는 루드비히 시판 베토벤입니다. 지난 시간엔 오스트리아 빈으로 건너가 고전주의 전통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청년 베토벤을 만나봤고요. 오늘은 그가 청각 상실이라는 운명과 맞서며 예술의 꽃을 피워낸 시기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베토벤의 대표작들은 모두 1802년에서 1812년경 이 시기에 집중돼 있는데요. 절망 속에 피어난 음악, 흔히 말하는 베토벤의 영웅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베토벤의 영웅 시기, 중기 음악을 이해하려면 그의 청각 상실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1790년대 후반부터 이미 베토벤은 자신의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이미 빈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던 베토벤에게 청력 이상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중대 사건이었죠. 1802년 베토벤은 동생들에게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불리는 유명한 글을 씁니다. 이 글에서 베토벤은 자신의 절망과 고립감을 토로하면서도 예술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후 베토벤의 음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바로 베토벤의 중기, 영웅식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인데요. 베토벤이 이 작품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헌정하라 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당시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실현할 새로운 영웅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 사실에 격불한 베토벤은 헌정 대상에서 그의 이름을 지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악보 표지에는 한 위대한 인가를 기념하기 위해 작곡한 영웅적 교향곡이라는 의미의 문구가 남게 됩니다. 영웅이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 그 자체가 된 거죠.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문을 연 작품,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프레 장조, 적모로 55 영웅 중 1악장,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발췌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55 영웅종 1악장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발췌로 감상하셨습니다. 불멸의 음악가 8월의 주인공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의 음악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청력의 이상이 생기면서 베토벤은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남길 만큼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음악 세계를 개척해 나갔는데요. 피아노 소나타 열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1804년부터 구상해 1807년 빈에서 출판했는데요. 열정이라는 이름은 베토벤이 붙인 제목은 아니고요. 훗날 출판업자가 편곡판을 내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의 3악장에 대한 흥미론이라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베토벤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페르디난트 리스의 회고에 따르면 어느 날 함께 산책하던 중 베토벤이 무언가를 계속 괴이하게 흥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리스가 이상하게 여겨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묻자 베토벤은 사색에서 깨어난 듯 새로운 소나타 마지막 악장의 주제가 떠올랐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베토벤은 바로 피아노로 달려가 한동안 몰두해서 이 부분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리스의 눈앞에서 펼쳐졌을 사막장의 엄청난 에너지 한번 같이 느껴볼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으로 57 열정 중 사막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임현정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으로 57 열정 중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임현정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오수미님, 인간이 위대한 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서라네요. 이런 게 바로 떠오르다니 천재 맞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은홍님, 절망 속에 피어난 음악 영웅시대 8월에 선물 같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번에 준비한 베토벤 편을 이은홍님, 오수미님 좋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준비했는데요. 베토벤 하면 흔히 투쟁, 고뇌에 찬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베토벤은 상당히 유머 감각이 뛰어난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이 곡의 3악장에 그런 베토벤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악장의 장엄함, 2악장의 깊은 서정성을 지나 마지막에는 밝고 유쾌한 음악으로 돌아오는데요. 갑자기 리듬이 뒤틀리기도 하고 독주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마치 농담을 주고받는 듯한 순간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운명에 맞서 싸우면서도 동시에 유머를 잃지 않았던 베토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음악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61종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레오니드 코건의 바이올린 콘스탄틴 실베스트리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초, 작품으로 61종 3악장 론도 할레그로.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콘스탄틴 실베스트리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8월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절망 속에 피어난 음악, 영웅식의 베토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베토벤 중기 음악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9개의 교향곡 중 가장 사랑받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인데요. 단단단단! 짧은 음 3개와 긴음 하나. 이것은 흔히 운명의 동기라고 부릅니다. 베토벤은 1악장에 이 동기를 두고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다는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교향곡에 운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데요. 하지만 베토벤이 그렇게 말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교향곡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선율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베토벤은 선율보다는 리듬을 전면에 내세웠죠. 처음에는 딴딴딴딴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후에는 리듬이 변형되고 화성과 음역도 달라지면서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해 작은 음악적 씨앗 하나가 거대한 교향곡 전체로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시단조 작품으로 67 운명 중 1악장 알레그로 콤브리오 테오도로 코렌체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헤트레네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시단조 작품으로 67 운명 중 1악장 알라그라 콤브리오 테오도르 코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네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에는 황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제목은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것도 아니고 작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제목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황제의 음악이라면 왠지 장엄하고 권위적일 것 같지만 이 음악에는 권력도 과시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곡이 작곡되던 1809년의 비는 프랑스군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비내 머물던 베토벤 역시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청각 상실이라는 개인적인 고통까지 안고 있던 시기였죠.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들으면 마치 고통 속에서 나지막이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73 황제 중 2악장 아다지온 뽀꼬모소 게라르토 피츠의 피아노 마레크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9월 16일 수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다비트 라일란트가 이번에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와 한국을 찾게 됐는데요. 피아니스트 신창영과의 협연으로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역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인데요. 루돌프 부흐빈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 9월 20일 일요일 공연입니다. 빈 전통의 계승자, 거장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가 지휘와 협연을 동시에 맡으며 세계 정상급 실내악단으로 인정받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합니다. 같은 공연이 9월 17일에도 있고요. 9월 18일엔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도 진행됩니다. 윤은솔 바이올린 리사이트 공명, 9월 19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의 공연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이 아벨 카르트에서 쌓아온 14년의 음악적 탐구를 독주 무대로 확장한 공연입니다. 스트라빈스키, 슈만, 프로코피에프 등의 작품으로 전통과 혁신을 잇는 음악적 흐름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기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정클클에서 선정한 8월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모습의 베토벤, 후기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7645님, 운명에 이어 황제까지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645님. 자,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작품으로 84, 데이비드 진머니 지휘하는 취리 토날레 오케스트라니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비스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소설 한 권을 덮고 나면 작가의 산문이나 인터뷰 혹은 해당 작품에 대한 평론을 읽어 여운을 이어가 보세요.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는지, 어떤 주제를 천착해 왔는지 듣다 보면 처음 읽을 때 미처 놓친 의미나 맥락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독서가 단절된 감상이 아니라 대화로 이어지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가 인터뷰를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작가가 이 작품은 어떤 마음으로 쓴 것이고 왜 이런 인물 구성을 했는지 등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말을 읽다 보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딱 채우는 듯한 쾌감을 느낍니다. 간혹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무엇을 말하려 한 걸까?

하고 갸우뚱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인터뷰가 훌륭한 안내서로 쓰이기도 합니다. 문화라 작가의 책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 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선우정아의 인터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바틀비에서 나온 문화라 작가의 책,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 이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한국 문학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질문들, 저도 북토크나 행사할 때 자주 만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때마다 새삼스럽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문학 종사자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한국 문학의 특징이 뭘까, 매력이 뭘까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마음이 되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하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소설을

읽고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 소설에 대해서 기록할 때이 소설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지? 이 시대에 어떤 감흥하는 지점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 질문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문학은 어떤 것이지? 어떤 느낌으로 이 세계 문학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에 닿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의 저자, 이 문화라 작가는 오랜 시간 동안 글쓰기, 독서 지도를 하면서 사셨는데요. 종종 그 한국 문학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들을 많이 마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많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국 문학은 좀 어둡지 않나요? 약간 슬퍼요. 너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 이렇게 받을 때마다 아, 모든 한국 문학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한국 문학을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슬퍼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찬찬히 풀어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해주던 그 답들을 모아서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번 책에 42권의 한국 소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한권한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독서, 저는 한국 소설 읽는 게 좋아요. 혹은 한국 소설은 약간 낯설어요 하시는 분들, 뭐 정반대의 이유에서라도 한국 소설 읽기에 좀 가이드가 될수 있는 책 찾고 있어요 하신다면 이책 적합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라 작가의 책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 펼쳐보시고 한국 소설의 매력 한번 만나보시죠. 스텔라장의 어떤 날들, 그리고 우효의 브레이브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아, 이 질문 여러 상황에서 할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물이나 또 자연의 그 기원, 이름의 기원 같은 거, 이런 거좀 살펴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카페인 분들께는 늘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호기심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길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꽃의 이름이에요. 언젠가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간에, 그러니까 어느 월요일에 승숙 작가님 오셨을 때이 꽃을 참 좋아한다고 하셔서 이 꽃의 이름을 막 다급히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기억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그걸 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 개망초. 너무 흔해서 눈길을 사로잡기보다 일상의 풍경처럼 여겨지는 이 작은 꽃의 특별함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바로 시인들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시 개망초꽃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치코치 없이 아무데서나 피는 게 아니라 개망초꽃은 사람의 눈길이 닿아야 핀다라고요. 문태준 시인의 시 번져라 번져라 병이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개망초가 피었다. 공중에 뜬 꽃별 무슨 섬광이 이토록 작고 맑고 슬픈가. 사람들의 눈길 닿는 곳에 꽃별처럼 피어나는 개망초. 꽃의 모습이 계란 후라이를 닮아 흔히들 계란꽃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망초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야기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철도공사가 진행되면서 철도가 놓이는 곳마다 개망초가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철도를 따라 처음 보는 낯선 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일본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 꽃을 퍼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국초, 망초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건데요. 굳이 고향을 찾자면 개망초는 일본이 아니라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철도 침목에 개망초 씨앗이 묻어 들어왔고 그 때문에 철도가 놓이는 곳마다 개망초가 피어났던 거죠. 한편으로 망초와 비슷하다고 해서 개망초라고 불리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식물 이름 앞에 개를 붙이는 것은 원래 식물과 비슷하지만 모양이 조금 다르거나 쓸모가 못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망초는 밭농사를 완전히 망칠 정도로 뿌리가 깊고 억센 반면 개망초는 그렇지 않죠. 꽃은 더 크고 예쁘지만 만만하게 쏙쏙 잘 뽑히는 탓에 농사의 지장이 덜해 망초의 하위 버전쯤 된다고 여겨 개망초라 불렀다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개망초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름입니다.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 낯선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수없이 뽑히고 천대받으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 생명력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시인들에게 개망초는 작고 맑고 그래서 조금은 슬픈 꽃이 되었나 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안치환의 개망초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개망초 이야기 어떠셨어요? 이 양문규 시인의 시 개망초에 안치환이 곡을 붙인 곡이 바로 이 안치환이 부른 개망초인데요. 이 곡까지 이렇게 다 같이 듣고 오니까 오늘 진짜 개망초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보게 되죠. 이 개망초는 정말 아까 언급한 그 시처럼 안도현 시인의 19절처럼 사람의 눈길이 닿아야 피는 꽃인 것처럼 내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렇게 피어 있잖아요. 워낙 흔하게 피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 개망초가 주인공 같은 꽃이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늘 곁에 있는 반려식물 같은 그런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이 이름이 가끔은 뭐 계란꽃인가? 그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찾다가 개망초라는 것을 딱 알게 됐을 때 왠지 더 미안해지곤 했거든요. 이 이름이 아이 개자 뭐야? 그리고 망초라는 것도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풀이를 다 만나고 나니까 진짜 더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참 깜찍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자그마한 진짜 꽃별처럼 섬광처럼 문대중 시인의 19절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개망초라뇨. 그렇지만 이제 이 이름의 사연을 알았으니까 더 사랑하고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잘 불러주려고 합니다. 카페인님들도 잡초? 그냥 그 들에 많이 피어있는 그 노랗고 하얗고 섞여있는 그 조그만한 꽃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언젠가 저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이름 그리고 사연까지 꼭 한번 품어주시길 바랄게요. 눈 닿는 곳에 오늘도 있더라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보이스 에비뉴 비 밀러의 포토그래프 그리고 피아노 가이스 피터 홀렌스 에빈 홀렌스가 함께한 곡 What a World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감동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자.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승숙 작가님, 우리 지난주에 헤르만 헤세의 소설 했잖아요.
2: 네.
0: 그때 이제 끝에 자화상 얘기도 나누게 됐었는데 카페에 있는 강현지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었거든요.
2: 네.
0: 저의 작업은 모두 저의 자화상 같아요. 그 작업 안에 그때그때마다 읽었던 문장들도 담겨요. 헤르만 헤세의 문장도 많이 녹아있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 작업이 다 그때그때 나의 자화상 같다라고 하는 것도 공감이 됐고, 그리고 그때그때 읽었던 문장들도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에도 많이 거듭 공감이 되더라고요.
2: 그러네요. 내가 읽고 보고 사유하는 모든 결과물이
0: 맞아요.
2: 또 나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네.
0: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으로 우리 몸의 어떤 체력을 이루고 하지만 또 책을 뭐 저는 먹는다는 표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읽어치운다.
0: 읽어치운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우리 나오미 베런의 책 한 적 있었는데 네, 북카페에서 네. 읽지 않는 사람들 네.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왔었거든요.
2: 네.
0: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그 독자가 작가의 그 책을 읽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작가가 진짜

0: 자기가 들었던 최고 반응 중에 최고의 찬사였다라는 말을 한게 나오는데
1: 아.
0: 그 마음이 뭔지 알것 같은 거예요.
1: 역시 독자는 문학 생태계 안에서 최상위 포식자네요.
0: 진짜 맞네요.
1: 네.
0: 최상위 포식자 맞네요.
1: 그러네요. 네.
0: 먹어치워주시기를 많은 작가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1: 네.
0: 그렇게 해서라도 그 책의 물상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뭔가 멋지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진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뭐 사전
1: 네.
0: 찢어서 그 씹어 먹으면
1: 네.
0: 도움이 되겠거니 했던 건 너무 옛날 일이고요.
1: 그리고 특히 한국 출판 시장은요, 책에 돌가루를 섞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네.
0: 진짜예요? 그거는?
1: 그렇죠.
0: 전
1: 네.
0: 지금 뭐 이렇게 저를 지금 놀리시려고 하시는
1: 그런 게
0: 얘기.
1: 아니고
0: 진짜
1: 정말입니다.
0: 돌가루를 섞는다고요?
1: 네네네.
0: 한국만?
1: 한국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의 어떤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돌가루를 섞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0: 먹으면 안 되겠네요.
1: 얇은 페이퍼백은 아닐 수도 있고요. 양장분은 그렇다고 들었어요.
0: 네, 돌가루.
1: 네.
0: 책 먹는 여우 동화책. 또 떠오른다고 우리 스냅도
1: 네.
0: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책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도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필경사 바틀비 이 열린 책들에서 펴낸 책인데요. 허먼 멜빌의
1: 네.
0: 소설 이거 원하시면 오늘도 샵 1045
1: 네.
0: 문자로
1: 네.
0: 주소 그리고 이름 포함하셔서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1: 당연히 바틀비로 해야
0: 맞아요.
1: 되지 않을까요?
0: 맞아요. 지금 모두가 동시에
1: 네.
0: 스튜디오 안팎에 모두가 다 바틀비, 바틀비 하는데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바틀비로 하셔서
1: 네.
0: 그렇게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우리 오늘 당첨자는 북카페 홈페이지에
1: 네.
0: 내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0: 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지난주 그 헤르만 헤세의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1919년 작품이었잖아요.
0: 네.
1: 이 필경사 바틀비의 작가 허먼 멜빌은 1819년생입니다.
0: 오, 이게 무슨 우연이죠? 네.
1: 네, 100년 전에 탄생한 작가이고요. 그 1819년에서 1891년에 사망했으니까
0: 네.
1: 1900년대로 접어들기도 전에 이미 작가적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죠.
0: 그러네요.
1: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전으로 알려진 모비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필경사 바틀비도 지금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지만
0: 네.
1: 사실은 허먼 멜빌은 첫 장편 소설인 타이피라고요. 일종의 모험 소설이었는데
0: 네.
1: 그 책의 유일한 성공 외에는 작가로서 그 이후로 명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7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
0: 네.
1: 사실은 작가의 중년 그리고 노년의 세계는 사실상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책을 쓰는 작가였어요.
0: 와, 지금은 뭐 모비딕도 그렇고 필경사 바틀비도 그렇고
1: 시대의 고전으로 남았잖아요. 너무
0: 그렇죠.
1: 놀랍죠.
0: 모비딕 그 두꺼운 거 도전하고
1: 네.
0: 도전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1: 맞아요.
0: 살아생전에 그런
1: 외면과
0: 네.
1: 방치 수준의 작가 생활을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허먼 멜빌이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0: 네.
1: 72살의 나이로 심장마비가 와서 아주 좀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후로 뉴욕타임즈에서 딱한 챕터에 한 단락의 짧은 이 허먼 멜빌의 부고 기사를 냈어요.
0: 네.
1: 근데 그 와중에 모비딕을 모블로딕 뭐 이런 오타를 낼 정도로 너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 허먼 멜빌을 모비딕의 작가를 작품 제목마저 오타를 수정할 겨를도
0: 부고
1: 없이
0: 기사에서
1: 내 성의 없이 낼수 있었을까? 너무 놀랍잖아요. 하지만 당대의 허먼 멜빌은 늘 조롱받고 누가 이렇게 어렵고 현학적이고 난해한 이야기를 쓰냐? 누가 이렇게 셰익스피어 풍의 막 일방적인 고백체와 막 현학적인
0: 네.
1: 철학적인 문장을 누가 읽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대에 너무 조롱받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품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작가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글쓰기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글쓰기를 계속했고, 나중에는 생활고 때문에 그 항구에서 들어오는 이 물건들을 검열하는 세관원으로 하루에
0: 네.
1: 4달러씩 받으면서 일했거든요. 그랬을 정도로

0: 정도로 너무 좀 박복한 작가적 생애를 보냈고, 이해받지 못한 이 작품들을 써낸다라고 하는 자괴감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1: 너무 감정이입이 되네요.
0: 모비딕만 하더라도 실제로 허먼 멜빌은 아주 부유한 상인을 둔 아버지 밑에서 11살 때까지 굉장히 풍족한 삶을 지냈다가 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그 사업 실패로 인한 아버지의 우울증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너무나 힘겨운 궁핍한 삶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8살, 19살,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선원으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됐고, 또 급기야는 포경선이라고 해서 고래잡이 배를 탑승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이 부조리한 폭력의 세계에 많이
1: 그쵸. 진짜
0: 노출됐고,
1: 거친 세계죠.
0: 그리고 고래를 잡기 위한 인간의 잔혹성, 잔인함, 그리고 자유의 갈망,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모비딕을 쓰는 이 창작의 근원이 됐는데, 그 또한 허먼 멜빌을 당대에 인정해줬던 유일한 사람이 나다니엘 호손이었대요. 그래서 모비딕의 맨첫 장에는 이 책을 호손에게 헌사한다라고 하는 뜻이 적혀 있기도 하고, 하지만 나다니엘 호손 외에는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거죠.
1: 호손은 그러나 그때 좀 인정받던 작가였던
0: 오, 그럼요.
1: 거죠?
0: 그리고 호손에 의해서 허먼 멜빌은 좀 자존감을 되찾았을 정도로 시대가 당신을 못 따라오는 거라고. 당신은 시대의 역작을 써냈는데 당신의 철학적 세계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지적이고 너무 이 시대의 차원을 앞서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것이다라고 두둔을 해줬대요. 근데 이후에 그 나다니엘 호손의 그말 때문에 1920년대에 이 허먼 멜빌이 다시금 연구자들에 의해서 복원되고 작품의 역량과 가치가 인정받았을 즈음에 이런 말들이 돌아다녔대요. 시대가 이제야 허먼 멜빌을 따라잡았다. 그 정도로.
1: 좀 같이 가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예술가들의 삶을
0: 그러니까요.
1: 뭐 미술, 문학, 음악, 뭐 워낙 많은 분야에서 보지만, 이게 진짜 너무 앞서 나가거나, 시대와 너무 불안한 상황이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삶으로선 고독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작가의 살아생전에 누가 이런 책을 읽냐. 이 책이 팔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조롱과 모욕을 받았던 작가가 사실은 겨우 한 세대 만에, 30여 년 만에 시대의 고전과 명작으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1920년대의 허먼 멜빌의 리바이벌 운동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1: 이쯤 되면 그냥 허먼 멜빌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한 번쯤? 한
0: 그러니까요.
1: 일주일만이라도 이걸 좀 보고
0: 그러니까요.
1: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1: 이렇게 지금 얘기를 허먼 멜빌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책,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저는 허먼
0: 그쵸.
1: 멜빌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랐어요. 뭐 소설만 봤지?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어떤 마음으로 썼던 거야 싶단 말이죠. 지금 필경서 바틀비.
0: 그러니까요. 필경서 바틀비는 1853년 작품입니다. 이 미국 문예 잡지에 이제 두 달간 연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허먼 멜빌이라고 밝히면 안 읽힐까봐 익명으로 투고해서 발표되었던 작품이래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필경사 바틀비 하면 현대소설의 필경사 바틀비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1: 맞아요.
0: 뭐 카프카의 그레고리 잠자.
1: 그쵸.
0: 바틀비의 후예죠, 사실은. 그토록이나 수동적으로 자신의 실존적 고뇌를 발견해야 했던. 그리고 뭐, 까뮈의 이방인에
1: 다
0: 나오는
1: 그쵸.
0: 메르소. 다 바틀비의 후예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1: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들을 전부 지금 한 자리에 모아두면 되게 재밌겠다 싶긴 합니다.
0: 100분 토론 가능한가요?
1: 한번 상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바틀비의 후예들은 20세기 현대 소설에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 바틀비가 사실은 필경사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있잖아요. 직업입니다. 이 안에서 한 명의 변호사가 1인칭 시점으로 나 사실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있어. 나좀 유능한 변호사인데 사실은 처세술에도 능하고 안전제일주의자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맞지도 않지만 법률적인 상식을 알려주고 아주 호전

0: 전반적으로 이 재판의 승을 가져오는 그래도 능력 있는 변호사야.
1: 네.
0: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필경사로 고용도 해보고, 그러니까
1: 오.
0: 그 당시에 법률적인 사실이나 뭐 체록 같은 것들을 계속 손으로 받아 적는
1: 네.
0: 필경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는 꼭 필요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진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 이 사람은 이런 유형, 저 사람은 저런 유형, 내가 진짜 사람들은 다 겪어볼 만큼 겪어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말할 수 없는 사람 단한 명을 발견했다는 거죠.
1: 와,
0: 네.
1: 진짜.
0: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1: 이게 재밌는데요?
0: 네,
1: 사실 그 시절도 재밌지
0: 재밌어요.
1: 않았을까요? 이 시작이 우리만 지금 재밌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이게 왜 재미없었지? 너무
0: 네,
1: 놀라운데.
0: 맞아요. 익명으로 발표했을 당시에 허먼 멜빌의 심경이 어땠을지, 아, 정말 저희도 작가지만,
1: 네.
0: 감히 짐작조차 잘안 돼요.
1: 그렇죠. 내 이름을
0: 네.
1: 그대로 쓰면 재미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실어주지 않을 테니까
0: 네, 맞아요.
1: 익명으로
0: 네.
1: 쓰겠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당대의, 지금에야 뭐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허먼 멜빌 이러면서 추앙을
1: 네.
0: 받고 있지만, 그 모든 찬사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은 정말 비극이고 아이러니한 성질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1: 근데 필경사 바틀비에서는 주인공으로 지금 삼은
0: 네.
1: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주인공 말고
0: 네.
1: 이야기를 전달하는
0: 네.
1: 그 화자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안정적인
0: 네,
1: 직업을
0: 변호사예요.
1: 가지고,
0: 네.
1: 예,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고, 모험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라는 것도 좀 재미난 것 같아요.
0: 네.
1: 허먼 멜빌의 삶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소설은 그렇잖아요. 이야기에서 문제적인 상황에 봉착하고 맞닥뜨리는 실제 주인공이 한명
1: 네.
0: 있고, 그 주인공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지만,
1: 그쵸.
0: 그 주인공을 중앙에 두고 바깥에서 이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사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걸
1: 네.
0: 우리가 화자라고 하잖아요.
1: 네.
0: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화자가 지금 뉴욕 증권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의 변호사라고 하는 설정이에요.
1: 네.
0: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1: 근데 그 중년의 변호사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0: 네.
1: 하면서 딱한 명을 지금 찍고
0: 네,
1: 있잖아요.
0: 맞아요.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지간히 나이를 먹은 사람이다. 네, 재밌어요. 뭐, 직업 특성상 지난 30년에 걸쳐서
1: 네.
0: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기이하다고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상으로 자주 접하는 직업, 변호사라는 거죠. 네. 그런데 법률 문서를 필사하는 사람들을 필경사로 고용해서 자신의 이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필경사를 알게 됐고,
1: 네.
0: 기분만 내키면 사실은 그 사람들 한명한 명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들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도 이해하거나 판별할 수가 없는 바틀비라고 하는 필경사를 고용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 들어볼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1: 와, 네.
0: 네.
1: 굉장히 호기심이 훅 솟고요.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0: 네.
1: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뭐 우리 카페인분들 나이 다 다르겠지만 경험도 다 다르고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돌아보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랬지? 미스터리로 남은
0: 맞아요.
1: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0: 그죠. 아, 정말 희한한 사람이야. 라든가. 와, 나는 진짜 그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1: 너무
0: 그쵸?
1: 달라 나랑 뭐내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 싶은 사람 뭐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간에 그런 사람을 한 명쯤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카페인 분들.
0: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봤지만, 이 사람만큼은 진짜 지금은 뭐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1: 네.
0: 않는 사람이지만, 생각하면 희한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한둘쯤 있을 것
1: 있을
0: 같아요.
1: 수 있죠.
0: 네.
1: 어떤 연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0: 맞아요.
1: 이 필경사 바틀비도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0: 맞아요. 그런데,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 변호사가 필경사 바틀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1: 네.
0: 상황인데요. 이 필경사 바틀비는요, 우리가 지금 영미권 소설을 또 번역을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제 기준에 제 입장에서 필경사 바틀비는 새로운 필경사 바틀비가 출간되면 꼭 다시 읽어보는 작품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필경사 바틀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짐작하실 텐데 각 출판사마다, 각 번역가 선생님들마다 이 필경사 바틀비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한국의 독자들한테 전달하는지가
1: 네.
0: 그 창조적인 발상들이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싶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필경사 바틀비를 읽으면요. 지금 우리가 열린 책들의 필경사
1: 네.
0: 바틀비를 읽으면 첫 문장이 나는 어지간히 나이를 먹은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이라고 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채로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쵸?
0: 나는 어지간히 나이를 먹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난 나이 먹은 사람인데 Do you know who I am?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식인 거죠.
1: 네.
0: 평어체에다가 한다체인 거죠. 근데 어떤 다른 출판사에서
1: 네.
0: 나온 필경사 바틀비를 읽으면요. 나는 사실 좀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1: 그러니까 자기소개 분위기로,
0: 네, 어느
1: 네.
0: 정도는 씁니다.
1: 그러네요.
0: 경어체가 등장하고, 이게 마치 서간체인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나에게 이 변호사가 나한테 편지를 쓰는 듯한 이제
1: 네,
0: 인상으로
1: 그쵸.
0: 문장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필경사 바틀비는 뭐 스토리도 똑같고, 내용도 달라지지 않는데,
1: 네.
0: 번역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읽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에 좀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1: 그러네요. 그 형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게 특히 또 즐거운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레그앤본맨의 휴먼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필경사 바틀비 얘기 나눌게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흔하지 않은데요.

아이슬란드에선 육아휴직 사용자의 45%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아이슬란드도 2000년대 초반까진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3%를 45%로 만든 비결, 바로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출산한 부부는 각자 90일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할 것. 그 뒤엔 각자에게 주어진 150일을 상대에게 양도할 수 있음. 그러니까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그러면서도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한 게 아이슬란드의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누구든 당연하게 또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면 아이 낳을 결심,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염승숙 작가가 들고 온 책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지금 1부에서 2부로 건너오면서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게 판본을 좀 달리해서 찾아보는 재미도 네. 있는 책이다.
1: 네. 그래서 필경사 바틀비는 출판사가 다르다, 또 번역자가 다르다라고 네. 하면 일단 한번 새로 읽어보는 경험이 너무 즐거운 작업이에요. 어우, 네, 너무 좋아요.
0: 작가 살아있을 때 좀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그러나 작가가 남긴 책이 이렇게 네. 작가 사후에도 계속 네. 거듭 판본을 바꿔갈 때마다 다시 읽히는 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원문을 내가 직접 읽을 수 있다면 네.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책이 있는가 하면
0: 그쵸.
1: 이런 필경사 바틀비는 우리가 또 번역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외국 작품이니까
0: 네.
1: 여기서 오는 또 독서의 즐거움이 또 새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어느 출판사에서 출간된 필경사 바틀비는 서간체 경어투를 써가지고 아주 중후한 매력의 변호사가
0: 네.
1: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지적인 이 매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사실은 살아오면서 이토록 기이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바틀비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이러면서 굉장히 중후한 톤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이미 멀어져 버린 거리감 있는 바틀비라고 하는 존재를 회고하거나 네. 좀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과정에서 애도의 편집글 같은

0: 또 뉘앙스도 느껴지고 해서
1: 네.
0: 전혀 다른 생경함을 준다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열린 책들에서 나온 이 번역은 또 평서문의 한다체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익살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1: 네.
0: 오히려 이 변호사가 가진 이 차갑고도 냉정한 매력 같은 것들이 더 느껴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바틀비를 대할 때의 아주 모순되고 비논리적인 감정에 막 휘말려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변호사의 면면도 굉장히
1: 네.
0: 부각되거든요. 그런 또 현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1: 그러네요.
0: 색다르고 매번 다 재미있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그첫 페이지에서도 보면은, 보통 나는 이런 경험들을 보통 이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0: 맞아요.
1: 굉장히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 정말 그런
0: 네.
1: 어떤 그런 잘 고른 단어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0: 맞아요.
1: 되는지를 우리가
0: 맞아요.
1: 따라가는 그 감정의 고향을 따라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소설은 필경사 바틀비가 전면에 초반부에 막 빠르게 등장하진 않거든요.
1: 네.
0: 필경사 바틀비가 얼마나 이 변호사 입장에서 기이하고 희한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려고, 내가 사실은 필경사 바틀비를 고용할 시점에 내 변호사 사무실에 3명 정도의 사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경사들이.
1: 네.
0: 첫 번째로는 좀 모르겠어요. 이 3명 자체를 다 굉장히 익살스럽고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어가지고,
1: 네.
0: 이들이 바틀비와 정말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고심하다 보면 뭐 그렇게 다를 것도 없다 싶은 웃음이 또 자아내기도
1: 우리가
0: 하는데,
1: 지금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된 입장처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0: 맞아요.
1: 세
0: 그래서
1: 명을.
0: 이 변호사가 바틀비가 내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소개하기에 앞서서,
1: 네.
0: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고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일은 뭐고 내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고 사무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주변 환경은 어떤지를
1: 네.
0: 계속 상세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선 내 얘기부터 하자면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변호사인지, 어떻게 일해왔고 어떤 좀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1: 네.
0: 있는지를 계속 보여줘요. 이런 사람이래요. 이 변호사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편하게 사는 게 최고다, 이 생각만을 뼛속 깊이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확신이 있어서,
1: 안전지향.
0: 맞아요. 안전 제일주의자. 네.
1: 네.
0: 그리고 약간의 처세주의자. 처세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1: 그렇죠.
0: 이 의뢰를 받고 의뢰인들과 나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1: 네.
0: 재판에 계속 이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심원단 앞에서 침 튀기면서 변호해 본적 없다. 어떻게 해서든 대중의 갈채를 재판장에서 끌어내려고 노력한 적 없다. 단지 이제 아늑한 사무실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겨야만 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재판들만 받아왔다는 거예요.
1: 이분도 참 솔직하네요.
0: 맞아요.
1: 이분도 지금 보면 되게 솔직해서, 이것도 흔한 캐릭터는 아닌데
0: 네,
1: 싶긴
0: 맞아요.
1: 하고요.
0: 맞아요. 그리고
1: 초면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하기가.
0: 맞아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재판만 받는다.
1: 네.
0: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만 의뢰인으로 정하는
1: 그럴
0: 거예요.
1: 줄 알았어요. 네.
0: 맞아요. 돈 많은 사람들의 채권이나 부동산 권리증 같은 것들만 취급하면서 짭짤하게 가외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변호사라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난 더할 나위 없이 신중한 안전 제일주의자라서 뭐 예술 이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열정 이런 거 나의 뼈에 없어, 내 몸에 없어, 이런 정도인 거예요.
1: 근데 열정이 뼈에 새겨져 있었던 허먼 멜빌이 이런 인물을 만들었다는
0: 맞아요.
1: 게 계속 지금 평행 우주처럼 따라가니까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데요.
0: 맞아요. 실존 인물이었던 존 제이컵 에스터라는 인물을 이 변호사가 언급하거든요.
1: 네.
0: 이미 고인이 된 존재인데, 실제로 독일 태생의 미국 사업가였고 모피 무역을 독점한 큰 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은근히 그 명망 있는 인물이었던
1: 네.
0: 사람 제이컵, 존 제이컵 에스터를 막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내 장점이 신중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꼼꼼함.

0: 주저없이 시원스럽게 나를 그렇게 추켜 세워주고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뭐 유명인사 들먹이면서 이렇게 나 칭찬할 건 아닌데, 아, 나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 그랬었다고. 좋은 제이콥 에스터가 날 그렇게 칭찬했었어. 난 그런 사람이야. 뭐 계속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리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 뭐 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 사람 이름 내가 자주 입에 올리는 편이거든. 그 사람이 나 칭찬한 거. 그 사람 이름 발음하기 좋잖아. 그냥 그 이유야. 라고 하는 거죠.
1: 승수 작가님은
0: 네.
1: 이 필경사 바틀비 여러 번 읽으셨을 것 같지만 처음에 이제 뭐 판본 떠나서 처음에 이 인물을 만났을 때 그때
0: 네.
1: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 인물의 첫인상이 어땠어요? 화자?
0: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소설을 공부하는 학생 초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고.
1: 신뢰할 수 없다.
0: 그쵸.
1: 그치, 허세가 너무 있고,
0: 맞아요. 이
1: 본인이.
0: 사람이 내가 내 이야기 하는데 너무 잘난 체. 허세가 심하고 허영기도 있어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거쳐온 사람 내가 다 겪어봤는데 진짜 희한한 사람 얘기해 줄까?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사람이 그다지 호감일 리 없잖아요.
1: 근데 저는 처음 읽었을 때 기분이 생각이 났는데 되게 가독성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일단 계속 너무
0: 그럼요.
1: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0: 그럼요.
1: 자체도 특이한 느낌이었고요.
0: 맞아요.
1: 우리 비타민 PD님은 근데 정스러워.
0: 맞아요. 읽어갈수록, 아, 되게 얄미운데 조금 비호감인데도 밉지 않은 사람 있어요.
1: 맞아요.
0: 겪어보다 보면. 그래서, 아, 은근히 되게 비호감일 것 같은데 경험해보니까 은근히 정이 가네. 아, 누구나 다 이렇게
1: 그쵸.
0: 갈팡질팡하고 약간의 허세도 있고 자랑도 좀 하다가 잘난 척 하면서도 결국에 그 내면의 유약함. 막 심리적인 이 불안감 같은 것들을 드러낼 때 인간답네라고
1: 인간답네.
0: 인간적이네라고
1: 그쵸.
0: 또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변호사예요. 좀 매력 있어요.
1: 느껴집니다.
0: 그래서 바틀비가 등장하기 전에 문서 필사를 담당하는 필경사 두 명을 채용하고 있었고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12살짜리 소년 하나 하나를 이제 심부름꾼으로 사환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바틀비가 등장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 분위기가 어땠는가가 좀 유머러스하게 그려지거든요. 한 명은 터키라고 하는 별명을 지녔었는데 터키는
1: 그쵸.
0: 칠면조잖아요. 그랬는데 이 터키는 약간 뭐랄까요? 키가 작고 몸집이 뚱뚱한 영국인이었는데 나이는 좀 많았대요. 예순이 코앞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는 진짜 기운이 넘치고, 막 능력도 많고, 재주꾼인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일도 막 착착 잘 처리하고, 아, 저 사람 너무 일 잘하는데?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점심 먹는 시간인 정오만 지나면요. 뭔가 크리스마스에 석탄을 잔뜩 집어넣은 벽난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흥분하고, 지나치게 뭔가 이 자신의 흥분감을 감추지 못한 채로 일을 서두르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실수를 하는 거예요.
1: 아마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 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혹은 제가
0: 네,
1: 그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0: 맞아요. 고용주로서는 아, 이 사람은 아침에만 일 시켜야겠는데?
1: 진정한 아침형 인간입니다.
0: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래서 이 정오가 지나면서 터키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막 벌겋게 번쩍거리는 광채가 느껴지면 그의 업무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니까 아무도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쩍 이제 점심 먹고 돌아온 터키 그 사람한테 슬쩍 얘기한대요.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좀 누구나 피곤하니까 숙소로 가서 조금 쉬는 게 어때요? 이미 일다한것 같은데 우리? 뭐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터키가 오후에도 온 힘을 다해 일해야죠라고 하면서 너무 막 사무실 한쪽 끝에서 끝까지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네.
1: 의욕은 막
0: 바빠
1: 넘치고.
0: 죽겠네라고 하면서 제가 오전에 하는 일이 변호사 선생님께 도움이 된다면 오후 업무도 소홀히 할수 없죠라고 하면서 계속 실수는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지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 인물이 화자와 이 변호사.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윤희기 번역으로 만나게 된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인데요. 지금 아직 바틀비 만나기도 전에 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나게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1: 맞아요. 약간 이 변호사 얘기꾼이에요. 입담이
0: 그러니까요.
1: 좀 좋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발탁된 거예요,
1: 네.
0: 화자로.
1: 맞아요. 지금 터키가 나이는 60살인데, 오전에는 꽤 일을 꼼꼼하게 하는데, 오후에는 지금 일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이
0: 네.
1: 변호사가 일을 두 번, 세번 하고 있잖아요.
0: 근데 집에도 안 간대요.
1: 근데 터키가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제가 변호사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집에 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송구스럽지만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 나이를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0: 네.
1: 죄송하지만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변호사님이나 저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저를 집에 가라고 하시다니요? 뭐 이렇게 막 따져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변호사가 동료 의식을 호소하며 따지고 드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또 슬그머니 물러나거든요. 이런 터키와의 일화를 통해서도 이 변호사가 사실은 대단히 냉철하고 지적인 변호사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독자에게.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허술해요.
0: 일치고 절치고 하는 것
1: 네.
0: 같은데요?
1: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고 인정에 호소하니까 또한발 물러난단 말이에요.
0: 네.

0: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 그럼 오후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만 맡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책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1: 중요하지 않은 일은
0: 네,
1: 뭐예요?
0: 그러니까요. 두 번째 이 필경사는 리퍼스예요.
1: 니퍼스 기대됩니다.
0: 네, 안색이 조금 누르스름하고 구레나룻을 좀 길게 길러가지고
1: 네.
0: 전반적으로 해적 같은 인상을
1: 아.
0: 풍기는 25살 청년이에요. 좀 어리죠,
1: 네.
0: 리퍼스는. 근데 이제 이 변호사가 리퍼스를 볼때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이 친구 야심 있네, 이런 인물이에요.
1: 네.
0: 약간 뭔가 법률 문서나 법률적인 지식만을 베꼈으면 되는 필경사로 채용을 했는데, 아, 자꾸만 뭔가 법률 문서 원문을 작성하는 이 변호사의 일 영역에까지 손을 자꾸 뻗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턱 없는 야심도 사실은 우스꽝스러운데,
1: 네.
0: 그렇잖아요. 60살 변호사가 이 25살 필경사를 바라보면서, 아, 저 철없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 갑자기 소화불량을 호소하면서 중요할 때마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터키만큼 흥분하는 다혈질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이 젊은이답게 쓸데없이 씩씩거리면서 욕을 내뱉는다거나
1: 아칩니다.
0: 특히 가장 니퍼스가 욕설을 내뱉을 때는 자기가 일하는 책상의 높이가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터뜨릴 때였대요.
1: 네.
0: 그래서 기구를 굉장히 잘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책상의 높이만큼은 이상하게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이상하게 서툴고 허무맹랑한 야심가였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막 매일같이 출근하면 책상 그 높이 조절한다고 나무 토막, 뭐 종이, 골판지 이런 것들 받침대로 쓸만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높이를 맞춘다고 정신사납게 굽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느 때는 너무 막 높이가 책상 뚜껑이 막 열릴 정도로 급경사가 질 정도로 올려놔가지고 글을 쓰다가 팔에 피가 안 통해요 막 하면서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벌벌 뛰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이 변호사가 너무 한심하잖아요.
1: 우리 정신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니퍼스의 마음도 알것 같아요. 이
0: 네.
1: 책상과 의자의 높이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일할
0: 맞아요.
1: 때. 뭐
0: 맞아요.
1: 그렇긴 합니다만.
0: 근데 그 높이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어느 때는 등이 쑤신다느니, 어느 때는 팔에 피가 안 통한다느니, 막 이러고
1: 아.
0: 있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 네, 손이 많이 가는 또 캐릭터입니다.
0: 네, 맞아요.
1: 니퍼스.
0: 네. 그래서 터키, 니퍼스를 지나서 이제 12살짜리 사화는 진저너트라는 별명을
1: 네.
0: 지니고 있었는데요. 뭐, 간단한 심부름 보내기 수월해가지고 계속 옆에 두고 있는 어린 사환인데,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마다 가끔 열어보곤 했었는데, 왜냐면 이 진저너트가 책상에 붙어있는 때가 많지 않아서
1: 네.
0: 그랬대요. 근데 온갖 견과류 껍질만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공책 하나, 연필 하나는 들어있을 법한데, 온갖 견과류 껍질이 가득해가지고, 아, 이걸 얼마나 먹은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1: 네.
0: 정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저너트의 유일한 업무이기도 하고, 이 일하고 있는 필경사들,
1: 네.
0: 터키와 니퍼스에게 과자, 사과 같은 것들을 이제 사다 주는 일이었다고 해요. 법률 서류만 하루 종일 베끼고 있으면 입안이 마르고 목이
1: 네, 그쵸.
0: 칼칼해지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각종 심부름꾼을 하는 이제 진저너트가 있었는데, 아, 묘하게 주로 잘 사다 먹는 게
1: 네.
0: 변호사의 눈에 보이는 게 생강과자였대요.
1: 오.
0: 생강과자? 뭔가 둥근 모양인데 작고 납작하면서 맛은 또 먹어보면 알싸한 생강맛이 나는 생강과자였대요.
1: 네.
0: 그래서 그 변호사로서는 이 터키 또 사환인 진저너트까지 생강과자를 그렇게 바삭바삭 씹고 있는 모습이 어쩔 때는 굉장히 어이없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그 생강과자였다고 합니다.
1: 와, 이 지금 이렇게 구성만 봐도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시트콤 몇개 나올
0: 네?
1: 것 같아요. 시즌별로.
0: 맞아요.

0: 너무 재미난데?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놈의 생강과자가 얼마나 이 변호사의 신경을 건드리냐면, 그 펜으로 쓱쓱 글씨 쓰는 소리,
0: 네.
1: 바삭바삭한 생강과자를 씹어먹는 소리가 뒤섞여서 이 변호사의 귀가 막 거슬릴 정도인데, 터키는 점심만 먹고 나면 실수 난발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어느 때 변호사가 또 일하는 과정에 사무실을 좀 가로지르면서 터키가 뭐 하고 있나 보는데, 거민증을 붙이는 그 종이 대신에 생강과자에 침을 묻혀서 붙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0: 아,
1: 그때 변호사가 혈압이 오르면서
0: 네.
1: 당장 해고야. 빨리 나가서 다른 일 알아봐. 라고 소리 지르는 게막 목구멍까지 막 치받쳤는데,
0: 네.
1: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터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아유, 내가 무슨 짓이야? 이 생강과자를 왜 붙이고 있었지? 아,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을 위해서 거민증 용지 한 장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서, 아, 저도 모르게 생강과자를 붙였나 봅니다.
0: 그
1: 하하하,
0: 용지를
1: 뭐 이러니까.
0: 아낀다고요? 네.
1: 그러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변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이 변호사는 하는 수 없이, 별수 없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다시
0: 네.
1: 사무실로 돌아간 거죠. 자기 책상으로.
0: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1: 네.
0: 여기에 바로, 근데 이런 지금 뭐 니퍼스니, 뭐 터키니, 뭐 진저너트니 이런 인물들은 그렇게 내가 이해 못하고 너무 기이하게 남아있는 그런 인물은 아닌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 인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1: 이세 명보다 더 난감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0: 네.
1: 불가해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의 주사 자리를 이 변호사가 맡게 돼가지고
0: 네.
1: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업무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막 온갖 복잡한 서류를 찾아보고 그걸 또 복사하는 것처럼 또
0: 네.
1: 베껴 적어야 하는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필경사 한명더 뽑아야겠다, 이런 필요가 너무 커진 거죠, 이 변호사한테.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한명더 급하게 뽑는다고
0: 네.
1: 뽑은 거예요. 구인 광고를 보고 한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약간 병약해 보일 정도로 파리한데 곱상한 얼굴을 가졌대요.
0: 네.
1: 그리고 보고 있으면, 나이 예순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딱 보면, 참 선한 젊은이네, 이렇게 판단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선한 느낌이고,
0: 네.
1: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연민을 자아내는 듯한 단정한 태도가 있고, 또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쓸쓸한 인상이 얼굴에 가득해서, 얘 내가 뽑아줘야겠다, 막 이런 애틋함을 불러일으키는
0: 네.
1: 젊은이가 바로 바틀비였다는 거죠.
0: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바틀비.
1: 네. 그래서 뭐 면접 뭐 길게 가져갈 것도 없었대요. 그냥 자질, 능력, 어디서 일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만 몇 마디 주고받은 뒤에 바로 채용한 거죠, 바틀비를. 내심 좋았대요, 이 변호사님은.
0: 왜요?
1: 뭔가 보기 드물게 차분한 거예요.
0: 앞에 사람들
1: 네.
0: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 카페 분들도 아실
1: 그쵸.
0: 겁니다.
1: 터키는 뭐 정오만 지나면 너무
0: 네.
1: 정신사납고, 뭐그 리포트는 막이 책상 높이 안 맞는다고 막 욕설을 막 내뱉고 있고, 진저노트는 견과류 까먹느라 정신이
0: 그쵸.
1: 없는데, 아, 이렇게 차분하고 보기 드물게 조용한 젊은이를 직원으로 두면 너무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한 거죠.
0: 내심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트로이 시반의 로스트 보이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 다루는 책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조금 전에 바틀비 면접 보고 바로 채용된 거 얘기 들으셨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1: 맞아요.
0: 기대됩니다. 바틀비의
1: 네,
0: 어떤
1: 그러니까요.
0: 활약이.
1: 이제 드디어 우리의 바틀비가
0: 네.
1: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변호사는 바틀비라는 청년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 사무실 안에서 자기 책상과 가장 가까운 책상에 앉혀요. 그래서 바틀비의 자리를 자기랑 가장 가깝게 두고 소소하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편하게 불러서 일을
0: 네.
1: 시키려고 아주 기대감을 갖고 바틀비 일로 와 하면서 이제 자기 옆자리에 앉힌 거죠. 처음에 바틀비가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빠르게 베꼈대요. 글도 많이 쓰고 막 무슨 굶주림 사람처럼
0: 네.
1: 일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서류에 완전히 코를 박고 집어삼킬 듯이 막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잠시 쉬면서 뭐도 좀 먹고 소화도 시키고 그러고 또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아니 낮에는 햇볕 아래서 밤에는 퇴근도 안 하고 촛불로 불을 밝히면서 일만 했다는 거예요. 서류를 베끼고 또 베끼고 당연히 이제 변호사는 고용주니까 자기가 고용한 직원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처음엔 좀 흡족하죠.
0: 그쵸?
1: 흡족한데 그렇지 않았대요. 점점 바틀비가 일을 즐겁게 하는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흥, 열기 이런 것도 보이지 않은 채로 열정 없이 기계적으로 일했다는 거죠.
0: 기계처럼.
1: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필경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베껴 쓰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니었대요.
0: 네.
1: 잘 베껴 썼는지 원본과 대조 작업을 하는 일까지도 이제 필경사의 업무였는데
0: 네.
1: 한 사람은 필사본을 읽고 한 사람은 원본 보면서 확인하는 식으로 서로 도와서 검증 작업을 하는 게
0: 네.
1: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뭐 따분하고 피곤하고 맥 빠지는 일이긴 한데 그게 필요하니까 정말 해야 되는 일이

0: 하니까 해야 되는데, 간단한 서류 대조 작업은 빨리 끝나도 좀 방대한 양의 서류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원본을 보고 바틀비가 이제 베껴 써온 서류를 이제 대조해 보면서 책상에 앉아서 바틀비를 부른 거죠. 이거 다 썼으면 이제 우리 대조 작업 해야 된다
1: 네.
0: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바틀비가 자신의 이 변호사 책상으로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변호사 지금 바틀비 약간 유약해 보이고 뭔가
0: 네.
1: 애처로워 보이고
0: 네.
1: 근데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0: 네.
1: 이런 캐릭터로 알고 있다가
0: 네.
1: 하고 싶은 마음이
0: 네.
1: 없습니다라니.
0: 온화하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1: 네.
0: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바로 나와요.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아니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한번 상상해 보라. 할 말을 잃은 나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1: 그렇게 믿고 싶죠, 이
0: 네.
1: 안전제일주의 변호사는.
0: 네, 맞아요. 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바틀비의 명언은 사실 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에서조차 누구나 한 번쯤 직장에서 집단
1: 네.
0: 내부에서 해보고 싶은 말일 거예요.
1: 그렇죠.
0: 그쵸?
1: 해보고 싶어도 입 밖으로 내뱉은 자와 아닌 자가 또
0: 그쵸?
1: 구분되기도 하고.
0: 하고 싶지만 차마 할수 없는 말, 하고 싶은
1: 네.
0: 마음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시킨 업무 지시를 이행하고 싶은 의지도, 의욕도, 마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1: 맞아요.
0: 재밌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제가 필경사 바틀비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1: 네.
0: 마치 재창조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문장이에요. I would prefer not to. 네. 이 I would prefer not to라고 하는 대목을 여러 판본들을 보고 읽으면,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고,
1: 네,
0: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단언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서간체 편지글처럼 번역하신 분에 의하면, 안 하겠소 뭐 이렇게도 나와요. 네.
1: 느낌
0: 마치
1: 다르네요. 이렇게 다
0: 그냥 너무
1: 모아주니까,
0: 달라요. 그래서 마치 제가 아까 필경사 바틀비는 출판사나 번역자에 따라서 마치 새로운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열린 책들 판본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거든요.
1: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의 조합
0: 네.
1: 같은데, 이
0: 맞아요.
1: 번역이.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발화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말인 거거든요.
0: 맞아요.
1: 아니, 지금 네 마음 물어봤어? 할수
0: 그러니까,
1: 있잖아요.
0: 이게 한국어가
1: 네.
0: 정말 복잡한 고능한 언어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이해와 맥락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1: 그렇죠.
0: 작가님도, 윤건 작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이 대수야?
1: 그러니까 난
0: 라고,
1: 마음이란 말을 우리가 여기서 쓸 상황인가 생각할 수도 있단
0: 그쵸,
1: 말이죠. 왜냐면
0: 그쵸.
1: 지금 그 페이지 저도 보니까 막 이런 게막 몰려 있어서 재밌었는데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 변호사가 설득하기 위해서 바틀비에게 관례야, 의무야, 필경사의 의무야. 그리고
0: 네가 할 일이야.
1: 네. 뒤에도 보면 뭐 상식, 정의, 이치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0: 지적인 사람이니까.
1: 근데 거기에
0: 네.
1: 마음이 딱 등장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게 좀 전혀 다른 게임이 된 느낌인 거예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지금
1: 네.
0: 변호사가 어벙벙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내가 잘못 들었을까 봐이 변호사가 다시 물어봐요. 아니, 필경사가 해야 되는 일이 대조 작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라고
1: 네.
0: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너무 온화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 온화하게.
0: 근데 이제 그 순간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1: 네.
0: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성큼성큼 사무실을 가로질러가지고 하고
1: 네.
0: 싶지 않다니, 마음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막 다그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서류 대조하는 거 도와달라고 받아! 뭐 이러면서 막 화를
1: 네.
0: 내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 진짜.
0: 네. 근데 이 변호사가 바틀비를 바라볼 때 바틀비의 표정이
1: 네.
0: 등장하는데,

0: 했다는 거예요. 야위었지만 차분한 얼굴, 고요 속에 잠긴 듯 보이는 잿빛 눈, 동요의 기색이나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모습.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무례한 표정, 인상, 제스처라도 취했으면 나가 뭐 이렇게 네.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짜증을 내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고 온화한, 침착하고 차분한 화법을 구사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이 변호사가 머쓱해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아니 그래서 바틀비를 바라보는데 마치 이 변호사가 비틀비틀 거리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그런 네. 그림이 막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당장 일은 너무 바쁘고 바틀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닳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터키 부르고 니퍼트 불러가지고 네. 막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요. 며칠 또 지나서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 증언자의 말을 네. 체록한 서류를 이제 검증 작업이 필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바틀비를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 리퍼스 뭐 필사본을 다 한 부씩 들고 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필사본 말이야 여기 대조할 거거든. 바틀비 너도 한 장 집어. 라고 하면서 이제 원본을 네. 이제 서류를 건네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 그날 좀 이상한 줄 알았는데 네. 지금.
0: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니 조용히 칸막이 뒤로 사라졌대요. 가라소리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또 이런 구절도 웃겨요. 나는 한 줄로 앉아있는 직원들 맨 앞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나오는 소금 기둥이잖아요. 너무 수치스러울 때. 네. 네, 그래서 막 따져 물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라고 막 묻거든요. 근데 다른 말은 하지도 않아요, 바틀비는. 딱 이 한 줄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 참,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네. 카파인 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누구에게 지금 감정이입이 좀 되시는지가 궁금한데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땐 저도 이제 이 소설을 몇 번 읽었었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땐 저 바틀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0: 맞아요.
1: 여기 표현해 보면 이제 그 사무실 안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저너트가. 변호사님 제 생각엔 저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0: 계속 흉보죠. 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1: 너무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희한한 스타일이긴 하죠.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너무 이상하다. 바틀비 뭐지?
0: 니퍼스는 너무 막 혈기 왕성한 20대니까. 네. 아우, 주먹이라도 꽂아야 되는데. 저렇게 버릇이 없어. 막, 변호사님, 이거 용납하실 겁니까? 막 따져요.
1: 버릇이 없다고.
0: 근데 이제 이 변호사는 되게 냉철한 척 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막 이런 말로 자기 합리화를 네. 하거든요. 하,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죠. 네. 저렇게 별나게 고집 부리다가 알아서 나가겠지 뭐. 내가 뭐, 계속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알아서 나가길 기다리는 마음도 네. 좀 된 거예요.
0: 맞아요. 이렇게 덕을 쌓으면 내 양심에도 보탬이 되겠지 하면서 또 슬그머니 물러나요. 이 변호사는.
1: 자, 지금 바틀비의 마음에 이어서 변호사의 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네. 이들의 이야기 어떻게 될지 음악 듣고 와서 따라갈게요. 톰 요크의 애널라이즈 들려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허먼 멜빌의 소설 필경사 바틀비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로서는 자기가 고용한 바틀비가 자꾸만 자신의 일에
0: 네.
1: 협조적으로 굴지 않고 이렇게 뚱하게 나오니까 사실은 어이없고 황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게 정답일 거예요. 네,
0: 그렇죠.
1: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0: 네.
1: 그리고 이야기의 서두부터 이미 이 변호사는 나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어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아, 바틀비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 이제 바틀비는 처음에 변호사한테 보여줬던 어떤 성실함, 그리고 이 필경사 업무에 대한 어떤 집념 어린 모습,
0: 네.
1: 이런 모습보다는 자꾸만 이 변호사가 제안하고 지시하는 일에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방식으로 자꾸만 이 존재감을 보여주거든요. 어쩔 때는, 바틀비, 잠깐 우체국에 다녀오겠나? 지금 진저노트가 자리를 비워서 그래.
0: 네.
1: 3분이면 되니까 잠깐만 갔다 와줘. 라고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를 한다거나, 바틀비, 옆방에 가서 니 퍼스 좀 잠깐만 불러와 주게. 아유, 서류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다시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0: 네.
1: 이제 사사건건 이 변호사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바틀비가 이 필경사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좀 방임한다고 생각하니까 변호사도 자꾸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0: 네.
1: 이러니까 뭐 터키가 저런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저 같으면 실컷 갈겨주겠습니다라고 막또 점심시간 지나서 막
0: 네.
1: 흥분한다거나 니퍼스도 막 어떻게 저런 놈

0: 다 있죠? 라고 또 흉을 본다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바틀비를 직원으로, 이제 함께 일해야 되는지 이 변호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라고 하면서도 순식간에 억울해지고,
1: 네.
0: 내가 내돈 내고 사람 부리면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싶은 거죠. 근데, 바틀비의 장점이라면 늘 변함없이 그곳에 있다라는 점이었대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1: 네.
0: 바틀비가 먹지도 퇴근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 걸본 적이 없고, 생강과자를 한두 번 먹는 걸본 적은 있는데, 그걸로
1: 네.
0: 밥이 되나? 끼니가 되나? 의심스럽고, 퇴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게, 변호사는 자기 사무실인데도, 아무리 일찍 출근을 해도, 바틀비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집에 안 갔나? 라고 얘기를 해도 대꾸도 없고, 마치 잠도 안 자고, 사무실에서만 기숙하는 듯한 인상이
1: 네.
0: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좀 해고 권유를 하죠.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사무실에. 당신과 일을 할 수가 없다.
1: 네.
0: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틀비는.
1: 또 새로운
0: 끝까지. 네.
1: 숙제.
0: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와 바틀비 사이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실랑이는 이 어떤 당대의 19세기 중반 뉴욕 증권가를 배경으로 한 변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1: 네.
0: 마치 자본주의에 대한 이 아주 소극적이고 존엄한 거절의 방식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당대의 체제를 좀 비판하고
1: 네.
0: 허먼 멜빌식의 철학적 사유가 소설화된 인물로 보이는 거죠.
1: 그곳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0: 맞아요.
1: 자리를 지키면서
0: 네.
1: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0: 네.
1: 거.
0: 맞아요. 생산성의 바퀴처럼 어떤
1: 네.
0: 소모적인 부품처럼 인간이 부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생산주의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산업화 시대를.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뭐든 잠시 멈춰서 거부할 권리, 그걸 바틀비가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든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저항의 방식이 때로는 가장 존엄한 거절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0: 네.
1: 지금 그뭐 나중엔 어떻을지 몰라도 처음에 그럴 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누구나 이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 요청이나 어떤 부탁을 했던 나의 그 요구가 무리했나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게 만들잖아요.
0: 맞아요.
1: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0: 맞아요.
1: 거절할 권리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도
0: 맞아요.
1: 인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시정지 버튼을 좀 만들어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바틀비도 특이한 인물이지만 이 변호사도 참 특이한 인물로
1: 네.
0: 이제 결말에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데 바틀비를 향한 연민과 바틀비를 향한 이해불능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아주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틀비를 해고할 아무 방법도 못 찾아서 사무실을 이사해 버려요.
1: 그럼.
0: 그런데도 바틀비는 나가지 않아요.
1: 아.
0: 그래서 새로운 다른 회사가 그 사무실을 점유하게 됐는데도
1: 네.
0: 바틀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이 변호사를 찾아와요. 이 사람 뭐냐?
1: 네.
0: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이 변호사가 바틀비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왜 그러는 거냐? 옮겨가야 된다. 다른 직장을 잡아라.
1: 네.
0: 라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그 파리하고 야인 얼굴로 그럴 마음 없습니다. 저는 한 군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보여주는 어떤 연민, 모순, 죄책감, 이런 바틀비를 향한 여러 감정들이 이
1: 네.
0: 소설을 읽고 나면, 나와 다른 타인의 고통과 침묵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독자 스스로 갖게 되죠. 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지금 이 변호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나중에는 새로운 사무실 입주자들이 바틀비를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구치소에 갇힌단 말이에요. 구치소에 갇히고 이제 교도소에 가는데도요.
1: 네.
0: 교도소에 가서도 먹지도 잠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아사하거든요.
1: 네.
0: 먹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나오는데 마치 인간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어떤 효율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이잖아요, 바틀비는.
1: 그쵸.
0: 그래서 타인과의 연대,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해진 시대에서 약간의 어떤 윤리적인 성찰마저도 갖게 되는 그런 고전으로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1: 이게 이제 끝에 너무 충격적인 결말인데, 그 결말까지 이루고 나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소설이 계속 불리고 계속 새로운 판본으로 나오고 하는지를 아마 많은 카페인 분들, 독자분들도 온몸으로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0: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1: 네.
0: 이 변호사가 바틀비에 관한 소문을 수소문해서 알게 된 진실마저도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면 덧붙여져 있어요. 워싱턴의 우편물 취급소에서 일했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서 상처받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틀비였던 비극성을 더 부각시켰던 것 같아요.
1: 오늘도 너무나 재밌게 시작했다가 우리에게 묵직한 또 울림을 준 그런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책 예고 가능할까요?
0: 네, 다음 주 책은 앤드 마르켄의 소설이고요. 제목은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입니다.
1: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허블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으로 다음 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이하이의 한숨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의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고

0: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 걸음이니까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유럽방송연맹 EBU가 지난주 수요일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개최국과 관련된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방송연맹이 발표한 이 성명에 따르면요. 앞으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는 무력 충돌,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해당 국가 또는 인근 지역의 안보, 안전 및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승을 하더라도 대회 개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국이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유럽방송연맹이 다른 개최국을 지정하게 됩니다. 뭐 이는 그간 이스라엘 참가를 둘러싼 유로비전의 정치적 논란을 반영한 그런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참가 자격과 개최 자격을 분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에 연루된 국가라고 해도 자동으로 뭐 대회 참가가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간 뭐 이스라엘 참가를 반대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던 다른 참가국들과 이 유로비전의 팬의 일부는 이거 불충분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첫 곡은 2023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 들어봤고요. 우크라이나 아티스트 갈루시 오케스트라의 스테파니아 나의 어머니였죠. 뭐 새롭게 룰을 만들었다 해서 새 룰인가 싶었는데 그냥 명문화한 과거의 조치, 그러니까 바로 오늘 첫 곡이 적용 대상인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열렸어야 하는데 전쟁이 심해져서 리버풀에서 대리 개최가 됐죠. 정작 좀 강경하게 이 전범 혐의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같은 국가나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같은 국가, 아무리 뭐 화합도 중요하지만 유로비전 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그런 나라들,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대표적으로 보이콧을 감행한 그런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달라는 조치는 안 해주고 이건 뭐지? 뭐 이런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해지는 게 그 영화 있잖아요. 유로비전 파이어 사가였던 것 같은데 제목이 윌 페럴, 레이첼 맥아담스 주연의 코미디 작품이었죠. 아이슬란드 출신의 듀오가 우여곡절 끝에 유로비전 우승을 차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들이 출전하는 거를 아이슬란드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구조상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우승도 우승이지만 우승해서 다음 연도에 유로비전을 개최하는 그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득인지 아니면 손해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게 특전인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분되는 어떤 역할 분담인지 그런 거죠. 잠깐 찾아보니까 개최하는 도시로서 그 관광 수입을 생각하면 그건 흑자의 부분인 거고 대부분의 개최국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랍니다. 적자. 그래서 빚을 아직도 갖고 있는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가 찾아지기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자존심 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뭐 우승을 차지했을 때이 소프트 파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입장이라면 다음 해 그런 개최는 안 하고 그것만 싹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폴, 구멍을 만들어주는 그런 룰도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EBU 측에서 그런 판단을 객관적으로 이 위험한 지역인지 뭐 참가 인원들이 뭐 전쟁이나 이런 상황으로 그곳에 가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해왔으니까 뭐다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근데 아이슬란드에서는 반대를 물론 픽션의 영역에서 반대를 한 입장이었지만 아그 출전국 관계자들이 자신의 나라의 대표들이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1등을 해서 다음 해 개최를 하는 문제는 또 현실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은 계속 참여해도 된다라는 말을 돌려 말한 걸로 밖에는 안 들린다라고 577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뭐 늘상 있는 일이죠. 역주행곡이 또한뭐 수년 뭐 십수년 만에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두 곡입니다. 2009년에 발표된 벨기에의 스토고마이가 부르는 알로 옹동스. 그래서 우린 춤을 춘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이네요. 스웨덴 아티스트 에릭 하슬레랑 하슬인가? 에릭 하슬과 함께 한새 버전. 이어지는 곡 스웨덴의 로빈의 Dancing on My Own. 2010년작이니까 역시 또 발표된 지꽤 됐습니다. 두곡 함께 듣고 오죠.

발표된 시기는 좀 지났으나 뭐 OTT의 영화나 SNS의 밈을 통해서 또 새로운 청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이른바 역주행 히트곡 두 곡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로빈의 Dancing on My Own, 먼저 들으신 곡 벨기에의 스토마이의 Allure on Danse, 그래서 우린 춤을 춘다, 스웨덴의 에릭 해슬의 피처링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8월 17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Tania Libertad,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위대한 해석자 Mercedes Sosa의 뒤를 잇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Tania Libertad,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전통을 복원하고 사회적 변혁을 노래한 Nueva Canción의 명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바의 음악 전통 볼레로를 현대 라틴 팝으로 재탄생시킨 주역 아르만도 만사네로가 친히 고른 목소리 명단에서도 그 이름 다니아 리벨다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음악 역사의 유구한 흐름을 고유한 육성으로 따라간 다니아 리벨다드의 삶은 그녀의 이름에 새겨진 자유, 리벨다드에 운명적으로 다가가게 됐죠. 그것은 다니아 리벨다드의 한결같은 투쟁 끝에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페루에서 태어나 5살 때부터 무대에 올랐던 신동 다니엘 리벨타드에게 타고난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불러야 할 노래, 서야 할 무대 이 모두 아버지가 독단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도 그녀는 세뇌되길 거부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페루와 멕시코 민요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골라주는 노래들의 저급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에 입학한 후 다니엘 리벨타드는 정치적 예술적 동지들을 만납니다.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대학가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 반전 운동, 좌파 정치 철학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누에바 칸시온을 만난 다니엘 리벨타드는 마침내 이 아버지의 조련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서 노래하게 됩니다.

딸이 이 대학교 교정, 노동조합 집회소, 시위 현장에서 노래하는 것에 경악한 아버지는 자퇴를 종용하지요. 이에 다니엘 리벨타드는 가출로 답을 대신합니다. 1976년 쿠바를 방문한 다니엘 리벨타드는 누에바 칸시온의 주역들과 직접 교류하며 아버지, 나아가 이 사회참여 음악을 금했던 페루 군사정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누에바 칸시온의 발견은 다니엘 리벨타드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음악의 뿌리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고향인 페루의 북부 잔냐 지역의 음악 전통, 주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차별받던 아프로 페루비안 음악이었습니다.

1980년 다냐 리베르타드는 아무 연고 없이 멕시코로 떠납니다. 이민이었고 정치적, 예술적 망명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무대에서 노래하고 망명자들과 연대하며 누에와 깐시온 운동의 기수로 다시 태어납니다. 클래식 벨칸토 창법, 중남미 토착 민요의 야성을 두루 노래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프로 페루비안의 민요부터 살사와 볼레로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원대한 음악 세계를 아울렀습니다. 포르투갈 문화의 거장 주제 사라마구는 다니아 리벨타드에게 이런 헌사를 바쳤답니다. 다니아 리벨타드의 노래는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온 계시와 같았다. 어떤 악기의 도움도 없이 벌거벗은 목소리 하나만이 세상에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온 계시였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소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누에바 칸시온부터 볼레로의 재림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음악 역사를 노래한 아티스트 타니아 리벨타드를 만나봤습니다. 아까 그 사라마구 선생이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 같다라고 한 목소리는 타니아 리벨타드의 그 수많은 창법 중에 어떤 부분에서 영감받은 표현일까요? 첫째 음악에서의 가창은 좀 클래시컬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알폰시나 이엘마르였습니다. 원래 그 메르세데 소사가 60년대 후반에 발표한 곡이죠. 선배 곡을 욕심을 내본 거죠. 그 뭐 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80년대 초중반에 최초로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타니아 리벨타드가 자신의 버전을 30대 후반에 중후반의 나이에 도전한 시도였는데 통과 의례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이후에는 뭐 자신의 레퍼토리를 계속해서 확장한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 곡들을 한 자리에 그 퍼포먼스를 한 자리에 모은 음반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비올레타 파라, 실비오 로드리게스, 파블로 밀라네스, 가이타노 벨로주, 아타왈파 유팡기, 차부카 그란다 등의 작품을 또 해석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의미라면 벌써 자신의 어떤 해석의 그 형태가 완성된 시점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뭐 수준과 교양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리스의 엔테크노의 음악을 엔테크노 음악을 들으면은 느끼는 그런 뭔가 좀 인문학적 소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곡은 애가스러운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이 알폰시나 스트론이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인에게 바치는 그런 어떤 조문 같은 거니까. 다음 들으신 곡은 목소리가 또 다르죠. 나이도 다릅니다. 18살로 추정되는데요. 이 제가 찾은 자료가 맞다면 두 보스, 너의 목소리. 아까 본문에서 아버지의 강압적인 어떤 ANR 행위로 이거 불러라, 또 여기서 공연해라, 뭐 이런. 뭐 그게 굳어지면은 회사 레이블이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에 이런 목소리로 발랄하게 노래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게 또 시인의 시를 가사로 최초로 부르는 그런 시도였고 여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이후에 뭐 네루다를 비롯한 그런 유명 시인들의 시를 해석하는 음악 시도도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그 밖에 뭐 볼레로나 뭐 란체라 이런 좀 더 대중적인 장르들도 소화를 했던 분이니까 참 해석가의 삶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71008님께서 타니아 이분도 목소리가 지문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곡을 따로 같이 들었지만 이게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됐는데 뭐 최영경님께서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셨으면 이름에 리벨타드를 붙이셨을까 이런 일단은 그 아버지로부터 자유가 시급했겠죠. 거기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버지가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상징하는 바가 참 큽니다. 시기적으로도 뭐 정치 사회적인 그런 억압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멕시코의 또 루이스 미겔이나 뭐 성공한 사람들이 뒤에는 항상 이런 억압이 있었구나라는 생각. 예. 또 멕시코 시티로 홀로 이렇게 이주했다라는 또 그런 상징성도 그 얼마나 많은 차별, 여성으로서 겪는 또 인종적인 차별 그런 것들을 겪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952년생이시니까 한참 또 예, 커리어가 어마무시하신 분이 또 다니아 리벨타드군요. 본명은 좀 기네요. 다니아 리벨타드 데 수사 주닝기아. 발음하기 어려워요. 예. 아무튼 오늘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주인공이었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만나겠습니다. 계속해서 브라질 음악 두 곡이죠. 넬슨 카바키뉴가 부르는 Quando eu me chamar saudade, 내가 죽어서 그리움이라 불릴 때. 이어지는 곡 파울리뉴 모스카 역시 브라질의 그가 부르는 넬슨 카바키뉴의 곡 A Flor eu espinho, 꽃과 가시.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카테리나 카셀리가 부르는 젠토 조르니, 100일입니다. 1966년에 탄생한 노래. 이탈리아에선 최근 OTT 영화 무자비한 유혹에 쓰이면서 재조명을 받았다는데요. 이 지고지순한 끝을 알지 못하는 순애보에 사랑을 바치는 여자의 목소리 낭독하겠습니다. 100일, 100시간 아니면 100분, 한 번의 인생, 100번의 인생을 내게 주어도 좋아요. 그 대가로 내 인생을 당신에게 줄게요. 한 번의 포옹, 100번의 포옹을 줄게요. 당신의 다정한 손길이 고작 한두 번에 그칠지라도요. 나의 눈, 나의 입술, 나의 심장을 당신에게 줄게요. 당신을 만나고서 인생이 세상을 품고 도는 회전 목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내 인생은 당신의 눈동자를 본 순간 멈춰버린 지 오래네요. 내 인생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요. 당신도 아시죠? 100일이든 100년이든 난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할 겁니다.

소유명이 전한 노래 이탈리아의 카테리나 카셀리가 1966년 곡 첸토 지오르니 100일 함께 들어봤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한테인의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상투메 프린시페의 칼레마의 노래 아말 벨라 마타드 반쪽짜리 사랑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0: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1회生)/(2회熟)/(3회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고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그리스의 작곡가 에반티아 레보티카의 알렉산드리아 들어봤고요. 보컬 피처링의 영국 아티스트 캐롤라인 라벨이었습니다. 1998년 음반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 8190 문자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르주 갱스부르도 세아라에서 만났었나요? 문득 떠오르는 그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도 궁금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세아라에서 이 노랫말 소개한 거는 2025년 3월이었습니다. 노랫말이 아니라 아티스트 소개가 작년 3월.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주인공이 세르주 갱스부르였죠. 아무튼 자바춤을 추는 여자 라 자바네즈 신청하신 곡 함께 듣고요. 한태인 월드차트 이어갑니다.
1: 자바네즈 J'en ai bavé pas vous Mon amour Avant d'avoir eu vent de vous Mon amour

0: 매주 월요일 세계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서 안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주말에 또 전주에 또 공연을 잘 다녀오셨다 하고 소식을 들었는데.
1: 네,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네.
0: 이제 가을맞이 레퍼토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가을맞이요? 네.
0: 아니요. 뭐, 제가 네. 이 질문하면서 이 질문의 모순을 알고 질문하는데요. 예. 까치산의 음악이 네. 계절성인가? 이걸 스스로 뭐 자문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1: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시즌이 이때니까 뭐 여름이니까 뭐 여름 노래, 가을이니까 가을 노래 뭐.
0: 그 주로 약간 발라드 위주의 약간 좀 그런 가요 레퍼토리는 좀 그런 걸 많이 타는 것 같긴 한데.
1: 그럴 수 있죠. 좀 더울 때 들으면 더운 노래 있고 뭐 추울 때 들으면 추운 노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0: 까치산 어때요? 까치산.
1: 그런 걸 막 신경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여름 노래 뭐 만들어야지, 내야지, 뭐 불러야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게 뭔가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을 때는 이건 좀 여름에 듣기 좋다, 가을에 듣기 좋다, 겨울에 듣기 좋다 이거는
0: 판단을
1: 있긴 있는 것 같아요.
0: 당연히.
1: 근데 반대로 제 자신한테 물어본다면 신경은 쓰지 않는 것 같다. 라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0: 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이 방해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지 않을까요?
1: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뭔가 자칫 잘못하면 좀 뭔가 틀을 하나 굳이 더 만드는 거잖아요.
0: 그렇잖아요.
1: 제가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기분이 들어서 깝깝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자문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런 생각은 아무튼 해본 적은 없고요. 가을이라고 해서 뭐 가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은 뭐 없지 않을까.
0: 그러면 간단한 질문으로 그냥 질문 하나 답은 또 듣고 싶으니까.
1: 네네네.
0: 가을이라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해 봐 주세요.
1: 가을이라 좋은 거.
0: 날씨 이렇게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이 있어서.
1: 아, 확실하죠.
0: 이런 건 좋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그렇죠, 그렇죠. 가을이라 좋은 건 덥지 않아서 좋고요. 춥지 않아서 좋은 겁니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죠.
0: 곧 겨울이 오게 돼서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1: 아, 겨울도 좋아하는데요. 저는 사계절을 다 나름대로 좋아하거든요.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근데 그중에서도 굳이 꼽으라면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그렇잖아요.
0: 많은 사람들의 페이버릿 아닌가요?
1: 그렇죠. 계절에. 사실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멋부리기도 좋고
0: 그렇구나.
1: 그렇죠. 옷으로 멋부리기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뭐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불편한 것도 없고.
0: 멋쟁이들이 겨울을 싫어하겠다.
1: 아, 그렇죠. 겨울 멋쟁이 이제 얼어죽고요.
0: 얼어죽고요.
1: 여름 멋쟁이.
0: 한태희는 겨울에도 약간 두터운 옷은 별로 안 입는 것 같은데 겨울 멋쟁이에요? 혹시?
1: 아니에요. 저 엄청 두꺼운 옷 입고요. 저는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내복을.
0: 내복. 네,
1: 저는 무조건 저 추운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 더위는 많이 안 타고요. 추위를 많이 타요. 제가 여름 태생이라 여름에는 더위에는 조금 면역이 있고 그 겨울에 추운 건 정말 못 참아서 양말도 두꺼운 거 좋아하고요.
0: 그렇구나.
1: 내복도 꼭 챙겨 입고요. 그래야지 감기 안 걸립니다.
0: 장갑도 꼭 챙기고.
1: 장갑도 좋아하고 목도리도 좋아하고 어릴 때는 좀 깝깝한가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따뜻한 게 더 좋아요.
0: 아이, 참고하겠습니다.
1: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요. 지금 이제 8월이지만 겨울에 준비를 잘 하셔서
0: 월동 준비 미리미리 잘 합시다.
1: 월동 준비 미리미리 하셔서요. 가을부터

0: 미안해지네요. 예.
1: 아니, 괜찮습니다.
0: 자, 오늘 어느 나라 차트에 등반하나요?
1: 네, 오늘은 글로벌 차트를 먼저
0: 예.
1: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0: 예.
1: 차트에서 다양한 노래 들고 왔는데요. 국가가 생각보다 다양한 국가의 노래들이 이제 산재해 있어서 다
0: 네.
1: 그중에서도 들어보고 좀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0: 오.
1: 나누기 좋은 노래들로 골라와
0: 예.
1: 보았습니다.
0: 오늘은 한국도 있나요?
1: 이게 한국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해요.
0: 네.
1: 다국적 걸그룹인데
0: 네.
1: 이제
0: 한국
1: 한국인
0: 요소가
1: 멤버가 있고 한국 회사가 제작에 참여를 했다.
0: 그렇구나.
1: 같이 공동 제작을 했다. 미국과
0: 네.
1: 한국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좀 다채로워져서
1: 맞아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요.
0: 인도도
1: 제가
0: 있어요?
1: 인도 차트를 어렵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0: 지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에
1: 맞아요.
0: 말씀하신 것
1: 늘 제가
0: 같은데.
1: 인도 차트에서 골라온 적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0: 네.
1: 얘기했었는데 무려 인도 차트 1등 곡을 글로벌 차트에서
0: 아하.
1: 찾아서 골라오기도 했고요.
0: 흥미롭네요.
1: 영국의 노래도 있고 뭐 다양한 국가들의
0: 네.
1: 차트에서 들고 온 오늘의 글로벌 차트 곡입니다.
0: 첫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첫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16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다국적 그룹 캣츠 아이의 8월 14일 발매 EP예요. 얼마 안 됐네요.
0: 네.
1: 와일드라는 EP의 수록곡이고요. 벨에어라는 곡입니다. 요 캣츠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0: 아,
1: 네,
0: BTS 뭐
1: 맞습니다.
0: 회사죠?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하이브라는 회사와 미국 이제 게핀 레코드라는 이제
0: 오.
1: 회사가 같이 공동 제작을 한 거예요. 오디션을 열어가지고 전 세계 대상 오디션을 연 거예요.
0: 아, 그런 거할 만하죠. 그렇죠?
1: 그렇죠. 워낙 이 케이팝 스타일의 어떤 이런
0: 예.
1: 것들이 막 붐이 됐잖아요. 지금 전
0: 그러니까요.
1: 세계에서 뭐 BTS,
0: 예.
1: 블랙핑크 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0: 뭐
1: 정도로
0: 이거
1: 지금 너무
0: 연습하고
1: 유명하고.
0: 따라하면서 또 꿈을 키웠던 전 세계에 뭐 이런 탤런트들이 많을
1: 맞아요.
0: 텐데.
1: 케이팝을 보고 자란 이제 소년 소녀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어쨌든 붐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게 이제 분명히 나오겠다 했는데 시도는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 대기업들이
0: 합작으로.
1: 합작으로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내서 심지어 성공까지 시켜내고 있는 지금 굉장히
0: 아,
1: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0: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굴지의 대기업 연합으로 탄생한 최초 뭐 1호 이렇게 되는 건가?
1: 1호인지는 정확하게
0: 예.
1: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성과를 어쨌든 빌보드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 내고 있는 것은
0: 네.
1: 이 캣츠아이가 지금은 뭐 가장 독보적이다. 뭐
0: 아,
1: 이렇게는 전좀볼수 있을 것
0: 네네네.
1: 같아요. 멤버들의 출신도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진짜
0: 예.
1: 뭐 이탈리아, 스위스 뭐 이렇게 출신도 있고요.
0: 예.
1: 한국 멤버도 당연히 있고요. 뭐
0: 네.
1: 미국도 있고 거기서 막다 되게 막 필리핀 출신의 어떤 그런 멤버들도 있고 다 다양한 국적의 이제 멤버들을 이제 월드와이드한 이제 그런 호흡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같은 것들은 그 케이팝 산업의 그걸 따르는 거죠 메커니즘을.
0: 그 원조니까
1: 네.
0: 그런 시스템을 뭐 말이 되게 정착시킨
1: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기간의
0: 예.
1: 훈련이라든지 연습생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디션으로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시켜가면서 조직화된 퍼포먼스나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팬덤 중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활발하게
0: 네.
1: K-pop 시장에서 구축해 놓은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잘 접목시켜서 하는 거고요. 미국이나 글로벌 팝적인 부분에서는 막 당연히 영어를 중심으로 한 레퍼토리가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메이저 빌보드 시스템, 송라이터나 프로듀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양쪽의 어떤 장점들을 잘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성과도 좋고 굉장히 멋진 케이팝스러움은 또 남아 있으면서 그걸 또 이제 월드와이드한 빌보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글로벌하게 결과물을 내고 있는
0: 네.
1: 그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전에는 뭐 워낙 또 이게 그 트레이닝 받으면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낙오되는 그런 뭐 스토리도 있었고,
1: 진짜.
0: 예, 그게 또 그렇게 강도가 높아서 뭐,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요소에 대한 인식은 좀 희미해져 가면서, 사실 그래도 우려는 좀 있긴 해요. 그쵸? 아까 앞서서 1부에서 그 아버지의 강압적인 트레이닝으로 성공한 뭐 그런 케이스를 또 소개까지는
1: 오,
0: 아니고 그
1: 모차르트군요.
0: 예, 그런
1: 네.
0: 스토리와 연관된 뭐 얘기가 있었거든요.
1: 아하.
0: 이들도 경쟁률 뭐

0: 뭐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1: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네. 오디션에서 이제 발탁된 네. 멤버들이니까요.
0: 좀 과장해서 목숨 걸고 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위태로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1: 아, 그렇죠.
0: 예. 네. 마치
1: 몸이 상한 데가 없을 겁니다. 네. 건강이 이게, 정말 네. 네. 건강 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0: 이걸 우리가 예, 이렇게 소비하는 세상이 좀 신기하긴 하네요.
1: 맞아요. 아, 실제로 그래서 6명 네. 멤버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상의 네. 문제나 이런 걸로 아, 멤버들 한두 명이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뭐 탈퇴를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활동을 5명이서 할 때도 있고 뭐 지금은 뭐 4명이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뭐랄까 막 이렇게 좀 쉬는 멤버들은 네. 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건강이 또 중요하니까.
1: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이 K-POP 트레이닝 시스템의 유시무시함을 네. 또 한번 느끼게 되고요. 네,
0: 말 그대로 무시무시하죠.
1: 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 음악은 어때요?
1: 음악은 되게 그 다국적 그룹이라는 네. 그런 호흡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음악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약간 하이퍼팝의 어떤 그런 호흡들이 담겨 있는 음악도 있고 아니면은 좀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2010년대에 유행했던 얼터너티브 팝의 느낌 이런 것들 좀 R&B나 이런 것들을 모던한 호흡으로 섞어가지고 팝스럽게 프로듀싱을 하고 그런 곡들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라틴계 음악 쪽의 색깔도 있어요 분명히 댄스곡이나 이런 데서는 다양하게. 확실하게 라틴 리듬이나 이런 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댄스곡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북중미 뭐 남미 이런 쪽 유럽 쪽의 네. 어떤 수요들도 확실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0: K-POP스러운 느낌들도 그런 것도 있나요?
1: 있어요 네. K-POP스러운 느낌도 네. 분명히 기본적으로 기조에는 깔려 있고요 사실 질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미국의 팝 느낌보다도 저는 K-POP의 느낌이 더 많이 든다라고 사실 생각은 했어요. 네, 뭔가 좀 뭐 그 까슬까슬하게 강조가 되어 있는 귀에 확확 감기는 그런 스타일의 노골적인 마스터링이나 믹싱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되게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통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0: 기술은 코리아구나.
1: 굉장합니다. 진짜 사람들 너무 잘하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 미국의 작곡가들이나 프로듀서들을 당연히 협업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요. 네. 그 안에서 그들이 목표로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는 결과물이나 이런 사운드를 들으면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 Bel Air라는 곡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2010년대의 그 얼터너티브 팝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곡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Cat's Eye, Bel Air 듣고 오죠.

0: 글로벌 걸그룹 캣아이의 올해 8월 중순에 발매된 EP 수록곡이었습니다. Bel Air.
1: 네.
0: 현재 글로벌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116위에 진입해 있고요. 아무튼 잘 풀렸으면 좋겠다. 뭐 벌써 잘 풀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1: 네,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이건 낸 앨범도 그렇고 뭐 많은 곡들이 벌써 이미 차트에 잔뜩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0: 그래미가 요즘 또 얘기하면은 별로 에이 그래미 얘기 안 할래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1: 그렇죠. 예, 뭐
0: 신인상 후보까지
1: 아시아의
0: 올려줬다는데요.
1: 아티스트나 뭐 이제 시청자들은 굳이 뭐 에이
0: 에이
1: 그래 내가
0: 그래미
1: 알아서
0: 아이 뭐
1: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래미 신인상 후보까지 뭐 갔다고 합니다. 베스트 뉴 아티스트 부문에
0: 네.
1: 올랐었다고 합니다.
0: 5800님께서 빌리 아일리시 신곡이라고 해도
1: 아, 정확하게 들으신 거예요.
0: 믿겠어요.
1: 예, 정확하게 들으신 거고요. 2010년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얼터너티브 팝의 호흡을 충분히 따르고 있는 그 빌리 아일리시라든지 찰리 XX라든지 뭐 요런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팝스타들이 충분히 시도했고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 얼터너티브 팝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태인의 월드차트 첫 곡, 케타이의 Bel Air 들어왔고요.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죠.
1: 네, 두 번째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54위에 올라있는 곡이네요. 미국 아칸소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엠마누엘 코르테스라는 아티스트예요. 2023년 발매 앨범이고요. 메모리아스 하트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0: 하트.
1: 하트가 붙어 있어요. 네. 꺽쇠 삼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를 가로 모양의 하트를 해놨어요. 거기 수록곡이고요. 아모르라는 곡입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미국 아티스트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 아티스트인데 음악적인 중심축은 확실히 레지오날 멕시칸, 네,
0: 메히카나.
1: 멕시카나,
0: 그렇구나.
1: 뭉시카 멕시카나에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재밌는 점이죠. 근데 사실 미국에도 영어를 아예 못하고 스페인어, 에스파뇰만 하는 인구가 한 4에서 7%는 된대요.
0: 그
1: 네,
0: 상당하네요.
1: 이민자들이라는
0: 1세대
1: 얘기죠.
0: 분들은 뭐 비율적으로는 뭐한 모국어 7 쓰면 한뭐 필요에 의해서 한3 정도 쓰는 경우는 있을 텐데
1: 영어를 아예 못하는 인구도 한4%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대단하네요.
1: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이건 별 쓸데없는 얘기긴 했는데요. 네, 아무튼 요 에마누엘 코르테스라는 아티스트도 이제 뮤지카 멕시카나의 젊은 세대 가운데 이제 꿈비아 툼바다라는 표현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스페인어로 된 음악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 아티스트의 어떤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봤더니 그 노르테뇨라고 있어요. 그 아코디언 사운드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제 멕시코 쪽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음악의 결인데 이 노르테뇨, 노르테냐 이런 이제 멕시코 지역 음악의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꿈비아라는 댄서브라는 이제 리듬이 있어요. 그런 리듬을 섞어가지고 노르테뇨하고 꿈비아를 잘 섞어가지고 근데 또 호흡은 어쿠스틱 팝뭐 이런 쪽의 질감을 멜로디나 이런 데서는 가미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간단합니다 음악이. 전체적으로 엄청 간단해. 막 코드 두개 나오는 음악도 있어요. 코드 두 개로 그냥 반복해요. 리듬도 안 바뀌어. 그냥 계속 가. 그냥 쪽따둥따둥따둥따.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 몸 흔들기 좋은 그런
0: 춤에
1: 꿈비아
0: 방해하면 안
1: 리듬.
0: 되니까.
1: 맞아요. 그러니까 라운지 음악의 성격까지도 좀 띄고 있는 그냥 틀어놓고 아코디언으로 반복적인 거 연주하면서 방해되지 않는 보컬로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불러주면은 알아서 이제 남녀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이제 뭐 좋은 뭐 칵테일 같은 걸 마신다든지 그런 장르의 음악인 거예요. 벌써.
0: 이 뮤직비디오부터 약간 좀
1: 그런데
0: 초석적인 느낌이 들어요.
1: 여기 지금 뭐 뮤직비디오 보면은요 아코디언으로 이제 노르테뇨 사운드를 이제 연주를 하고 있고 이제 꿈비아 리듬에 맞춰서
0: 남녀가 이제 가깝게 이렇게
1: 간단한 춤을
0: 춤을
1: 이제 추고
0: 추고
1: 있는 거죠.
0: 있습니다.
1: 이제 춤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이 스텝을 밟는다 정도의
0: 엉거주춤.
1: 그렇죠.
0: 아, 작년 같은 경우에 새 음행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멕시코 리저널
1: 네.
0: 그 꼬리도 이 약간 나르코 꼬리도 그러면 약간 그 용맹한 우리 드럭딜러 형님 이야기 뭐 이런 이런 서사로 그렇죠. 또 힙합에 어울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트랩이나 힙합 이렇게 가미된 그거를 또 이 미국 차트에 굉장히 좀 들썩였거든요. 그래서 소리 아 베스 오브 블루마라는 아티스트 기억납니다. 그 네. 그것보다는 이게 왠지 좀 착한 느낌이 아, 좀 드네요.
1: 훨씬 네, 착하고요. 네. 음악도 엄청 단순하고 굉장히 그냥 아쿠디언 사운드 같은 걸로 노르테니아 사운드로 반복적인 걸 하고요. 내용도 네. 되게 소박하고 개인적이고 간단해요.
0: 네. 시골 청년의 사랑 뭐 이런 느낌?
1: 오 정확합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 미소, 눈, 네. 뭐 소박한 성격 이런 걸 좋아합니다. 데이트하고 싶고요. 내 사랑 보여주고 싶고요. 그 제목도 아몰.
0: 아몰.
1: 사랑. 자,
0: 들어볼까요? 에마뉴엘 콜세즈의 아몰. 사랑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게임, 싱어송라이터 밴드 까치산의 한테인의 월드 차트입니다. 테인 씨가 고른 두 번째 곡으로 에마뉘엘 코르테즈의 아모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글로벌 차트 100위에 진입한 곡이고요. 이 귀엽다라는 반응 6176님 주셨는데
1: 네.
0: 의욕이 없이 들린다. 그런데 흥겹긴 흥겹고 아파페 또 모시면 좋을 것
1: 아, 잘
0: 같더라고.
1: 어울리겠네요.
0: 네.
1: 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제 아시안 퍼페스 콜이 아니게 되겠다, 이제 그러면.
0: 한국 인디 중에서 한
1: 네네.
0: 십수년 전에 우리 또그 조카를로스라는 또그
1: 아,
0: 친구의 그
1: 그렇죠.
0: 블라방
1: 블라방
0: 소세지,
1: 스타 소시지 클럽.
0: 예,
1: 네.
0: 그 약간 이런 성향을 표방하긴 했었는데,
1: 야, 있었죠. 분명히 이제 쿰비아 스타일의 곡도 있었고, 노르테냐 스타일의 이런 사운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아코디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0: 아,
1: 오히려
0: 그렇구나.
1: 리듬을 좀
0: 아,
1: 중점적으로 사용을
0: 그렇구나.
1: 하면서, 통기타와 어떤 그, 이제 콩가라든지 봉고라든지 이런 타악기 중심의 리듬이, 라틴 아메리카 리듬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음악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예전에 되게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0: 한국 아티스트, 뭐, 인디나 이런 쪽에서 꿈비아나
1: 지금은 진짜
0: 노르테뇨
1: 잘
0: 없나요?
1: 없어요. 지금 잘
0: 없군요.
1: 없고, 네, 이게 어쨌든 그 착붙기가, 네, 이 한국인들의 정서에 착붙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굉장히 희귀하겠다.
1: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음악을 이걸로 뭔가 규모를 키우거나 이러면은 그 너무 이미지상 희화화되는 경우들도 저는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0: 그렇죠.
1: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예, 물론 소비를 그렇게 멋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뭔가 그 다들, 아, 근데 블라망스타 소시지 클럽은 애초에 그걸 패러디를 하면서 그렇게 본인들이 좀 재밌게 보여주려고 의도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했던 것들이
0: 그런
1: 가장
0: 목적이
1: 컸었는데,
0: 있었으니까.
1: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걸 멋있게 소화한.
0: 아티스트 출신지가 이제는 인도네요, 인도.
1: 그렇습니다. 네.
0: 소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로 골라온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00위에 올라있는 곡이고요. 인디아, 인도 차트에서 무려 1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2025년 8월 발매 싱글입니다. 아누즈 자인의 아르스키아헤라는 이제 곡이고요. 이걸 이제 뭐 대충 초월 번역을 하면은 뭐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수 읊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직역을 하면은 뭐 그냥 뭐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예, 드디어 제가 글로벌 차트에서 발견을 한 인도 아티스트의 곡을 들고 온 거예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0: 처음이요.
1: 네, 이제 볼리우드 음악이 아닌
0: 아,
1: 진짜
0: 그렇구나.
1: 이게 그래서 되게
0: 인도의
1: 현지에서도
0: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이군요.
1: 맞아요. 인도의 싱어송라이터가 직접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해왔던 아티스트인데 본인이 이제 통기타라든지 우쿨렐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악곡을 만들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코크 스튜디오라는 게 있대요, 인도에. 우리가 아는 그 음료 브랜드 맞아요.
0: 청량음료?
1: 네, 청량음료 브랜드가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프로듀싱을 맡고 해서 발매를 한 곡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 말고도 다른 뮤지션들이랑 이제 협업을 소위 말해 시켜준 거죠. 다양한 프로듀서들도 붙고 작곡가들도 붙고
0: 한
1: 이런
0: 십수년 전에
1: 뮤지션들도.
0: 한국에서 그 에너지 드링크 회사에서 꽤나 활발하게 이런 협업이나 이런 콜라보
1: 그렇죠.
0: 추진하고 영상 만들고
1: 맞아요.
0: 그랬었는데.
1: 자, 돈은 우리가 낼 테니 뮤지션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0: 에너지
1: 이제
0: 드링크 드세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1: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래서 뭔가 소울풀하고요. 어쿠스틱 인디 팝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본인 이 아티스트 본인이 원래 하던 음악보다는 좀더 품이 확실히 커졌다.
0: 아,
1: 요렇게
0: 그렇죠.
1: 인지를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듣고 다른 곡들도 요럴 거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품이 작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요 제목을 좀 이해하면은 곡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요런 느낌인데, 요게 이제 시 낭송 문화에서 시인들이 자기가 시 읽기 전에 이게 뭔가 도입부예요. 인트로예요, 인트로. 자, 뭐 노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0: 격식을 갖추는 그
1: 그렇죠.
0: 첫
1: 맞아요.
0: 단계군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목례하고 시작하잖아요. 겨루기 할 때도 그런 느낌인 거라는데, 어쨌든
0: 전통에 다 있는
1: 대표적인
0: 그런
1: 관용구예요.

0: 맞아요.
1: 제스처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부터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제가 한 편의 시를 읊어보겠습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곡이 내용이나 이런 걸 쭉 흐름을 보면은 사랑에 빠졌고요. 그래서 내가 이 평범한 말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사랑에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시인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한 수 올리겠습니다. 나 시인이거든
1: 한수
0: 지금.
1: 읊겠습니다.
0: 네, 제가 한 수 읊겠습니다.
1: 어,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전통악기도 하모니엄을 쓰고 있네요.
0: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1: 풍금. 네, 맞습니다. 인도에선 꽤나 중요한. 그렇군요.
0: 어. 그래서 확실히 들으면은 어쨌든 예. 인도 음악의 어떤 색채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인데 어쨌든 근데 좀 현대적인 프로덕션이라든지 예. 그런 팝스러운 느낌 또한 잘 가지고 있어서 대중이나 뭐 모두에게 글로벌한 차트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인도의 싱어송라이터 아뉴브 자인이 부릅니다. 아르즈키아 헤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듣고 오죠.

0: 인도네에서는 넘버원 곡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글로벌 차트 100위에 올라 있는 인도 싱어송라이터 아누브 자인의 아르트키아 헤이 한 말씀 올립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1: 네.
0: 한테인 월드 차트 이제 네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84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입니다. 라임 라우데라는 아티스트고요. 26년 4월에 발매된 앨범이에요. 이크로라는 앨범이고요. 거기에 있는 동명 수록곡을 들고 왔습니다. 이크로라는 곡이고요.
0: 예, 무슨 뜻이죠?
1: 그게 이제 읽다라는 뜻이래요. read예요. 직역하면은.
0: 아, 읽다.
1: 네, 읽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책을 읽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면 좀 넓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일 수 있는 그런 느낌. 아, 종교적일 수 있느냐 아니라 종교적인 게 맞아요.
0: 저기예요?
1: 종교적이에요. 읽다라는 게 어쨌든 그 세상을 읽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이제 아랍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크로라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읽어라, 낭송하라 이런 느낌인데 쿠란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96장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표현이래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문자를 그대로 봤을 때 읽는다라는 게 아니고 세상, 그러니까 별, 하늘, 뭐 우주, 모든 창조물,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낸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서 이 창조주의 위대함을 느끼고 세상을 읽고 나를 읽고 이 모든 걸 읽어낸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 읽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초월적인 표현인 거예요, 되게.
0: 굉장히 깊은데요.
1: 네, 엄청 깊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읽고 뭐 자신을 읽어라. 이게 뭐냐면 삶의 의미를 이해하라예요, 결국에는. 무슨 강연 온 것처럼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0: 무서워지려고 그러는데
1: 예.
0: 약간.
1: 아니, 저는 이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아무튼 되게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읽다라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우주 앞에서,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사실 신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신이에요. 우주 앞에서 얼마나 작은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의미를 이해하고, 나를 온전히 뭔가 이 세상과 뭐 창조주에게 바치는 뭐 그런
0: 내
1: 삶을.
0: 주제를 알게 되는 거잖아.
1: 그렇죠.
0: 이 커다란
1: 맞아요.
0: 이 우주 안에서.
1: 맞아요, 맞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도 이제 철학적인 질문에까지도 가서 다할수 있는 실존적인 그런 질문까지도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0: 이번에 출신 배경이 재밌네요. 싱어송라이터이지만 또
1: 아, 음악가,
0: 코미디도 한다며?
1: 맞아요.
0: 스탠드업 코미디?
1: 애초에 음악으로 출발한 분이 아닐 거예요. 이 라임 라우디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제가 몇개 가져왔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0: 여기서.
1: 거기서 코미디에서 먼저 이게 무대를 서고 출신으로 이렇게 막 공연도 잘하고 하다가, 그 심지어 그 별로인 코미디언도 아니었대요. 괜찮은,
0: 잘나가는
1: 잘하고, 소위 말해 잘나가는 괜찮은 코미디언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음악까지도 본인이 자기가 쓴 곡을 발표를 하면서 대형 팝스타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버린 굉장히 대단한 다재다능한
0: 코미디
1: 아티스트.
0: 반전 없는 거죠? 이 설명을.
1: 음악은 코미디처럼 안 해요.
0: 알겠습니다.
1: 음악은 되게 진지하게 잘 하고요. 아무튼 멋진 곡들도 상당히 대중에게 어필되는 곡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0: 인도네시아 싱어송라이터 라임 라오데가 부르는 이크로, 읽다, 읽어라. 듣고 오죠.

0: 스포티파이 데일리 글로벌 차트 현재 184위 곡이고요.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 라임 라우데의 이그로 읽어라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이제 간단하게 오늘의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1: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 곡이 항상 마지막 곡이기 때문에
0: 아, 예.
1: 저는 항상 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주절주절 많이 할수
0: 할수 있는 걸
1: 있지만
0: 배치를 여기다 하는군요.
1: 그렇지만 굳이 말을 안 해도 모두가 알
0: 아,
1: 만한 그런 팀들로 항상 마지막 곡을 구성을 한다라는 거
0: 아이,
1: 말씀을 드리고요.
0: 덕분에,
1: 굉장히 짧은 설명으로 그냥 이름만 소개 드리고 음악 들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95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영국의 밴드입니다. 악틱 몽키스의 2013년 발매 앨범이에요. AM의 수록곡이고요. Do I Wanna Know라는 곡.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0: 드릴 겁니까?
1: 네,
0: 한
1: 이게
0: 30초
1: 그냥
0: 남았는데.
1: 악틱 몽키즈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초동 기록을 갈아치운 영국의 엄청난 밴드. 뭐 그런
0: 지금
1: 거죠.
0: 현재 커리어가 한몇년된 거죠? 한
1: 지금
0: 뭐
1: 데뷔가 2000년대였으니까 지금
0: 한
1: 20년
0: 20년.
1: 넘었죠.
0: 와, 4반세기 지났네요.
1: 완전. 지금까지도 뭐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다시 한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회자가 되면서 계속해서 있어요, 곡들이 차트에. 그러니까 뭐 틱땡이라든지 이런

0: 거기서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0: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밴드고, 그만큼 장르나 이런 것도 새로운 시도를 앨범마다 시기마다 너무나도 다채로운 변신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멋진 밴드입니다.
1: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영국의 Arctic Monkeys의 Do I Wanna Know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비스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0: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마카야입니다. 오늘도 빠르고 정확하게 K-POP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캡틴 특파원 연결됐나요?
1: Hey, 니하오, 봉조르, 올라, 안녕하세요. Thank you, 쉐쉐, 메르시, 그라시아스, 고맙습니다.
0: 네, 캡틴 특파원, 갑자기 여러 나라 말을 쓰는 게 혹시 외국어 시험이라도 보는 겁니까?
1: K-POP을 사랑하는 건 전 세계 팬들을 만나려면 저도 글로벌 한 특파원이 되어야죠. 올해부터 5개 국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0: 와우.
1: 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K-CON LA 2026이 화려하게 열렸는데요. K-POP 공연을 비롯해 K-푸드와 K-스토리존 등의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전 세계 팬들이 함께하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0: 와우, 한국의 문화로 전 세계 팬들이 하나 되는 소식. 캡틴 씨, 또 다른 글로벌 무대 소식이 있다면서요?
1: 네, 오는 9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미국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 아티스트 가운데 유일하게 라인업에 이름 올렸는데요.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세계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선 음악 축제라서 더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0: 와우, 음악으로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탤 수도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 협정 하나 하시죠.
0: 어? 물론이죠. 어떤 건가요?
1: 서로 놀리지 않기. 그리고 어길 경우 바로 오레오 아이스크림 쏘기. 지금부터 평화 협정 시작!
0: 캡틴 특파원은 놀리는 게 제 맛이지만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만들기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0: 둘, 셋,
1: We go on and on!
0: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Tomorrow by Together 하루에 하루만 더 였습니다.
1: That's right. 자, 그럼 항공이들의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0: Yeah, 치의0330님께서 오늘도 같이 재밌게 보내자. 캠디 막디 화이팅! 에너지 충전!
1: 에너지 업! Let's go! 네, 그리고 승모캡님께서 오늘도 거실 TV 틀었어요. 캠디 막디 큰 화면으로 보기. 치킨도 시킴. Oh. Oh my gosh. I love me some chicken. 맛있겠네요.
0: 맛있겠네요. 예.
1: 저희도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읍시다.
0: 그러죠.
1: 오케이. 예.
0: 자, 아기두부 육군님께서 캠디 막디 보러 왔어요. 월요일은 캠디 막디로 가득한 날이라 너무 신나요.
1: Yes. 오늘 진짜 캠디 막디 날이죠.
0: 그렇죠.
1: 오늘 저희도 항상 월요일이 뭐 목요일도 있지만 그쵸. 월요일이 또 캠디막디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0: 맞아요. 예.
1: 네, 그리고 두빈 러버님께서 캠디막디랑 M%1 모두 오늘도 화이팅!
0: 이라고 하셨는데
1: 우리 M%1 어디지? 다섯 명이 여기 없네요.
0: 네.
1: 다음에 한번 모셔봐야겠네.
0: 그렇죠. 모셔보시죠. 네.
1: 다음에 예. 한번 모셔봅시다.
0: 네.
1: 네.
0: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K-POP 뉴스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했죠, 마카시?
1: Yes, we've shared news about KCON LA 2026, a massive K-POP festival taking place in Los Angeles, USA. And the announcement that Tomorrow by Together will perform on the stage of this global charity music festival. Wow.
0: 와우, 네, 미국 LA에서 열리는 초대형 K-POP 페스티벌이죠. KCON LA 206 무대에 K-POP 아이돌이 대거 출연해서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자, 마카이 씨, 해외에서 공연하면 어떤 기분이 좀 듭니까?
1: 사실 해외 가면 보통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볼까 언어적으로 제가 사실 영어가 좀 더 편하다 보니까
0: 네.
1: 뭔가 프리 토크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0: 뭔가 TMI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1: 아,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뭔가 좀 편하죠. 그 랭귀지랑 네. 이런 게.
1: 뭔가 한글로 얘기하면 되게 뭔가 공부를 한 느낌? 약간, 아, 어떻게, 약간 영어는 내가 너무 캐주얼하게 많이 쓰던 거고.
0: 툭 하면 나오는 느낌인데.
1: 그쵸? 근데 한국어로 TMI 하려고 하면 뭔가 제가 더 하려고 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런 거 있죠.
1: 근데 영어로는 네. 그냥 너무 사소한 것도 영어로 뭔가 재밌게 말할 수 있으니까.
0: 네.
1: 그게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멘트 같은 게. 캠디는 어때요?
0: 해외에서 공연하면요?
1: 네.
0: 저는 확실히 그 에너지는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서 또 제가 오히려 더 배우는 입장인 것 같아서 가서 되게 많이 배우고 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해외 팬분들이 되게 약간 재밌는 사인을 많이 만들어 오시는 것 같아요. 약간 한국이나 뭐 아시아 쪽에서는 항상 저희 이름을 카드에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예쁘게 꾸며주시고 해주시는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약간 재밌는 멘트나 웃긴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시더라고요.
0: 의상도 되게
1: 맞아요.
0: 신기해요. 의상도 막 약간 커스튬 많이 입고
1: 저희 의상 따라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막 저희 이제 얼굴을 밈화 시켜서
1: 맞아요.
0: 막 이렇게 옷 입을 때도 있고
1: 티셔츠에 막 큰 얼굴 딱 이렇게 박아놓고 캠든 형 얼굴.
0: 그러니까요. 아, 저 몇 번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했어요.
1: 아니. 아 근데 되게 재밌는 느낌이에요.
0: 그렇죠.
1: 네. 네. 또 이번에 Tomorrow by Together가 세계적인 자선 음악 축제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에 올라 K-pop 가수로는 유일무이한데 자 캠든 씨 글로벌 아티스트의 조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0: 조건.
1: 글로벌 아티스트.
0: 음악을 잘해야죠.
1: 아 일단 음악을 네, 잘해야 된다.
0: 자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그 뜻이 이제 곧 전 세계적으로 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우 좋습니다. 사실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려면 그

0: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나에 대한 자신감, 확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자선 음악 축제에 오른다면 어떤 곡을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 앰퍼센드 왕국에서.
1: 저는 갓 뭔가
0: 가!
1: 왜냐면 한국풍 노래이기도
0: 그쵸.
1: 하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런
0: 맞아요.
1: 생각이 듭니다.
0: 사실 저희가 이번에, 죄송합니다. 갓으로 컴백을 했을 때도 한국풍 있었던 이 곡을 골랐던 이유가 한국의 음악, 한국의 뭔가 문화를 좀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선 축제에 가서 한번 무대하면 되게 좋은 취재가 될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또 9년 만에 이렇게 출연하는 101 그리고 NCT 127, P1 하모니, 아일리, 리슨 등의 K-pop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0: 네.
1: 자, 마카야 씨, K-콘 LA 2026.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라 K-푸드, K-뷰티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해졌는데요. 여기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한국 문화,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 중에서 저는 길거리 음식 되게 좋아합니다. 길거리 음식이 너무 맛있고, 사실 되게 저는 발달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은 유행에 민감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이 되게 빠르고 모두가 유행에 탑승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는데요. 예를 들면 그 두바이 쫀득쿠키가 유행했을 때또 원래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에 합체가 됐잖아요. 또 원래 붕어빵도 맛있는데 거기에 두바이 쫀득쿠키 붕어빵까지 이렇게 유행을 딱 만들어 버리니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트렌디하다. 예, 유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네.
1: 그러면 글로벌 팬들에게 우리 한국어 하나만 알려주세요.
0: 오케이. 한국어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러면 제가 한번, 팟 알려드리겠습니다. 팟 is red bean. And red bean is sweet. It can be ground down into a paste, added with sugar. And it's commonly used as a filling for a lot of Korean street food. So there's 팟, 붕어빵. And 붕어빵 is fish. Cake, I guess, fish bread, shaped like a fish. So if you say 팥 붕어빵, that means it's a red bean 붕어빵. And if you say 팥떡, it's 팥 rice cake. So 팥 is very good. I love 팥. 네, 그리고 한국의 대표로 어딘가에 나설 수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Tomorrow by Together가 음악으로 선행을 했잖아요. 자, 어릴 때 했던 선행이나 봉사활동 있으신가요?
1: 저 쓰레기 줍기 예전에 이제 학생 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중요하죠. 맞아요. 가끔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어디 단체에서나 공원을 가서 아니면 뭐 해변가에 가서 쓰레기 줍기.
1: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도 해봤는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운동장이 너무 깔끔해지는 거예요.
0: 마음도
1: 예, 마음도
0: 좋아지잖아요.
1: 좋아지고,
0: 환경도 이게 좋고.
1: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축구도 더 하고 싶게 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0: 그쵸.
1: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해변가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대요.
1: 엄청 많죠.
0: 그래서 저희 모두 줄수 있으면 조금씩 줍고, 예, 저희가 버리면 되니까 최대한 littering 하지 맙시다. littering이 한국말로 뭐였지? littering 그냥 쓰레기 바닥에 버리는 거. 쓰레기 아 그냥 쓰레기 버리기 하지 맙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Let's go. 자, 그러면 해외 무대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한 무대에 오른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글로벌 뮤지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저는 테이트 맥그레이라는 가수도 만나고
0: 오,
1: 싶고요.
0: 네.
1: 진짜 많은데 사실 코드플레이 밴드
0: 장난 아니죠.
1: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0: 저도 진짜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요.
1: 제가 최근에 A Sky Full of Stars 라이브를 봤어요. 그 어떤 경기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0: 네.
1: 그렇게 사람들이 크라우드한 게 진짜 저좀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데 보고 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0: 그쵸.
1: 그거를 또 드론 카메라로 되게 잘 담았더라고요. 그 라이브 영상을
0: 아.
1: 한번 시간 나시면 꼭 보세요. Sky Full of Stars 콜드플레이 라이브 영상 치면 바로 뜨는데 조회수도 진짜 엄청 많고 근데
0: 무대할 때
1: 그런데
0: 열정도
1: 에
0: 장난 아니시잖아요.
1: 되게 약간 박자를 되게 다르게 타세요 그 노래를. 근데 그게 되게 다 멋있게 딱 하시더라고요.
0: 행복해 보여요. 네.
1: 좋습니다. 우리 또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K문화입니다.
0: 한국인들,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한국의 매력에 대해 소개를 해주세요. K-pop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뷰티, 음식 등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한국의 매력에 대해 소개를 해주세요.

0: K-pop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a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가자!

0: On the 10th of August, the bold and charismatic fifth generation rookie girl group, Kiki, made their comeback with their third mini album, Why Kiki. Kiki, who have won over fans with their free-spirited and honest songwriting, are set to deliver an even bolder and more diverse musical palette on this release.
1: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Pop of Pop of는 키키 특유의 통통 튀는 에너지가 돋보이는 일렉트로닉 신스팝 장르의 노래인데요. 뜨거운 여름의 분위기 속에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키키만의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K-pop 팬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0: 키키의 미니 3집 컴백을 축하합니다!
1: 네, 걸그룹 키키는 이번 타이틀곡의 포인트 안무가 셔플 댄스라고 하여 경쾌한 박자 위에 셔플 스텝이 반복되는 귀여운 안무가 인기인데요. 오우. 자, 막디, 셔플 댄스 좀 자신 있으십니까?
0: 아, 셔플 댄스 많이 안 해봤어요, 사실. 제가 셔플 댄스 많이 안 해봤는데, 사실, V8의 싱어송에도 셔플 댄스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게 요즘 유행인가 봐요, 또 이게 셔플이. 셔플 댄스가.
1: 그러니까 이게 유행은 돌고 돈다니까요.
0: 진짜.
1: 네, 셔플이 한때 한 2010년대쯤이었나? 그때 아, 그 노래 뭐죠? 아, Party Rock Anthem.
0: 오, Party Rock Anthem 맞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2: 같은데 2090년도 이 정도였는데 네, 그때 인기 많았던 게 다시 이렇게 또 트렌디하게 잘 안무에다가 녹여내는 것 같아요. 요즘 K-pop 그룹들이.
3: 제가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키키의 이 안무가 되게 즐기듯이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2: 진짜요. 되게 통통 제목 그대로 되게 통통 튀기는 게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3: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키키의 노래 잘 아시나요? 뭐 좋아하는 곡 있으세요?
2: 저 I Do Me 굉장히 좋아해요.
3: 저도 개인적으로 I Do Me 되게 좋아하고 사실 다른 느낌이잖아요. 키키의 타이틀곡이랑은 또.
2: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초원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맞아요. 풀 많은 그런 데에서 약간 제가 진짜 가보고 싶은 스위스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약간 네덜란드나 약간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3: 산속 그런, 느낌.
2: 네, 알프스
3: 느낌이구나.
2: 네, 그런 느낌의 장소였어가지고 그것부터가 일단 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네. 노래 자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3: 자유롭고.
2: 네. 그래서 전 이 노래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도.
3: 저는 이번 곡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Pop Off Pop Off. 되게 중독적이고 키키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중독적인 멜로디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3: 4-4도 되게 중독적이었고
2: 그렇죠.
3: 이번에 Flip Flop 나나나 되게 중독적인데
2: 네.
3: 한번 나중에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2: 네. 자, 우리 항공이들이 생각한 키키는 또 어떤 가수일지 궁금한데요.
3: We're curious how you, our 항공이들, would describe Kiki as an artist. Please send in lots of messages.
2: 그럼 항공이들이 메시지 보내주신 동안 저희는 Kiki pop-off, pop-off 가사를 번역해보겠습니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흘러내려.
3: Melted ice cream dropping.
2: 흘러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3: Even if it drips, don't think too much.
2: 우린 언제나 뭐 아니면 더야.
3: We are always all or nothing.
2: 내 맘대로.
3: I do as I like.
2: 얌전해지는 건 질색.
3: I can't stand being tamed.
2: 가장 뜨거운 걸 탐색.
3: Explore what's hottest.
2: 배터리는 2%.
3: Battery is 2%.
2: 헛소리뿐이야, 헛소리뿐이야, baby.
3: Full of it, full of it, baby. 네, 이번에 가사 되게 재밌는데요. 여기 가사에 또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dropping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확실히 저랑 좀 어울리는 가사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제가 또 아이스크림 킬러잖아요.
2: 네.
3: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저는 절대로 이 아이스크림을 높게 두지 않아요.

0: 개인적으로 저는 높게 두지 않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캠디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좀 바로바로 먹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좀 녹여서 먹는 스타일인가요?
1: 바로바로 먹습니다.
0: 바로바로
1: 네.
0: 좀 약간 치아가 시릴 때.
1: 네, 저는 녹을 게한 적이 별로 없어요.
0: 저도 개인적으로 녹이는 거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밀크쉐이크라고 생각하고요. 아이스크림은 차갑게 그 형태 있을 때 먹어야죠.
1: 그렇죠.
0: 그게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멤버들 중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륵 녹아버리는 멤버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1: 칭찬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캠디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사실 캔디가 칭찬을 하면 되게 쑥스러워하고 뭔가 몸을 베베 꼬는 살짝 그런 게 있거든요.
1: 네,
0: 살짝
1: 있어요.
0: 뭔가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되게 귀엽죠. 왜냐 원래는 저희 리더고 제일 형인데 칭찬 들으면 되게 귀여워지는 모습이 전좀 마음에 듭니다. 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캔디의 그 귀여운 모습이 저의 마음을 녹여주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또 여기 가사 중에 또 얌전해지는 건 질색 이런 가사도 있는데요. 아, 이것도 사실 저랑 좀잘 어울리는 가사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저는 얌전한 사람이 아닌데 이 가사는 또난내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 있으신가요?
1: 마음대로 하고 싶은
0: 네, 우리
1: 순간이요.
0: 캠디 하고 싶은 대로.
1: 저는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0: 오.
1: 예, 여행 갈때 누구 플랜에 이렇게 잡혀 있지 않고
0: 휘둘리지 않아요.
1: 제 마음대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0: 나만의 길로. 뭐,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루트를 짰어요. 근데 별로 사실, 난
1: 그
0: 그렇게
1: 중에
0: 마음에 들지
1: 맞아요.
0: 않아.
1: 그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솔직히 애초에 그냥
0: 따로
1: 제
0: 가자.
1: 코스로 가는
0: 아.
1: 눈치를 보지 말고.
0: 그쵸. 사실 저희가 몇번 말했지만, 캠디는 혼자서 쇼핑하는 걸 진짜 잘해요. 자기가 루트를 잘 짜고 잘 가서 확실히 캠디도 자유롭게 눈치
1: 맞아요.
0: 보지
1: 좀
0: 않고 가는 것 같네요.
1: 그냥 바로 네,
0: 자,
1: 그런 것
0: 그럼 어릴 때
1: 같습니다.
0: 우리
1: 네.
0: 캠디는 부끄럼 많고 얌전한 아이였나요? 아니면 럭비공 같이 자유분방한 아이였나요?
1: 사실 제 기억으로 진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만 해도 되게 자유로운 친구였는데
0: 오.
1: 갑자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많이 얌전해졌던 것 같아요.
0: 좀 얌전해졌구나.
1: 네, 많이.
0: 나이를 먹으면서 얌전해졌네요.
1: 예, 네, 좀
0: 저는,
1: 그러셨어요.
0: 근데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럭비공이었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럴 것 같고, 제가 진짜 제일 시끄러웠다고 생각하는 학년이 5학년,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0: 진짜요?
1: 예, 네, 진짜 그 생각만 하면 나왜 이렇게 그때 정말,
0: 에너지가
1: 예, 네,
0: 많았지?
1: 에너지가 넘쳤을까?
0: 궁금해.
1: 예, 네, 그때 항상 운동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맨날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막 얼굴 빨개진 상태로 이제 수업 듣고 막, 땀도 엄청
0: 진짜요?
1: 많아가지고
0: 그때 엄청 액티브했네.
1: 엄청 액티브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0: 축구는 그래도 아직 좋아하시잖아요.
1: 때. 네, 좋아하죠, 좋아하죠, 아직.
0: 근데 그때가 좀 에너지가 넘쳤다.
1: 그쵸.
0: 오케이. 그때 캠디 보고 싶네요.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키키 팝업 가사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0: Let's go!
1: 좋습니다. 반짝 뒤집어 V.
0: Flash, flip over, V.
1: 비행기 하나 잡아줘.
0: Catch me a flight.
1: 리우데자네이루
0: Rio de Janeiro.
1: 필터 없는 4K 베이비
0: No filter, 4K baby.
1: 슬러시는 녹아내려
0: Slush melts down.
1: 발끝까지 뜨거워도 우리
0: Even if I'm burning from head to toe, we
1: 터트려 터트려 뒤집어 베이비
0: pop off, flipsy baby. 오,
1: 우
0: 여기네. pop, flipsy baby,
1: 플립시 베이비
0: flip,
1: 다시
0: 가사는 잘
1: 아니,
0: 모르는데.
1: 전 모래성 그게 사실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이 노래
0: 아.
1: 예전에 들었을 때 모래성 이게 되게 귀에 들어왔어요.
0: 모래성.
1: 모래성.
0: 여기, 근데 또 Catch Me a Flight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Catch Me a Flight. 이 가사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
1: 네.
0: 혹시 아시나요?
1: 네. 약간 지각하면 비행기 잡아줘. 이런
0: 오!
1: 뜻인데요.
0: Catch Me a
1: 약간
0: Flight.
1: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떠날래. 약간 자유로운 그런 느낌의 가사를 쓴것 같아요. 이 노래 자체도 되게 통통 튀기고 되게
0: 그쵸.
1: 자유로운 영혼이 담겨져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네.
0: I'm about to catch me a flight.
1: Yeah.
0: Catch me a flight. How about that? 자, 그럼 비행기 티켓이 딱두장 생겼다면, 자, 누구랑 여행을 갈 건지 정해야 됩니다. 나와 여행 스타일이 잘 맞는 멤버?

0: 아니면 그냥 웃긴 멤버. 제잘 맞는 멤버는 막 그렇게 많이 웃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루트도 비슷하고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게다 비슷한데
1: 네.
0: 막 딱히 막 엄청 깔깔 웃진 않아요. 두 번째는 엄청 웃고 너무너무 재밌지만 사실 뭐 루트 맞진 않는 거죠. 약간 뭐 가고 싶은 곳이나 이런 게잘 맞진 않는 것 같아요.
1: 전 이는 있어요.
0: 어떤 건가요?
1: 여행 스타일도 잘 맞고 그냥 웃긴 멤버 마카야시라고 있는데
0: 아, 둘다
1: 둘다
0: 해당.
1: 해당되는 멤버가 있습니다.
0: 아, 합격! 아, 합격! 아, 제가 또 재밌고 여행 스타일도 잘
1: 네,
0: 맞잖아요.
1: 맞아요. 사실 뭐 여행을 막 이렇게 많이 해본 지 없지만 아무튼
0: 그렇죠.
1: 해외도 많이 나가봤고
0: 해외 가면 보통
1: 뭐
0: 같은 걸
1: 가끔
0: 좋아해요.
1: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여행보다도 가끔 놀 때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되게 쿨하시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에 들고
0: 오.
1: 되게 그런 부분에서 뭐잘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딱히 없어가지고
0: 좀 후보 좋은 후보인가요? 여행 같이 가기.
1: 당연하죠.
0: 아우, 오케이. 감사합니다.
1: 아니 무슨 이게 무슨 그리고 여기서 또 발끝까지 뜨거워도 위 가사가 보이는데 자 이것만 하면 발끝까지 뜨거워지는 나의 열정 버튼 따로 있으신가요?
0: 아, 저는 약간
1: 예.
0: 스포츠 같은 걸 하면
1: 아
0: 어느 정도 내가 자신 있는 스포츠 있잖아요.
1: 농구
0: 약간
1: 같은
0: 농구 같은 거뭐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했고
1: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스킬이 좀 있다고 믿는 운동은 확실히 열정 버튼이 눌러지는 것 같아요. 약간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이겨야 된다. 아니면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좀 타오르는 것 같아요. 예. 좀
1: 뜨거워
0: 약간
1: 할것 같지.
0: 뭐라 해야 되지? 그 스포츠맨십 그어
1: 뭐
0: 그 컴페티티브한 거.
1: 경쟁
0: 아,
1: 경쟁력?
0: 경쟁심이
1: 경
0: 세다.
1: 예.
0: 그게 맞나요?
1: 네. 맞아요.
0: 아, 그게 세져요. 네. 이기고 싶은 마음.
1: 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운동할 때 특히.
0: 네. 캠리는 있나요?
1: 발끝까지 뜨거울 정도. 저는 발끝이 뜨거워질 때는 아무래도 바다에 있는 모래를 밟으면 발끝이 뜨거워집니다.
0: 아, 동의해요. 특히 햇빛이 진짜 강한 날에는 그 슬리퍼를 벗자마자
1: 진짜로.
0: 바로 다시.
1: 그러니까요. 바로 아니면 바다로 빨리 뛰어가요.
0: 아.
1: 근데 이 진짜 용암을 걸으면 용암을 뛰어다니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면서 엄청 시원하게 뛰어다니면서 이제 바다에 얼른 물을 담그려고 하죠, 발을.
0: 아니면 그거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검은색이잖아요. 아스팔트.
1: 와.
0: 여름에 그거 밟아봤어요?
1: 아니, 그거는,
0: 네.
1: 그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진짜,
0: 안 돼요,
1: 안
0: 그냥.
1: 돼요. 예, 진짜 좀.
0: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슬리퍼가 밖에 놔두면 쪼그라들고. 그리고 막 녹아서 바닥에 묻고 막 이러잖아요.
1: 예.
0: 아, 그거 보면 좀 살짝 무섭긴 해. 햇빛의 힘이.
1: 여름엔 인도를 그냥 걸어도 뜨거워요. 그러니까 맨발로 만약
0: 진짜
1: 건다면,
0: 진짜. 그럼 발은 우리 발끝 조심하는 걸로 합시다.
1: 네,
0: 네, 항상
1: 좋습니다.
0: 신발을 신고 다니게요.
1: 네. 자, 우리 또 키키 팝업 팝업 가사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항공인들은 팝업 팝업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신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K문화입니다.
0: 항공인들,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한국의 매력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K-pop,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뷰티, 음식 등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한국의 매력에 대해 소개를 해주세요.
1: 한국인들, please tell us about the charms of Korea that you're proud of. K-pop, dramas, movies, webtoons, games, beauty items, food, and more. Tell us about the Korean charms you want to boast about.
0: 네, 그럼 이 노래 들어야겠죠? 키키, 팝업, 팝업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가사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1: 글로벌 한국인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저희가 앞서 번역했던 키키 팝업 가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가장 뜨거운 걸 탐색.
1: The Korean word 탐색하다 means to seek out or examine things or phenomena. It'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to explore.
0: 네, 오늘의 한국어 탐색하다 배워봤습니다. 예시 문장도 만들어볼까요?
1: Okay.
0: 새로운 카페를 탐색하다 보니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1: I spent the day exploring new cafes and time flew by.
0: 인터넷을 탐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
1: While browsing the internet, I found a piece of clothing I really liked.
0: 회사에 새로 들어온 동료를 탐색하는 중이야.
1: I'm currently getting to know the new colleague who just joined the company. 좋습니다. 탐색하다에 대해서 토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탐색하는 건 어떤 건가요?
0: 새로운 사람이요. 일단 그분의 스타일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스타일 많이 탐색하고, 눈빛. 눈빛을 좀 탐색하는 것 같아요.
1: 눈빛?
0: 네.
1: 어떤 눈빛을 약간 찾고 계신가요?
0: 제가 찾고 있는 눈빛이 있는데요. 약간 아니 뭐 그런 건 딱히
1: 없고
0: 딱히
1: 그냥
0: 없고,
1: 예. 눈으로 그 사람의 뭔가
0: 예, 뭔가 성격이 약간 보이지 않나.
1: 뭔지 알 것 같아요.
0: 예. 네. 사실 얼굴 표정에서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표정에서 눈빛이 좀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먼저 탐색합니다.
0: 뭐 네. 이름으로 약간 그 탐색이 가능한.
1: 그렇죠. 약간 혹시 이름이 뭔가요?
0: 네.
1: 그러면 뭐 캠든 이러면 캠든 그러면 뭔가 해외에서 온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oh your name is Camden. Where are you from? 이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죠. 점점 약간 약간 하나씩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오.
1: 자, 그러면 멤버들 중 네. 새로운 걸 가장 열심히 그리고 많이 탐색하는 멤버 누구일까요? 저희 N%원에서
0: 카이요.
1: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0: 카이는 그리고 네, 탐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취미인 것 같아요.
0: 네.
1: 진짜 저희가 한번 중국에 갔을 때도 그 취두부 있잖아요. 취두부 냄새가 되게 셌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맡아보는 향이니까 되게 당황하고 사실 도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카이렐이라는 멤버는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결제를 했죠. 취두부 튀김. 그래서 그런 거를 탐색하고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멤버입니다. 두리안도 저희가 한번 시식할 기회가 있었는데 카이렐 씨는 두리안을 그 전부터 이미 먹어봤대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 중에 두리안을 도전해본 사람이 없었는데 카이렐은 이렇게 되게 탐색을 많이 하고 도전을 하는구나.
0: 네.
1: 그래서 무조건 이건 카이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항상 신메뉴 시켜요. 신메뉴.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탐색하다라면 밸런스 게임을 해볼 텐데요. 새로운 맛집을 탐색할 때 리뷰 100개 정독해서 고르는 편 아니면 메뉴랑 가격 보고 고르는 편.
1: 맛집을 탐색할 때 리뷰 아니면 메뉴엔 가격. 오케이. 하나 둘 셋. 리뷰. 똑같네요. 리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어플로 배달을 시킬 수 있잖아요.

0: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리뷰를 볼수 있어요. 리뷰를 보면 또 뭐가 맛있고 어떻게 조합을 하고 누가 몇 점을 매겼는지 알수 있으니까 이걸 보면 아, 이게 맛있구나라고 살짝 쉽게 알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메뉴랑 가격을 보면 거기에 또 나와 있는 사진이랑 리뷰할 때 나온 사진이랑
0: 맞아.
1: 달라요. 그래서 이
0: 그러네.
1: 진짜 이 음식의 실물을 보고 싶다면 리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0: 근데 진짜 리뷰, 그러니까, 왜냐면 메뉴 사진은 무조건 맛있게 찍어 놓습니다. 예, 무조건 제일 양이 푸짐하고, 제일 fresh하고 맛있는 이 사진을 찍어 놓지만, 가끔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메뉴가 나왔는데, 제 메뉴 언제 나와야 하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하는데, 뭔가 다른데? 이러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1: 그렇긴 해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이다 보니까, 이게 리뷰를 좀 보면서, 약간,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양이 이렇구나. 이 정도의 퀄리티구나. 를 보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자, 좋습니다. 오늘의 한국어 토크를 이렇게 해봤고요.
0: 그럼, 키키의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 키키의 I Do Me. 그리고 하나 더. 키키의 404 New Era. 두곡 듣고 올게요.

0: 아니 근데 진짜 한국인들이랑 한복 입고 경복궁 걷고 싶잖아.
1: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한국인들 and talk about them. Today's topic is the K culture I'm proud of.
2: Yes,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2: 0965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K-food! 저는 K-food의 최고는 떡볶이인 것 같아요. 방금도 친구들이랑 로제 떡볶이 먹고 왔어요. 킥킥. 떡볶이라는 하나의 음식인데 소스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맛도 다양해지고 기름떡볶이, 국물떡볶이, 밀떡볶이, 쌀떡볶이 토핑도 다양하게 올릴 수 있고 아 진짜 대단한 음식인 것 같아요. 캠니막티는 떡볶이 좋아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1: 네, 좋아하죠.
2: 아 제가 최근에, 최근 아니지만 몇 개월 전에 기름떡볶이를 먹어봤거든요.
1: 맛있죠?
2: 진짜 맛있더라고요.
1: 맞아요. 저 그리고 저희 엄마가 가끔 궁중떡볶이를 해주시거든요. 그 간장 베이스해가지고
2: 네.
1: 와 진짜 맛있어요.
2: 그거 진짜 맛있긴 해. 진짜 떡볶이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떡볶이, 로제 떡볶이 좋아하고.
1: 저도요.
2: 거기에 치즈.
1: 저는 그리고 밀보단 쌀.
2: 아, 쌀.
1: 쌀파예요, 저는.
2: 쌀 맛있고.
1: 네.
2: 저는 소시지 넣는 거 좋아해요. 그,
1: 아.
2: 동그란.
1: 아, 근데 저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2: 어떤
1: 떡볶이는 소시지 안 먹어요, 저는.
2: 안 좋아해요?
1: 왜? 아니, 근데 왜,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시지 이제, 소시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2: 네.
1: 근데 떡이 더 맛있어요, 저는.
2: 아, 오히려 떡을 먹고 싶다?
1: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자주 시켜 먹는 그 김밥집 있잖아요. 거기에 막 떡볶이 먹는데 소시지 안 먹어요.
2: 아 진짜요?
1: 네.
2: 어쩐지 소시지가 좀 많더라. 전 그때 먹을 때 아, 내가 너무 소시지 다 먹고 있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행이네요. 어쩐지 약간 그런 그 올리브 theory네.
1: 네.
2: 올리브 좋아하는 거. 그러면 오히려 떡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어묵을 더 좋아하세요?
1: 엄청 떡이죠.
2: 저도 근데 떡이긴 해요.
1: 네.
2: 어묵 드세요? 어묵? 좀 안 먹는 편?
1: 원래는 어묵 진짜 좋아했거든요.
2: 네.
1: 근데 이 떡의 맛을 알게 된 후부터는
2: 오직 떡.
1: 네.
2: 떡맨. You only like 떡.
1: Yes.
2: Oh my gosh.
1: 너도지.
2: 저도 어묵 먹어요.
1: 아, 마카시 드죠.
2: 전 다 먹어요. 전 떡 근데 저도 메인은 떡이죠, 사실. 떡볶이인데.
1: 그렇죠.
2: 메인은 떡이고 사이드로 뭐 어묵이나 소시지, 치즈, 뭐 베이컨 이런 걸 추가하는 거죠.

0: 차라리 이 사이드로 그냥 오뎅 국물 이렇게 딱 해서 뭐 그 어묵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소스.
1: 맞아요. 저 어묵 국물 진짜 좋아합니다. 그 육수의 맛. Delicious.
0: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다음 사연으로는 5362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짐 놓고 다녀도 괜찮은 거요. 이상하게 카페나 벤치나 이런 곳에 짐을 놓고 다녀도 다시 가면 그대로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1: 이게 좀 해외에 또 바이럴 몇번 되긴 했어요, 이게. 한국에는 카페에 그냥 모든 걸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 이게 되게 바이럴 됐거든요.
0: 그러면 깜빡하고 짐 두고 갔는데 다시 돌아갔을 때 그대로 있던 경험 아니면 없어졌던 경험.
1: 아, 제가 한번 핸드폰을 놓고 갔었던 적이 있어요. 어디에? 편의점인가? 예전인데, 이게 연습생 시절인데, 제가 그 연습생 때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있다가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그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제 폰으로 택시를 안 잡고 친구 폰으로 잡아서 저는 그냥 몰랐던 거죠. 어차피 그때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을 안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그 편의점에 두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화를 해서 어딘지 찾아내고 갔는데 다행히 핸드폰을 다시 구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 진짜 다행이죠, 사실.
0: 그러네.
1: 근데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한국에는 진짜 막 식당에 가면 막 지갑이랑 핸드폰들이 막 가끔 있어요. 그럼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처음 왔을 때 그게 되게 문화 충격이긴 했어요. 이거를 그냥 두고 다니는 게,
0: 저는 근데 저도 이제 근데 그런 문화가 아직 익숙 막 그렇게 편하진 않아서 저도 웬만해선 놓고 안 다녀요.
1: 아, 저도.
0: 그러니까 가방을 만약에 놔도 안에 뭐 지갑, 핸드폰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1: 챙기죠.
0: 챙기고 뭐 잠깐 화장실에 간다든지 해요.
1: 저도 약간 무조건,
0: 조금
1: 약간 막
0: 불안한 편이에요.
1: 친구들이랑 있으면 상관없는데,
0: 네.
1: 아무도 없는, 약간 다 자리를 떠나는 거면, 저도 뭔가 지갑이랑 핸드폰 그래도 챙기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버릇이 돼가지고,
0: 그쵸.
1: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버릇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그 익숙해져서.
0: 맞아요.
1: 네. 근데 한국에 이거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조앤 킴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한국 배달 문화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편해서 진짜 좋아요!
0: 아, 좋죠. 너무, 너무, 진짜 편리한 시스템이죠, 사실.
1: 진짜,
0: 우리,
1: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빨리 배달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배달이 되고. 아, 진짜 호주랑 미국만 해도 배달비가 거의 음식값이 나오잖아요.
0: 와, 진짜로요.
1: 진짜, 미국
0: 왜냐면,
1: 비싸요.
0: 미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직접 파는 일 있잖아요.
1: 네. 인건비.
0: 좀, 네. 어쨌든
1: 아닌데?
0: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은 돈이 더 많이 나가요.
1: 그리고 사실, 택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세금. 미국은 뭔가 후 세금도 붙고,
0: 맞아요, 맞아요.
1: 한국은 그게 전으로 다 계산돼 있고, 그리고 한국은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되게 잘 만들어요. 한국의 어플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효율적이게 잘돼 있고, 한국이 이 인터넷 이런 게 되게 좋다 보니까,
0: 맞아요.
1: 컴퓨터를 잘 쓰다 보니까, 뭔가 되게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이 배달이, 저는 한국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0: 예.
1: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0: 네.
1: 배달 문화가 빠르고, 맛있고, 다양하고,
0: 네.
1: 싸고,
0: 그쵸.
1: 요즘은 값이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0: 네, 그리고 2164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케이팝에는 평균 키 182cm에 잘생기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무대 천재 보이그룹이 있다죠? 창버 샌드원 화이팅!
1: 와우!
0: 와.
1: 에퍼센드원 그룹이 평균 키 182에 잘생기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무대 천재 보이그룹이라고요? Oh my goodness. Let me say
0: 너무.
1: that one more time. Let me say that one more time. 평균 키 182, 잘생겼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무대 천재 보이그룹 에퍼센드원? 너무 좋네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가현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매력은 여름밤에 한강 공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있어도 안전한 편이고 24시간 편의점이 있어 늦은 밤에도 쉽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항상 말하죠. 편의점. 한국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최고입니다.
0: 그렇죠.
1: 이거는 다른 나라에도, 아, 사실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느껴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진짜 세게 와닿았는데 너무 간편하고, 요즘 또 편의점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게 저희
0: 그치.
1: 집 근처 회사 근처에 새로운 편의점 하나 생겼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라면 기계도 있고 스무디 머신도 있는 거예요. 과일 얼린 과일을 넣으면 이거를 섞어서 스무디.

0: 1kg 프레쉬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다막 해외에서 하면 또 비쌀 텐데 한국이니까 막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Come to Korea, guys. Come to Korea and have some convenience store food. It's good. I love it. Good, cheap, and fast. That's the best three you can get. Yes, sir. 좋습니다. 아, 저희가 또 이제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네요. 네, 이번에 마지막 곡은 저희 M%1 곡, 길을 비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꿀 같은 휴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월급은 거들뿐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은 다음 휴일이죠. 다가올 9월에는 추석 명절 연휴 있고요. 10월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9월 추석엔 연휴 전 사흘 연차를 쓰면 최장 9일, 10월 징검다리 연휴엔요 5일 개천절 대체 공휴일과 9일 한글날 사이에 사흘 연차를 넣으면 9일짜리, 연초 1일과 2일까지 붙이면 무려 11일짜리 황금 연휴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오맙소사.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 라인업 아닙니까? 네. 이번 휴일은 끝나가지만 다음 휴일까지 잘 달릴 수 있겠죠? 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Ariana Grande, No Tears Left to Cry.

0: picking it up. Loving, I'm living, so we turning up. Yeah, we turning it up. Good evening, everyone. 8월 17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9월, 10월 연휴 생각만 해도 흐뭇하시죠? 이 사무실마다 연차 사수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브닝 스페셜 팀은 연휴 내내 라이브로 찾아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눈치 싸움 없을 예정입니다. 오히려 좋아요. 네. 스티븐 님께서 Oh, live show. Good evening, Kristen Sam, Mayu Sam 하셨고요. 오랜만에 집에서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좀 운전하면서 항상 그러셨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김미라 님이요. 우와, 선생님들 휴일에도 생방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생방 홀로 할 줄 알았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ight. 이쯤 되면 한 분을 모셔야 될 때입니다. 네. 갑자기 휴가를 가겠다고 하셔서 다들 오 웬일이세요? 했는데 EBS 로비에 LED 전광판 앞에서 텐트 치고 계실 것 같은 영원한 EBS의 투숙객 K쌤,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0: 왠지 내려가면 바로 있을 것 같아요.
1: It is my family. It is my home. It is my home.
0: 가끔 지나가다가 저기 뭐야 식사 같이 하고 싶으면은 그 로비에 들어가면 바로
1: Come
0: 볼 수 있습니다.
1: Come on over. You want some coffee? I'll buy you a cup of coffee.
0: 아, 가끔 휴가도 떠나시고 하셔야죠. 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2: Parched by drought, the southern coast was suddenly pounded by torrential rain over the past 2 days, causing widespread flood damage across urban areas. With the ground heavily saturated, extra caution is advised against secondary disasters, such as additional landslides.
0: 가뭄을 겪던 남부 지방에 이틀간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 전체가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어 추가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President Trump has directed officials to drastically dial down joint military drills with South Korea. He pointed to his rapport with Chairman Kim Jong-un and concerns over training costs as a rationale for the decision.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와 훈련 비용 문제 등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2: A routine renovation in Belgium had led to a massive windfall after a chest of gold bars and coins worth 14.8 billion won surfaced. Unless the rightful owner claims the loot over the next 5 years, the discoverer and the property owner are set to go halves on the trove.
0: 벨기에 한 건물의 개보수 현장에서 148억 원 상당의 금화 괴짝이 발견됐습니다. 5년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와 땅 소유주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2: A growing number of parents in China are paying hefty fees to send their kids to the countryside for a dose of tough love. These boot camps enforce grueling manual labor, chopping wood, digging potatoes. But critics are questioning whether forcing children to learn things the hard way actually produces any real educational benefit.
0: 자녀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겠다며 거금을 들여 시골로 자녀를 보내는 중국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작을 패고 감자를 캐는 고강도

0: 단체 생활을 두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Parched by drought, the southern coast was suddenly pounded by torrential rain over the past 2 days, causing widespread flood damage across urban areas. With the ground heavily saturated, extra caution is advised against secondary disasters such as additional landslides.
0: 가뭄을 겪던 남부 지방에 이틀간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 전체가 큰

0: 수해를 입었습니다. 집안이 크게 약해져 있어 추가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제 17일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577.4mm의 비가 내렸고요. 1972년 관측 이래 지역 일강수량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이어질 거라고 하고요. 이게 진짜 날씨가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가뭄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비 소식이 딱 들리는 순간 반가워. 이럴 줄 알았는데 거의 물 폭탄 수준이라고 하네요. 엄청 심각한 거죠, 지금.
1: That's right. So and that's the thing. It's like anything that happens these days, mm-hmm. it's always extreme.
0: Right.
1: Okay. So as we just talked about, over 2 days, heavy rainfall poured across the southern areas, mm-hmm. Which is Geje, Tongyeong.
0: Right.
1: And you know, there it was this vapor, this water vapor left mm-hmm. behind by Typhoon Dolphin,
0: right?
1: Which kind of landed in China. So mm-hmm. we're getting kind of that effect.
0: Mm-hmm.
1: And so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at landslides are really the secondary effect
0: right.
1: of, you know, heavy rainfall.
0: Mm-hmm.
1: It's just like you have the mud and the rain
0: right.
1: all going together mm-hmm. and it causes a bigger disaster.
0: 와, 지금 일단 피해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 집안이 크게 약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mm-hmm.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라는 게 또 무서운 것 같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익스트림하다. 중간이 없다. 뭔가 적당이라는 걸 기대 이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no.
0: 적당히 덥거나 뭐 적당히 비가 오거나 이게 아닌 상황이네요. 그렇죠?
1: Absolutely.
0: 네. 이 가뭄 뒤에 찾아온 기습 폭우라서 피해가 더 컸던 것 같고요. 이제 땅이 많이 물러진 상태니까 이 추가 피해 없도록 주변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Parched by drought, the southern coast was suddenly pounded by torrential rain over the past 2 days, causing widespread flood damage across urban areas.
0: 가뭄을 겪던 남부 지방에 이틀간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 전체가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벌써 핵심적인 게 딱 나오고 시작을 해버려요. 그렇죠? Drought이라고 하는 게 가뭄인데 그것 때문에 parched가 되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parched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drought이 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굉장히 땅이 dry해지잖아요.
1: Dry. That's right. So when we say that something is parched, or sometimes humans say too, like I'm parched,
0: right?
1: And it's just another way of saying I'm thirsty,
0: right?
1: Yeah. Okay. So basically, if a field or earth or you know any land area that is parched,
0: 네.
1: it means that it's very, very dry,
0: mm-hmm.
1: and there's just no water,
0: mm-hmm.
1: and it's thirsty for water,
0: right?
1: In that sense.
0: 와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dry한 걸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날 이상하게 입이 굉장히 마를 때가 있지 않나요? 그죠? So 그럴 때 my mouth is dry도 쓰지만 parched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그거 있죠. 팝팝팝팝팝 이런 거.
1: It almost makes the sound of the word parched.
0: Right.
1: Yeah.
0: 진짜 그러네요.
1: Parched. Yeah.
0: Parched.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모양 보여주실 수 있어요?
1: Parched.
0: Yes. So parched. 라고 얘기를 하며 very, very, very dr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서 이렇게 입이 마른 것이든
1: mm-hmm.
0: 실제로 가뭄이 엄청나게 들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Yes, that's,
0: right.
1: yeah. So that's the condition.
0: Mm-hmm.
1: It's like dried out.
0: Right. 그리고 mm-hmm. 지금 남부 지방이요. The southern coast was suddenly pounded by torrential rain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운드를 당하는 거는 왜 그런 격투기 같은 데서도 파운드를 한다고 하잖아요.
1: Yeah.
0: Right? 그래서
1: mm-hmm.
0: 단순하게 힛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힛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 That is true right? because you can

0: completely just a downpour that is so heavy.
1: 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heavy rain 수준이 아니네요.
0: Yeah.
1: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 Right. So 원래 torrent라고 하는 게 급류라든가 엄청 쏟아지는 것을 얘기를 mm-hmm. 하는데 그런 rain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0: Yeah,
1: 그거에
0: that's right.
1: 맞은 거네요. 또.
0: And there is the idea that when you hear the word torrential rain, you feel like, oh, because of this amount of rain, there could be a risk of flooding.
1: 아, 이 정도 단어가 나오게 되면 flooding. So 굉장히 홍수가 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 느낌이 올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딱 나오게 되네요. Right, causing widespread flood damage across urban areas.
0: Yes.
1: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With the ground heavily saturated, extra caution is advised against secondary disasters such as additional landslides.
1: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어 추가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땅이 heavily saturated 돼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것은 원래 saturated 이러면 the market is saturated,
0: there
1: right?
0: There you go.
1: 너무나 지금 포화된 상태여서 이거 요즘에 무슨 뭐 인플루언서 하려면 이거 힘들어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마켓이 포화됐다라고 할 때 saturated 쓰는데 여기서는 전혀 뜻이 다른 것 같네요.
0: So in some ways, if you let me first explain, and maybe you can make a connection.
1: Yes.
0: So the idea of something being saturated means that it is completely has absorbed everything. It has soaked everything. It's like too much of it.
1: Right.
0: Right? So here, if the ground is heavily saturated, it has too much. It is completely filled with water.
1: 아, 그러니까 땅이 지금 뭐 수분을 엄청나게 흡수를 했다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어, 그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포화됐다 맞네요.
0: Yes, that's right. Yeah. So in some ways, the idea of a market being saturated means that it is completely filled. There's too many of it.
1: 아, okay. So 결국에는 마켓도 뭔가를 흡수를 많이 해서 가득 찬 거니까 포화되니 되는 것처럼 뭐 다른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So 여기서 saturated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물이나 어떤 그런 물질 같은 것으로 이제 푹 젖은, 가득 찬. 그러니까 soaked에 더 가깝겠네요.
0: It is. Wow. And also it is maximum. Like there's it's like soaked to the maximum.
1: 아, 더 이상 이제 핸들이 안 된다라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집안이 굉장히 크게 약해져 있고 흙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extra caution is advised against secondary disaster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condary disaster 이라고 하는 거는 2차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방금 이렇게 landslide라고 하는 거 뭐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사실 더 무서운 거
0: That's actually very dangerous.
1: Right. 자, 방양숙 님이요. 날씨가 중간이 없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셨는데요.
0: 아.
1: 뭐 it's either too hot or too cold. I mean there's nothing in between. 뭐
0: there's nothing in between is a really good one. So or we just say everything is extreme
1: too
0: these
1: extreme
0: days.
1: These days. Yes.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Parched by drought, the southern coast was suddenly pounded by torrential rain over the past 2 days, causing widespread flood damage across urban areas. With the ground heavily saturated, extra caution is advised against secondary disasters, such as additional landslide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Bruno Mars with Just the Way You Are.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백혜진 님이요. 휴일에도 생방이라니. 쌤들 정말 감사해요.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쌤들 방송 들으며 가니 지루하지도 않고 신나요 하셨습니다.
1: Oh. Well, hello to the whole family.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네,
0: 또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1: Love you, love you.
0: Yes, yes. 자, 안전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President Trump has directed officials to drastically dial down joint military drills with South Korea. He pointed to his rapport with Chairman Kim Jong-un and concerns over training costs as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와 훈련 비용 문제 등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훈련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북한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1: Okay, yeah, 전해주세요. Everybody is quite curious because it's a little bit unexpected. Well, he gave two reasons. Mm-hmm. Well, as the first two reasons yes. I'll talk about is that he feels he has a rapport mm-hmm. with Kim Jong-un.
0: Okay.
1: And that, and also, so things are kind of like, mm-hmm. we don't want to, how shall I say, disrupt that, mm-hmm. you know, rapport.
0: Right.
1: And also that it's costing a lot of money to do mm-hmm. these exercises. And you have to remember that right now, U.S. is in a war with Iran,
0: right.
1: spending like billions yes. and billions yes. of, you know, dollars. Uh-huh. So who knows what the real reasons right. are, but mm-hmm. this is what he is saying.
0: 일단 적어도 surface로 올라와 있는 이유를 댄다면, mm-hmm. 그쵸? 첫 번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다. 우리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쟁에 워낙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이 막대한 비용 부담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뭐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yeah. 그렇게 두 가지 이유를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뭐 이런 사실도 갑자기 같이 공개를 했다고 해요.
1: Yeah,
0: 그렇죠.
1: He did mention that.
0: 네. Uh-huh. 자, 앞으로 실제 훈련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그리고 또 북한과의 대화로 이어질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President Trump has directed officials to drastically dial down joint military drills with South Korea.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시했다라는 게 direct를 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Mm-hmm.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To drastically dial down joint military drills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drills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훈련을 얘기를 하죠. 특히나 반복 훈련 같은 거.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1: yeah.
0: 계속 patterns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repeated drills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지진이 났거나
1: yeah.
0: 그런 거 훈련, 예비 훈련 같은 거 할 때도 drills라고 하잖아요.
1: We say earthquake drills.
0: Right. Mm-hmm. 그래서 그런 joint military drill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drastically dial down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 down이니까 뭔가 줄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1: Yeah, that is 그렇죠? true. Mm-hmm. Yeah. So the idea of drastically dial down is to kind of reduce little by little.
0: Mm-hmm.
1: And so, you know how like the old radio and the stoves,
0: right.
1: they had a dial
0: yes.
1: that you would you know, turn uh-huh. to like reduce the fire or the volume.
0: Right.
1: That's right. That's where this word comes mm-hmm. from. So here, but however, it says drastically dial down.
0: Right.
1: So they are going to reduce significantly.
0: Drastically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한두 개 단계 느낌이 아니라 돈을 확 줄이겠다.
1: Yeah.
0: 다이얼을 확 돌리겠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요즘에도 근데 다이얼로 된 거 막 쓰지 않나요? Oven.
1: Well, ovens. Yeah, ovens do.
0: Right?
1: Yeah. Like there's still things, and there some people like the analog radios, so you have to dial it down.
0: 저도 약간 다이얼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근데 drastically. 그럼 drastically라고 하는 건 dramatically랑 큰 차이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대폭이라는 느낌이 나왔고, 진짜 볼륨 조절 다이얼을 돌리듯이 dial down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낮추다, 줄이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런 drills를, military drills를 좀 줄이자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He pointed to his rapport with Chairman Kim Jong-un and concerns over training costs as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0: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와 훈련 비용 문제 등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He pointed to his rapport with Chairman Kim Jong-un 이라고 했는데 이 아마 rapport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라포어 혹은 뭐 라포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걸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라포트라고 발음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1: No, it's French and that's why you do not hear the T. It's R-A-P-P-O-R-T. But we say rapport.
0: Rapport.
1: Like T is non-existent.
0: Right.
1: So a rapport, if he has a rapport or anyone has a rapport with someone, it means that there is a kind of relationship, like a good connection.
0: Right.
1: And this is in a positive context. They're not your best friend, but you have a decent relationship with that person.
0: 약간 편한 감정 같은
1: comfortable.
0: 거, 뭔가 교감이라든가, 뭐 물건 같은 거 팔 때도, hey, buy this for me, please. Yeah. 이런 느낌보다는 rapport를 먼저 형성하고 나서 그렇죠? 개인적인 약간 친분이나 이런 느낌을 하고 나서 뭔가를 이렇게
1: right.
0: 제시해본다든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 뭐 돈도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s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 decision에 대한 여러분, 이거는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가 붙으면서 rationale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 Very good.
0: 자,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Yeah, so the word, do not be confused, the word rationale means the underlying reason, the logic behind why this he made this decision. So
0: okay.
1: basically, just think of it as what is the reason behind it?
0: 아, 그러니까 뭔가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 뭔가 의사 결정을 했으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Yes.
0: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reason을 넘어서 이런 굉장히 중대한 법적인 경영적인 결정

0: 결정을 내리게 된 그런 정말 이유를 얘기를 할 때, rationale. 이건 이 모양을 좀 많이 벌려야겠네요.
1: Now.
0: Rationale,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President Trump has directed officials to drastically dial down joint military drills with South Korea. He pointed to his rapport with Chairman Kim Jong-un and concerns over training costs as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0: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A routine renovation in Belgium led to a massive windfall after a chest of gold bars and coins worth 14.8 billion won surfaced. Unless the rightful owner claims the loot over the next 5 years, the discoverer and the property owner are set to go halves on the trove.
0: 벨기에 한 건물의 개보수 현장에서 148억 원 상당의 금괴와 금화 괴짝이 발견됐습니다. 5년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와 땅 소유주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얘기인데요. 심지어
1: straight out of a movie.
0: 와, 그러니까 파트타임 잡으러 거기서 일하던 학생이 발견한 거라고 하네요. 와,
1: wow.
0: 기분 어땠을까요? 진짜?
1: I know. And you know, when he discovered it, there were 49 gold bars uh-huh. and a pile of gold coins. And you know how much gold has increased in price.
0: Yes.
1: I mean, it's fallen a little bit, but
0: right,
1: it's
0: right.
1: still very high,
0: oh, yes.
1: right? And so, yeah, they discovered under the ground, and they're trying to renovate this building.
0: Mm-hmm.
1: And then as they were, you know, kind of digging, this is what they found. It's really like a thing of movies.
0: 진짜 대박인 것이 이 금을 처음 발견한 인물이 이제 방학을 맞아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온 18세의 대학생이었대요. 근데 이 가치가 지금 하나로 148억 원 정도로 이제 그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경찰이 이거 가져가겠죠. 가져가서 이거
1: sure.
0: 불법적인 돈이 아닌가
1: right.
0: 막 이런 것을 먼저 보고 나서 근데 그런 게 아닐 경우에 5년 뒤에도 주인이 이거 내 돈이에요라고 안 나타난다. 그럼 지금 거기 땅 주인이랑 uh-huh. 이 발견한 이 친구랑
1: 50-50.
0: 반씩. 와, 지금 이러고 있겠네요. 제발, 제발,
1: Don't
0: 제발.
1: come out.
0: 느낌이 확 옵니다.
1: Yeah.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routine renovation in Belgium led to a massive windfall after a chest of gold bars and coins worth 14.8 billion won surfaced.
0: 벨기에 한 건물의 개보수 현장에서 148억 원 상당의 금괴와 금화 괴짝이 발견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참고로 여기 a chest of gold bars and coin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chest는 뭐 이게 흉부, 가슴 쪽이 아닙니다. 오케이? 이거는 금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chest of gold bars 라고 하는 게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대박이잖아요. 생각도 안 하던 돈인데 심지어 많잖아요.
1: This is like the lottery.
0: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Okay. This is a massive windfall.
0: Mm-hmm.
1: And we've covered this expression windfall.
0: Right.
1: And this means you can think of this as kind of like the lottery,
0: mm-hmm.
1: like a jackpot.
0: Yes.
1: Like a large unexpected money uh-huh. that fell from the sky.
0: 그러면 만약에 크리스틴 쌤,
1: yeah.
0: 조상 중에 누가 얼마를 남겨놨어요.
1: Oh my God.
0: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1: That's a windfall.
0: 그 완전 windfall이네요.
1: That's a windfall.
0: 바람이 흔들릴 때 정말 열매가 떨어지듯이.
1: Right? Of gold. Yes.
0: So windfall이라고 하는 것은 횡재나 대박입니다. 근데 양이 massive하죠. 이것은 거대한이니까 엄청난 횡재나 대박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Mm-hmm.
0: 자, 연결해 볼게요.
1: Unless the rightful owner claims the loot over the next 5 years, the discoverer and the property owner are set to go halves on the trove.
0: 5년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와 땅 소유주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rightful owner, 여기서 rightfu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당한, right? 법적으로 이 사람 겁니다. 이렇게 rightful owner가 나와서 claim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제 건데요? 하지 않는 이상,
1: mm-hmm.
0: right? The loot은 이제 이 사람들 거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The loot. 이거는 저 사실 게임에서 많이 보긴 했거든요.
1: Have you? Okay.
0: 그런 저는 좀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1: Uh-huh.
0: 유치하지만 그런 좀비 게임 같은 거. 요즘에는 open world 게임이라고 해가지고요.
1: Mm-hmm.
0: 이런 데를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1: Mm-hmm.
0: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 뭐 금화가 있으면 가져가고 음식 있으면 가져가고 이런 거 남이 남겨놓은 거 가져가는 거를 loot이라고 부르거든요.
1: Oh, really? Okay. So basically what you're doing, Sam, is you're stealing. 치고 있어요.
0: 아니 그게요 game이잖아요.
1: Okay, in the game.
0: 틀렸습니다.
1: Yeah.
0: 네.
1: So basically, loot as a noun means stolen goods.
0: Mm-hmm.
1: But we also have as a verb.

0: verb to steal, mm-hmm. particularly when there is a war,
1: right.
0: there is a kind of riot,
1: right.
0: and you see the people just like bashing yeah. the windows mm-hmm. and stealing all mm-hmm. that is what looting is.
1: 아,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친다인데 뭐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막 훔치는 그런 느낌보다도 mm-hmm. 아, 뭔가 길에 떨어져 있는 거 내 거 아닌 걸 가져가거나 아니면 방금처럼 무슨 어떤 riot 같은 게 벌어졌는데
0: yeah.
1: 어, 스토어에 막 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yeah. 가져온다든가 right. 이런 것을 루트한다라고도 mm-hmm. 부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so 여기서는 발견된 그런 훔친 물건이나 뭐 전리품, 노다지 뭐 이런 거를 부를 수가 있겠네요. 누군가 와서 그 루트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지금 the property owner, right? Mm-hmm. 그리고 the discoverer 발견한 아까 그 아르바이트생. 와.
0: 18 years old, only 18.
1: They are set to go halves. On the trove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0: Okay. So when we say let's go half and half, we're saying let's do 50-50.
1: Yes.
0: I do 50, you do 50.
1: Yes.
0: So go halves because there are two people, right?
1: 그럼 half를 복수로 쓴 게 halves네요.
0: That's
1: okay.
0: right. So go halves on the trove. And you've heard of the expression treasure trove.
1: Yes.
0: Right. And so treasure trove is a collection mm-hmm. of these, you know, it could be like valuables, mm-hmm. jewels, mm-hmm. money, whatever it is.
1: Right.
0: It's like treasure.
1: 결국 so, 보물이네요.
0: Yeah.
1: Right.
0: So they're going to split it 50-50.
1: 아, 너무 좋네요. 아, 근데 이게
0: nice.
1: 하루 남기고 누가 오면은 또 눈물이 나겠네요. 전 또 그런 또 상상해 봅니다.
0: Can you imagine these people just waiting 5 years?
1: Know.
0: It's like it's a countdown. They have a calendar. Okay, 5 years.
1: 5 years. 근데 5개월이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길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0: I think it'd be very painful to wait.
1: 아, 그때까지 일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0: Yes, 네,
1: 그래서 treasure trove라고 하는 거를 줄여서 그냥 trove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보물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go halves on something. 이거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Yeah.
1: 뭔가에 대해서 정말 반반씩 나눠 갔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Alright,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A routine renovation in Belgium led to a massive windfall after a chest of gold bars and coins worth 14.8 billion won surfaced. Unless the rightful owner claims the loot over the next 5 years, the discoverer and the property owner are set to go halves on the trove.
1: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0: Storm.
1: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words means jackpot?
0: Number one, windmill. Number two, windfall. Number three, windstorm.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Olivia Rodrigo with Good For You.

0: for you, I guess you moved on really easily.
1: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2: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words means jackpot? So 횡재, 뜻밖의 대박을 의미하는 단어 뭐였죠?
3: The answer is number two, windfall.
2: Windfall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악단 구독권,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for the 지구님,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2473님, 2번 윈드포리어라고 하셨고요. 나도 금강 찾으러 벨기에 여행 갈래요 하셨습니다.
3: I want to go with you.
2: 같이 가실까요? 연PE님이요. 체스트가 무슨 의미인가요? 흉부처럼 편편한 금괴라서 체스트인가요?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짜 흉부를 얘기를 하는 뜻도 되지만은 금괴 자체를 또 체스트라고
3: 부를 수 있죠. Treasure chest.
2: Yes, yes. Can you count the word?
3: Sure.
2: Yeah? Mm-hmm. Countable이라고 합니다. Mm-hmm. Al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3: A growing number of parents in China are paying hefty fees to send their kids to the countryside for a dose of tough love. These boot camps enforce grueling manual labor, chopping wood, digging potatoes, but critics are questioning whether forcing children to learn things the hard way actually produces any real educational benefit.
2: 자녀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겠다며 거금을 들여 시골로 자녀를 보내는 중국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작을 패고 감자를 캐는 고강도 단체 생활을 두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마트폰 떼어놓으려고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고도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요즘에 막 돈을 들여서 그것도 심지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골로 보내서 고생을 일부러 시킨다라고 하네요.
3: Yeah, that's right. They're sending them to kind of like what we call a boot camp.
2: A boot camp.
3: Yeah, it's a 10-day rural summer camp. Mm-hmm. And they cannot use their smartphones.
2: Right.
3: And they are forced to do farm work.
2: Wow.
3: Chopping wood. Feeding livestock, digging potatoes.
2: 와, 진짜 강력한 일을 하네요. 10일 동안 지금 summer camp처럼 가 있는 건데 아까 방금 boot camp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강력한 강도의 고강도의 단체 생활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장작도 패야 되고 가축 먹이도 줘야 되고 지금 potatoes도 막 dig 해야 되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
3: And so this is the key point. It's not simply just to let them do that. Or have them do that.
2: Right.
3: But they have these rules. So basically, they have to earn points if they want to buy daily necessities.
2: Wow.
3: So depending on how much they work, like if you want more food or certain necessities, you have to work for it. Or else, you will just have to eat boiled potatoes.
2: Wow. You have to work hard to earn the points.
3: Yeah.
2: It's almost like a survival game.
3: Right? It is.
2: Wow. It 근데 심지어 이게요. 참가비가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가 된대요. 엄청 또 비싸요.
3: Yeah, for 10 days, that's a lot of money.
2: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반성을 하는 거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다, 이건. 스트레스 반응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 효과는 좀 낮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옆에서 직접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3: Yeah. 그러니까
2: 약간 부모님 같이 날아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약간 함께. 네.
3: Maybe, maybe.
2: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3: A growing number of parents in China are paying hefty fees to send their kids to the countryside for a dose of tough love.
2: 자녀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겠다며 거금을 들여 시골로 자녀를 보내는 중국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A growing number of parents라고 한 거 보니까 점점 많은 그런 부모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났다 그랬잖아요. 돈이. Right? So they are paying hefty fees to send their kids to the countrysid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fees는 어떤 요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hefty한 건 어느 정도의 fees일까요?
3: Well, the word hefty means both heavy and surprisingly large amount.
2: Right.
3: So a hefty fee is going to be a very big fee.
2: Mm-hmm. Mm-hmm. So 뭐 10만 원 뭐 이 정도 느낌이 거의 100만 원대로 넘어가 버리는
3: Maybe,
2: 그런 거.
3: That's right.
2: 그러니까 hefty 하면 긍정적인 것만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거 보통 많이 쓸 때 hefty bonus 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Mm-hmm. So 원래 hefty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우리말로 치면 좀 두둑한 느낌?
3: 아, yeah. 네,
2: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hefty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둑한 비용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쓸 수가 있겠네요. Mm-hmm. 여기서는 hefty가
3: yes, 컨텍스트상 right.
2: 좀 과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보내는 게 for a dose of tough love.
3: Oh,
2: hold
3: tough
2: on, hold
3: love.
2: on. 이 tough love라고 하는 거 잠깐만요. tough하다. 그러면은 사랑해. 사랑한다고. 이런 느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3: Yeah,
2: 어떤 건가요? tough.
3: Well,
2: love?
3: that's very tough. I love you. Okay. 와. 무서워요. Okay. So, when we're talking about parents mm-hmm. giving their kids tough love, it means they're being very strict. They're being harsh mm-hmm. out of love. For them. Mm-hmm. So it is not treating them to hurt them, but they're trying to teach them a lesson mm-hmm. by being very strict and very harsh.
2: Ah.
3: So like, you know, oh, you're going to be that way? Okay, then you are not getting any 용돈 for mm-hmm. 1 month. That is tough love.
2: But I do this because I love you, you know that.
3: That's right. You got to learn
2: 느낌.
3: a lesson.
2: Right. Mm-hmm.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좀 매정하긴 하지만 그게 사랑에서 이렇게 조금 mm-hmm. 생겨난 그런 거. 그러니까
3: yes.
2: 어르신들이 이제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체벌 이런 게 있었다면은 저희 어머니도 원래 저를 절대 그런 걸 못 하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말을 한 번 안 듣고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3: You lied to your mom.
2: 한 번 했었어요. 네. 학원 간다 그러고 놀이동산 갔었어요.
3: You did.
2: 그래서 엉덩이를 한 번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막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좀 yeah. tough love를 시도했지만 안 됐던 no. 케이스네요. Okay. Alright, so tough love는 사랑한다고 이런 느낌보다는 매정한 애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왜 그거에 a dose라고 했을까요? 이건 oh. 약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3: Yeah, that's right. A dose is a measured amount, mm-hmm. right? So like it is kind of getting, imagine, mm-hmm. getting like an injection,
2: mm-hmm.
3: like a dose of like a shot.
2: 네.
3: Yeah. So it's kind of, it's that a dose of tough love means we're giving you a certain amount of tough love.
2: 아, 그러니까
3: it's not forever.
2: 실제로 약의 한번 복용량을 얘기를 할 때 a dose of
3: yes.
2: something이라고 하는데 uh-huh. 마치 내가 tough love를 너한테 맛보게 해줄게. 약간 맛보게. 맛보기인가요?
3: That's it.
2: A taste of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 That's okay. it.
2: 계속 꾸준히 넣어준다기보다는 mm-hmm. 적어도 한 번 정도 이렇게 mm-hmm. 한번 너가 체험을 해봐.
3: Yes.
2: 버릇을 고치기 위한 엄한 교육, 뭐 매정한 애정을 그죠? 에스더님이 사랑의 맴매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3: 사랑의 맴매.
2: 귀여운데요?
3: Oh, that's cute.
2: Right. So a dose of tough love는 매정한 애정, 뭐 사랑의 맴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3: These boot camps enforce grueling manual labor, chopping wood, digging potatoes. But critics are questioning whether forcing children to learn things the hard way actually produces any real educational benefit.
2: 장작을 패고 감자를 캐는 고강도 단체 생활을 두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bootcamps들이 grueling manual labor 등등등등을 enforce 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bootcamp라고 하는 게 사전에 찾으면 신병훈련소 이래서 뭔가 military랑만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고강도 단체 생활도 bootcamp라고 부를 수 있죠.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일부러 살을 빼게끔 만드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grueling 하다는 건 엄청 엄하고 지치는 그런 labor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0: 이게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에게 이게 과연 좀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이 좀될수 있잖아요. 의문이 될수 있어요. To learn things the hard way 하게 하는 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1: Yeah.
0: 했습니다.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If you learn things the hard way, it means that no matter what people tell you, no matter what your mom or dad they warn you about or advise you on, you don't listen. And then you have to experience it firsthand. You have to go through the painful experience and learn the lesson.
0: 와,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얻기는 얻는데 그냥 좋게 좋게 말했을 때 들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혼나봐야 potatoes를 digging을 해봐야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learn something the hard way 고생하며 매운맛을 보면서 배우다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 growing number of parents in China are paying hefty fees to send their kids to the countryside for a dose of tough love. These boot camps enforce grueling manual labor, chopping wood, digging potatoes, but critics are questioning whether forcing children to learn the thing or learn things the hard way actually produces any real educational benefit.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핵심 표현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ugh love라고 하는 것은 매정한 애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a dose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한 번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1: Sometimes teenagers need a dose of tough love.
0: 가끔은 10대 아이들에게 매정한 애정도 필요한 법이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rapport이라고 하는 거, 라포트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친밀한 이런 신뢰 관계, 교감을 얘기하죠.
1: It takes time to build a strong rapport.
0: 서로 마음이 통하는 유대감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려가 될수 있겠고요. 갑자기 입이 parched 돼 있는 것은 입안이 바싹 마르는.
1: My lips are so parched after the long run.
0: 오래 달렸더니 입술이 아주 바싹 말랐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뭔가를 쉽게 쉽게 배우는 게 아니라 learn something the hard way라는 것은 매운맛을 보며 깨달다가 되겠죠?
1: I learned the hard way that cheap stuff breaks fast.
0: 싼게 비지떡이라는 걸 매운맛을 보고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뭔가 바지를 샀는데 구멍이 팍 나버린다든가 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The loot이라고 하는 거. loot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예상치 못하게 얻은 거금이나 보물, 무더기, 모도다지를 부를 수 있겠습니다.
1: Okay, so in this case, of course, it's not stolen, but he's saying like it's kind of like he feels like he got a really good deal. Check
0: Okay.
1: out all the loot I bought from the mall.
0: 오늘 쇼핑몰에서 싹스러운 것좀 봐. 그러니까 이거 훔쳤다는 게 아니라
1: No, that's it.
0: 이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거저야, 거저.
1: Yeah, almost like such a good
0: 아,
1: deal. That's right.
0: 이거는 거의 스틸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표현 쓰잖아요. It's
1: Yeah.
0: steal. 굉장히 싸게 산 물건. 자, 하나 더 해본다면 go halves on something. 여기서 뭐 이번 내용에서는 on the trove라고 썼는데 거금을 반반씩 똑같이 나눠 갔다.
1: Let's go halves on the trove we found in the attic.
0: 다락방에서 찾은 보물 상자는 우리 반반씩 나눠 갖자라는 해석이 될수 있겠네요.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할게요.
1: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by with Billy Ocean, Get Out of My Dreams and Get Into My Car.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0: 쇼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 중동 상황입니다. 이 지난 7일 메카에서 체결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 파키스탄의 공동방위 협정 관련된 기사인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작 미션입니다. 나름대로 간단한 문장입니다. 우리말 문장은 내가 혹시 걸리적거리니? 내가 혹시 걸리적거리고 있니? 뭔가 결국에는 방해되니?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영작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걸리적거리고 있니? 걸리적거리니? 아, 뭐 힌트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브닝 스페셜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은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답입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2: Saudi Arabia, Turkey and Pakistan sign joint defense pact.
0: 사우디, 터키에, 파키스탄 집단 방위 조약 전격 체결되겠습니다. 이 joint defense pact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 pact라고 하는 거 뭐 마이클 잭슨 예전에 잭슨? The Jackson 5 될까요? 그 노래 중에 뭐 Make a Pact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You and I 뭐 something like that. 아무튼 Pac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둘 사이의 약속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강력한 중대한 약속, 조약, 협정을 얘기를 하고요. Joint는 당연히 공동의, 합동의 정도가 될 수 있겠죠. So Joint Defense Pact는 집단 방위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지정학적 지도를 새로 그리는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터키에, 그리고 파키스탄이 성지 메카에 모여서 뜻밖의 방위 협정을 맺은 건데요. 오랫동안 중동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거대 강대국의 영향력이 전만 못해지면서 이 지역 주요 국들이 이제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챙기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동유럽에서 아시아, 중동을 잇는 거대 연대의 탄생을 알린 셈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화려한 선언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 보겠습니다. 자, 세 나라가 과연 전 세계를 향해 던진 공식 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볼게요.
2: The text of the agreement was not made public, making it unclear what the parties' obligations are. But the Pakistani Foreign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pact stipulates that any armed attack against any one of the three states shall be regarded as an attack against them all.
0: 협정 전문이 비공개라 세부 의무는 불분명하지만 파키스탄 외교부는 3국 중 한 곳이라도 공격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왠지 들으니까 든든하기도 하면서 그렇죠? 만약에 당사자라면
2: yeah.
0: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뭐 1번은 너 사고 치지 마 이것도 있을 거고 uh-huh. 그리고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쉽게 이렇게 가담을 할 수가 있을지 왜냐하면 많이 엄청 많은 것들이 얽혀 있을 거잖아요.
2: Sure, of course. 네. It's very interesting, though. Mm-hmm. I mean, these countries coming right. together and saying, "Okay, if you uh-huh. mess with us uh-huh. or with this guy, then you're messing with all of us."
0: 약간 영화 같아요, 진짜.
2: It is like right? a little, you know, circle of friends, you know, kind of hanging out together. Of course, that's a very light way to say it.
0: 내 친구 건드리면 너 나 yeah. 나한테 그런 거야 이런
2: right.
0: 느낌이네요.
2: Right.
0: Right.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The text of the agreement was not made public, making it unclear what the parties' obligations are.
0: 협정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아서 각국이 정확히 어떤 의무를 지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정확하게 알려진 거는 아닌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the text of the agreement was not made public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mm-hmm.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알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Yeah, that's right. So the expression to make public mm-hmm. and it's not make something you can say make something public mm-hmm. But make public means that you are revealing it to

0: the outside world.
1: Right.
0: Revealing it, sharing with the public. Oh, this is how it is. If you are not, this is not made public. So obviously it's a private situation.
1: 그러니까
0: no one knows.
1: 뭔가 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그 안에 어떤 텍스트가 있는지 전문은 공개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이런 말은 이런 뜻이고요.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된 거네요. 그렇죠?
0: Yes.
1: So something is not made public이라고 하면 비공개로 처리된 아니면 외부에 밝혀지지 않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unclear하게 불확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Making it unclear what the party's obligations are.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파티는 여러분 그 파티가 아닌 거 아시죠?
0: Yes.
1: 즐기는 파티가 아니라 어떤 참여 주체라든가 단체, 뭐 정당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So basically, this obligation is interesting. The obligation can mean maybe your responsibility, your duties, that something that you need to do. So in this case, a party's obligations basically. What is their role? What is their position?
1: Okay.
0: When something happens, what are they going to do? You do this and we'll do this and you take care of that.
1: Right.
0: That's the kind of obligations that we're talking about. What are their defining roles?
1: 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할 때 역할에 더 가깝네요. 그렇죠?
0: I do. Yes. In this case.
1: 대화를 나눌 게 얼마나 많을 거예요. 뭐 만약에 이쪽을 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0: Yeah.
1: 뭐 새 나라가 뭐 중간에 뭐 다 취소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이럴 경우에 우리는 돈을 어떻게 돈을 도와줄 건지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0: Right.
1: 그럼 obligation이라고 하는 거는 responsibility보다 조금 더 공적인 약속이라고 아니, 그 의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0: 의무? I agree. Yeah. So oftentimes when we talk about obligations, we say like family obligations, meaning certai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at we have in the family. But in this context, these parties' obligations. So it almost feels like it's formal, it's official, but then it's kind of not. There's a bit of a casual manner in which this is kind of come together.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Obligation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이건 무조건 계약상 해야 되는
0: you have to.
1: 느낌. 왜 그래서 계약상에서 계약서 같은 데서도 responsibility라는 단어보다 obligations라는 단어가 더
0: stronger.
1: 많이 보이기도 하죠.
0: Yes.
1: 그렇죠? Right. So, parties obligations라고 얘기를 하면 참여 주체 계약상 책임을 이행할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But the Pakistani Foreign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pact stipulates that any armed attack against any one of the three states shall be regarded as an attack against them all.
1: 하지만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3개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무력 공격을 받으면 3개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stipulate이라는 동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이 동사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0: No,
1: correct?
0: No. Usually we see this when we're talking about certain agreements and negotiations. So the agreement stipulates. That means the agreement is making a specific condition or requirement.
1: Okay.
0: It's just a fancy way of saying that.
1: 어떻게 보면 진짜 specify 하거나 뭔가를 make sure 한다는 느낌이네요. 확실하게 명시한다. 어떤 조건으로 규정한다.
0: Yes.
1: 한 곳을 건드리면 우리한테 다 한 것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specify 하는 거. 그게 stipulate. 명시하다가 되겠네요.
0: Yeah, I mean, that's a strong statement.
1: 강력합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The text of the agreement was not made public, making it unclear what the party's obligations are. But the Pakistani Foreign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pact stipulates that any armed attack against any one of the three states shall be regarded as an attack against them all.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Here's Phil Collins with Do You Remember?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Saudi Arabia, Turkey, and Pakistan sign joint defense pact. 사우디, 터키에, 파키스탄 집단 방위 조약 전격 체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세 나라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자리에 모여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을까요? 그 이면에는요, 최근 몇 년간 중동 전역을 덮친 연쇄적인 안보 위기와 심각한 정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외부 강대국에만 우리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불신 그리고 위기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자, 세 나라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Fueling this thinking were the U.S.-Israeli war on Iran, new attacks on Saudi Arabia that it has blamed on Iran's allies in Yemen and Iraq, concerns about Israel's expanding military actions, and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s a defense guarantor for its Middle Eastern partners.
0: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충돌과 사우디를 향한 공격, 그리고 미국이 끝까지 지켜줄까 하는 의구심이 이번

0: Right.
1: Yes.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Fueling this thinking were the U.S.-Israeli war on Iran. New attacks on Saudi Arabia that it has blamed on Iran's allies in Yemen and Iraq. Concerns about Israel's expanding military actions and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s a defense guarantor for its Middle Eastern partners.
1: 네, 특히 미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이란의 동맹 세력 예멘 이라크가 일으킨 사우디 표적 공격,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확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이 정말 끝까지 우리 안보를 책임져 줄까라는 회의론이 이런 움직임에 불을 지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thinking을 fuel 한다는 거, 연료를 막 붓는다는 거, 더 이렇게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뭐뭐뭐가 있다. 네 가지가 벌써 심지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So the US-Israeli war on Iran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New attacks on Saudi Arabia that it has blamed on Iran's allies in Yemen and Iraq 이라고 돼 있는데요.
0: Yeah.
1: 사우디 아라비아를 향한 그런 새로운 어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 아라비아 쪽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서 아 이거는 이란의 allies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blame을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allies라고 하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Yeah, allies is spelled A-L-L-I-E-S. Mm-hmm. And usually in terms of like military or political
1: right.
0: situation, we're talking about basically countries that support each other.
1: Mm-hmm.
0: So it's kind of like your friends,
1: right?
0: You know, in a casual way.
1: 내 친구야.
0: Yeah, they're my allies. Means they're my buddies. They're going to support me.
1: Right.
0: They're going to back me when something happens.
1: 그러니까 동맹국들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네요. 이란의 Iran's allies in Yemen and Iraq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 있는 이란의 동맹국들. 한 거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얘기하는 그런 new attacks 뭐 이런 것도 얘가 있고요. 다양한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Concerns about Israel's expanding military actions. 뭔가 이스라엘의 점점 커져가는 그런 군사 행동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해서 and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s a defense guarantor for its Middle Eastern partners.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0: Okay.
1: Reliability,
0: reliability
1: 그리고 defense guarantor?
0: Guarantor. Okay. So reliable, if someone is reliable, it means that you can trust them, you can depend on them, and they will show up if there is a problem and defend you.
1: Okay.
0: Now, reliability of the United States, before they were considered very reliable.
1: Right.
0: You know, that like we can count on the United States if we have a problem. But now United States is in a war with Iran.
1: Right.
0: We don't know if we can depend on them.
1: We're not even sure if they're going to, you know, help us.
0: Yeah.
1: So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런 것을 reli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Sure.
1: Oh, he is reliable.
0: Yes.
1: 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 사람 믿어도 돼요.
0: Yeah.
1: 이런 느낌.
0: Mm-hmm.
1: 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defense guarantor you said, right?
0: Yeah.
1: So defense를 뭔가 여기 지금 guarantee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0: Mm-hmm.
1: Right.
0: But of course the ending is T-O-R, so it's guarantor, the way we say that. A defense guarantor is basically kind of like, you know, if a country is in, you know, has a problem, they are going to defend that country.
1: Okay.
0: South Korea.
1: Right.
0: U.S. is a defense guarantor for South Korea. Right? They've got troops here.
1: Right.
0: They've got military presence here. If something were to happen 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then U.S. would be there.
1: 그러니까 안보를 보증해주는 그런 나라를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South Korea 같은데도 뭔가 어택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가 안보를 보증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
0: Right.
1: Okay, so guarantee에서 만들어진 단어 guarantor이라고 하는 건 보증국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을 수 있음 이게 약간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Fueling this thinking were the U.S.-Israeli war on Iran, new attacks on Saudi Arabia that it has blamed on Iran's allies in Yemen and Iraq, concerns about Israel's expanding military actions, and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s a defense guarantor for its Middle Eastern partners.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Bon Jovi with You Give Lov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Saudi Arabia, Turkey, and Pakistan sign joint defense pact.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세 나라가 손을 잡자 주변 강대국들과 이웃 나라들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군사 블록이 생겨서 주변 정세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의 경계감이 커지자 사우디를 비롯한 3국 당국자들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닌 순수한 방어 목적이며 다른 나라의 참여도 열려 있다며 오해를 풀고자 한 것인데요. 이들이 밝힌 연대의 진정한 성격과 목표는 무엇인지 다음 내용 계속 만나보시죠.
1: Riyad Krimli, Saudi Arabia's Deputy Minister for Public Diplomacy, wrote on social media that the pact would allow the three countries to integrate their defenses to deter threats. He also said that the three Muslim-majority nations did not seek to establish a new military axis or sectarian bloc or set off an arms race. He said the agreement would not

0: get in the way of the individual country's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1: 사우디 외교부 차관은 이번 협정으로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안보 위협을 막아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군사 블록을 만들거나 군비 경쟁을 부추기려는 건 아니라며 기존 국제 약속을 해치지 않는 순수한 방어 목적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나라 수준까지도 아니고 셋이서 뭔가 함께 한다고 막 그러면 주변이 술렁거리는 게 있거든요.
0: Yeah, sure.
1: Right? Mm-hmm. 그리고 왜 또 그런 것 있잖아요. 두세 명이서 모여서 어디 한 곳을 보고 있으면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도 같이 보게 된대요. Mm-hmm. 불안해가지고. Mm-hmm. 그런 것처럼 아무리 뜻이 어떻든 간에 mm-hmm. 좀 주위에서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0: Well, yeah, I mean, because it's like the more you have countries come together, mm-hmm. the stronger that can become. And
1: right.
0: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1: 그렇죠.
0: what they're capable of.
1: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0: Yeah.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Riyad Krimli, Saudi Arabia's Deputy Minister for Public Diplomacy, wrote on social media that the pact would allow the three countries to integrate their defenses to deter threats.
1: 사우디의 라예드 크림리 외교부 차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협정으로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안보 위협을 막아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힘을 합치는 거가 좀 여기선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To deter threats. Deter 시키는 게 단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있으면 그걸 없애버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 뭔가 세 나라가 힘을 합친다. 이것을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Mm-hmm.
1: Integrate their defenses, right?
0: Yeah. Mm-hmm. The word integrate mm-hmm. is to combine.
1: Right.
0: To bring together mm-hmm. to make a whole.
1: Okay.
0: Okay. So here, the defenses, we're talking about this these military units. Mm-hmm. So they're bringing all their military units together, making one big entity.
1: Mm-hmm.
0: And so they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mm-hmm. maybe work together, maybe they're sharing. I don't know military stuff, but, you know, okay. radar,
1: yes.
0: maybe they share the same radars. Mm-hmm. Like, they're helping each other and sharing each other's sort of, you know, military
1: right.
0: capabilities.
1: 그러니까 integrate 한다는 거 단순하게 우리 같이 무기를 같이 쓰자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정보망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0: Yeah.
1: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것도 share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통합한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0: So yes.
1: integrate or 방금 발음하신 것처럼 integrate
0: yeah.
1: Their defenses, 방어체계를 통합하다. 라고 하는 거 mm-hmm.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He also said that the three Muslim majority nations did not seek to establish a new military axis or sectarian bloc or set off an arms race.
1: 그러면서도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새로운 군사 블록이나 종파 동맹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라고 돼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0: Mm-hmm.
1: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military axis나 or sectarian bloc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것은 여기서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어렵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xis는 축을 얘기를 하고 연합을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블록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연합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sectarian, 뭔가 섹터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military axis는 군사축, 군사연합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sectarian block이라고 하는 건 종파연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새로 만들려고 establish 하려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set off an arms race를 뭔가 시작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네요.
0: Okay, to set off means to kind of trigger, to cause. Mm-hmm. Arms, we're talking about weapons.
1: Right.
0: Okay? An arms race is basically when countries compete to become the stronger with their military power.
1: Uh-huh.
0: So they're saying, no, no, no, no, we're not doing that.
1: Right.
0: The three of us, we're not, you know, getting together mm-hmm. to make more, like, stronger weapons.
1: 아, 서로 경쟁하면서 무기 yeah. 더 만들어내고
0: right.
1: 이런 거 아니다. Right? So set off 하는 게 뭔가 터뜨리 그리고 촉발하는 거죠. So an arms race까지 붙으면 군비 경쟁을 유발하다. 그러려는 의도 아닙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He said the agreement would not get in the way of the individual countries'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0: 기존에 각국이 맺고 있던 국제 조약이나 의무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get in the way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쵸? 뭐 각자 나라마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obligations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get in the way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It means that we are not going to block what you're already doing, to interfere with your obligations. We are not going to like distract you. You know, you do you and I will do me.
0: Do me. So 결국에는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할때 get in the way, get in someone's way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쌤 만약에 am I getting in your way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1: So it could be literal, like get out of my way. You're in my way. Get in the way.
0: Oh, I'm sorry. Am I?
1: That's right.
0: Am I in your way or am I getting in your way라고 쓸수
1: Yes.
0: 있겠네요.
1: It could be literal and figuratively. Maybe I want to be successful and you get in the way, it's like you're blocking my road to success.
0: 아, 누군가의 way에 들어간다, get in 한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못 지나가게 막는 게될 수도 있고 방해한다는 뜻이 둘다될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Riyad Krimli, Saudi Arabia's deputy minister for public diplomacy, wrote on social media that the pact would allow the three countries to integrate their defenses to deter threats. He also said that the three Muslim-majority nations did not seek to establish a new military axis or sectarian bloc or set off an arms race. He said the agreement would not get in the way of the individual countries'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릴게요. 오늘은 영장 미션이죠. 문장은요. 내가 혹시 걸리적거리니? 내가 혹시 걸리적거리고 있어? 네, 오늘 배운 표현 활용하셔도 좋고요. 나름대로 영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1: Let's take a break with Vanessa Carlton's A Thousand Miles.

0: Deep Dive Daily, Saudi Arabia, Turkey, and Pakistan sign joint defense pact.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발표를 보며 가장 흥미로워하는 대목은 손을 잡은 세 나라의 조합 그 자체입니다. 이 각자가 가진 장점과 매력이 너무나 뚜렷해서 세 나라가 합쳐졌을 때 만들어낼 잠재적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지리적으로나 국가 역량으로나 중동의 판도를 바꿀 만한 이들의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연대를 바치고 있는 세 나라 각각의 막강한 자산들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Turkey has a large military and a growing defense industry, known for producing everything from artillery shells to advanced drones and selling them to a wide range of countries. Pakistan, too, boasts a strong military as well as a nuclear arsenal. And Saudi Arabia's huge oil reserves give it financial heft, alongside the geographic advantage of its long coasts on the Red Sea and the Persian Gulf.
0: 튀르키예는 드론 등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고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입니다. 여기에 사우디는 막대한 석유 자본과 지리적 이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각자 또 끌어안은 안보 부담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urkey has a large military and a growing defense industry, known for producing everything from artillery shells to advanced drones and selling them to a wide range of countries.
0: 튀르키예는 막강한 군사력은 물론이고 포탄부터 첨단 드론까지 직접 만들어 세계 각국에 파는 방산 강국이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rtillery shells라고 하는 게 포탄을 얘기를 해요. 뭐 거기에서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drones까지 그리고 그것을 a wide range of countries에 판다라고 했는데요. A wide range of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 또 팔고 있는 그런 방산 강국이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Pakistan too boasts a strong military as well as a nuclear arsenal.
0: 파키스탄 역시 강력한 군사력에 핵무기까지 보유한 나라입니다. 자, 지금 파키스탄이 이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Right? 뭐 물론 이제 이런 핵무기 같은 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자, boast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Okay, so if you boast a strong military arsenal, it means that you have great pride.
0: Right.
1: It's that impressive that you want to kind of show off.
0: Okay.
1: If you boast, you're showing off and you've got great pride and it's like okay, very overly confident about
0: right.
1: something.
0: 아, 그러니까 뭔가의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뽐내거나 그렇지만 또 너무 오버해서 과도한 느낌은 아니고요. 자랑스러워서 뽐내는 것을 boast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 So in right. this context, it's not so much that they're showing off like hey, look what I have, but they're basically saying, hey, we have a strong military.
0: Right.
1: Yeah, 우리, I want you to know that.
0: 우리 꽤 강력해.
1: Yeah.
0: 이런 식으로 뭔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너무 과장은 아닌 겁니다. 자랑스러워서 자랑하다. Right?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1: And Saudi Arabia's huge oil reserves give it financial heft alongside the geographic advantage of its long coast on the Red Sea and the Persian Gulf.
0: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0: 석유 자본이라는 탄탄한 재정력에 홍해와 페르시아만을 낀 입지적 강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 막대한 석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에다가 두 가지로 큰 거를 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financial heft라는 걸 준다고 했는데
1: yeah.
0: 아까 hefty 한 게 나왔잖아요.
1: Yeah, that's right. Right. So in this case though, in this context it means financial power
0: mm-hmm.
1: or right, it's kind of like economic power.
0: Right.
1: So it is heft in the strength, mm-hmm. right? Because it also means strong.
0: Right. Mm-hmm. 뭔가 묵직한 거를 준다는
1: yeah.
0: 거잖아요. 돈적으로 묵직한 걸 준다? Mm-hmm. 그 얘기는 결국에는 막강한 재정력을 준다. 이런
1: yes.
0: reserved 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oil reserves가.
1: Mm-hmm.
0: So, right. So, financial heft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재정력이나 막대한 자금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Right? Geographic advantage of its long cost on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1: yeah.
0: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뭔가 지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1: Yes,
0: geography에서 온 단어가 나네요.
1: Absolutely. Mm-hmm. So basically what it's saying is that their location
0: right.
1: is very strategic. It gives them an advantage.
0: Mm-hmm.
1: So they have, you know, these sort of beneficial things mm-hmm. that they have.
0: Right.
1: So what does it say? It says that they have these long coasts
0: mm-hmm.
1: and they're close to the Persian Gulf.
0: Right.
1: So it gives them an advantage.
0: 아,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뭐 알기로는 뭐 유럽 아시아 쪽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mm-hmm. 거리에 위치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1: Sure.
0: 그럴 경우에 이제 우회도 할 수가 있고
1: mm-hmm.
0: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Right.
0: 그렇죠? So geographic advantage라고 하는 건 지리적 이점, 지정학적 유리함이 되겠습니다. 두 개나 갖고 있는
1: That's a lot.
0: 이거는 솔직히 보스트를 할 만하기도 하고요.
1: Yeah, sure.
0: 이쪽도 보스트 할 수가
1: sure.
0: 있겠네요. 그렇죠?
1: Mm-hmm.
0: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Turkey has a large military and a growing defense industry known for producing everything from artillery shells to advanced drones and selling them to a wide range of countries. Pakistan, too, boasts a strong military as well as a nuclear arsenal. And Saudi Arabia's huge oil reserves give its financial heft alongside the geographic advantage of its long coast on the Red Sea and the Persian Gulf.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내가 혹시 걸리적거리니 이거를 영어 문장으로 바꿔 본다면요.
1: Mm-hmm.
0: Right.
1: So what we're looking for is, am I getting in your way?
0: Am I getting in your way? 많은 분들이 try 해주셨는데요. 문현웅님이요, am I bothering you? 내가 혹시 걸리적거리니? 엄청 많은 분들이 이 문장으로 보내주셨대요. 거의 100. 분 정도가 이걸로 보내주셨다고
1: What?
0: 하네요.
1: Oh my goodness.
0: 네.
1: 1296님 says, am I hindering you? Okay, that
0: okay.
1: is kind of a formal way.
0: Right.
1: Yeah.
0: 김정민님이요, am I irritating you?
1: Yeah,
0: okay.
1: that's more about annoyance and irritating slightly.
0: Right.
1: Yeah. Uh-huh. 다리님 says, am I grabbing your ankle?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니?
0: 아, 직역해서 하셨군요.
1: Okay, okay. that's great.
0: 자, 터프게이님이, am I pulling the rug out from under you 라고 하셨습니다.
1: Okay. Not quite, but that's a great expression.
0: Okay.
1: Okay. 7968님, am I on your way?
0: 인으로 쓰셨으면.
1: 인으로 했으면. Yes.
0: Soul and Sword 님이요. Am I getting in your way? 하셨습니다.
1: Perfect.
0: Alright.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 문현웅 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Soul and Sword 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to everyone. Thank you so much.
0: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a classic by Etta James. It's At Last.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그러니까 이 나라들 중한 곳이 공격받으면 나머지 두 나라도 개입해야 한다는 거지?
0: 뭐 취지는 그렇지. 근데 실제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지.
1: 누구든 나한테 시비 걸면? 마유, 네가 나설 줄 거지?
0: 기억해. Easy Writing과 Power English는 언제나 서로 지원한다는 거.
1: 그럼 내 책 좀 써줄 수 있어?
0: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마유라고 하고요. 네. 이럴 때는 또 변할 수
1: 어떻게
0: 있죠.
1: 그럴 수가
0: I
1: 있어요?
0: know. 이게 보통 이제 아, 당연하지. 이런 친구들이 보통 뒤에서 나중에 백아웃을 많이 해요.
1: Oh yeah, of course. That's what we love about you,
0: Mayu-san. 아이, 또 이렇게 파이팅 해야죠.
1: Okay.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누구든 나한테 시비 걸면 마유 니가 나서 줄 거지? 라는 건데요. 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If anyone messes with me, you'll step in, right?
0: 오, if anyone messes with me, you'll step in, right? 자, 이 문장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1: It's so 멋있어.
0: 멋있어. 오, 그런데 누구세요? 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you'll step in. 우리 step in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나서 준다. 이게 step in이 될까요?
1: Okay, so the idea of stepping in is to get involved in a situation
0: Okay.
1: where it's not originally your problem. Okay? So, and the idea is you are getting involved to handle the problem.
0: 아, 오, 멋있다.
1: Yeah, so, but in this case specifically,
0: Right.
1: it's kind of like, someone is bothering me. And it's like, 누구야? That's the idea of like really kind of stepping in.
0: 오, 그러니까 개입하는 건데 도와주려고 개입을 하는
1: In
0: 거네요.
1: this context,
0: 아,
1: yes.
0: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뭔가 상황을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1: Yeah.
0: intervene에 더 가까운 거죠.
1: That's right.
0: interrupt보다는.
1: Just very neutral. Let
0: 아하.
1: me help you solve this problem.
0: 오,
1: But
0: 오케이.
1: in this context, there's a more emotional feel. Like, let me handle the situation. 오빠, that kind of
0: 요즘에 약간
1: situation.
0: 그 저기 뭐냐 그 TV 시리즈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는 그런 쪽이 좀 심취하신.

0: 것 같긴 한데.
1: You know me.
0: 아무튼 step in 한다는 거, 발을 담궈서 들어간다는 건 개입하다라는
1: Yes.
0: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혜승님이요. PENES. EW 아닐까요? Signed Joint Defense Pact라고
1: Oh,
0: 하셨습니다. 네.
1: that's how
0: 저희 하나예요.
1: did you know, hasn't she?
0: 자,
1: Okay.
0: 그리고 여기 그런 게 있잖아요. If anyone messes with m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ess with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in this context, it means to bother, to give someone a hard time. Yeah, if you're messing with someone, yeah, and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an be playful or it could be a little bit more serious. Like, you better stop messing with her, because she's my girlfriend.
0: 오,
1: Right.
0: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뭐내 여동생이야. 너 you better not mess with
1: 건들지
0: her
1: 마.
0: because if you do 막 이러면서 right? So 누군가와 mess with 한다는 게뭐 까불다가 될 수도 있고 시비 걸다. 근데 굉장히 장난치는 건데 괴롭히듯이 장난치거나 이런 거를 mess with someone이라고 쓸 수
1: So if you
0: 있겠네요.
1: gotta pay attention to the context just a little bit.
0: 맥락에 따라 mess with someone 누군가에게 까불다, 시비 걸다. 자, 그리고 대화에서 몇개 표현을 더 보면요. 사건이 전개되는지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전개되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The expression is play out.
0: Play out.
1: Yeah, let's see how it plays out. So it's like a play, and we're waiting till the end of the play to see what
0: 마치
1: happens.
0: 연극이 펼쳐지는 느낌, unfold 한다는 느낌.
1: Unfold,
0: 아,
1: yes.
0: okay. So, play out 하면 사건 상황이 전개되다.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요. 마유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서로 든든하게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So, support? No, we don't like that word. No. So, here it is. To have someone's back. So, I have your back means I'm right behind you.
0: 그러니까 뒤를 봐준다. 결국에는 내가 너 걱정하지 마. 문제 생기면 내가 I have your back or
1: I
0: I've
1: have you.
0: got your back
1: I've got your back.
0: 하면 든든하게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Alright,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1: So, if one of these countries comes under attack, the other two are supposed to step in?
2: That's the idea, but we still don't know how it'll play out in a real conflict.
1: So, if anyone messes with me, will you step in, right?
2: Remember, easy writing and power English always have each other's backs, you
1: Oh,
2: know what I'm
1: true.
2: saying?
1: So, that means you can write my book.
2: Who are you again?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김수열 님이요. When it rains, it pours. 여름 내 빗방울 마주치기 힘들었던 거제 지역에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가뭄 끝나는 줄 알았더니 더큰 피해 없이 비가 끝나길 바랍니다. 아,
1: So
0: 정말.
1: for all the people down
0: Right.
1: south, please be very careful.
0: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요.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And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isam, 수고하셨습니다.
1: Likewise, Mayu-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ZZ Top. It's Gimme All Your Lovin'.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Okay, we'll see you tomorrow and stay safe, everyone. Bye-bye.
0: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i,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it's the new Monday. It's a new Monday of a mm-hmm. new week.
1: That's right.
0: 자, 그럼 우리 새로운 테마로 또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 거잖아요.
1: So what is our theme for this week?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좀 도와줄 거예요. We're going to help people this week. 그래서 도와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옆에 누군가가 무거운 걸 들고 있어요. 그럴 때

0: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볼 텐데, What is today's expression?
1: Well, today's expression, you might think it would use the word help, like, can I help you? But this is a little bit more fun.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자,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help를 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배울 표현은 help가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이죠.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자, 직역을 하면 그 가방들과 함께 손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내 손을 준다는 건가요?
1: 네, carrying the bags 할 손 필요합니다.
0: 아, 그쵸. 그 가방을 들어줄 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가방들을 들어줄 나의 손을 빌려줄까? 라는 의미로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말에 이렇게 술술 나올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Okay, today's mission sentence is...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이죠. 자, 일단 가방 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잖아요. 상대방에게 뭐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Do you need? 이렇게 먼저 질문을 시작합니다. Do you need? Do you need? 자,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Do you need help? 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help라는 말을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help 대신에 a hand. 자, 여기서는 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도움의 손길이라는 표현으로 a hand라고 해요. 물론 내가 양쪽 손을 다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표현으로 굳어진 거라서 꼭 a hand라고 해야 합니다. Do you need a hand?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말이죠. Do you need a hand? Do you need a hand?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Do you need a hand 뒤에 with 뭐뭐를 붙이면 그것과 함께 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뭐뭐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With those bags라고 하면 그 가방들을 드는데의 느낌의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 가방들과 함께일 것 같지만 with는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가방들을 드는데의 느낌을 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문장을 따라해 볼까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So we're going to change those bags for something else. You can say, Do you need a hand with 그거? Do you need a hand with 뭐뭐 하는 게?
0: 아,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그거는 명사고요. 뭐뭐 하는 것, 동사 ing죠. 맞아요. 그래서 뭐뭐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뭐 those bags처럼 어떤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뭐뭐 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할 때는 동사의 ing 형태를 넣어서도 이렇게 명사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o you need a hand with 까지는 좀 단어가 많긴 하지만 입에 붙을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1: Okay, so here's a good one. Do you need a hand with the packing?
0: The packing. Mm-hmm. 자, 일단 pack. Pack는 짐을 싸다, 뭐 가방을 싸다라는 뜻이잖아요.

0: 그럼 packing, 짐 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그것 자체를 얘기하니까 the packing인 거죠. 혹은 뭐 특정 일을 위한 짐 싸는 것. Do you need a hand with the packing? 이렇게 질문하면 짐 싸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1: You could also say, "Do you need a hand with the boxes?"
0: 박스를 그러면은 박스. 아, 요거는 그냥 박스에 뭐 도움이 필요하세요가 아니라 박스를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기서 with는 옮기는 데까지의 뉘앙스를 줄수 있는 단어가 돼버렸네요. 그쵸? Do you need a hand with the box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dishes?
0: The dishes. 그릇들인데, 여러분. 그릇들, 뭘것 같아요? 설거지죠, 그쵸?
1: 네.
0: 그래서 설거지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 hand with the dishe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 Right. You might also say, "Do you need a hand with doing the dishes?"
0: 그쵸? 조금 더 구체적으로 doing. 아까 동사에 ing 형태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doing the dishes?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진짜 무겁다.
1: Uh-oh.
0: Oh, I'm having trouble carrying all this. 이걸 다 들고 가기가 힘드네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도움이 필요하세요?
0: 네, 이렇게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I'm having trouble carrying all this 라고 했잖아요. Have trouble ing 라는 표현은 뭐뭐 하는 것이 힘들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m having trouble carrying this 라고 하면 나는 이걸 드는데 힘이 들고 있어요 라는 말인데 all this 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걸다 들고 가는 게 힘들어요 라는 뉘앙스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라고 했죠. Those는 그것들이니까 지금 하시는 그것들, 뭐 들고 계신 그것들, 이동하고 계신 그것들, 도움이 필요하세요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문장입니다.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assignment?
0: assignment. 요 단어 스펠링이 조금 트리키하죠.
1: Because it has the word sign in the middle, S-I-G-N. So the word is assignment, A-S-S-I-G-N-M-E-N-T.
0: 그쵸. assignment는 과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homework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homework는 좀더 숙제라는 뜻에 가까우면 assignment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do you need a hand with the assignment? 특정 과제니까 the가 붙는데 assignment는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the assignment가 되겠네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moving?
0: moving. 자, move는 이동하다잖아요. 그 moving은 뭘까요? 이동하는 것? 바로
1: 움직이는 것?
0: 이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 hand with moving?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죠.
1: Right. You might also ask, "Do you need a hand with choosing a place?"
0: choose a place는 장소를 선택하다이니까 choose의 ing 형태만 들어서 Do you need a hand with choosing a place? 라고 할수 있겠네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decorating?
0: decorate, 장식하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역시 ing 형태로 만들어줘서 Do you need a hand with decorat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kids?
0: The kids. 자, 이 경우는 뭘까요? 아이들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말이 됩니다. Do you need a hand with the kids? 특정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Do you need a hand with 뭐뭐는 뭐뭐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라는 질문이 될수 있고요. Help 대신에 A hand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예문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packing?
0: Do you need a hand with the packing?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boxe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e boxes?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dishe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e dishes?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0: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assignment?
0: Do you need a hand with the assignment?
1: Do you need a hand with moving?
0: Do you need a hand with moving?
1: Do you need a hand with choosing a place?
0: Do you need a hand with choosing a place?
1: Do you need a hand with decorating?
0: Do you need a hand with decorating?
1: Do you need a hand with the kid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e kids? 네, 이렇게 연습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제 대화를 들을 차례죠?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보세요.
2: 가방 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3: 괜찮은 것 같아요.
2: 정말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3: 그럼 엘리베이터까지만 도와주시겠어요?
0: 아, 엘리베이터까지 도와주면 너무 좋겠네요. 그쵸? 자, 처음에 우리 동료가 가방 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1: 아하.
0: 아, 이거는 긴 문장이지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죠, 이제? 핸드가 들어가는 표현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요 표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직역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 단어 하나로도 되겠네요. Really? 뭐 이렇게.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안 괜찮아 보인다. You look not okay?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직역해서. 자, 어떻게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 그럼 도와준다고 하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럼 엘리베이터까지만 도와주시겠어요? 엘리베이터까지만. 자, 그러면 뭐뭐까지만의 느낌을 줄 때는 just를 쓰면 될 것 같고요. 어디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니까 to가 올 것 같아요. 그죠? 엘리베이터는 영어죠. 네. 자, 그거 조합해서 한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5: I think I'm good.
4: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5: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0: 자,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죠. 가방 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4: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그렇죠.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좀 긴 문장이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고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5: I think I'm good.
1: I think I'm good.
0: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좋아요. 굉장히 이상하게 직역이 되는 그러한 문장인데요. 여기서 good는 괜찮다라는 뜻인데 좋습니다로 오역할 수 있어요. 해달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권할 때도 I'm good 라고 하면 저는 괜찮아요. 안 먹을게요 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의 상태가 괜찮아서 안 받는다는 거지 좋아요, 좋습니다 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I think I'm good. 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정말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4: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1: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0: 정말요? 이거는?
1: Are you sure?
0: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1: You don't look okay to me.
0: 자, 우리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둘 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영어로는 You don't look okay to me.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you look

0: 여기까지. Just to the elevator. 장소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옵니다. 자, just는 여기서 딱 어디까지만의 느낌이고요. To the elevator. 엘리베이터까지. 엘리베이터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향을 나타낼 때는 to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elevator. 이렇게 발음을 또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3: I think I'm good.
2: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3: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 좀 길었지만 뭐였죠?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그쵸. 자, 여기 연음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need하고 어가 need, a, D 발음이 모음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발음되고요. with those 혹은 with those인데 th 발음 겹치죠. 그래서 with those 이렇게 한 번만 발음하는 것처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잘하셨어요. 복습하면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Welcome to another week. This is Juche.
0: 네. 지난주에는 뭐 머리결도 관리해 보고 또 피부결도 관리해 보고 여러 그런 자기 관리에 대한 한 주였다고 한다면
1: right.
0: 자, 이번 주는 이제 여행을 갔을 때의 표현으로 돌아와 봤어요.
1: Ah, so you made yourself look beautiful. Now you have to go on a wonderful trip.
0: Yes, you go on a trip. 그렇습니다. Yes. 이제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 도착해서 예약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8층에 예약하신 대로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영어를 말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꼭 고객의 입장이 돼서 하는 말. 만 익힐 수도 있겠는데 입장에 따라서 그러나
1: right.
0: 혹시 이 관련 직종에 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또 여기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So many expressions.
0: 네, 그 말씀드린 wow. 이유는 호텔에 갈 때마다 이싱글 꼭 듣고 있어요 라는 분들을 많이 저희 뵙고 있거든요.
1: Right, right, right.
0: 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자 이제 오늘 내용 86쪽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 말로 들어보세요.
2: Oh, 안녕하세요. 저 김이라는 이름.

0: 바로 예약했습니다.
1: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0: 아, 그럼요.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요청했거든요.
1: 네, 8층에 하나이 준비되었습니다.
0: 어, 완벽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완벽해요라는 말을 누가 하겠어요, 사실. 그죠? 우리말로는 어머 완벽하네요.
1: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0: 그렇죠. 맞아요.
1: 근데 그걸 영어로는 완벽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0: 그렇죠. 너무 Perfect. 좋아요. 어, 이런 말을 oh so good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해요.
1: Great.
0: 네. 그렇죠. Great이 가장 안전한 right.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너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서 나도 지겹다. Great가 나도 지겹다. 그러면은 right. 이렇게 perfect라는 표현이 또 굉장히 또 달리 많이 쓰이니까요.
1: 주로 뭔가 이제 마음에 들 때, 어, 네. 딱 좋아요.
0: 네.
1: 어, 딱 좋을 때 그냥 perfect 해도 괜찮아요.
0: 바로 저거죠. 딱 좋아요.
1: 어, 너무 좋습니다.
0: 네, 완벽하게 좋습니다. 그럴 네. 때 이제 제가 완벽하네요라고 굳이 교재에 쓴 이유는 perfect라는 단어와 좀 직역을 하기 위해서 쓴 것뿐이고요. 사실은 주지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정말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이죠.
1: 야, 네. 딱이네요.
0: 네, 딱이네요. 자, 먼저 안녕하세요. 저 김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1: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0: 그렇죠.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네. 근데 실제 이게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Right. 정말 실제로 그들은 아, 더 작게 빨리 얘기할 것 같거든요.
1: Yeah.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0: 네, 그렇죠.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뭐,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뭐, Pitt?
1: Pitt.
0: Brad Pitt.
1: Jolie. Or Lee.
0: Lee. 네, 그렇죠.
1: Boyoung Lee.
0: Bruce Lee. 아, Boyoung Lee. 아, 난 또.
1: 근데 I have도 솔직히 필요하긴 하지만 빼도 상관없어요. Reservation under Kim.
0: 아. Yeah,
1: reservation under Lee.
0: 그 사실은 앞에 I have가 생략이 됐다고 그쵸? 보는 거죠.
1: 네. Right.
0: 그래서 들리랑 말랑. Hi, reservation under Kim. 그러면은 네. 김이란 이름으로 한 예약
1: 그쵸.
0: 확인해 보세요. 이 네. 말이 되는 거네.
1: 뭐,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0: 네.
1: 갔을 때 내가 뭐 뻘쭘하게 왜 온 건데 네. 당연히 reservation이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네. 그냥 심플하게 reservation under Nam, 어. reservation under Lee.
0: 어.
1: 그러면 어, okay, I'll check. 어. 확인하겠죠.
0: 그렇죠. 아주 그렇구처래. 치크치크라고 하셔서 헷갈렸어요. 자, I have a reservation under 그다음에 그 정말 예약하신 분의 이름을 대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under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1: 아, that's right.
0: 그렇죠. 여행 영어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이 under가 될 텐데요. 우리말에 뭐뭐 하에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Right. 그러니까 김이라는 이름 하에 뭐뭐가 돼 있다. 너무 옛날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1: 어떤
0: 저는
1: 그 이름으로 그쵸?
0: 그렇죠. 네. 네.
1: 남 그래서 이름으로 뭐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다. 레저베이션 under 남.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under라는 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문이지만 아래 하를 쓰는 경우를 이제 떠올려 봤다는 건데요. 자, I have 내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사실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즉 이런 이만큼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I have가 되겠습니다.
1: Yeah.
0: 그래서 뭐 안 써도 괜찮다는 말씀 아까 주셨는데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한번 확인해 봐 드리죠라고 하죠.
1: Let me check that for you.
0: Let me check that for you.
1: Mm-hmm.
0: Oh, let me check that for you.
1: Let me check that for you.
0: Let me check that for you. 그러니까 아까도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하고 끝을 올려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1: Right, under Kim?
0: 네.
1: 있는데요.
0: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찾아봐 주실래요? 라는 뜻으로 사실은 요청하는 부분이 안에 숨겨져 있어서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하게 되면 저는 보통 그러거든요. 제가 말할 때
1: okay.
0: I have a reservation under Lee 하면은 Lee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겠어요?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1: Exactly right.
0: 네. Yeah. 여기서는 Let me check that for you. 라고 해서 right.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대신에 당신 걸 찾기 위해서 check that 한번 그걸 확인해 보겠다. Let me check that for you.
1: 좀 더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대화라는 게 되게 fluid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Oh, let me check here. Oh, let me check my computer. Let me check the system.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좀 일반적으로 Oh, let me check that for

0: 제가 한번 고객의 성함을 찾아보겠습니다. Let me check that for you. 이때 look for 혹은 find라는 것보다는 check,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말로 check을 많이 쓰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1: One moment, please.
0: One moment, please. 자, one moment, please.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1: Right.
0: 때 wait a minute, please. 라고는 잘 말하지
1: 아,
0: 않는다는 거였죠.
1: 저도 이제 한국인 학생들한테 이런 맥락에서 wait a minute이라는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0: 네.
1: 조금 잠시만 기다려줘. 친구들 사이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고객들과 이제 얘기를 할 때는 one moment, please.
0: One moment, please.
1: Just a moment, please.
0: Just a moment, please.
1: You should say it that way.
0: 그때 wait란 말을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네요.
1: Wait는 이제 you want to be really polite. Wait is not a polite word, right?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0: 그렇죠. 예.
1: 잠시만요. 네,
0: 네.
1: 이런 뜻으로 one moment, please. Just a moment,
0: Sim,
1: please.
0: that was perfect.
1: Yeah.
0: 잠시만요. 바로
1: 그러니까요.
0: 그거네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보다 잠시만요. One
1: Right.
0: moment, please.
1: Right.
0: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have a reservation under 누구누구의 이름, 그다음에 let me check that for you. 이때 check 쓴다는 거. 그다음에 one moment, please. 이때 wait a minute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One moment, please.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죠.
2: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3: Let me check that for you. One moment, please.
0: 네, one moment, please. 잠시만요. 라고 했더니, 네, 그럴 적에, okay, 해도 되겠고, 이렇게 sure, 해도 되겠군요.
1: Yeah, you can say sure.
0: Sure.
1: Sure.
0: 그렇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싫어요. 라고 할순 없잖아요.
1: No.
0: 네. What do you mean, one moment? 이럴 수 없고, 자, sure. 라고 이제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렇게 한마디라도 짧게 툭 던지듯이라도 얘기하는 것이 훨씬 전체 대화에 아까 fluid 말씀하셨지만 마치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윤활유가 되는
1: Right,
0: 거죠.
1: like flowing, right? Yeah.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요, sure. 라고 한 다음 제가 사실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요청했었거든요.
1: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0: 네, 혹시라도 아닐까 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1: Right.
0: I requested, 제가 요청했거든요. I requested 무엇을? A room with an ocean view가 됩니다.
1: That's
0: 자,
1: right.
0: 바다가 보이는 광경이, 바다가 보이는 그런 쪽의 방을 제가 요청했거든요.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1: Right.
0: 네.
1: 부인께서도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0: 네네.
1: 이제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일랜드로 많이 가거든요. 뭐
0: 아일랜드에.
1: 하와이 or Guam or all these like island nations like the Philippines or Thailand 거의 언제나 Would you like an ocean view or a mountain view? 이래요.
0: 오, 그렇구나.
1: 산이 있는 뷰를 좋아하세요?
0: 네.
1: 선호하세요? 아니면 ocean 뷰를 좋아하세요? 부인께서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0: 저는 사실은 그산 쪽을 더 prefer해요. I
1: Beautiful
0: prefer
1: mountains.
0: a mountain view.
1: I like both. I want to see both, but I would, if I have to choose one or the other, I'd much rather go with ocean view. It's got that peaceful water view.
0: And the sound.
1: The sounds of the
0: Shh,
1: water.
0: 철썩. 철썩.
1: The waves, right?
0: Yes. 아, 맞아요. Wave 맞아요,
1: Yeah.
0: 선생님.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A Room with a View라고는 옛날에 유명한 그런 작품의
1: 영화
0: 명이 있었죠.
1: 있었죠. A
0: 영화도
1: room with
0: 있었고,
1: a view.
0: 책도
1: That's
0: 있었고.
1: right.
0: A Room with a View. 그게 전망 좋은 방.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 That's right.
0: 번역이 됐었는데요.
1: That's right.
0: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전망을 가지고 있는 view다라고 해서 a room with a view. 항상 그 with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를 이렇게 좀 거기에 뭐 장착이 되어 있다거나 거기에 일부로 거기 어떤 구성 요소의 일부로 되어 있다라고 할때 with를 쓴다는 거였어요.
1: That's right.
0: So a room with a view 하면은 그냥 풍경이 좋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이다라는 건데 그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말하게 되면 바다가 보이는 그런 방, a room with an ocean view라고 한다는
1: Right.
0: 거죠.
1: A room with an ocean view.
0: 네,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라고 합니다. 자,
1: Right.
0: request 하면은 어떤 걸 요청하다라는 뜻이 되죠.
1: Right. I requested a room with blah blah blah.
0: 그렇죠. The request 하면 옛날에 음악 방송이 많이
1: A
0: 생각나는데,
1: song
0: 네,
1: request.
0: a song request, 그래서 리퀘스트 받겠습니다. 리퀘스트.
1: 우리도 예전에 생방할 때 이제 we ask our audience if you have a song request, let us know on our
0: Right.
1: comments.
0: If you have a song request,
1: Right.
0: 혹시 노래 신청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1: That's
0: 저희가 한번
1: right.
0: 틀어볼게요. 했는데,

0: 퀘스트가 아니고 requeue에서
1: quest. Quest.
0: Request.
1: Request.
0: 네, 그렇습니다. So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Sure.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0: 네, 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를 8층에 잘 이렇게 준비해 뒀죠.
1: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0: 네,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라고 합니다. 자, we have 뭐뭐뭐 ready 하면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상태로 라는 뜻이 돼요. So we right. have 뭐뭐뭐 ready. So 여기서도 we have one ready. 이때 one은 앞사람이 말한 a room with an ocean view를 딱 하나, 한마디로 그런 거 하나 라는 뜻으로 yeah. one이라고 쓴 거죠.
1: Right. The one we're talking about, the room with an ocean view. Uh-huh. 바로 그거.
0: 네.
1: 말씀하신 내용 그거죠.
0: 그렇죠. 네. 네.
1: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0: 맞습니다. 주로 호텔, 뭐 식당에서 자리 마련돼 있다거나 병원에서 어떤 그 좀 뭐 수술이라든지 뭐 치료할 준비를 해놨다거나 뭐 사무실, 상점 등등에서 고를 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Have 뭐뭐 ready 하면 어떤 것을 준비된 상태로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1: Yes.
0: So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8층에서 on the 8th floor 이렇게 몇 층에라고 할 때 on을 쓰게 되죠.
1: 보잉쌤, do you 네. generally like high floors or like low floors when you're staying at a hotel?
0: It really depends on what kind of view that you're getting from the view from the room.
1: 중요하구나.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뷰가 이왕이면 있다고 하니까 좀 right. 높은 데면은 멀리까지 보일 테니
1: yes.
0: that would be a big advantage. 하지만
1: higher is more expensive.
0: right, that's true. 저는 그렇게 꼭 high한 걸 원하지는 않아요.
1: I think mid level is safe. 네,
0: 집이 됐던 무슨 뭐 어디가 됐던 너무 꼭대기 있는 거는 땅의 기운을 느끼고 싶어요.
1: 아, 네.
0: 그리고 여차 한번 빨리 뛰어내려가야 되니까.
1: That's
0: 엘리베이터
1: right.
0: 고장 난 적 있었어요 한 번은.
1: You gotta walk the stairs.
0: 그렇죠. No. There was an earthquake. It was in Japan.
1: Oh.
0: 한 번은 earthquake 있다고 엘리베이터인 사람들 갇히고.
1: 지역마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아유. 높은데 안 올라가기 다행이다라는 생각했었죠.
1: 참, 얘기가 좀 멀리 갔네요.
0: 그렇죠. 네. 자, 그랬더니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그러니까 8층인 것도 좋고 딱 이제 room with an ocean view 준비된 것도 좋은 거예요. 손님은 너무 좋아요. 정말
1: perfect.
0: 감사합니다.
1: 네. Yeah, perfect. Thank you so much.
0: 네,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들어보죠.
3: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2: Perfect. Thank you so much.
0: 네,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자, 어느 단어를 좀 띄워서 발음하는지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2: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3: Let me check that for you. One moment, please.
2: Sure,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3: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2: Perfect. Thank you so much.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숙소에 도착해서 예약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방을 특히 좀 요청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 Yes.
0: 자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안녕하세요. 저 김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거든요.
2: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1: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0: 아, 네. 제가 한번 확인해봐 드리겠습니다. Let me check that for you.
1: Let me check that for you.
0: 잠시만요. One moment, please.
1: One moment, please.
0: 아, 네. 그러세요. Sure.
1: Sure.
0: 제가 사실은 그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요청했었거든요.
2: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1: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0: 아, 네. 8층에 하나 딱 이렇게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2: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1: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8th floor.
0: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2: Perfect. Thank you so much.
1: Perfect. Thank you so much.
0: 여기까지입니다. 네,
1: 오,
0: 정말 잘하셨습니다.
1: Good work, everyone.
0: 그 해외 여행을 좀 많이들 자주 하시다 보니까
1: yeah.
0: 사실 맨날 하는 말이고 맨날 겪는 그런 흔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 right. 말도 안 하고

0: 사실 그냥 부숙 들어가도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면 더 좋잖아요.
1: Of
0: 네,
1: course, of
0: 하면 더
1: course.
0: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뻔한 상황에서 뻔한 표현이니까 오히려 내가 연습하기가 쉽거든요.
1: Right,
0: 그래서
1: right.
0: 그렇게 자신감 뭐 워낙 있으시겠지만 그런 걸좀더 이렇게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Yeah.
0: 저희가 요청을 할때 request란 동사를 쓴다고 했는데
1: Right.
0: 늘 요청한다고 request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 지금 89쪽에 잠깐 써놨는데요.
1: Right.
0: 예를 들어서 짐을 잠시 맡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짐을 잠깐
1: Ah,
0: 맡기고 밖에 뭐
1: your
0: 다녀온다든지.
1: luggage, right?
0: 그렇죠? 자, 그럴 때 Could you keep my luggag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1: 호텔에서 그렇죠?
0: 네,
1: 네.
0: 그렇죠. Could I store my luggage here? 라고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1: Could I store my luggage here? Now, could I keep my luggage here
0: 그렇죠.
1: until I leave?
0: 그렇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1: Right.
0: 그다음에 제가 그 우산 좀 빌려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1: Could I borrow an umbrella?
0: Could I borrow an umbrella? 같은 게 가능하겠고, 예를 들어서 택시를 잡아달라고 할 때, 그땐 could you가 좋겠죠.
1: Always.
0: 네.
1: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0: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라고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1: Right.
0: 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Perfect.
0: 오늘 모처럼 우리 퀴즈 해볼까요?
1: Okay. 저 킹 사이즈 침대를 요청했는데요.
0: A king-sized bed를 요청하셨군요.
1: Yes.
0: 네, we have one ready for you. 네.
1: Really? On which floor?
0: Eighth floor?
1: 8th floor.
0: 네,
1: Perfect.
0: 자, 이렇게
1: Perfect.
0: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함께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방송 후에도 많이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교재 참조하셔서요.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1: English.
0: English.
2: Mm-hmm.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trigger, 뜻은 촉발하다, 어떤 장치를 작동시키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More than 800 wildfires burning across Canada have triggered severe air quality alerts across both Canadian and US cities. 여기서 trigger라는 표현은 어떤 사건이 다른 결과를 촉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scandal triggered a nationwide protest. 그 스캔들은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뉴스에서 trigger a response, trigger a crisi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일을 촉발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Trigge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소설 한 권을 덮고 나면 작가의 산문이나 인터뷰 혹은 해당 작품에 대한 평론을 읽어 여운을 이어가 보세요.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는지, 어떤 주제를 천착해 왔는지 듣다 보면 처음 읽을 때 미처 놓친 의미나 맥락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독서가 단절된 감상이 아니라 대화로 이어지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가 인터뷰를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작가가 이 작품은 어떤 마음으로 쓴 것이고 왜 이런 인물 구성을 했는지 등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말을 읽다 보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딱 채우는 듯한 쾌감을 느낍니다. 간혹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무엇을 말하려 한 걸까 하고 갸우뚱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인터뷰가 훌륭한 안내서로 쓰이기도 합니다. 문화라 작가의 책,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선우정아의 인터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바틀비에서 나온 문화라 작가의 책,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한국 문학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질문들, 저도 북토크나 행사할 때 자주 만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때마다 새삼스럽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문학 종사자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한국 문학의 특징이 뭘까, 매력이 뭘까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마음이 되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하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소설을 읽고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 소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 소설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지? 이 시대에 어떤 감흥하는 지점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 질문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문학은 어떤 것이지? 어떤 느낌으로 이 세계 문학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에 닿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의 저자, 이 문화라 작가는 오랜 시간 동안 글쓰기, 독서 지도를 하면서 사셨는데요. 종종 그 한국 문학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들을 많이 마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많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보면 한국 문학은 좀 어둡지 않나요? 약간 슬퍼요. 너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 이렇게 받을 때마다 모든 한국 문학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한국 문학을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슬퍼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찬찬히 풀어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해주던 그 답들을 모아서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번 책에 42권의 한국 소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한권한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독서, 저는 한국 소설 읽는 게 좋아요. 혹은 한국 소설은 약간 낯설어요 하시는 분들, 뭐 정반대의 이유에서라도 한국 소설 읽기에 좀 가이드가 될수 있는 책 찾고 있어요 하신다면 이책 적합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허라 작가의 책 읽고 싶은 소설이 생겼다 펼쳐보시고 한국 소설의 매력 한번 만나보시죠. 스텔라장의 어떤 날들, 그리고 우효의 브레이브 두곡 띄워드릴게요.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 개망초. 너무 흔해서 눈길을 사로잡기보다 일상의 풍경처럼 여겨지는 이 작은 꽃의 특별함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바로 시인들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시 개망초꽃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치코치 없이 아무 데서나 피는 게 아니라 개망초꽃은 사람의 눈길이 닿아야 핀다 라고요. 문태준 시인의 시 번져라 번져라 병이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개망초가 피었다. 공중에 뜬 꽃별 무슨 섬광이 이토록 작고 맑고 슬픈가. 사람들의 눈길 닿는 곳에 꽃별처럼 피어나는 개망초. 꽃의 모습이 계란후라이를 닮아 흔히들 계란꽃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망초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야기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철도공사가 진행되면서 철도가 놓이는 곳마다 개망초가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철도를 따라 처음 보는 낯선 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일본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 꽃을 퍼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국초, 망초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건데요. 굳이 고향을 찾자면 개망초는 일본이 아니라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철도 침목에 개망초 씨앗이 묻어 들어왔고 그 때문에 철도가 놓이는 곳마다 개망초가 피어났던 거죠. 한편으로 망초와 비슷하다고 해서 개망초라고 불리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식물 이름 앞에 개를 붙이는 것은 원래 식물과 비슷하지만 모양이 조금 다르거나 쓸모가 못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망초는 밭농사를 완전히 망칠 정도로 뿌리가 깊고 억센 반면 개망초는 그렇지 않죠. 꽃은 더 크고 예쁘지만 만만하게 쏙쏙 잘 뽑히는 탓에 농사의 지장이 덜해 망초의 하위 버전쯤 된다고 여겨 개망초라 불렀다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개망초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름입니다.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 낯선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수없이 뽑히고 천대받으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 생명력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시인들에게 개망초는 작고 맑고 그래서 조금은 슬픈 꽃이 되었나 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안치환의 개망초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개망초 이야기 어떠셨어요? 이 양문규 시인의 시 개망초에 안치환이 곡을 붙인 곡이 바로 이 안치환이 부른 개망초인데요. 이 곡까지 이렇게 다 같이 듣고 오니까 오늘 진짜 개망초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보게 되죠. 이 개망초는 정말 아까 언급한 그 시처럼 안도현 시인의 19절처럼 사람의 눈길이 닿아야 피는 꽃인 것처럼 내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렇게 피어 있잖아요. 워낙 흔하게 피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 개망초가 주인공 같은 꽃이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늘 곁에 있는 반려식물 같은 그런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이 이름이 가끔은 뭐 계란 꽃인가? 그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찾다가 개망초라는 것을 딱 알게 됐을 때 왠지 더 미안해지곤 했거든요. 이 이름이 아이 개자 뭐야? 그리고 망초라는 것도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풀이를 다 만나고 나니까 진짜 더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참 깜찍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자그마한 진짜 꽃별처럼 섬광처럼 문대중 시인의 19절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개망초라뇨. 그렇지만 이제 이 이름의 사연을 알았으니까 더 사랑하고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잘 불러주려고 합니다. 카페인님들도 잡초? 그냥 그 들에 많이 피어있는 그 노랗고 하얗고 섞여있는 그 조그만한 꽃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언젠가 저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이름 그리고 사연까지 꼭 한번 품어주시길 바랄게요. 눈 닿는 곳에 오늘도 있더라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보이스 에비뉴 비 밀러의 포토그래프 그리고 피아노 가이스 피터 홀렌스 에빈 홀렌스가 함께한 곡 What a World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승숙 작가님, 우리 지난주에 헤르만 헤세의 소설 했잖아요.
2: 네.
0: 그때 이제 끝에 자화상 얘기도 나누게 됐었는데 카페에 있는 강현지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었거든요.
2: 네.
0: 저의 작업은 모두 저의 자화상 같아요. 그 작업 안에 그때그때마다 읽었던 문장들도 담겨요. 헤르만 헤세의 문장도 많이 녹아있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 작업이 다 그때그때 나의 자화상 같다라고 하는 것도 공감이 됐고, 그리고 그때그때 읽었던 문장들도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에도 많이 거듭 공감이 되더라고요.
2: 그러네요. 내가 읽고 보고 사유하는 모든 결과물이
0: 맞아요.
2: 또 나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0: 네.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으로 우리 몸의 어떤 체력을 이루고 하지만 또 책을 뭐 저는 먹는다는 표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읽어치운다.
0: 읽어치운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우리 나오미 베런의 책 한 적 있었는데 네, 북카페에서 네. 읽지 않는 사람들 네.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왔었거든요.
2: 네.
0: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그 독자가 작가의 그 책을 읽고 너무 깊은

0: 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작가가 진짜 자기가 들었던 최고 반응 중에 최고의 찬사였다라는 말을 한게 나오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알것 같은 거예요.
1: 역시 독자는 문학 생태계 안에서 최상위 포식자네요.
0: 진짜 맞네요.
1: 네,
0: 최상위 포식자 맞네요.
1: 그러네요. 네.
0: 먹어치워주시기를 많은 작가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1: 네.
0: 그렇게 해서라도 그 책의 물상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뭔가 멋지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진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뭐 사전
1: 네.
0: 찢어서 그 씹어 먹으면
1: 네.
0: 도움이 되겠거니 했던 건 너무 옛날 일이고요.
1: 그리고 특히 한국 출판 시장은요, 책에 돌가루를 섞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네.
0: 진짜예요? 그거는?
1: 그렇죠.
0: 전
1: 네.
0: 지금 뭐 이렇게 저를 지금 놀리시려고 하시는
1: 그런 게
0: 얘기,
1: 아니고
0: 진짜
1: 정말입니다.
0: 돌가루를 섞는다고요?
1: 네네네.
0: 한국만?
1: 한국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의 어떤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돌가루를 섞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0: 먹으면 안 되겠네요.
1: 얇은 페이퍼백은 아닐 수도 있고요. 양장분은 그렇다고 들었어요.
0: 돌가루.
1: 네.
0: 책 먹는 여우 동화책. 또 떠오른다고 우리 스네프도
1: 네.
0: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책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도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필경사 바틀비 이 열린 책들에서 펴낸 책인데요. 허먼 멜빌의
1: 네.
0: 소설 이거 원하시면 오늘도 샵 1045
1: 네.
0: 문자로
1: 네.
0: 주소 그리고 이름 포함하셔서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1: 당연히 바틀비로 해야
0: 맞아요.
1: 되지 않을까요?
0: 맞아요. 지금 모두가 동시에
1: 네.
0: 스튜디오 안팎에 모두가 다 바틀비 바틀비 하는데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바틀비로 하셔서
1: 네.
0: 그렇게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우리 오늘 당첨자는 북카페 홈페이지에
1: 네.
0: 내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0: 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지난주 그 헤르만 헤세의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1919년 작품이었잖아요.
0: 네.
1: 이 필경사 바틀비의 작가 허먼 멜빌은 1819년생입니다.
0: 오, 이게 무슨 우연이죠? 네.
1: 네, 100년 전에 탄생한 작가이고요. 그 1819년에서 1891년에 사망했으니까
0: 네.
1: 1900년대로 접어들기도 전에 이미 작가적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죠.
0: 그러네요.
1: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전으로 알려진 모비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필경사 바틀비도 지금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지만
0: 네.
1: 사실은 허먼 멜빌은 첫 장편 소설인 타이피라고요. 일종의 모험 소설이었는데
0: 네.
1: 그 책의 유일한 성공 외에는 작가로서 그 이후로 명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7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
0: 네.
1: 사실은 작가의 중년 그리고 노년의 세계는 사실상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책을 쓰는 작가였어요.
0: 와, 지금은 뭐 모비딕도 그렇고 필경사 바테비도 그렇고
1: 시대의 고전으로 남았잖아요. 너무
0: 그렇죠.
1: 놀랍죠.
0: 모비딕 그 두꺼운 거 도전하고
1: 네.
0: 도전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1: 맞아요.
0: 살아생전에 그런
1: 외면과
0: 네.
1: 방치 수준의 작가 생활을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허먼 멜빌이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0: 네.
1: 72살의 나이로 심장마비가 와서 아주 좀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후로 뉴욕타임즈에서 딱한 챕터에 한 단락의 짧은 이 허먼 멜빌의 부고 기사를 냈어요.
0: 네.
1: 근데 그 와중에 모비딕을 모블로딕 뭐 이런 오타를 낼 정도로 너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 허먼 멜빌을 모비딕의 작가를 작품 제목마저 오타를 수정할 겨를도
0: 부고
1: 없이
0: 기사에서
1: 내 성의 없이 낼수 있었을까 너무 놀랍잖아요. 하지만 당대의 허먼 멜빌은 늘 조롱받고 누가 이렇게 어렵고 현학적이고 난해한 이야기를 쓰냐? 누가 이렇게 셰익스피어 풍의 막 일방적인 고백체와 막 현학적인
0: 네.
1: 철학적인 문장을 누가 읽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대에 너무 조롱받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품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작가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글쓰기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글쓰기를 계속했고, 나중에는 생활고 때문에 그 항구에서 들어오는 이 물건들을 검열하는 세관원으로 하루에
0: 네.
1: 4달러씩 받으면서 일했거든요. 그랬을 정도로 너무 좀 박복한 작가적 생애를 보냈고, 이해받지 못한 이 작품들을 써낸다라고 하는 자괴감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0: 너무 감정이입이
1: 네.
0: 되네요.
1: 모비딕만 하더라도 실제로 허먼 멜빌은 아주 부유한 상인을 둔 아버지 밑에서 11살 때까지 굉장히 풍족한 삶을 지냈다가
0: 네.
1: 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그 사업 실패로 인한 아버지의 우울증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너무나 힘겨운 궁핍한 삶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8살, 19살,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선원으로 배를 타고 바다로
0: 네.
1: 나가게 됐고, 또 급기야는 포경선이라고 해서 고래잡이 배를 탑승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이 부조리한 폭력의 세계에 많이
0: 그쵸. 진짜
1: 노출됐고,
0: 거친
1: 네.
0: 세계죠.
1: 그리고 고래를 잡기 위한 인간의 잔혹성, 잔인함, 그리고 자유의 갈망, 이런 것들을 많이
0: 네.
1: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모비딕을 쓰는 이 창작의 근원이 됐는데, 그 또한 허먼 멜빌을 당대에 인정해줬던 유일한 사람이 나다니엘 호손이었대요. 그래서 모비딕의 맨첫 장에는 이 책을 호손에게 헌사한다라고 하는 뜻이 적혀 있기도 하고, 하지만 나다니엘 호손 외에는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거죠.
0: 호손은 그러나 그때 좀 인정받던 작가였던
1: 오, 그럼요.
0: 거죠?
1: 그리고 호손에 의해서 허먼 멜빌은 좀 자존감을 되찾았을 정도로 시대가 당신을 못 따라오는 거라고. 당신은 시대의 역작을 써냈는데 당신의 철학적 세계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지적이고 너무 이 시대의 차원을 앞서 있기 때문에
0: 네.
1: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두둔을 해줬대요. 근데
0: 와.
1: 이후에 그 나다니엘 호손의 그말 때문에 1920년대에 이 허먼 멜빌이 다시금 연구자들에 의해서 복원되고 작품의 역량과 가치가 인정받았을 즈음에 이런 말들이 돌아다녔대요.
0: 네.
1: 시대가 이제야 허먼 멜빌을 따라잡았다. 그 정도로. 네.
0: 좀 같이 가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예술가들의 삶을
1: 그러니까요.
0: 뭐 미술, 문학, 음악 뭐 워낙 많은 분야에서 보지만 이게 진짜 너무 앞서 나가거나 시대와 너무 불안한 상황이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삶으로선 고독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작가의 살아생전에 누가 이런 책을 읽냐. 이 책이 팔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0: 네.
1: 조롱과 모욕을 받았던 작가가 사실은 겨우 한 세대 만에, 30여 년 만에 시대의 고전과 명작으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0: 그렇죠.
1: 1920년대의 허먼 멜빌의 리바이벌 운동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0: 이쯤 되면 그냥 허먼 멜빌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한 번쯤? 한
1: 그러니까요.
0: 일주일만이라도 이걸 좀 보고
1: 그러니까요.
0: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0: 이렇게 지금 얘기를 허먼 멜빌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책, 그걸
1: 네.
0: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저는 허먼
1: 그쵸.
0: 멜빌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랐어요.
1: 네.
0: 뭐 소설만 봤지? 근데
1: 네.
0: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어떤 마음으로 썼던 거야 싶단 말이죠. 지금 필경서 바틀비.
1: 그러니까요. 필경서 바틀비는 1853년 작품입니다.
0: 네.
1: 이 미국 문예 잡지에 이제 두 달간 연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허먼 멜빌이라고 밝히면 안 읽힐까봐 익명으로 투고해서 발표되었던 작품이래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필경사 바틀비 하면, 현대소설의 필경사 바틀비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0: 맞아요.
1: 뭐, 카프카의 그레고리 잠자.
0: 그쵸.
1: 바틀비의 후예죠, 사실은. 그토록이나 수동적으로 자신의
0: 네.
1: 실존적 고뇌를 발견해야 했던. 그리고 뭐, 까뮈의 이방인에
0: 다
1: 나오는
0: 그쵸.
1: 메르소. 다 바틀비의 후예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0: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1: 네.
0: 그들을 전부 지금 한 자리에 모아두면 되게 재밌겠다 싶긴 합니다.
1: 100분 토론은 가능한가요?
0: 한번 상상해보면 재밌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바틀비의 후예들은 20세기 현대 소설에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 바틀비가 사실은 필경사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있잖아요.
0: 네.
1: 직업입니다. 이 안에서 한 명의 변호사가 1인칭 시점으로 나 사실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있어. 나 좀 유능한 변호사인데 사실은 처세술에도 능하고
0: 네.
1: 안전제일주의자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맞지도 않지만 법률적인 상식을 알려주고 아주 호전적으로 이 재판의 승을 가져오는 그래도 능력 있는 변호사야.
0: 네.
1: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필경사로 고용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률적인 사실이나 뭐 체록 같은 것들을 계속 손으로 받아 적는
0: 네.
1: 필경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는 꼭 필요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진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 이 사람은 이런 유형, 저 사람은 저런 유형, 내가 진짜 사람들은 다 겪어볼 만큼 겪어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말할 수 없는 사람 단한 명을 발견했다는 거죠.
0: 와,
1: 네.
0: 진짜.
1: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0: 이게 재밌는데요?
1: 네.
0: 사실 그 시절도 재밌지
1: 재밌어요.
0: 않았을까요? 이 시작이 우리만 지금 재밌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이게 왜 재미없었지? 너무
1: 네,
0: 놀라운데.
1: 맞아요. 익명으로 발표했을 당시에 허먼 멜빌의 심경이 어땠을지, 아, 정말 저희도 작가지만,
0: 네.
1: 감히 짐작조차 잘안 돼요.
0: 그렇죠. 내 이름을
1: 네.
0: 그대로 쓰면 재미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실어주지 않을 테니까
1: 네, 맞아요.
0: 익명으로 쓰겠다.
1: 네, 맞아요. 그래서, 당대의, 지금에야 뭐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허먼 멜빌 이러면서 추앙을
0: 네.
1: 받고 있지만 그 모든 찬사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은 정말 비극이고 아이러니한 성질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0: 근데 필경사 바틀비에서는 주인공으로 지금 삼은
1: 네.
0: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주인공 말고
1: 네.
0: 이야기를 전달하는

0: 그 화자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안정적인
1: 네,
0: 직업을
1: 변호사예요.
0: 가지고, 예,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고, 모험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라는 것도 좀 재미난 것 같아요.
1: 네.
0: 허먼 밀프의 삶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소설은 그렇잖아요. 이야기에서 문제적인 상황에 봉착하고 맞닥뜨리는 실제 주인공이 한명 있고, 그 주인공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지만,
0: 그쵸.
1: 그 주인공을 중앙에 두고 바깥에서 이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사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화자라고 하잖아요.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화자가 지금 뉴욕 증권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의 변호사라고 하는 설정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0: 근데 그 중년의 변호사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1: 네.
0: 하면서 딱한 명을 지금 찍고
1: 네,
0: 있잖아요.
1: 맞아요.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지간히 나이를 먹은 사람이다. 네, 재밌어요. 뭐, 직업 특성상 지난 30년에 걸쳐서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기이하다고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상으로 자주 접하는 직업, 변호사라는 거죠. 네. 그런데 법률 문서를 필사하는 사람들을 필경사로 고용해서 자신의 이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필경사를 알게 됐고, 기분만 내키면 사실은 그 사람들 한명한 명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들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도 이해하거나 판별할 수가 없는 바틀비라고 하는 필경사를 고용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 들어볼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0: 네, 굉장히 호기심이 훅 솟고요.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뭐 우리 카페인분들 나이 다 다르겠지만 경험도 다 다르고 그 사람을 진짜 돌아보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랬지? 미스터리로 남은
1: 맞아요.
0: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1: 그죠. 아, 정말 희한한 사람이야. 라든가. 와, 나는 진짜 그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0: 너무
1: 그쵸?
0: 달라, 나랑. 뭐, 내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 싶은 사람, 뭐,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간에, 그런 사람을 한 명쯤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카페인 분들.
1: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봤지만, 이 사람만큼은 진짜 지금은 뭐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생각하면 희한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한둘쯤 있을 것
0: 있을
1: 같아요.
0: 수 있죠. 어떤 연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1: 맞아요.
0: 이 필경사 바티비도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1: 맞아요. 그런데,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 변호사가 필경사 바틀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필경사 바틀비는요, 우리가 지금 영미권 소설을 또 번역을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제 기준에 제 입장에서 필경사 바틀비는 새로운 필경사 바틀비가 출간되면 꼭 다시 읽어보는 작품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필경사 바틀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짐작하실 텐데, 각 출판사마다, 각 번역가 선생님들마다 이 필경사 바틀비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한국의 독자들한테 전달하는지가 그 창조적인 발상들이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싶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필경사 바틀비를 읽으면요, 지금 우리가 열린 책들의 필경사 바틀비를 읽으면 첫 문장이 나는 어지간히 나이를 먹은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라고 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한 다채로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쵸?
1: 나는 어지간히 나이를 먹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난 나이 먹은 사람인데 Do you know who I am?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식인 거죠. 평어체에다가 한 다채인 거죠. 근데 어떤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필경사 바틀비를 읽으면요, 나는 사실 좀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0: 자기소개 분위기로,
1: 네, 어느 정도는 씁니다.
0: 그러네요.
1: 경어체가 등장하고, 이게 마치 서간체인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나에게 이 변호사가 나한테 편지를 쓰는 듯한 이제 인상으로
0: 그쵸.
1: 문장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필경사 바틀비는 뭐, 스토리도 똑같고, 내용도

0: 내용도 달라지지 않는데
1: 네.
0: 번역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읽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에 좀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1: 그러네요. 그 형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게 특히 또 즐거운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레그앤본맨의 휴먼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필경사 바트비 얘기 나눌게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의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 걸음이니까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염승숙 작가가 들고 온 책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지금 1부에서 2부로 건너오면서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게 판본을 좀 달리해서 찾아보는 재미도 네. 있는 책이다.
1: 네. 그래서 필경사 바틀비는 출판사가 다르다, 또 번역자가 다르다라고 네. 하면 일단 한번 새로 읽어보는 경험이 와. 너무 즐거운 작업이에요. 어우, 네, 너무 좋아요.
0: 작가 살아있을 때 좀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1: 아유,
0: 걸.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그러나 작가가 남긴 책이 이렇게 네. 작가 사후에도 계속 네. 거듭 판본을 바꿔갈 때마다 다시 읽히는 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원문을 내가 직접 읽을 수 있다면 네.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책이 있는가 하면
0: 그쵸.
1: 이런 필경사 바틀비는 우리가 또 번역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외국 작품이니까
0: 네.
1: 여기서 오는 또 독서의 즐거움이 또 새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어느 출판사에서 출간된 필경사 바틀비는 서간체 경어투를 써가지고 아주 중후한 매력의 변호사가
0: 네.
1: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지적인 이 매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사실은 살아오면서 이토록 기이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바틀비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이러면서 굉장히 중후한 톤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이미 멀어져 버린 거리감 있는 바틀비라고 하는 존재를 회고하거나 네. 좀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애도의 편지글 같은 또 뉘앙스도 느껴지고 해서
0: 네.
1: 전혀 다른 생경함을 준다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열린 책들에서 나온 이 번역은 또 평서문의 한다체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익살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0: 네.
1: 오히려 이 변호사가 가진 이 차갑고도 냉정한 매력 같은 것들이 더 느껴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바틀비를 대할 때의 아주 모순되고 비논리적인 감정에 막 휘말려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변호사의 면면도
0: 네.
1: 굉장히 부각되거든요. 그런 또 현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0: 그러네요.
1: 색다르고 매번 다 재미있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그 첫 페이지에서도 보면은 보통 나는 이런 경험들을 보통 이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1: 맞아요.
0: 굉장히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 정말 그런
1: 네.
0: 어떤 그런 잘 고른 단어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1: 맞아요.
0: 되는지를
1: 맞아요.
0: 우리가 따라가는 그 네. 감정의 고향을 따라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소설은 필경사 바틀비가 전면에 초반부에 막 빠르게 등장하진 않거든요.
0: 네.
1: 필경사 바틀비가 얼마나 이 변호사 입장에서 기이하고 희한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려고 내가 사실은 필경사 바틀비를 고용할 시점에 내 변호사 사무실에 3명 정도의 사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경사들이.
0: 네.
1: 첫 번째로는 좀 모르겠어요. 이 3명 자체를 다

0: 굉장히 익살스럽고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어가지고
1: 네.
0: 이들이 바틀비와 정말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고심하다 보면 뭐 그렇게 다를 것도 없다 싶은 우스움이 또 자아내기도 하는데
1: 우리가 지금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된 입장처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0: 맞아요. 그래서
1: 설명을.
0: 이 변호사가 바틀비가 내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소개하기에 앞서서
1: 네.
0: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고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일은 뭐고 내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고 사무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주변 환경은 어떤지를
1: 네.
0: 계속 상세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선 내 얘기부터 하자면 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변호사인지 어떻게 일해왔고 어떤 좀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1: 네.
0: 있는지를 계속 보여줘요. 이런 사람이래요. 이 변호사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편하게 사는 게 최고다. 이 생각만을 뼛속 깊이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확신이 있어서
1: 안전지향.
0: 맞아요. 안전 제일주의자. 네.
1: 네.
0: 그리고 약간의 처세주의자. 처세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1: 그렇죠.
0: 이 의뢰를 받고 의뢰인들과 나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1: 네.
0: 재판에 계속 이겨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심원단 앞에서 침 튀기면서 변호해 본적 없다. 어떻게 해서든 대중의 갈채를 재판장에서 끌어내려고 노력한 적 없다. 단지 이제 아늑한 사무실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겨야만 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재판들만 받아왔다는 거예요.
1: 이분도 참 솔직하네요.
0: 맞아요.
1: 이분도 지금 보면 되게 솔직해서, 이것도 흔한 캐릭터는 아닌데
0: 네,
1: 싶긴
0: 맞아요.
1: 하고요.
0: 맞아요.
1: 이게
0: 그리고
1: 초면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하기가.
0: 맞아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재판만 받는다.
1: 네.
0: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만 의뢰인으로 정하는
1: 그럴
0: 거예요.
1: 줄 알았어요. 네.
0: 맞아요. 돈 많은 사람들의 채권이나 부동산 권리증 같은 것들만 취급하면서 짭짤하게 가외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변호사라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난 더할 나위 없이 신중한 안전 제일주의자라서 뭐 예술 이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열정 이런 거 나의 뼈에 없어. 내 몸에 없어. 이런 정도인 거예요.
1: 근데 열정이 뼈에 새겨져 있었던 허먼 멜빌이 이런 인물을 만들었다는
0: 맞아요.
1: 게 계속 지금 평행 우주처럼 따라가니까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데요.
0: 맞아요. 실존 인물이었던 존 제이컵 에스터라는 인물을 이 변호사가 언급하거든요.
1: 네.
0: 이미 고인이 된 존재인데 실제로 독일 태생의 미국 사업가였고 모피 무역을 독점한 큰 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은근히 그 명망 있는 인물이었던
1: 네.
0: 사람 제이컵 존 제이컵 에스터를 막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내 장점이 신중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꼼꼼함. 주저없이 시원스럽게 나를 그렇게 추켜 세워주고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 유명인사 들먹이면서 이렇게 나 칭찬할 건 아닌데 나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 그랬었다고. 존 제이컵 에스터가 날 그렇게 칭찬했었어. 난 그런 사람이야. 뭐 계속
1: 네.
0: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 뭐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 사람 이름 내가 자주 입에 올리는 편이거든. 그 사람이 나 칭찬한 거. 그 사람 이름 발음하기 좋잖아. 그냥 그 이유야라고 하는 거죠.
1: 승수 작가님은
0: 네.
1: 이 필경사 바틀비 여러 번 읽으셨을 것
0: 네.
1: 같지만 처음에 이제 뭐 판본 떠나서 처음에 이 인물을 만났을 때 그때
0: 네.
1: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 인물의 첫인상이 어땠어요? 화자?
0: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소설을 공부하는 학생 초반이었기
1: 네.
0: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고.
1: 신뢰할 수 없다.
0: 그쵸?
1: 그치. 허세가 너무 있고,
0: 맞아요. 이
1: 본인이.
0: 사람이 내가 내 이야기 하는데 너무 잘난 체, 허세가
1: 네.
0: 심하고 허영기도 있어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거쳐온 사람 내가 다 겪어봤는데 진짜 희한한 사람 얘기해 줄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1: 네.
0: 얘기하는 사람이 그다지 호감일 리 없잖아요. 네.
1: 근데 저는 처음 읽었을 때 기분이
0: 네.
1: 생각이 났는데 되게 가독성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일단 계속
0: 그럼요.
1: 너무 궁금한 거예요.
0: 그럼요.
1: 이 사람 자체도 특이한 느낌이었고요.
0: 맞아요.
1: 우리 비타민 PD님은 근데 정스러워.
0: 맞아요.

0: 갈수록 아 되게 얄미운데 조금 비호감인데도 밉지 않은 사람 있어요.
1: 맞아요.
0: 겪어보다
1: 네.
0: 보면. 그래서 은근히 되게 비호감일 것 같은데 경험해보니까 은근히 정이 가네. 누구나 다 이렇게
1: 그쵸.
0: 갈팡질팡하고 약간의 허세도 있고 자랑도 좀 하다가 잘난 척하면서도 결국에 그 내면의 유약함, 막
1: 네.
0: 심리적인 이 불안감 같은 것들을 드러낼 때 인간답네. 라고
1: 인간답네.
0: 인간적이네 라고
1: 그쵸.
0: 또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변호사예요. 좀 매력 있어요.
1: 네,
0: 늘.
1: 느껴집니다. 네.
0: 그래서 바틀비가 등장하기 전에 문서 필사를 담당하는 필경사 두 명을 채용하고 있었고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12살짜리 소년 하나 하나를 이제
1: 네.
0: 심부름꾼으로 차관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대요.
1: 네.
0: 그래서 바틀비가 등장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 분위기가 어땠는가가 좀 유머러스하게 그려지거든요. 한 명은 터키라고 하는 별명을 지녔었는데
1: 네.
0: 터키는 칠면조잖아요.
1: 그쵸.
0: 그랬는데 이 터키는 약간 뭐랄까요? 키가 작고 몸집이 뚱뚱한 영국인이었는데 나이는 좀 많았대요. 예순이 코앞인 그런
1: 네.
0: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는 진짜 기운이 넘치고 막 능력 또 많고 재주꾼인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일도 막 착착 잘 처리하고 아, 저 사람 너무 일 잘하는데
1: 네.
0: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점심 먹는 시간인 정오만 지나면요 뭔가 크리스마스에 석탄을 잔뜩 집어넣은 벽난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흥분하고 지나치게 뭔가 이 자신의 흥분감을 감추지 못한 채로
1: 네.
0: 일을 서두르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실수를 하는 거예요.
1: 아마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 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혹은 제가 그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0: 맞아요. 고용주로서는 아, 이 사람은 아침에만 일 시켜야겠는데?
1: 진정한 아침형 인간입니다.
0: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래서 이 정오가 지나면서 터키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막 벌겋게 번쩍거리는 광채가 느껴지면 그의 업무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니까
1: 네.
0: 아무도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쩍 이제 점심 먹고 돌아온 터키 그 사람한테 슬쩍 얘기한대요.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좀 누구나 피곤하니까 숙소로 가서 조금 쉬는 게 어때요? 이미 일다한것 같은데 우리? 뭐
1: 네.
0: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터키가. 오후에도 온 힘을 다해 일해야죠. 라고 하면서 너무 막 사무실 한쪽 끝에서 끝까지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네.
1: 의욕은 막
0: 바빠
1: 넘치고.
0: 죽겠네. 라고 하면서 제가 오전에 하는 일이 변호사 선생님께 도움이 된다면 오후 업무도 소홀히 할수 없죠. 라고 하면서 계속 실수는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지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 인물이 화자와 이 변호사와 터키 둘인데, 둘다 만만치 않아요. 지금 바틀비
0: 만만치
1: 나오기도
0: 않아요.
1: 전에도 여기 다 재밌습니다. 팔로마 페이스의 뉴욕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윤희기 번역으로 만나게 된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인데요. 지금 아직 바틀비 만나기도 전에 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나게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1: 맞아요. 약간 이 변호사 얘기꾼이에요. 입담이
0: 그러니까요.
1: 좀 좋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발탁된 거예요,
1: 네.
0: 화자로.
1: 맞아요. 지금 터키가 나이는 60살인데 오전에는 꽤 일을 꼼꼼하게 하는데 오후에는 지금 일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이
0: 네.
1: 변호사가 일을 두번세번 하고 있잖아요.
0: 근데 집에도 안 간대요.
1: 근데 터키가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제가 변호사님이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집에 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송구스럽지만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 나이를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0: 네.
1: 죄송하지만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변호사님이나 저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0: 책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1: 중요하지 않은 일은
0: 네.
1: 뭐예요?
0: 그러니까요. 두 번째 이 필경사는 리퍼스예요.
1: 니퍼스 기대됩니다.
0: 네. 안색이 조금 누스름하고 구레나룻을 좀 길게 길러가지고
1: 네.
0: 전반적으로 해적 같은 인상을
1: 아.
0: 풍기는 25살 청년이에요.
1: 네.
0: 좀 어리죠,
1: 네.
0: 리퍼스는. 근데 이제 이 변호사가 리퍼스를 볼때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이 친구 야심 있네, 이런 인물이에요.
1: 네.
0: 약간 뭔가 법률 문서나 법률적인 지식만을 베꼈으면 되는 필경사로 채용을 했는데, 자꾸만 뭔가 법률 문서 원문을 작성하는 이 변호사의 일 영역에까지 손을 자꾸 뻗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턱 없는 야심도 사실은 우스꽝스러운데,
1: 네.
0: 그렇잖아요. 60살 변호사가 이 25살 필경사를 바라보면서, 아, 저 철없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갑자기 소화불량을 호소하면서 중요할 때마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만큼 흥분하는 다혈질 성격은 인정, 하면서도
1: 네.
0: 이 젊은이답게 쓸데없이 씩씩거리면서 욕을 내뱉는다거나,
1: 아침입니다.
0: 특히 가장 니퍼스가 욕설을 내뱉을 때는 자기가 일하는 책상의 높이가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터뜨릴 때였대요.
1: 네.
0: 그래서 기구를 굉장히 잘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책상의 높이만큼은 이상하게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이상하게 서툴고 허무맹랑한 야심가였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막 매일같이 출근하면 책상 그 높이 조절한다고 나무 토막, 종이, 골판지 이런 것들 받침대로 쓸만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높이를 맞춘다고 정신사납게 굳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느 때는 너무 막 높이가 책상 뚜껑이 막 열릴 정도로 급경사가 질 정도로 올려놔가지고 글을 쓰다가 팔에 피가 안 통해요 막 하면서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벌벌 뛰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이 변호사가 너무 한심하잖아요.
1: 우리 정신사납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니퍼스의 마음도 알것 같아요. 이
0: 네.
1: 책상과 의자의 높이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일할
0: 맞아요.
1: 때. 뭐
0: 맞아요.
1: 그렇긴 합니다만.
0: 근데 그 높이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어느 때는 등이 쑤신다느니 어느 때는 팔에 피가 안 통한다느니 막 이러고
1: 아.
0: 있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 네, 손이 많이 가는 또 캐릭터입니다.
0: 네, 맞아요.
1: 니퍼스.
0: 네. 그래서 터키, 니퍼스를 지나서 이제 12살짜리 사화는 진저너트라는 별명을
1: 네.
0: 지니고 있었는데요. 간단한 심부름 보내기 수월해가지고 계속 옆에 두고 있는 어린 사환인데,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마다 가끔 열어보곤 했었는데, 왜냐면 이 진저너트가 책상에 붙어있는 때가 많지 않아서
1: 네.
0: 그랬대요. 근데 온갖 견과류 껍질만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공책 하나, 연필 하나는 들어있을 법한데, 온갖 견과류 껍질이 가득해가지고, 이걸 얼마나 먹은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1: 네.
0: 정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저너트의 유일한 업무이기도 하고, 이 일하고 있는 필경사들,
1: 네.
0: 터키와 니퍼스에게 과자, 사과 같은 것들을 이제 사다 주는 일이었다고 해요. 법률 서류만 하루 종일 베끼고 있으면 입안이 마르고 목이
1: 네, 그쵸.
0: 칼칼해지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각종 심부름꾼을 하는 이제 진저너트가 있었는데, 묘하게 주로 잘 사다 먹는 게
1: 네.
0: 변호사의 눈에 보이는 게 생강과자였대요.
1: 오.
0: 생강과자? 뭔가 둥근 모양인데 작고 납작하면서 맛은 또 먹어보면 알싸한 생강맛이 나는 생강과자였대요.
1: 네.
0: 그래서 그 변호사로서는 이 터키 또 사환인 진저너트까지 생강과자를 그렇게 바삭바삭 씹고 있는 모습이 어쩔 때는 굉장히 어이없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그 생강과자였다고 합니다.
1: 와, 이 지금 이렇게 구성만 봐도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시트콤 몇개 나올 것
0: 네.
1: 같아요. 시즌별로. 너무
0: 맞아요.
1: 재미난데.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이놈의 생강과자가 얼마나 이 변호사의 신경을 건드리냐면, 그 펜으로

0: 글씨 쓰는 소리,
1: 네.
0: 바삭바삭한 생강과자를 씹어먹는 소리가 뒤섞여서 이 변호사의 귀가 막 거슬릴 정도인데, 터키는 점심만 먹고 나면 실수 난발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어느 때 변호사가 또 일하는 과정에 사무실을 좀 가로지르면서 터키가 뭐 하고 있나 보는데, 거민증을 붙이는 그 종이 대신에 생강과자에 침을 묻혀서 붙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 아,
0: 그때 변호사가 혈압이 오르면서
1: 네.
0: 당장 해고야. 빨리 나가서 다른 일 알아봐. 라고 소리 지르는 게막 목구멍까지 막 치받쳤는데,
1: 네.
0: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터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아유, 아유, 내가 무슨 짓이야. 이 생강과자를 왜 붙이고 있었지? 아,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을 위해서 거민증 용지 한 장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서, 아, 저도 모르게 생강과자를 붙였나 봅니다.
1: 그 용지를
0: 하하하, 뭐 이러니까.
1: 아꼈다고요? 네.
0: 그러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변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이 변호사는 하는 수 없이, 별수 없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다시
1: 네.
0: 사무실로 돌아간 거죠. 자기 책상으로.
1: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0: 네.
1: 여기에 바로, 근데 이런 지금 뭐 니퍼스니, 뭐 터키니, 뭐 진저너트니 이런 인물들은 그렇게 내가 이해 못하고 너무 기이하게 남아있는 그런 인물은 아닌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런 인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0: 이세 명보다 더 난감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1: 네.
0: 불가해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의 주사 자리를 이 변호사가 맡게 돼가지고
1: 네.
0: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업무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막 온갖 복잡한 서류를 찾아보고 그걸 또 복사하는 것처럼 또
1: 네.
0: 베껴 적어야 하는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필경사 한명더 뽑아야겠다, 이런 필요가 너무 커진 거죠, 이 변호사한테.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한명더 급하게 뽑는다고
1: 네.
0: 뽑은 거예요. 구인 광고를 보고 한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약간 병약해 보일 정도로 파리한데 곱상한 얼굴을 가졌대요.
1: 네.
0: 그리고 보고 있으면, 나이 예순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딱 보면, 참 선한 젊은이네, 이렇게 판단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선한 느낌이고,
1: 네.
0: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연민을 자아내는 듯한 단정한 태도가 있고, 또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쓸쓸한 인상이 얼굴에 가득해서, 얘 내가 뽑아줘야겠다, 막 이런 애틋함을 불러일으키는
1: 네.
0: 젊은이가 바로 바틀비였다는 거죠.
1: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바틀비.
0: 네. 그래서 뭐 면접 뭐 길게 가져갈 것도 없었대요. 그냥 자질, 능력, 어디서 일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만 몇 마디 주고받은 뒤에 바로 채용한 거죠, 바틀비를. 내심 좋았대요, 이 변호사님은.
1: 왜요?
0: 뭔가 보기 드물게 차분한 거예요.
1: 앞에 사람들
0: 네.
1: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 카페 분들도 아실
0: 그쵸.
1: 겁니다.
0: 터키는 뭐 정오만 지나면 너무
1: 네.
0: 정신사납고, 뭐그 리포트는 막이 책상 높이 안 맞는다고 막 욕설 막 내뱉고 있고, 진저노트는 견과류 까먹느라 정신이
1: 그쵸.
0: 없는데, 아, 이렇게 차분하고 보기 드물게 조용한 젊은이를 직원으로 두면 너무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한 거죠.
1: 내심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트로이 시반의 로스트 보이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 다루는 책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조금 전에 바틀비 면접 보고 바로 채용된 거 얘기 들으셨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1: 맞아요.
0: 기대됩니다. 바틀비의
1: 네,
0: 어떤
1: 그러니까요.
0: 활약이.
1: 이제 드디어 우리의 바틀비가
0: 네.
1: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변호사는 바틀비라는 청년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 사무실 안에서 자기 책상과 가장 가까운 책상에 앉혀요. 그래서 바틀비의 자리를 자기랑 가장 가깝게 두고 소소하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편하게 불러서 일을
0: 네.
1: 시키려고 아주 기대감을 갖고 바틀비 일로 와 하면서 이제 자기 옆자리에 앉힌 거죠. 처음에 바틀비가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빠르게 베꼈대요. 글도 많이 쓰고 막 무슨 굶주림 사람처럼
0: 네.
1: 일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서류에 완전히 코를 박고 집어삼킬 듯이 막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잠시 쉬면서 뭐도 좀 먹고 소화도 시키고 그러고 또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아니 낮에는 햇볕 아래서 밤에는 퇴근도 안 하고 촛불로 불을 밝히면서 일만 했다는 거예요. 서류를 베끼고 또 베끼고 당연히 이제 변호사는 고용주니까 자기가 고용한 직원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처음엔 좀 흡족하죠.
0: 그쵸?
1: 흡족한데 그렇지 않았대요. 점점 바틀비가 일을 즐겁게 하는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흥, 열기 이런 것도 보이지 않은 채로 열정 없이 기계적으로 일했다는 거죠.
0: 기계처럼.
1: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필경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베껴 쓰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니었대요.
0: 네.
1: 잘 베껴 썼는지 원본과 대조 작업을 하는 일까지도 이제 필경사의 업무였는데
0: 네.
1: 한 사람은 필사본을 읽고 한 사람은 원본 보면서 확인하는 식으로 서로 도와서 검증 작업을 하는 게
0: 네.
1: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뭐 따분하고 피곤하고 맥 빠지는 일이긴 한데 그게 필요하니까 정말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되는데 간단한 서류 대조 작업은 빨리 끝나도 좀 방대한 양의 서류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원본을 보고 바틀비가 이제 베껴 써온 서류를 이제 대조해 보면서 책상에 앉아서 바틀비를 부른 거죠. 이거 다 썼으면 이제 우리 대조 작업 해야 된다라고
0: 네.
1: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바틀비가 자신의 이 변호사 책상으로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0: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변호사 지금 바틀비 약간 유약해 보이고 뭔가
1: 네.
0: 애처로워 보이고
1: 네.
0: 근데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1: 네.
0: 이런 캐릭터로 알고 있다가
1: 네. 네.
0: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니.
1: 온화하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0: 네.
1: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바로 나와요.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아니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할 말을 잃은 나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0: 그렇게 믿고 싶죠. 이 안전제일주의
1: 네.
0: 변호사는.
1: 네, 맞아요. 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바틀비의 명언은 사실 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에서조차 누구나 한 번쯤 직장에서, 집단
0: 네.
1: 내부에서 해보고 싶은 말일 거예요.
0: 그렇죠.
1: 그쵸?
0: 해보고 싶어도 입 밖으로 내뱉은 자와 아닌 자가 또
1: 그쵸?
0: 구분되기도 하고.
1: 하고 싶지만 차마 할수 없는 말, 하고 싶은
0: 네.
1: 마음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시킨 업무 지시를 이행하고 싶은 의지도, 의욕도, 마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0: 맞아요.
1: 재밌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제가 필경사 바틀비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0: 네.
1: 마치 재창조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문장이에요. I would prefer not to. 네. 이 I would prefer not to라고 하는 대목을 여러 판본들을 보고 읽으면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0: 네.
1: 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고
0: 네.
1: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단언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서간체 편지글처럼 번역하신 분에 의하면 안 하겠소. 뭐 이렇게도 나와요. 네.
0: 느낌 다르네요.
1: 마치
0: 이렇게 다
1: 그냥 너무
0: 모아주니까.
1: 달라요. 그래서 마치 제가 아까 필경사 마틀비는 출판사나 번역자에 따라서 마치 새로운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열린 책들 판본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거든요.
0: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의 조합
1: 네,
0: 같은데, 이
1: 맞아요.
0: 번역이.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발화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말인 거거든요.
1: 맞아요.
0: 아니, 지금 네 마음 물어봤어? 할수
1: 그러니까,
0: 있잖아요.
1: 이게 한국어가 정말 복잡한 고능한 언어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이해와 맥락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0: 그렇죠.
1: 윤건 작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이 대수야?
0: 그러니까 난
1: 라고,
0: 마음이란 말을 우리가 여기서 쓸 상황인가 생각할 수도 있단
1: 그쵸,
0: 말이죠. 왜냐면
1: 그쵸.
0: 지금 그 페이지 저도 보니까 막 이런 게막 몰려 있어서 재밌었는데,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 변호사가 설득하기 위해서 바틀비에게 관례야, 의무야, 필경사의 의무야. 그리고
1: 네가 할 일이야.
0: 네. 그 뒤에도 보면 뭐 상식, 정의, 이치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1: 지적인 사람이니까.
0: 근데 거기에
1: 네.
0: 마음이 딱 등장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이게 지금 전혀 다른 게임이 된 느낌인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지금 변호사가 어벙벙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내가 잘못 들었을까 봐이 변호사가 다시 물어봐요. 아니, 필경사가 해야 되는 일이 대조 작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너무 온화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 온화하게.
1: 근데 이제 그 순간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성큼성큼 사무실을 가로질러가지고 하고 싶지 않다니, 마음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막 다그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서류 대조하는 거 도와달라고 받아!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바틀비를 바라볼 때 바틀비의 표정이 등장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야위었지만 차분한 얼굴, 고요 속에 잠긴 듯 보이는 잿빛 눈, 동요의 기색이나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모습.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무례한 표정, 인상, 제스처라도 취했으면 나가! 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0: 그쵸?
1: 지금은 뭐 짜증을 내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고 온화한, 침착하고 차분한 화법을 구사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이 변호사가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틀비를 바라보는데 마치 이 변호사가 비틀비틀 거리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그런 그림이 막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장 일은 너무 바쁘고 바틀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달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터키 부르고 니퍼트 불러가지고 막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요. 며칠 또 지나서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 증언자의 말을 체록한 서류를 이제 검증 작업이 필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바틀비를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 리퍼스, 뭐 필사본을 다한 부씩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필사본 말이야, 여기 대조할 거거든. 바틀비 너도 한장 집어라고 하면서 이제 원본을 이제 서류를 건네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0: 그날 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지금.
1: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니 조용히 칸막이 뒤로 사라졌대요. 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서 또 이런 구절도 웃겨요. 나는 한 줄로 앉아 있는 직원들 맨 앞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나오는 소금 기둥이잖아요. 너무 수치스러울 때. 그래서 막 따져 물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라고 막 묻거든요. 근데 다른 말은 하지도 않아요, 바틀비는. 딱이한 줄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0: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카파인 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누구에게 지금 감정이입이 좀 되시는지가 궁금한데,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땐 저도 이제 이 소설을 몇번 읽었었기 있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땐저 바텀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1: 맞아요.
0: 여기 표현해 보면 이제 그 사무실 안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저런트가 변호사님, 제 생각엔 저분 머리가 어떻게 된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1: 계속 흉보죠.
0: 네.
1: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0: 너무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1: 맞아요.
0: 희한한 스타일이긴 하죠. 쉽게 볼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너무 이상하다. 바텀이 뭐지?
1: 맞아요.
0: 싶었고요.
1: 니퍼스는 너무 막 혈기왕성한 20대니까,
0: 네.
1: 아우, 주먹이라도 꽂아야 되는데, 저렇게 버릇이 없어? 막, 변호사님, 이거 용납하실 겁니까? 막 따져요.
0: 버릇이 없다고.
1: 근데 이제 이 변호사는 되게 냉철한 척 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막 이런 말로 자기 합리화를
0: 네.
1: 하거든요.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자. 네. 저렇게 별나게 고집 부리다가 알아서 나가겠지, 뭐. 내가 뭐, 계속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알아서 나가길 기다리는 마음도 좀
1: 네,
0: 된 거예요.
1: 맞아요. 이렇게 덕을 쌓으면 내 양심에도 보탬이 되겠지 하면서 또 슬그머니 물러나요, 이 변호사는.
0: 자, 지금 바틀비의 마음에 이어서 변호사의 덕이란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1: 네.
0: 이들의 이야기 어떻게 될지 음악 듣고 와서 따라갈게요. 톰 요크의 애널라이즈 들려드릴게요.

0: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로서는 자기가 고용한 바틀비가 자꾸만 자신의 일에
0: 네.
1: 협조적으로 굴지 않고 이렇게 뚱하게 나오니까 사실은 어이없고 황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게 정답일 거예요. 네,
0: 그렇죠.
1: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0: 네.
1: 그리고 이야기의 서두부터 이미 이 변호사는 나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어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0: 네.
1: 때문에 아, 바틀비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바틀비는 처음에 변호사한테 보여줬던 어떤 성실함, 그리고 이 필경사 업무에 대한 어떤 집념 어린 모습,
0: 네.
1: 이런 모습보다는 자꾸만 이 변호사가 제안하고 지시하는 일에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방식으로 자꾸만 이 존재감을 보여주거든요. 어쩔 때는 바틀비 잠깐 우체국에 다녀오겠나? 지금 진저노트가 자리를 비워서 그래.
0: 네.
1: 3분이면 되니까 잠깐만 갔다 와줘. 라고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를 한다거나 뭐 바틀비 옆방에 가서 니 퍼스 좀 잠깐만 불러와 주게. 아유, 서류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다시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0: 네.
1: 이제 사사건건 이 변호사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바틀비가 이 필경사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좀 방임한다고 생각하니까 변호사도 자꾸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0: 네.
1: 이러니까 뭐 터키가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저 같으면 실컷 갈겨주겠습니다라고 막또 점심시간 지나서 막
0: 네.
1: 흥분한다거나 니퍼스도 막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죠? 라고 또 흉을 본다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바틀비를 직원으로 이제 함께 일해야 되는지 이 변호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라고 하면서도 순식간에 억울해지고
0: 네.
1: 내가 내돈 내고 사람 부리면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싶은 거죠. 근데 바틀비의 장점이라면 늘 변함없이 그곳에 있다라는 점이었대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0: 네.
1: 바틀비가 먹지도 퇴근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 걸본 적이 없고 생강과자를 한두 번 먹는 걸본 적은 있는데 그걸로
0: 네.
1: 밥이 되나? 끼니가 되나? 의심스럽고 퇴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게 변호사는 자기 사무실인데도 일찍 아무리 일찍 출근을 해도 바틀비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집에 안 갔나라고 얘기를 해도 대꾸도 없고 마치 잠도 안 자고 사무실에서만 기숙하는 듯한 인상이
0: 네.
1: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좀 해고 권유를 하죠.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사무실에. 당신과 일을 할 수가 없다.
0: 네.
1: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틀비는.
0: 또 새로운 숙제.
1: 끝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와 바틀비 사이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실랑이는 이 어떤 당대 19세기 중반 뉴욕 증권가를 배경으로 한 변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0: 네.
1: 마치 자본주의에 대한, 이 아주 소극적이고, 존엄한 거절의 방식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당대의 체제를 좀 비판하고
0: 네.
1: 허먼 멜빌 식의 철학적 사유가 소설화된 인물로 보이는 거죠.
0: 그곳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1: 맞아요.
0: 자리를 지키면서
1: 네.
0: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1: 네,
0: 거.
1: 맞아요. 생산성의 바퀴처럼 어떤
0: 네.
1: 소모적인 부품처럼 인간이 부속화되어가고 있는 이 생산주의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산업화 시대를.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뭐든 잠시 멈춰서 거부할 권리, 그걸 바틀비가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든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저항의 방식이 때로는 가장 존엄한 거절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
1: 네.
0: 지금 그뭐 나중엔 어떻을지 몰라도 처음에 그럴 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누구나 이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 요청이나 어떤 부탁을 했던 나의 그 요구가 무리했나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게 만들잖아요.
1: 맞아요.
0: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나?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그리고 거절할 권리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도
1: 맞아요.
0: 인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시정지 버튼을 좀 만들어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바틀비도 특이한 인물이지만 이 변호사도 참 특이한 인물로 이제 결말에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데 바틀비를 향한 연민과 바틀비를 향한 이해불능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아주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틀비를 해고할 아무 방법도 못 찾아서 사무실을 이사해버려요. 그런데도 바틀비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다른 회사가 그 사무실을 점유하게 됐는데도 바틀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이 변호사를 찾아와요. 이 사람 뭐냐?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이 변호사가 바틀비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왜 그러는 거냐? 옮겨가야 된다. 다른 직장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그 파리하고 야인 얼굴로 그럴 마음 없습니다. 저는 한 군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보여주는 어떤 연민, 모순, 죄책감, 이런 바틀비를 향한 여러 감정들이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나와 다른 타인의 고통과 침묵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독자 스스로 갖게 되죠. 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지금 이 변호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새로운 사무실 입주자들이 바틀비를 고소해요. 그래서 구치소에 갇힌단 말이에요. 구치소에 갇히고 이제 교도소에 가는데도요. 교도소에 가서도 먹지도 잠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아사하거든요. 먹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나오는데 마치 인간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어떤 효율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이잖아요, 바틀비는.
0: 그쵸.
1: 그래서 타인과의 연대,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해진 시대에서 약간의 어떤 윤리적인 성찰마저도 갖게 되는 그런 고전으로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0: 이게 이제 끝에 너무 충격적인 결말인데, 그 결말까지 이루고 나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소설이 계속 불리고 계속 새로운 판본으로 나오고 하는지를 아마 많은 카페인 분들, 독자분들도 온몸으로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1: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변호사가 바틀비에 관한 소문을 수소문해서 알게 된 진실마저도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면 덧붙여져 있어요. 워싱턴의 우편물 취급소에서 일했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서 상처받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틀비였던 비극성을 더 부각시켰던 것 같아요.
0: 오늘도 너무나 재밌게 시작했다가 우리에게 묵직한 또 울림을 준 그런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책 예고 가능할까요?
1: 네, 다음 주 책은 앤드 마르켄의 소설이고요. 제목은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입니다.
0: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허블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으로 다음 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이하의 한숨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 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꼭 무서운 일이 생기면요. 보통은 혼자 버티거나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슴을 닮은 동물은 술록이라고 있어요. 좀 다르다고 하네요. 눈앞에 천적이 나타나면요. 흩어지지 않고 여러 마리가 모여서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돈다고 하네요. 한 덩어리처럼 계속 움직이니까 천적도 한 마리를 골라서 쫓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거죠. 우리도 힘들 때 꼭 혼자 버틸 필요는 없겠죠. 가끔은 내 주변 사람에게 살짝 기대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 밤첫 곡으로 아이유의 노래 Love Wins All 들으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술록 얘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술록 아시죠? 사슴처럼 생겼고 머리에는 커다란 뿔이 있는 동물인데요. 술록은 천적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래요. 여러 마리가 한데 모여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돈대요. 위험할수록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를 지킨다라는 얘기. 우리도 힘들 때 혼자 힘을 막 주면서 버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 그게 오히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개학이에요. 연우바다님이 보내주셨네요. 요즘 한창 개학 시즌이던데, 그쵸? GOD817님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내일 개학이에요. 생일인데 개학이구나. 원래 월요일 날 하는 건데 오늘이 휴일이어서, 그제? 2761님은 생선님 오늘도 강의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이 밤에 듣는 경청 좋으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덥승제죠, 그죠? 생선님 덮은 머리 잘 어울린다고 팽수리님이 보내주셨고요. 임효정님도 생선님 오늘 헤어스타일 멋지다고. 벌써 3일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저는 먹고 쉬고 놀면서 잘 보냈는데 생선님은 연휴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쉬운 연휴의 마지막 밤. 오늘도 생선님과 바다님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볼게요. 맞습니다. 3월이랜다. 3일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가 줄었잖아요. 내일 시작하면 아마 월요일처럼 느껴질 텐데 화요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오늘 경청에서는 그분이 오십니다. 저랑 뭉치면 에너지가 배가 되는 그 사람. 땡깡님과 월요일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함께 할 거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열어놨으니까 주말 사이에 자두를 많이 먹은 생선님은 얼마나 더 뚱뚱해졌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반디 앱이나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저의 외모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좋고요. 반디 앱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이겁니다. 드디어 직업 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플루언서. SNS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이제는 꽤 익숙한 말이 됐는데, 지난 7월에, 한달 전이네요. 인플루언서가 한국 고용정보원에 직업 사전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플루언서라는 것이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죠. 그 직업 사전에요.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대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기획, 제작, 배포하고 형성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구축, 홍보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직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주요 업무에는 시장 동향과 이용자 요구 분석, 콘텐츠 운영 전략

주제 기획, 촬영 장소와 소품, 준비, 촬영, 및 편집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니까 분야도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할 일이 참 많아요. 이 정도면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을 만하죠.

하이키의 노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노래 좋아한다고 해피사라칠님도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요, 직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플루언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요즘은 인플루언서들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콘텐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고도 찍고요. 상품도 팔고요. 직접 브랜드를 개발하기도 한다 그러죠. 또 K-뷰티, K-푸드처럼 우리나라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하나의 직업으로 새롭게 등재될 만하다,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NS와 유튜브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지 궁금해진 그런 밤이네요. 그쵸? 더 스크립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Hall of Fame 이 노래 듣고 저 선물 나눠드리러 다시 올게요.

정보원 직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앞에서 직업 얘기를 해봤으니까 오늘은 생선물 주제를 이렇게 가볼까 합니다. 바로 요즘 관심이 가는 직업. 꼭 장래희망이 아니어도 돼요. 유독 눈에 들어와요. 와, 인생쯤에서 직업은 아니더라도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직업들 많잖아요. 나는 영상 보는 걸 좋아하니까 영상 편집자에 관심이 있다. 춤을 너무 좋아해서요. 안무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개발자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바다님들이 요즘 관심 가는 직업은 뭔지, 왜 관심이 생겼는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는 사연 보내주신 바다님들께는 저 DJ 생선님이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여러분 나이 때는 라디오 DJ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융진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노래입니다. Love, love, love.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융진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러브가 3개 들어가요. 노래 듣기 전에 우리 바다님들이 관심 가지는 직업은 뭔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물한 잔만 마실게요. 어우, 목이 왜 갑자기 이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관심을 가지실까? 저는 요즘 떠오르는 관심 있는 직업이 생겼어요. 뭐게요?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배우요, 배우. 배우에 관심이 갖게 됐습니다. 방진영님, 요즘 관심 가지는 직업, 저 EBS 영어쌤이 되어보고 싶은데, 제가 오디션에 붙을 수 있을까요? 될 때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생선님을 직접 뵙게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황혜나님은 저는 맛집 사장님이 되어보고 싶다고요. 맛있게 요리해서 다른 분들에게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생활의 달인까지 꿈꾸시네요. 황혜나님. 어우, 죄송합니다. 왜 계속 기침이 나올까? 괜히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황혜나님에게 뭐 드릴까요? 치킨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치킨 한번 새롭게 재해석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요. 3679님. 요즘 따라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의대를 가고 싶어요. 화이팅. 의대 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고1 때부터 내신 관리 철저히 하는 거. 그게 의사 되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GOD817님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프로미스나인의 매니저 하고 싶다고 무급으로 할 자신 있다고 이렇게 또 맞아요. 저도 무급으로 매니저 하고 싶은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이미애님 춤이랑 노래를 좋아하는 11살이란다. 11살짜리 딸내미가 케이팝 아이돌이 되고, 어우, 귀여워라. 그러면 지금 한창 TV 앞에서 춤추고 그럴 때네요. 그쵸? 예쁜 여자 아이돌이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애님에게, 아기 잘 키우시라고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설아님, 저는 방송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학교 때 방송반이었는데 오프닝 사연을 인상 깊게 쓰려고 책을 참 많이 읽었다고. 햄버거 보내드릴까요? 나중에 방송 작가로 저랑 만나요. 윤연우님은 카페 차리고 싶다고 빵을 좋아한다고 빵을 직접 굽고 그 빵을 먹는 손님들이 행복해 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행복을 굽는 빵집이라는 책 제목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행복을 구워보고 싶어요. 어머, 표현력 봐. 빵두개 사이에 치즈랑 패티 넣어드릴게요. 집으로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서 인플루언서 얘기했었는데 오늘 모셔볼 이분도 인플루언서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땡깡님과 함께하는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해 볼게요.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 저랑 땡깡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얘기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듣고 올게요. 브라운 시티.

0: 어떤 일을 하든 영
1: 우리 아빠 왜 이러는 걸까요?
0: DJ 생선님과 추천곡 대결 시간에 노래를 부를 때도
2: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정승재
0: 개인기를 부탁해도
3: 웃었는지 울었는지 난 모르지
0: 이렇게 뭘 해도 진심인 땡깡님과 오늘도 바다님들 얘기 진심을 다해서 들어봅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지난주 월요일에 오늘 만나면 같이 수육 먹으러 가기로 했었던 땡깡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수육을 먹고 싶은 인플루언서 땡깡입니다.
0: 인플루언서예요?
1: 네, 인플루언서입니다.
0: 언제부터 인플루언서였어요?
1: 저 인플루언서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약간 영향력이 좀 있었는데요.
0: 누구한테? 엄마한테요?
1: 부모님한테도 그랬고
0: 종속관계
1: 온 세상한테
0: 그래요. 온 세상에 네. 영향을 줬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내가 매는구나.
1: 그런가 봐요.
0: 그런가 보네요.
1: 지금 영향 받으셨어요.
0: 그러네요. 이산화탄소를 조금만 배출해 주세요. 영향을 받잖아요.
1: 네. 조금만 내뱉겠습니다.
0: 인플루언서가 네. 한국 고용정보원 직업사전에 네. 어떻게 등재가 됐냐면 네. 하는 일이 이렇게 돼 있대요.
1: 오, 궁금해요.
0: 우리 땡깡님이 하고 있는 거랑 한번 보세요.
1: 네.
0: 시장 동향과 이용자 요구 분석, 콘텐츠 운영 전략 수립 주제 기획,
1: 네.
0: 촬영 장소와 소품 준비, 촬영 및 편집. 몇 가지를 하고 계십니까?
1: 일단 말이 조금 어렵지만 예. 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확합니다.
0: 진짜? 네. 진짜? 네. 다 하고

0: 계시는 거고 네.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1: 제일 어려운 거는 예. 콘텐츠 운영 전략 수립.
0: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세요?
1: 진짜 매번 전략을 짜는 게 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되게 바뀌고 시장을 파악하면 그 동태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0: 동태전 뭐 이런 거
1: 동태전이요? 어. 저 동태전 좋아하긴 하는데 동태탕도 좋아하고
0: 아니 근데 요즘 만드는 거 보면 콘텐츠 네. 뭐 그렇게 시장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던데 맨날 그냥 아. 그냥 야구에 꽂혀서 아, 야구만 만들던데
1: 그쵸 그쵸 제 개인 콘텐츠는 예. 요즘 쉬워요 예. 근데 예. 저희 남매 라이브를 시작했잖아요
0: 아 그게 힘들
1: 그게 매일매일 콘텐츠를 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0: 와 진짜 유행을 좀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를 일부러 찾아보세요 아침에
1: 찾아봐야 돼요
0: 신문도 보고
1: 신문은 안 보고 예. 알고리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네, 뜨는 거 보고.
1: 뜨는 거 보고.
0: 야 요즘 이게 유행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네, 이런 거. 네. 요즘 유행하는 게 또 뭐 있더라 되게 많던데.
1: 요즘 유행하는 거 그거 예. 있는데 찹쌀떡인데 예. 요거트 과일 찹쌀떡 아세요?
0: 알죠.
1: 찹쌀떡 안에.
0: 제가 그거 시켰다가 저한테 욕했잖아요. 야구장에서 할아버지 같다고.
1: 그거는 요거트 예. 아이스크림에 예. 찹쌀떡 토핑을 올리신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찹쌀떡 안에 팥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트 크림이랑 과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일 찹쌀떡.
0: 진짜 맛있겠다. 저 팥 싫어하거든요.
1: 제가 다음에 사올게요. 쌤.
0: 그래서 찹쌀떡은 너무 좋아하는데 팥을 싫어해서 아. 명동에 가면 찹쌀떡 안에 딸기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딸기 주위에 또 팥을 이렇게 있죠. 좀 네. 이렇게 묻혀놨어.
1: 네.
0: 팥이 전혀 없어요?
1: 없고 요거트 크림.
0: 그거 사다 주세요.
1: 사다 드릴게요.
0: 진짜 저 천 개도 먹을 수 있어요.
1: 진짜.
0: 저
1: 진짜.
0: 평생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먹을 수 있어요.
1: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0: 아 진짜.
1: 네. 그거 드시면 트렌드남 되는 거예요.
0: 트렌드남?
1: 네.
0: 오 그래야겠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과일 같은 거 들어가요?
1: 복숭아.
0: 어 나 복숭아 좋아하잖아.
1: 진짜요?
0: 자두도 좋아하는데.
1: 포도도 자두는 좋아하고. 없고 어. 망고랑 블루베리랑 딸기. 네 가지 종류 있습니다.
0: 진짜 맛있겠네요. 네.
1: 복숭아가 제일 기대되시나요?
0: 복숭아 완전 기대돼요. 저 복숭아 완전 좋아해요.
1: 맛있어요. 요즘 난리예요.
0: 인플루언서에게 네.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인플루언서에게는 그 자기가 하는 컨텐츠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것과 그리고 꾸준함인 것 같아요.
0: 아, 꾸준함 정말 중요하죠. 네. 꾸준함과 성실함.
1: 네. 반응이 안 나오더라도 좀 꾸준히 해볼 예.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0: 오 그런데 땡깡님은 반응이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하시네요.
1: 저도요. 잘 모르시겠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요즘에
0: 알지.
1: 조금 약해서 아니야. 그렇지.
0: 아니 웃자고 한 얘기를 왜 또 진담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여요.
1: 네 죄송해요.
0: 스스로가 생각하는 네. 가장 큰 장점은 1번 끼, 2번 꾸준함. 3번 기획력, 4번 실행력.
1: 아 저는 끼인 것 같아요.
0: 끼가 있어요?
1: 저는 끼로 약간 밀어붙이는 스타일인 것
0: 진짜?
1: 같습니다.
0: 진짜?
1: 네. 네.
0: 맞아요. 꾸준하지도 않고 기획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실행력도 좋은 건 아니지만
1: 맞아요.
0: 끼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나가고 계신
1: 맞습니다.
0: 땡땡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아니 우리 바다님들 중에서 인플루언서를 너무 하고 싶다라는 네. 분들도 꽤 있거든요.
1: 좋아요.
0: 그분들에게 선배 인플루언서로서
1: 네.
0: 한마디 뭐라 그럴까 조언을 준다면?
1: 일단 요즘에 컨텐츠를 볼 때 그냥 보지 말아라.
0: 어떻게 봐요?
1: 이 그러면? 사람이 왜 잘 됐는지 왜 좋아요가 많은 거고 왜 댓글이 많고 왜 팔로워가 많은지를 분석하면서 보면 약간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분석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마냥 하하 웃기다 이렇게 해서 넘기지 마세요.
0: 맞아. 네. 그것도 되게 일맥상통한 게 고수가 될수록 많은 게 보여요.
1: 오.
0: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게 100만을 넘을 만한 건 아닌데 그게 아직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1: 없어서 그래요.
0: 나중에 다 지나고 자기도 한번 노력해 보면 네. 저걸 저렇게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예.
1: 살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0: 살로 느끼는구나. 네. 살은 그런데 좀 빠지셨어요.
1: 저 지금 느낄 살이 없어요.
0: 왜요?
1: 아, 좀 빠진 것 같아요.
0: 좀 빠져가지고 네. 몇 그램 빠지셨어요?
1: 아, 몇 그램이나 600g?
0: 600g.
1: 네.
0: 한 600g 한 근이라 그러죠?
1: 한 근.
0: 한 근 빼고 오신 우리 땡깡님과 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코너인지를 한번 네.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바다님들이 예. 빠져있는 취미나 최근에 경험했던 재밌는 일 그리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싶은 나의 미담과 가족

0: 승부의 매력까지 경청에 소문내주시면 됩니다.
1: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좋고요. 유튜브 앱 그리고 반디 앱으로 들어오셔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반디 앱 메시지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1786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 지금 만나볼까요?
2: 혹시 엄마랑 인별그램 친구 맺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인별그램을 시작하셔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맞팔로우를 했거든요. 근데요, 그 뒤로 제가 글만 올리면 엄마가 꼬박꼬박 댓글을 다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먹은 파스타 사진을 올리잖아요.
1: 파스타 맛있었겠네. 아, 근데 우리 딸 예쁜 얼굴도 보고 싶네. 얼굴 사진도 올려주세요.
2: 학원 끝나고 친구랑 먹은 마라탕 사진을 또 올렸더니
1: 아유, 우리 딸 맛있었겠네. 그래도 야식으로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돼요.
2: 한 번은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또 다셨어요.
1: 이 친구가 전에 말했던 승자구나. 우리 땡깡이처럼 귀엽게 생겼네.
2: 그리고 얼마 전엔 친구가 제 사진 밑에 이 사진 예쁘게 나왔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저희 엄마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다셨답니다.
1: 그쵸? 아우, 우리 딸 예쁘죠?
2: 친구들은 엄마 댓글이 귀엽다는데 저는 고맙긴 하지만 솔직히 조금 창피하기도 하거든요. 엄마한테 댓글 좀 줄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서운해하실까요?
1: 댓글 좀 줄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점점인데 대본은 왜 거기에 험 집어넣으셨어요? 험 이거 왜 집어넣으셨어요?
0: 저는 매사에 진심인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놓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아 놓치지 않을 수 없었다.
0: 네.
1: 사연 주신 1786 바다님이세요. 오. 어머님이 인별그램 시작하신 뒤로 바다님이 올리는 게시물마다 와 꼬박꼬박 댓글을 남기신대요.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 댓글이 좀 귀여울 것 같은데 근데 또 막상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단다 그러면 저는 곧바로 네. 차단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0: 그렇죠.
1: 예. 땡깡님 부모님이 혹시 인별그램에 단 적 있으세요?
0: 저희는 예. 어머니가 댓글 안 다시고
1: 예.
0: 아버지가 댓글을 많이 다시는 편이세요.
1: 뭐라고 다세요?
0: 아버지가 막 좋아요도 막 누르고 댓글
1: 예.
0: 그리고 막 막 너무 웃기다. 이런
1: 진짜?
0: 거.
1: 네. 좋아요까진 괜찮은데 너무 웃기다 이런 것도 다 하세요?
0: 네, 그래서 저는 친구를 안 맺었고 어머니는 예. 댓글을 안 달아주시니까 예. 어머니와는 친구입니다.
1: 맞아요. 그게 친구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0: 부끄러워요 좀.
1: 더군다나 우리 그 이 친구는 남자친구인지 아 딸이라 그랬구나.
0: 네.
1: 특히 아들한테 닮으면 큰일 나요. 완전 놀림감이에요.
0: 놀림감이죠.
1: 그쵸?
0: 맞아요.
1: 얘 엄마 완전 얘 댓글 단다 이렇게 되니까
0: 맞아요.
1: 아들 두신 부모님은 절대로 아들 인별그램에다 큰일 나요 진짜. 장가 못 갑니다.
0: 근데 요즘 아들들은 뭐 잘 안 네. 올리긴 하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저는 지금 올리는데요.
0: 저도요.
1: 그런가요? 아빠가 그런데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0: 맞아요. 저도 조금 DM도 많이 오고 저랑 마팔도 아닌데 DM을 계속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시고
1: 진짜?
0: 오늘 방송 너무 좋더라 이렇게 보내시고
1: 오늘 방송 너무 좋더라 네. 원리님이 어머니를 차단하신다니 유유 이러셨는데 반성합니다. 차단하면
0: 아니에요.
1: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0: 아니요 차단해도 돼요.
1: 아 돼요?
0: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카톡이나 그런 건 차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1: 카톡은
0: 건
1: 차단하면 안 돼요?
0: 그렇죠. 그거는 좀 그래요. 연락수단인데 왜 차단을 하시나요?
1: 아, 인스타는요?
0: 인스타그램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1: 연락
0: 수단으로 이용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어른이신
1: 그렇죠, 그렇죠.
0: 분들이.
1: 예,
0: 그래서
1: 예.
0: 그건 안 돼요. 그건 돼요.
1: 아, 그거는
0: 네, 그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차단해도 돼요?
0: 네.
1: 저도 그러면 차단해도 되고.
0: 누구를요?
1: 땡깡님을. 예.
0: 연락
1: 수단이 아니잖아요. 우린 톡은 하잖아요.
0: 그런데
1: 예.
0: 제가 오늘 댓글 달았잖아요.
1: 예.
0: 기분 나쁘셨나요?
1: 오늘 댓글 그 사진이요?
0: 해가 진다라고 다 하셨는데 제가 해야 지지마 지지마 해야 지지마 선생님아 이렇게 달았는데
1: 좋았네요.
0: 괜찮아요.
1: 그렇게 좀 자주 달아주세요.
0: 네.
1: 한 번만 달지 말고.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

0: 감사합니다. 저는 댓글 다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1: 네.
0: 아,
1: 저도
0: 이생에는
1: 좋아요.
0: 이렇게 계속 관심 받는 거
1: 근데
0: 좋아해요.
1: 저는 약간 친분이 있어도
0: 예.
1: 달아주면 더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또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1: 안 좋아지는 사람은 아닌데,
0: 예.
1: 다 좋은데, 더
0: 예.
1: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선님이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댓글을 거의 안 달아요.
1: 네.
0: 아는 사람이 달더라도. 왜 그러냐면, 저랑 마파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소외감 느낄 것 같아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저렇게 댓글 다네라는, 그래서 저는 좀 달기가 미안하,
1: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0: 안 그래도
1: 생각하실
0: 돼요?
1: 필요 없으세요.
0: 그때 생각이 좀 많나?
1: 네, 좀,
0: 좀 그런가?
1: 의외로?
0: 의외로? N이라서 그러나?
1: 네, 댓글 그냥 다시면 됩니다.
0: 아,
1: 달고
0: 그냥 달고
1: 싶으시면.
0: 싶으면 달아도 돼요?
1: 네, 쿨하게.
0: 아, 그렇구나. 정말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1: 뭐죠?
0: 이렇게 엄마가 계속 댓글을 달아서 좀 이렇게 곤욕스럽다 그러면, 엄마 인스타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엄마들 친구한테.
1: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되게 막, 그런가? 좋아하시려나? 아, 어떡하지? 예.
1: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0: 예.
1: 저희 유튜브에 자꾸 댓글 다시는 거예요.

0: 폐륜을 하셨어요?
1: 아니에요. 아니야. 그 대신 대화는 많이 해요.
0: 아, 그러세요?
1: 말로 해라, 차라리.
0: 어, 진짜?
1: 댓글은 조금 그렇다.
0: 그러네. 아, 저한테 하는 거 보면 평상시에 예의가 바르다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1: 맞아요. 바르진
0: 야,
1: 않아요.
0: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1: 죄송해요.
0: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1: 부모님,
0: 노래 한곡
1: 죄송합니다.
0: 듣고 올까요?
1: 네, 좋아요.
0: 어떤 노래 들을까요? 케이티 페리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Never Really Over 이라는 노래가 있네요.
0: 예. 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I'm losing my self-control. Yeah, you're starting to trickle back in. But I don't wanna fall down the rabbit hole.

0: 케이티 페리의 노래 Never Really Over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1786 바다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어머니가
1: 네.
0: 인별그램에 댓글을 단다라는 꼬박꼬박 댓글을 다서 아 조금 좀 민망하다라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1: 그쵸.
0: 윤연우님이 저는 엄마가 인별그램 같은 건 20살 넘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멘탈이 강할
1: 오.
0: 수도 있겠네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학생 때는 인별그램을 안 하는 게 저도 맞을 것 같아요.
1: 저도요.
0: 그쵸. 인별그램은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송효진님은 저는 엄마가 댓글 달아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찝찝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찝찝한 느낌 때문에
1: 뭔지
0: 그래요.
1: 알아요.

0: 저는 만약에 엄마가 댓글을 달면 거기에 대댓글을 달아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아직
1: 오.
0: SNS가 없어요. 그래요. 천천히 시작해도 돼요.
1: 그럼요.
0: 당장 필요한 거 아니고 어른이 돼도 안 해도 돼.
1: 꼭
0: 특히
1: 할 필요 없죠.
0: 인별그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여지는 거니까. 인별그램에
1: 맞아요.
0: 나오는 거는 가장 행복한 모습만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보여주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저같이 이렇게 감성 인별러들은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 이런 거
1: 네.
0: 딱 띄우지만 대부분은 막 사주지 말라니까 생일 선물 이런 걸 받았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1: 네.
0: 그런 거안 해도
1: 깜짝 선물
0: 돼요.
1: 주시는 이런 느낌.
0: 그런 거 너무 정말 아파트 평수를 다시 늘렸다 막 이런 거 그런 거안 해도 된다라는 거.
1: 그렇죠.
0: 1786 파다님 사연 속에 어머님 댓글을 보면 딸에 대한 애정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그치? 얼마나
1: 보여요.
0: 사랑하시면.
1: 그러니까요.
0: 근데 또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하면 또 자식들은 또 민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 좀 하지 마, 뭐 이렇게 되잖아요.
1: 그쵸.
0: 땡깡님 엄마 아빠들 분들 중에,
1: 네.
0: 땡깡님을 유독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은?
1: 아, 잠시만요. 아빠.
0: 아빠.
1: 네.
0: 아빠는 그러면 같이 길을 가다가, 응?
1: 네.
0: 강빈아! 그래요? 아니면 땡깡아! 그래요? 사람들 많을 때.
1: 아, 강빈아라고 하죠.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또 일부러 땡깡아! 이렇게.
1: 네.
0: 햄! 아유, 우리 아들 땡깡이 왔네! 막 이렇게는 안 하시고.
1: 그거는 이제 손님들 집에 오셨을 때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0: 어떻게 하세요?
1: 손님들이 먼저 집에 계셔요. 그럼 같이 담소를 나누고 계시다가 제가 집에 와요. 그러면은, 땡깡 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아,
1: 하시더라고요.
0: 평상시에는 강빈이
1: 네.
0: 하다가 손님 있을
1: 땡깡
0: 때
1: 왔다, 땡깡! 이러면 이렇게.
0: 아,
1: 네.
0: 진짜.
1: 좀 부끄러워요.
0: 아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우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진짜. 아니면 또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지 마세요. 이래요. 아니면,
1: 아, 저는.
0: 안녕하세요. 땡깡입니다. 그래요.
1: 그렇진 않고,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는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하면서,
1: 손님들한테, 네. 못 들은
0: 그러시구나.
1: 척해요.
0: 못 들은 척하고.
1: 네.
0: 맞아, 그럴 거예요, 아마.
1: 네.
0: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고맙게 느껴지는 부분도 꽤 많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되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립겠어요. 그리고
1: 그러게요.
0: 부모님한테 차단하고 그러면 돼, 안 돼요?
1: 안
0: 안
1: 되죠.
0: 돼요, 엄마한테.
1: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땡깡 왔다 땡깡 왔다 이렇게 하시면 안녕하세요 땡깡 이강빈입니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오,
1: 손님들
0: 그럼요.
1: 앞에서.
0: 그렇게 능글능글하게 해야
1: 네.
0: 돼요.
1: 네, 그 생각 못했지?
0: 안녕하세요. 지금 좀 약간 아저씨처럼 하려면
1: 네.
0: 방금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땡깡입니다. 이렇게.
1: 재밌다.
0: 그러면
1: 괜찮은데요?
0: 이제 완전 아저씨 같죠.
1: 아, 방금 경청을 마치고 온 땡깡입니다.
0: 그러니까 내가 한번 했으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았었으면 좋겠어요. 땡깡님도.
1: 네.
0: 그쵸?
1: 잘 알겠습니다.
0: 자, 부모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아들. 땡깡님과 일단 들어봅시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2부에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나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 최근에 재밌었던 경험담,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친구, 가족 내 매력 포인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유튜브와 반디 앱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끝곡으로 백예린의 노래 지켜줄게 듣고요. 저희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2: 저 당신은 땡깡입니다.
1: 고맙습니다. 땡깡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코너죠. 일단 들어봅시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HXE님이 내일 계약인데 너무 걱정된다고 어떡해요. 어떤 점이 걱정되느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친구 고민도 많던데 그런 느낌인가.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새학기에 걱정될 수 있죠 뭐. 아니면 공부가 다 아직 덜 끝나서 방학 동안에 좀 이렇게 역전을 하기 위해서 기초과정을 쌓았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니님은 저 지금 왔습니다. 내일 계약이라서 떨리네요. 오, 계약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떨고 계시네요. 계약을 앞둔 우리 빠다님들에게 땡깡님의 진심 어린 위로의 한마디.
2: 저는요.
1: 응원의 한마디.
2: 응원의 한마디. 자 여러분 계약과 방학은 세트입니다. 계약이 왔다는 건 곧 또 방학이 올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방학이 그게... 기다리면서 버티십시오.
1: 그러네요.
2: 네,
1: 맞죠 뭐.
2: 맞죠 맞죠. 금방 지나갑니다.
1: 금방 지나갈 테니까 네. 방학은 좋은 거 계약은 나쁜 거.
2: 그리고 2학기가 더 짧아요. 1학기보다.
1: 아 진짜요?
2: 네.
1: 짧게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땡깡님처럼 학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바다님들 중에서는 되게 설레고 학교에 네. 너무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2: 네.
1: 그렇게 선과 악을 나누듯이
2: 네.
1: 개학은 나쁜 거, 방학은 좋은 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2: 아 그렇진 않았는데 그렇게 들렸나 봐요.
1: 그랬어요.
2: 죄송합니다.
1: 경북 청도입니다. 여기 복숭아가 우와. 유명하다고요. 맛있겠다.
2: 청도 복숭아?
1: 아니 그건 천도지.
2: 아 그쵸. 아, 나 그래서 청도 복숭아인 줄 알았어.
1: 청도는 소싸움으로 유명할 아, 거예요. 아마.
2: 오.
1: 맞아요. 1일 1복숭아 먹고 있다고 너무 맛있다.
2: 어 부럽다.
1: 복숭아. 오.
2: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 이게 딱딱하게요. 말랑말랑하게요.
2: 딱딱해 보여요.
1: 아니에요.
2: 그래요?
1: 반건조 오징어처럼 이 정도면 딱 말랑말랑하면서 딱딱한 딱 그 정도예요.
2: 반말랑이.
1: 반말랑이. 아, 이게 제일 맛있거든요.
2: 아, 맛있겠다.
1: 이것도 되게 촉촉하거든. 딱딱한 아유. 거는 촉촉한 느낌이 많이 없는데 네. 요거 약간 촉촉합니다.
2: 이게 촉촉하게.
1: 아~
2: 어, 부러워요.
1: 아 배고픕니다.
2: 자랑 감사합니다.
1: 송효진님, 제 친구 자랑 좀 할게요. 제 친구는 볼이 너무 찹쌀떡 같아서 너무 귀엽다고. 제가 친구 볼을 늘리면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햄스터 같다고. 입안에서 해바라기 씨가 우두둑 터져나올 것 같다고.
2: 아, 그 정도?
1: 땡깡님도 햄스터상이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면 이렇게 볼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2: 전 늘어나진 않습니다. 전 딱딱해요.
1: 아, 딱딱해요.
2: 딱딱한 살입니다.
1: 제가 직접 하기에는 제 그 손에 묵히기 싫으니까 직접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2: 그럼 한번 해볼까요?
1: 예. 네.
2: 이렇게? 잘 안 늘어나요.
1: 오, 그러네요. 되게 네. 좀 아파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라고 봐야 되냐면 약간 좀 그러니까 콜라겐? 그 진피층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열에 가해서 이렇게 탱탱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죠.
2: 우와, 디테일하다.
1: 아, 그럼요. 우리 바다님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셨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 계속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사연으로 받겠습니다.
2: 좋아요.
1: 나의 자랑도 좋고 너무 재밌어서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 인생 꿀팁 뭐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유튜브와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551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3: 저 요즘 신경 쓰이는 남자애가 있거든요. 학원 같은 반 친구인데요. 저 얘 마음을 진짜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깨톡으로는 말을 진짜 잘해요.
4: 까톡.
1: 뭐해?
3: 나 치킨 시켜서 기다리고 있어. 그거 먹고 공부하려고.
4: 까톡.
1: 치킨 맛있겠다. 크크크.
3: 근데 밤에 이거 먹고 살찔까봐 고민이야.
1: 네가 뭐가 살쪄? 그리고 좀 쪄도 되지. 너는 살쪄도 더 귀여울 것 같은데.
3: 아니 이런 말 그냥 친구한테도 하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설렜죠.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걔랑 1시간을 넘게 톡하고 잤는데요. 다음날 걔랑 학원에서 딱 마주쳤거든요. 안녕. 어제 잘 잤어?
1: 잘 잤어.
3: 그치예요. 어젯밤에는 1시간 넘게 하던 얘기가 얘가 갑자기 단답형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그날 밤에 톡이 또 왔어요.
1: 뭐해?
3: 뭐야, 아까는 말도 없더니 싶었지만 또 답장을 했죠. 노래 들어.
1: 무슨 노래? 나도 추천해줘.
3: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1: 너 오늘 입은 옷 참 잘 어울리더라. 완전 귀여웠음.
3: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설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에 만났을 때 제가 또 먼저 용기를 내봤거든요. 나 어제 너한테 추천해준 노래 듣고 있는데 나랑 같이 들을래?
1: 응? 아니. 괜찮아.
3: 또 이러면서 저를 피하는 거 있죠? 깨톡으로는 먼저 연락하고 귀엽다는 말도 잘하면서 막상 만나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데 저 진짜 헷갈려요. 이 친구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저랑은 그냥 깨톡으로만 친하고 싶은 걸까요?
1: 9551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깨톡으로는 너무 다정한데 만나면 나를 어색해하는 남자애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얘기였는데 너무 좋아하면 부끄럽나요?
5: 부끄럽죠.
1: 너무 좋아하면?
5: 너무 좋아하면 부끄럽죠.
1: 너무 좋아하니까.
5: 네.
1: 쳐다보기도 좀 민망하고 막.
5: 민망하고.
1: 너무 좋아하면.
5: 복도에서조차 마주치는 것도
1: 너무 좋아하면.
5: 부끄럽고.
1: 어떻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네.
1: 그게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5: 부끄러운 거죠. 긴장되고.
1: 긴장되고.
5: 네.
1: 정장구님도 막상 직접 만나면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암튼 우리 일단 들어봅시다 해도.
5: 네.
1: 첫 번째 연애 고민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6: 와!
1: 우후! 저는 저랑 땡깡님 앞으로 연애 사연이 도착하리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5: 네.
1: 아무튼 연애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깜찍한 여학생의 사연이네요.
5: 너무 좋다.
1: 남학생의 현재 마음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 지금 귀여운데 라는 말을 썼어요.
5: 네.
1: 그러면 상당히 적극적인 호감 표현이잖아요, 이 정도면.
5: 그쵸.
1: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5: 그쵸.
1: 이렇게 보내본 적 있어요, 땡깡님?
5: 아, 근데 저건 너무 유죄예요. 사귀지도 않는데, 저렇게 말하면, 관심 있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1: 예, 근데 그게 왜 유죄예요?
5: 아, 이거 유죄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직접적으로 말로 귀엽다고 못할 거면, 저는 카톡으로는 하지 않는 걸 추천하는 것 같아요.
1: 왜요?
5: 왜냐면 직접 말을 못 하잖아요.
1: 네.
5: 그러니까 카톡에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1: 왜? 카톡이라도 일단 표현을 할 수 있는
5: 그게 뭐냐면 잘못하면
1: 네.
5: 만나서는 귀엽다고 안 해주고 카톡에서만 귀엽다고 해주면
1: 네.
5: 그 여자애가 당사자가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얘가
1: 네.
5: 혹시 바람둥이인가? 여러 사람한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정황상 바람둥이 느낌보다는 되게
5: 네.
1: 땡깡님
5: 네.
1: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바람둥이 느낌보다는
5: 네.
1: 이건 부끄러워하는 느낌 아니에요?
5: 부끄러워하는 느낌이지만
1: 네.
5: 이렇게 친한 사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약간 좀 잘 모르는 사이 있잖아요.
1: 네.
5: 이제 막 만난 사이
1: 네.
5: 그럴 땐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1: 조심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나는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의견이 갈려서 어떡하죠?
5: 그럼 만나서도 귀엽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그거는 차차 나아지겠죠.
5: 아
1: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 여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관심이 있는 거 맞아요. 이 남학생이
5: 네.
1: 죄도 아니라고 난 봐. 계속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 레눈파님도 저게 진심이면 남학생이 깨톡할 때 진짜 용기 내는 거일 수도. 그러니까 용기를 너무 내고 싶은데 톡으로만 용기를 내는 거지. 아니면 저럴 수도 있어. AI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 지금 누구한테 관심 있는데 어떻게 보내야 돼? 그래서 AI가 없잖아. 지금 둘이 네. 만났을 때는.
5: 그쵸.
1: 그러니까 AI 없이는 대화를 못하는 거야. 이성 친구랑.
5: 그러면 안 되지.
1: 그럴 수도 있지.
5: 안 돼, 안 돼. AI 끼면 안 돼. 아무튼
1: 확실한 것은 저는 그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땡깡님은 어떻게 보세요?
5: 관심은 있어 보입니다, 저도.
1: 예.
5: 그렇지만, 죄다. 현실에서 못할 말을 예. 카톡에서 먼저 하지 말아라.
1: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은 평생.
5: 네.
1: 평생.
5: 네.
1: 그냥 혼자 살아라. 그냥 얼굴만 빨개지고 직접 만나면 무조건 여학생 앞에서는 막 얼굴 빨개지고 이런 사람은 카톡이라도 조금이라도 보내고 편지라도 써보지 말고.
5: 네.
1: 만나서 이야기 못할 사람이면 평생 혼자 살아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5: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저희 지금 한 마음으로 뭉치고 싶은데요. 약간 예. 토론이 돼가지고 좀 아쉽지만
1: 예.
5: 그래도 제가 한 말씀 끼얹자면
1: 예.
5: 그 용기를 무조건 내야 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이 떨리더라도 귀여워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톡을 보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특 지금 둘 중에서 언행일치를 하는데
5: 네.
1: 그거를 이 A와 B
5: 네.
1: 톡과 현실 세계에 있으면 현실에 맞추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톡에
5: 네네네네.
1: 맞춰야지.
5: 왜요?
1: 에?
5: 제가 톡에 맞춰야 된다고요?
1: 아니 그 얘기가
5: 제 생각이
1: 그러니까 지금 톡에서는 좋아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5: 네네네.
1: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
5: 네.
1: 그거를 톡에서도 말하지 마세요라기보다는
5: 네.
1: 현실에서 말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5: 해보세요. 그리고 현실에서 먼저 말하지 못한 말이라면
1: 예.
5: 톡에서 먼저 말하지 마세요. 저는
1: 왜요?
5: 가벼워 보일 것 같아요.
1: 왜요?
5: 가벼워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데. 네.
1: 좀 가벼우면 어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5: 아니요, 무거워야죠. 사랑하고 그럴수록 무거워야죠.
1: 저 충분히 무겁잖아요.
5: 몸무게 말고.
1: 땡깡님도 충분히 무거운 거
5: 체중 말고요.
1: 체중
5: 그 말고. 마음이.
1: 마음이?
5: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도 카톡은 당연히 쉽죠. 너 귀여워. 근데 현실에서 너 귀여워랑 카톡에서 타자로 너 귀여워랑 너무 달라요. 정말 진심을 담고 용기를 내야 한다
1: 그런
5: 생각합니다.
1: 적이 있어요? 어떤 여학생이.
5: 저는 그래서 말을 못해서 카톡으로도 말 안 했습니다.
1: 아 진짜
5: 오히려 네
1: 그러셨구나. 아무튼
5: 저처럼 되지 마세요.
1: 아니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그 전에 6384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까 제가 사진만 보고 좀 이렇게 말랑이 건조 그 방건조
5: 감말랑이
1: 그, 네 그랬잖아요. 네. 맞다고
5: 오.
1: 청도가 소싸움으로도 유명한데 복숭아도 유명하고 반건조 복숭아 맞다고 가을엔 씨 없는 감 반씨도 유명하고
5: 우와.
1: 이거 진짜 맛있는데
5: 맛있겠다.
1: 그렇죠. 감도 반말랑이가 진짜 맛있거든.
5: 알아요.
1: 완전 홍시는 막 손에 묻잖아요.
5: 네.
1: 딱딱한 거 단감도 싫잖아요.
5: 네.
1: 반말랑이가 있어.
5: 맞아요.
1: 그게 제일 맛있거든.
5: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복숭아도 딱 그 느낌.
5: 아 맛있겠다.
1: 그걸 반시라 그러나 그죠?
5: 너무 좋은
1: 그런가?
5: 지역에 사신다.
1: 진짜 딱 좋은 지역인가 보다.
5: 네.
1: 다른 지역에 심으면 거기선 씨가 난다고. 신기한 건 청도 감나무 씨를 다른 와 다른 지역에 심으면 거기선 씨가 나요. 어머 신기하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 청도 감나무 씨를 다른 지역에 심으면 거기선 씨가 나요.
5: 씨가 마른다는 뜻 아닐까요?
1: 씨 없는 아 가을엔 씨 없는 감 반씨도 유명한데
5: 어머머머
1: 아 다른 지역이 심으면 씨가 생기고
5: 생긴다
1: 아 우와. 그런데 청도에 심으면 씨가 안 생긴다고
5: 진짜예요?
1: 야 이거 우장춘 박사님이 환생할 얘기네요.
5: 좀 무서운데요?
1: 에?
5: 어떻게 그 땅을 알아맞혀요? 씨앗이
1: 그러니까
5: 여긴 청도야 씨가 없어야 돼
1: 아
5: 근데 다른 데 가면
1: 최고인데요?
5: 여긴 청도가 아니야
1: 그러니까.
5: 씨 생겨야 돼
1: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5: 네 재밌다.
1: 와 투어스라고 아세요?
5: 알죠. TWS.
1: 오 진짜?
5: 보이그룹.
1: 그러면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 노래도 아세요?
5: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1: 지금 듣겠습니다.

0: 투어스의 노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땡깡님과 함께 일단 들어봅시다 함께하고 있고요. 와, 제가 지금
1: 네.
0: 노래 나오는 사이에 요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1: 네.
0: 오, 지금 제 얘기보다는
1: 네.
0: 우리 땡깡님 의견에
1: 오.
0: 동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1: 오.
0: 그러니까 현실에서 얘기하지 못하면
1: 네.
0: 얘기하지 말라 쪽이 더 많네요.
1: 그렇죠.
0: 오.
1: 가벼워 보인다니까요.
0: 오, 진짜?
1: 네.
0: 오, 나는 그래도 그렇게 부끄러우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1: 아니에요. 왜냐면은
0: 예,
1: 현실에서
0: 예.
1: 노력하는 게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게 돼요.
0: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1: 네.
0: 노력은 하는데.
1: 근데 만약에 노력을 했는데도
0: 예.
1: 이 온몸으로 진짜 너무 내향인이라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 말고는 어느 정도는 다 돼요.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단답형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친구는 단답형을 한대요, 이 남자애는.
0: 참,
1: 그러다가
0: 완전 기가 살았군요.
1: 그 여자애가
0: 땡깡님.
1: 그 여자애가
0: 아, 정말 진짜
1: 도망이,
0: 이제 가르치려고 드네요. 가르치려고
1: 수도 있어요.
0: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1: 모태솔로라고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처지입니다.
0: 0408님 맞아요. 만나서 못할 얘기를 톡으로만 던질 거라면 하지 마요. 그러니까
1: 어.
0: 땡깡님 의견이 참 톡으로 던져놓고 실제 볼 때 행동이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저 마음 더
1: 그래,
0: 상해요. 땡깡님 말처럼
1: 간다니까.
0: 한번 용기 내려 보는 거죠. 찔러 보는 거죠.
1: 그쵸.
0: 안 돼도 될 때까지 도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 도전.
0: 레눈파님은 현실에서는 표현하기 진짜 어렵다고.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애가 깨톡으로 그런 말 하면 오히려 진심이 잘 느껴진다고. 깨톡으로도 보내는 게 안 된다면 내향형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용기 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1: 내야지 용기.
0: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951 바다님은 남학생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잖아요.
1: 아, 네네.
0: 그러면 바다님이 적극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1: 그것도 좋았습니다.

0: 근데 만나면 말안 하고 톡으로만 말해?
1: 아, 좋다.
0: 너 지금 날 보고 만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지? 당황한 거지? 너나 좋아하는구나?
1: 아,
0: 직진!
1: 안 돼요. 그렇게 먼저 너 좋아하는
0: 또
1: 거지?
0: 가르치려고 하는
1: 왜냐면
0: 사람.
1: 그
0: 어쩜 그렇게 단호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1: 제말 들어보세요. 먼저 그렇게 힌트를 주면 안 돼요. 너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말 못하는 거지? 이러면은 걔는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죠. 왜 노력을 안 해? 날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는. 그럼 받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0: 화까지 내지 말고요.
1: 아,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이제 컴다운 할게요. 이그 정도는 괜찮아요. 여성분이, 그러면 너 혹시 왜 만날 때 단답으로만 하고 말을 많이 못하는 거야? 나 조금 서운해. 이렇게 티를 내요.
0: 서운해. 그러면 막 갑자기 또 우울해지잖아, 분위기가.
1: 서운해든, 암튼 궁금증으로 물어봐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을 할거 아닙니까?
0: 아니, 이거는 좀 띄워야 된다니까.
1: 그래요?
0: 예, 띄워야 돼. 너나 좋아하는구나?
1: 아, 너무 그럼 노력을 안 해요, 상대방이.
0: 아,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사귀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1: 그럼요. 왜 그런 애한테 기회를 줘야 되죠?
0: 왜? 아니, 사랑하면 그냥 만나면
1: 아니요, 안
0: 되지.
1: 돼요.
0: 안 돼요?
1: 노력해서
0: 노력해야
1: 얻어야
0: 돼.
1: 합니다, 사랑을.
0: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1: 날먹 안 됩니다.
0: 아니, 지금 951 바다님이 노력하면 되잖아요.
1: 노력하는데 너무 많이 그 친구를 배려하진 말아라. 그 친구도 어느 정도 다가올 수 있을 만큼 여유? 공간을 좀 줘라.
0: 야, 이게 반응이 좋은데요? 5751님도 역시 경청이 최고라고. 아이 러브
1: 오.
0: 생 이거 우리 그 연애 상담 코너 하나 만들죠?
1: 그냥 일단 들어봅시다를, 일단 연애 얘기
0: 아니,
1: 들어봅시다로
0: 그러니까.
1: 바꾸는
0: 아니,
1: 거 어때요? 네.
0: 모태솔로라고 주장하는 두 명이
1: 괜찮다.
0: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른 게 너무 재밌잖아.
1: 재밌어요.
0: 그러니까.
1: 저도 너무 재밌어요, 지금.
0: 연애 상담으로
1: 네.
0: 우리 그 해정승재 크로스처럼
1: 네.
0: 우리 땡깡 승재 크로스
1: 크로스
0: 해가지고
1: 해가지고.
0: 연애 상담만 본격적으로
1: 좋아요.
0: 받는
1: 그,
0: 꼭
1: 우리,
0: 괜찮을 것
1: 연애
0: 같은데.
1: 고민을 그냥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0: 우리가 무조건 다 해결해 드립니다.
1: 네.
0: 그죠?
1: 네.
0: 아, 너무
1: 저희
0: 좋은.
1: 양쪽 의견 들어보시고,
0: 예.
1: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왔군요.
0: DJ 생삼님과 땡깡님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시간, 추천곡 대결!
1: 빠밤.
0: 먼저 추천곡 대결 주제부터 발표합니다. 앞에서 썸인 듯 썸이 아닌 듯 애매한 관계에 놓인 바다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그 바다님께 힘이 될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오늘의
1: 네.
0: 추천곡 주제는 썸입니다. 썸. 썸의
1: 썸.
0: 애매모호한 감정, 설레는 그 감정을 잘 표현한 노래. 애매한 사이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해줄 그 노래.
1: 그 노래.
0: 저랑 땡깡님이 한 곡씩 골라볼 거고요.
1: 네.
0: 오늘의 벌칙은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1: 뭐죠?
0: 이따가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안마해주기.
1: 좋습니다.
0: 좋습니까?
1: 네.
0: 시원하다고 오케이 할 때까지.
1: 네네네.
0: 아프면 탈락.
1: 네. 한곡그 마지막에 저희 세곡 듣잖아요.
0: 예.
1: 한곡 끝날 때까지.
0: 한곡
1: 어때요?
0: 끝날 때까지?
1: 네.
0: 아니지. 세곡다 끝날 때까지.
1: 좋습니다. 네네.
0: 10분 동안.
1: 네, 좋아요.
0: 아, 오케이.
1: 오케이.
0: 그렇게 가는 걸로
1: 네.
0: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자 가져온 추천곡을 소개를 해볼 텐데,
1: 네.
0: 땡깡님은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프로듀사라는 드라마에서 OST였어요.
0: 예.
1: 가수 벤님이 부른 두근두근이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0: 예.
1: 이 노래가 좀 설레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0: 썸의
1: 썸의
0: 느낌이에요?
1: 느낌을 잘 그려냈다고 제가 생각해서
0: 예.
1: 저는 불러보려고 합니다. 라이브로 또.
0: 라이브로 하신다고요?
1: 네.
0: 얼마나 선곡에 자신이 없었으면 라이브로 할까요?
1: 왜요?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0: 저는 선곡에 자신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가미하지 않습니다.
1: 거짓말 아까 기침 마시고 다 봤어요.
0: 라이브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러시구나.
0: 여러분들은 가사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1988년
1: 오.
0: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자 이상우님의 노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그 노래를 저는 가져왔습니다. 아, 노래 되게 좋습니다. 가사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 노래 모르시죠?
1: 네, 근데 제목이 일단 와닿긴 하네요.
0: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1: 아.
0: 이 설레는 느낌. 그리고 땡깡님의 추천곡 벤 두근두근 먼저 지금

0: 땡깡이 직접 부른 벤의 노래 두근두근 이어지는 노래는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두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썸을 주제로 한 추천곡 대결이었어요. 노래 어떠셨어요?
1: 저 생선님이 추천하신 노래,
0: 들어봤어요?
1: 처음 들어보는데요.
0: 예.
1: 굉장히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 느낌? OST 느낌 들면서 기분
0: 진짜?
1: 좋아지는 노래예요.
0: 좋죠.
1: 네.
0: 예전에 되게 인기 많았었던 노래예요.
1: 오.
0: 황혜나님이 땡깡님 너무 귀엽다고 노래하실 때 보면 뮤지컬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정짱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신영아님은 무조건 생선님 선곡 추천이요. 그 시절 명곡이었죠. 민윤정님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수학여행 가는데 버스 안에서 부른 노래라고요. 추억이 노래 타고 다시 찾아오네요. 아, 설렌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저쌤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담았습니다.
0: 아, 그녀를 만나는 곳
1: 네.
0: 100m 전 너무
1: 너무
0: 좋네요.
1: 좋아요.
0: 진짜 자주 들어주세요.
1: 네.
0: 자, 이제 오늘 선곡 대결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 DJ 생선님과 땡깡이의 추천곡 대결 뿌잉뿌잉.
1: 나오는 거야, 지금?
0: 경청 제작진의 심사로 결정된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바로! 점수부터 공개하면 점수는 4대1입니다! DJ 생선님 땡깡! 땡깡이요, DJ 생선 중에서 4점을 받고 우승을 차지한 사람 바로!
1: 과연, 제발요, 저요, 누구죠?
0: 땡깡 4점. DJ 생선님
1: 대박.
0: 1점으로 오늘의 대결은 땡깡 승! 뽀뽀! 이야.
1: 와,
0: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안마해주는 벌칙. 오늘은 상대방의 리버스 벌칙이었어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안마를 해주는 그 벌칙을
1: 무슨
0: 세
1: 말이야?
0: 곡을 들으면서 한번 같이 가는 오늘 어떠셨어요? 땡깡님.
1: 네?
0: 어떠셨어요?
1: 어땠냐고요?
0: 예, 즐거

0: 오셨어요?
1: 즐거웠죠?
0: 예,
1: 그리고 즐거울
0: 즐거웠고.
1: 것입니다. 앞말을
0: 예.
1: 제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0: 아, 오늘은 이게 바꾸기로
1: 그런 말이
0: 했었잖아요.
1: 없었지 않았나요?
0: 있었어요.
1: 그러세요?
0: 예,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위로의
1: 이상하다.
0: 뜻으로 앞말을 3분 동안 해주는 거 그냥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이 줄어들었네.
0: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1: 네.
0: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들을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이무진의 청춘 만화와
1: 벌칙 같아요.
0: 권진아님의 핑크 두곡 듣고요.
1: 네.
0: 다음 주에도 일단 들어봅시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 일단 연애 얘기 들어봅시다.
0: 아, 그럴까요?
1: 네.
0: 다음 주에 연애
1: 네.
0: 특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애 상담 많이 보내주세요, 고민.
0: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8832님 코인 노래방 갔더니 사장님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한 2주 만에 간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얼마나 자주 갔으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걸까요? 사장님이 먼저 알아봐 주실 정도면 정말 단골이신 거예요. 이참에 사장님이랑 조금 친해지시면 서비스도 이렇게 한 곡 더 주시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유은미님 요즘 들어서 엄마랑 취향이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 옷을 봐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엄마 옷장 열어보면 예쁜 옷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매번 하나씩 빌려 입고 있어요. 한 살씩 나이 먹으면서 엄마의 취향을 닮아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입었었던 그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쵸? 옷장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체형도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0506님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집 반려닭 사진을 보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땐 급하게 보내느라고 우리 누이라는 그 반려닭이었어요. 초상권 보호를 못했네요. 예쁜

사진으로 다시 보내드려요 해서 어렸을 때 병아리적 사진 그리고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옆모습 사진 이렇게 나와 보내주셨는데 귀엽네요. 맞아요. 귀여워요. 오해할 뻔했잖아요. 우리 반려닭 누이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 그때 귀를 살짝 막아주셨어야 되는데 누이 예뻐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의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반디의 경청 홈페이지는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에드 시런의 노래 All of the Stars, 캐렌 안의 노래 Not Going Anywher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t's just another night and I'm staring at the moon. I saw a shooting star and thought of you.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8월 17일 월요일 정승재의 경청.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송효진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까 친구 볼이 찰떡 같다고 볼을 늘리면 쭉 늘어난다고 사연 보내줬던 그분의 어머니가 송효진님이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라디오의 재미를 알려주고 싶어서 생선님의 경청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면서 제 아이디로 사연도 보내고 그 사연을 읽어주시기도 해서 아이가 많이 기뻐했답니다. 아이가 행복하다며 활짝 웃네요. 앞으로 맨날 듣겠다고 해요. 생선님, 땡깡님, 감사해요. 인사해달라고 여기에 이렇게 딱 그 남겨주셔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소원아, 4학년 우리 친구 소원이 자주 들어주고 경청해서 자주 만나자. 소원이 좀 이따가 잘 자야 돼. 내일은 경청 초대석 있는 화요일이잖아요. 바로 지금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보이그룹입니다. 나우즈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선정한 곡은 청하의 노래예요. 우주먼지.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작별 인사 나누죠. 우리 바다님들 월요일부터 시작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개학하시는 분들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 오랜만에 가시겠네요. 오늘 코 잘 자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유럽 방송연맹 EBU가 지난주 수요일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개최국과 관련된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방송연맹이 발표한 이 성명에 따르면요. 앞으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는 무력 충돌,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해당 국가 또는 인근 지역의 안보, 안전 및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승을 하더라도 대회 개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국이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유럽방송연맹이 다른 개최국을 지정하게 됩니다. 뭐 이는 그간 이스라엘 참가를 둘러싼 유로비전의 정치적 논란을 반영한 그런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참가 자격과 개최 자격을 분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에 연루된 국가라고 해도 자동으로 뭐 대회 참가가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간 뭐 이스라엘 참가를 반대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던 다른 참가국들과 이 유로비전의 팬의 일부는 이거 불충분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의 이승열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이행. 오늘 첫 곡은 2023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 들어봤고요. 우크라이나 아티스트 깔루시 오케스트라의 스테파니아 나의 어머니였죠. 뭐 새롭게 룰을 만들었다 해서 새 룰인가 싶었는데 그냥 명문화한 과거의 조치, 그러니까 바로 오늘 첫 곡이 적용 대상인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열렸어야 하는데 전쟁이 심해져서 리버풀에서 대리 개최가 됐죠. 정작 좀 강경하게 이 전범 혐의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같은 국가나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같은 국가, 아무리 뭐 화합도 중요하지만 유로비전 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그런 나라들,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대표적으로 보이콧을 감행한 그런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달라는 조치는 안 해주고 이건 뭐지? 뭐 이런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해지는 게 그 영화 있잖아요. 유로비전 파이어 사가였던 것 같은데 제목이 윌 페럴, 레이첼 맥아담스 주연의 코미디 작품이었죠. 아이슬란드 출신의 듀오가 우여곡절 끝에 유로비전 우승을 차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들이 출전하는 거를 아이슬란드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구조상. 제가 궁금한 거는 우승도 우승이지만 우승해서 다음 연도에 유로비전을 개최하는 그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득인지 아니면 손해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게 특전인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분되는 어떤 역할 분담인지 그런 거죠. 잠깐 찾아보니까 개최하는 도시로서 그 관광 수입을 생각하면 그건 흑자의 부분인 거고 대부분의 개최국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손해랍니다. 적자. 그래서 빚을 아직도 갖고 있는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가 찾아지기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자존심 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뭐 우승을 차지했을 때 이 소프트 파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입장이라면 다음 해 그런 개최는 안 하고 그것만 싹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폴 구멍을 만들어

그런 룰도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EBU 측에서 그런 판단을 객관적으로 이 위험한 지역인지 뭐 참가 인원들이 뭐 전쟁이나 이런 상황으로 그곳에 가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해왔으니까 뭐다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근데 아이슬란드에서는 반대를 물론 픽션의 영역에서 반대를 한 입장이었지만 그 출전국 관계자들이 자신의 나라의 대표들이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1등을 해서 다음 해 개최를 하는 문제는 또 현실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은 계속 참여해도 된다라는 말을 돌려 말한 걸로 밖에는 안 들린다라고 577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뭐 늘상 있는 일이죠. 역주행곡이 또한뭐 수년 뭐 십수년 만에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두 곡입니다. 2009년에 발표된 벨기에의 스토마이가 부르는 알로 엉동스. 그래서 우린 춤을 춘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이네요. 스웨덴 아티스트 에릭 하슬레랑 하슬인가? 에릭 하슬과 함께 한새 버전. 이어지는 곡 스웨덴의 로빈의 Dancing on My Own 2010년작이니까 역시 또 발표된 지꽤 됐습니다. 두곡 함께 듣고 오죠.

8월 17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Tania Libertad,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위대한 해석자 메르세데스 소사의 뒤를 잇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Tania Libertad,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 전통을 복원하고 사회적 변혁을 노래한 Nueva Canción의 명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바의 음악 전통 볼레로를 현대 라틴 팝으로 재탄생시킨 주역 아르만도 만사네로가 친히 고른 목소리 명단에서도 그 이름 다니아 리벨타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음악 역사의 유구한 흐름을 고유한 육성으로 따라간 다니아 리벨타드의 삶은 그녀의 이름에 새겨진 자유, 리벨타드에 운명적으로 다가가게 됐죠. 그것은 타니아 리벨타드의 한결같은 투쟁 끝에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페루에서 태어나 5살 때부터 무대에 올랐던 신동 다니엘 리벨타드에게 타고난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불러야 할 노래, 서야 할 무대 이 모두 아버지가 독단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도 그녀는 세뇌되길 거부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페루와 멕시코 민요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골라주는 노래들의 저급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에 입학한 후 다니엘 리벨타드는 정치적 예술적 동지들을 만납니다.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대학가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 반전 운동, 좌파 정치 철학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누에바 깐시온을 만난 다니엘 리벨타드는 마침내 이 아버지의 조련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서 노래하게 됩니다.

딸이 이 대학교 교정, 노동조합 집회소, 시위 현장에서 노래하는 것에 경악한 아버지는 자퇴를 종용하지요. 이에 가출로 답을 대신합니다. 1976년 쿠바를 방문한 다니아 리벨타드는 누에바 칸시온의 주역들과 직접 교류하며 아버지, 나아가 이 사회참여 음악을 금했던 페루 군사정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누에바 칸시온의 발견은 다니아 리벨타드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음악의 뿌리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고향인 페루의 북부 잔냐 지역의 음악 전통, 주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차별받던 아프로 페루비안 음악이었습니다.

이었고 정치적, 예술적 망명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무대에서 노래하고 망명자들과 연대하며 누에와 깐시온 운동의 기수로 다시 태어납니다. 클래식 벨칸토 창법, 중남미 토착 민요의 야성을 두루 노래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프로 페루비안의 민요부터 살사와 볼레로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원대한 음악 세계를 아울렀습니다. 포르투갈 문화의 거장 주제 사라마구는 다니아 리벨타디에게 이런 헌사를 바쳤답니다. 다니아 리벨타디의 노래는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온 계시와 같았다. 어떤 악기의 도움도 없이 벌거벗은 목소리 하나만이 세상에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온 계시였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누에바 칸시온부터 볼레로의 재림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음악 역사를 노래한 아티스트 타니아 리벨타드를 만나봤습니다. 아까 그 사라마구 선생이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 같다라고 한 목소리는 다니아 리벨타드의 그 수많은 창법 중에 어떤 부분에서 영감받은 표현일까요? 첫째 음악에서의 가창은 좀 클래시컬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알폰시나 이엘마르였습니다. 원래 그 메르세데 소사가 60년대 후반에 발표한 곡이죠. 선배 곡을 욕심을 내본 거죠. 그 뭐 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80년대 초중반에 최초로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다니아 리벨타드가 자신의 버전을 30대 후반에 중후반의 나이에 도전한 시도였는데 통과 의례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이후에는 뭐 자신의 레퍼토리를 계속해서 확장한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 곡들을 한 자리에 그 퍼포먼스를 한 자리에 모은 음반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비올레타 파라, 실비오 로드리게스, 파블로 밀라네스, 가이타노 벨로주, 아타왈파 유팡기, 차부카 그란다 등의 작품을 또 해석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의미라면 벌써 자신의 어떤 해석의 그 형태가 완성된 시점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뭐 수준과 교양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리스의 엔테크노의 음악을 엔테크노 음악을 들으면 느끼는 그런 뭔가 좀 인문학적 소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곡은 애가스러운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이 알폰시나 스트로니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인에게 바치는 그런 어떤 조문 같은 거니까. 다음 들으신 곡은 목소리가 또 다르죠. 나이도 다릅니다. 18살로 추정되는데요. 이 제가 찾은 자료가 맞다면 두 보스, 너의 목소리. 아까 본문에서 아버지의 강압적인 어떤 A&R 행위로 이거 불러라, 또 여기서 공연해라 뭐 이런 뭐 그게 굳어지면은 회사 레이블이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에 이런 목소리로 발랄하게 노래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게 또 시인의 시를 가사로 최초로 부르는 그런 시도였고 여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이후에 뭐 네루다를 비롯한 그런 유명 시인들의 시를 해석하는 음악 시도도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그 밖에 뭐 볼레로나 뭐 란체라 이런 좀 더 대중적인 장르들도 소화를 했던 분이니까 참 해석가의 삶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71008님께서 타니아 이분도 목소리가 지문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곡을 같이 들었지만 이게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됐는데 뭐 최윤경님께서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셨으면 이름에 리벨타드를 붙이셨을까 이런 일단은 그 아버지로부터 자유가 시급했겠죠. 거기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버지가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상징하는 바가 참 큽니다. 시기적으로도 뭐 정치 사회적인 그런 억압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멕시코의 또
루이스 미겔이나 뭐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항상 이런 억압이 있었구나라는 생각. 예. 또 멕시코 시티로 홀로 이렇게 이주했다라는 또 그런 상징성도 그 얼마나 많은 차별, 여성으로서 겪는 또 인종적인 차별 그런 것들을 겪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952년생이시니까 한참 또 예, 커리어가 어마무시하신 분이 또 다니아 리벨타드군요. 본명은 좀 기네요. 다니아 리벨타 데 수사 주닝기아. 발음하기 어려워요. 예. 아무튼 오늘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주인공이었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만나겠습니다. 계속해서 브라질 음악 두 곡이죠. 넬슨 카바키뉴가 부르는 Quando eu me chamar saudade, 내가 죽어서 그리움이라 불릴 때. 이어지는 곡 파울리뉴 모스카 역시 브라질의 그가 부르는 넬슨 카바키뉴의 곡 A Flor eu espinho, 꽃과 가시.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카테리나 카셀리가 부르는 젠토 듀오르니 100일입니다. 1966년에 탄생한 노래. 이탈리아에선 최근 OTT 영화 무자비한 유혹에 쓰이면서 재조명을 받았다는데요. 이 지고지순한 끝을 알지 못하는 순애보에 사랑을 바치는 여자의 목소리 낭독하겠습니다. 100일, 100시간 아니면 100분, 한 번의 인생, 100번의 인생을 내게 주어도 좋아요. 그 대가로 내 인생을 당신에게 줄게요. 한 번의 포옹, 100번의 포옹을 줄게요. 당신의 다정한 손길이 고작 한두 번에 그칠지라도요. 나의 눈, 나의 입술, 나의 심장을 당신에게 줄게요. 당신을 만나고서 인생이 세상을 품고 도는 회전 목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내 인생은 당신의 눈동자를 본 순간 멈춰버린지 오래네요. 내 인생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요. 당신도 아시죠. 100일이든 100년이든 난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할 겁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탈리아의 카테리나 카셀리의 1966년 곡 첸토 지오르니 100일 함께 들어봤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한테인의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상투메 프린시페의 칼레마의 노래 아말 벨라 마타드 반쪽짜리 사랑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흔하지 않은데요. 아이슬란드에선 육아휴직 사용자의 45%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아이슬란드도 2000년대 초반까진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3%를 45%로 만든 비결, 바로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출산한 부부는 각자 90일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할 것. 그 뒤엔 각자에게 주어진 150일을 상대에게 양도할 수 있음. 그러니까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그러면서도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한 게 아이슬란드의 아빠, 엄마 할당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누구든 당연하게 또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면 아이 낳을 결심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2부 첫 곡은요. 그리스의 작곡가 에반티아 레보티카의 알렉산드리아 들어봤고요. 보컬 피처링의 영국 아티스트 캐롤라인 라벨이었습니다. 1998년 음반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 8190 문자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르주 갱스부르도 세아라에서 만났었나요? 문득 떠오르는 그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도 궁금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세아라에서 이 노랫말 소개한 거는 2025년 3월이었습니다. 노랫말이 아니라 아티스트 소개가 작년 3월.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주인공이 세르주 갱스부르였죠. 아무튼 자바춤을 추는 여자 라 자바네즈 신청하신 곡 함께 듣고요. 한태인 월드 차트 이어갑니다.
1: J'avoue, j'en ai bavé, pas vous, mon amour. Avant d'avoir eu vent de vous.

0: 매주 월요일 세계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서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주말에 또 전주에 또 공연을 잘 다녀오셨다 하고 소식을 들었는데
1: 네,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네.
0: 이제 가을맞이 레퍼토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가을맞이요?
0: 네. 아니요. 제가 네. 이 질문하면서 이 질문의 모순을 알고 질문하는데요.

0: 까치산의 음악이
1: 네네.
0: 계절성인가? 이걸 스스로 뭐 자문할 필요는 없지만
1: 예,
0: 한번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예.
1: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예,
0: 그쵸?
1: 시즌이 있다니까, 뭐, 여름이니까, 뭐, 여름 노래,
0: 예.
1: 가을이니까, 가을 노래, 뭐.
0: 그 주로 약간 발라드 위주의 약간 좀 그런 가요 레퍼토리는 좀 그런 걸 많이 타는 것 같긴 한데.
1: 그럴 수 있죠. 좀, 더울 때 들으면 더운 노래 있고, 뭐, 추울 때 들으면 추운 노래 있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0: 까치산
1: 뭔가,
0: 어때요? 까치산.
1: 그런 걸막 신경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여름 노래 뭐, 만들어야지, 내야지, 뭐, 불러야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게 뭔가,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을 때는 이건 좀 여름에 듣기 좋다, 가을에 듣기 좋다, 겨울에 듣기 좋다, 이거는
0: 판단
1: 있긴 있는 것
0: 하죠.
1: 같아요. 예.
0: 당연히.
1: 근데 반대로 제 자신한테 물어본다면 신경은 쓰지 않는 것 같다라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네.
0: 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이 방해가 될것 같다,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지
1: 아, 그런
0: 않을까요?
1: 것도 있어요. 맞아요. 뭔가 자칫 잘못하면 좀 뭔가 틀을 하나 굳이 더 만드는 거잖아요.
0: 그렇잖아요.
1: 제가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기분이 들어서 갑갑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자문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런 생각은 아무튼 해본 적은 없고요. 가을이라고 해서 뭐 가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은 뭐 없지 않을까.
0: 그러면 간단한 질문으로 그냥 질문 하나, 답은 또 듣고 싶으니까
1: 네네네.
0: 가을이라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해 봐 주세요.
1: 가을이라
0: 네.
1: 좋은
0: 아,
1: 거요?
0: 날씨
1: 네.
0: 이렇게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이 있어서
1: 아유, 확실하죠.
0: 이런 건
1: 네.
0: 좋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그렇죠, 그렇죠. 가을이라 좋은 건 덥지 않아서 좋고요, 춥지 않아서 좋은 겁니다. 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죠.
0: 곧 겨울이 오게 돼서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1: 아, 겨울도 좋아하는데요.
0: 네.
1: 저는 사계절을 다 나름대로 좋아하거든요.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꼽으라면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0: 많은
1: 그렇잖아요. 네.
0: 사람들의 페이보릿 아닌가요?
1: 그렇죠.
0: 계절 중에.
1: 사실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멋부리기도 좋고, 예.
0: 그렇구나.
1: 그렇죠. 옷으로 멋부리기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뭐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불편한 것도 없고.
0: 멋쟁이들이 겨울을 싫어하겠다.
1: 아, 그렇죠. 겨울 멋쟁이 이제 얼어 죽고요.
0: 얼어
1: 네.
0: 죽고요.
1: 여름 멋쟁이.
0: 한테는 겨울에도 약간 두터운 옷은 별로 안 입는 것 같은데? 겨울 멋쟁이에요, 혹시?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엄청 두꺼운 옷 있고요. 저는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네, 내복을.
0: 내복.
1: 네, 저는 무조건, 저 추운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 더위는 많이 안 타고요, 추위를 많이 타요. 제가 여름 태생이라, 여름에는, 더위에는 조금 면역이 있고, 그 겨울에 추운 건 정말 못 참아서, 네, 양말도 두꺼운 거 좋아하고요,
0: 그렇구나.
1: 내복도 꼭 챙겨 입고요. 그래야지 감기 안 걸립니다.
0: 장갑도 꼭
1: 장갑도
0: 챙기고,
1: 좋아하고 목도리도 좋아하고, 뭐 어릴 때는 좀 깝깝한가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따뜻한 게더 좋아요.
0: 아이, 참고하겠습니다.
1: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요. 지금 이제 8월이지만 겨울에 준비를 잘
0: 월동
1: 하셔서,
0: 준비
1: 네,
0: 미리미리 잘
1: 월동
0: 합시다.
1: 준비 미리미리 하셔서요. 네, 가을부터 멋진 옷도 많이 입으시고 내복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0: 앨범 작업은 잘 돼가고 있는 거죠? 앨범 작업. 뜬금없는.
1: 예, 앨범 뭐 항상 늘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 예, 이거는 얘기한 적은 없는데,
0: 정곡을 찌른 건가요?
1: 뭐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래는 새로
0: 언젠간 나오겠죠,
1: 만들고,
0: 뭐.
1: 그럼요.
0: 그냥 던져본 거예요.
1: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요.
0: 월동 준비 하니까 앨범 준비
1: 깜짝
0: 뭐
1: 놀랐네요.
0: 이러네. 그러니까 놀라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1: 네,
0: 미안해지네.
1: 아니, 괜찮습니다.
0: 자, 오늘 어느 나라 차트 등반하나요?
1: 네, 오늘은 글로벌 차트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차트에서 다양한 노래 들고 왔는데요. 국가가 생각보다 다양한 국가의 노래들이 이제 산재해 있어서 다 그중에서도 들어보고 좀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기 좋은 노래들로 골라와 보았습니다.
0: 오늘은 한국도 있나요?
1: 이게 한국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해요. 다국적 걸그룹인데, 이제
0: 한국
1: 한국인
0: 요소가
1: 멤버가 있고 한국 회사가 제작에 참여를 했다,
0: 그렇구나.
1: 같이 공동 제작을 했다, 미국과 한국이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좀 다채로워져서
1: 맞아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요.
0: 인도도
1: 제가
0: 있어요?
1: 인도 차트를 어렵다고 누누이
0: 지지난
1: 말씀드렸었는데,
0: 시간인가 지난 시간에
1: 맞아요,
0: 말씀하신 것
1: 늘
0: 같은데.
1: 제가 인도 차트에서 골라온 적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무려 인도 차트 1등 곡을 글로벌 차트에서
0: 아하.
1: 찾아서 골라오기도 했고요.
0: 흥미롭네요.
1: 영국의 노래도 있고 뭐 다양한 국가들의 차트에서 들고 온 오늘의 글로벌 차트 곡입니다.
0: 첫 번째.

0: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첫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16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다국적 그룹 캣츠 아이의 8월 14일 발매 EP예요. 얼마 안 됐네요.
0: 네.
1: 와일드라는 EP의 수록곡이고요. 벨에어라는 곡입니다. 요 캣츠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0: 아,
1: 네,
0: BTS 뭐
1: 맞습니다.
0: 회사죠?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하이브라는 회사와 미국의 Geffen Records라는 이제
0: 오.
1: 회사가 같이
0: 네.
1: 공동 제작을 한 거예요.
0: 아.
1: 오디션을 열어가지고 전 세계 대상 오디션을 연 거예요.
0: 아, 그런 거할 만하죠. 그렇죠?
1: 그렇죠. 워낙 이 K-pop 스타일의 어떤 이런
0: 예. 예.
1: 것들이 막 붐이 됐잖아요. 지금 전
0: 그러니까요.
1: 세계에서 뭐 BTS,
0: 예.
1: 블랙핑크 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0: 뭐
1: 정도로
0: 이거
1: 지금 너무
0: 연습하고
1: 유명하고.
0: 따라하면서 또 꿈을 키웠던 전 세계에 뭐 이런 탤런트들이 많을
1: 맞아요.
0: 텐데.
1: 케이팝을 보고 자란
0: 예.
1: 이제 소년 소녀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어쨌든 붐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게 이제 아 분명히 나오겠다 나오겠다 했는데 시도는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0: 네네네.
1: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 대기업들이
0: 합작으로.
1: 합작으로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내서 심지어 성공까지 시켜내고 있는 지금 굉장히
0: 아.
1: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0: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굴지의 대기업 연합으로 탄생한 최초 뭐 1호 이렇게 되는 건가?
1: 1호인지는 정확하게
0: 예.
1: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성과를 어쨌든 빌보드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 내고 있는 것은
0: 네.
1: 이 캣츠아이가 지금은 뭐 가장 독보적이다 뭐
0: 아.
1: 이렇게는 저는 좀볼수 있을 것
0: 네네네.
1: 같아요. 멤버들의 출신도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진짜
0: 예.
1: 뭐 이탈리아, 스위스 뭐 이렇게 출신도 있고요.
0: 예.
1: 한국 멤버도 당연히 있고요. 뭐
0: 네.
1: 미국도 있고 거기서 막다 되게 막 필리핀 출신의 어떤 그런 멤버들도 있고 다 다양한 국적의 이제 멤버들을 이제 월드와이드한 이제 그런 호흡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같은 것들은 그 케이팝 산업에 그 그걸 따르는 거죠 메커니즘을
0: 그 원조니까
1: 네
0: 그런 시스템을 뭐 말이 되게 정착시킨
1: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기간의
0: 예.
1: 훈련이라든지 연습생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0: 예.
1: 이런 것들을 이제 오디션으로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시켜가면서 조직화된 퍼포먼스나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팬덤 중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활발하게
0: 네.
1: K-pop 시장에서 구축해 놓은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잘 접목시켜서 하는 거고요. 미국이나 글로벌 팝적인 부분에서는 막 당연히 영어를 중심으로 한 레퍼토리가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메이저 빌보드 시스템, 송라이터나 프로듀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양쪽의 어떤 장점들을 잘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성과도 좋고 굉장히 멋진 케이팝스러움은 또 남아 있으면서 그걸 또 이제 월드와이드한 빌보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글로벌하게 결과물을 내고 있는
0: 네.
1: 그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전에는 뭐 워낙 또 이게 그 트레이닝 받으면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낙오되는 그런 뭐 스토리도 있었고,
1: 그거 진짜.
0: 예, 그게 또 그렇게 강도가 높아서 뭐,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요소에 대한 인식은 좀 희미해져 가면서, 사실 그래도 우려는 좀 있긴 해요. 그쵸? 아까 앞서서 일부에서 그 아버지의 강압적인 트레이닝으로 성공한 뭐 그런 케이스를 또 소개까지는 아니고 그
1: 모차르트군요.
0: 네, 그런 스토리와 연관된 뭐 얘기가 있었거든요.
1: 아하.
0: 이들도 경쟁률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1: 어마어마했죠.
0: 뚫고 올라왔을 거
1: 전
0: 아니에요.
1: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오디션에서 이제
0: 예. 네.
1: 발탁된
0: 좀
1: 멤버들이니까요.
0: 과장해서 목숨 걸고 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위태로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1: 그렇죠.
0: 예. 네. 마치
1: 몸이 상한 데가 없을
0: 예,
1: 겁니다. 건강이
0: 이게
1: 정말
0: 예,
1: 건강 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0: 이걸 우리가 예, 이렇게 소비하는 세상이 좀 신기하긴 하네요.
1: 맞아요. 아, 실제로 그래서 여섯
0: 예.
1: 명 멤버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걸로
0: 아,
1: 멤버들
0: 나오다가
1: 한두 명이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탈퇴를
0: 아,
1: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0: 예.
1: 활동을 다섯 명이서 할 때도 있고 뭐 지금은 뭐네 명이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뭐랄까 막 이렇게 좀 쉬는 멤버들은
0: 예.
1: 쉬는 그런 느낌인 것
0: 건강이
1: 같더라고요.
0: 또 중요하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이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0: 네.
1: 이 케이팝 트레이닝 시스템에
0: 네.
1: 무시무시함을 또 한번 느끼게 되고요. 네,
0: 말 그대로 무시무시하죠.
1: 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 음악은 어때요?
1: 음악은 되게 그 다국적 그룹이라는 네. 그런 호흡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음악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약간 하이.

0: 남미 요런 쪽 유럽 쪽의
1: 예.
0: 어떤 수요들도 확실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1: 케이팝스러운
0: 느낌들도
1: 그런 것도 있나요?
0: 있어요, 있어요. 케이팝스러운 느낌도 분명히 기본적으로 기조에는 깔려 있고요. 사실 질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미국의 팝 느낌보다도 저는 케이팝의 느낌이 더 많이 든다라고 사실 생각은 했어요. 예, 뭔가 좀뭐그 까슬까슬하게 강조가 되어 있는 귀에 확확 감기는 그런 스타일의 노골적인 마스터링이나 믹싱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되게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통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 기술은 코리아구나.
0: 굉장합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 너무 잘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미국의 작곡가들이나 프로듀서들을 당연히 협업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 안에서 그들이 목표로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는 결과물이나 이런 사운드를 들으면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 Bel Air라는 곡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2010년대의 그 얼터너티브 팝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곡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Cat's Eye, Bel Air. 듣고 오죠.

0: 아닙니다. 이건 낸 앨범도 그렇고 뭐
1: 네.
0: 많은 곡들이 벌써 이미 차트에 잔뜩 있으니까요.
1: 뭐
0: 그렇습니다.
1: 그래미가 요즘 또 얘기하면은 별로 에이 그래미 얘기 안 할래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0: 그렇죠. 예. 뭐
1: 신인상 후보까지
0: 아시아의
1: 올려줬다는데요?
0: 아시아의 아티스트나 뭐 이제 시청자들은 굳이 뭐 에이
1: 에이
0: 그래 네
1: 그래미
0: 알아서
1: 아이
0: 해라
1: 뭐
0: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아무튼
1: 예.
0: 뭐 그래미 신인상 후보까지 뭐 갔다고 합니다. 베스트 뉴 아티스트 부문에
1: 네.
0: 올랐었다고 합니다.
1: 5800님께서 빌리 아일리시 신곡이라고 해도
0: 아, 정확하게 들으신
1: 믿겠어요?
0: 거예요. 예, 정확하게 들으신 거고요. 2010년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얼터너티브 팝의 호흡을 충분히 따르고 있는 그 빌리 아일리시라든지 찰리 XX라든지 뭐 요런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팝스타들이 충분히 시도했고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 얼터너티브 팝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태인의 월드차트 첫 곡, 케타의 Bel Air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죠.
0: 네, 두 번째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54위에 올라 있는 곡이네요. 미국 아칸소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엠마누엘 코르테스라는 아티스트예요. 2023년 발매 앨범이고요. 메모리아스 하트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1: 하트.
0: 하트가 붙어 있어요. 네, 꺽쇠삼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를 네, 가로 모양의 하트를 해놨어요. 거기 수록곡이고요. 아모르라는 곡입니다. 네, 흥미로운 거는요, 미국 아티스트예요.
1: 네.
0: 아,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 아티스트인데 음악적인 중심축은 확실히 레지오날 메히칸, 네,
1: 메히카나.
0: 메히카나,
1: 그렇구나.
0: 무시카 메히카나에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재밌는 점이죠. 근데 사실 미국에도 영어를 아예 못하고 스페인어, 에스파뇰만 하는 인구가 한 4에서 7%는 된대요.
1: 그
0: 네,
1: 상당하네요.
0: 이민자들이라는
1: 1세대
0: 얘기죠.
1: 분들은 뭐 비율적으로는 뭐한 모국어 7 쓰면 한뭐 필요에 의해서 한3 정도 쓰는 경우는 있을 텐데.
0: 영어를 아예 못하는 인구도 한4%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대단하네요.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 뭐 이건 별 쓸데없는 얘기긴 했는데요.
1: 아니요.
0: 네, 아무튼 요 에마누엘 코르테스라는 아티스트도 이제 무지카 멕시카나의 젊은 세대 가운데 이제 꿈비아 툼바다라는 표현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면서
1: 네.
0: 이렇게 스페인어로 된 음악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 아티스트의 어떤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봤더니 그 노르테뇨라고 있어요. 그
1: 네.
0: 아코디언 사운드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제 멕시코 쪽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음악의 결인데 이 노르테뇨, 노르테냐 이런 이제 멕시코 지역 음악의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1: 네.
0: 또 이제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꿈비아라는 댄서브라는 이제
1: 네.
0: 리듬이 있어요. 그런 리듬을 섞어가지고 노르테뇨하고 꿈비아를 잘 섞어가지고 근데 또 호흡은 어쿠스틱 팝뭐 이런 쪽의 질감을 멜로디나 이런 데서는 가미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간단합니다. 음악이 전체적으로 엄청 간단해. 막 코드 두개 나오는 음악도 있어요. 코드 두 개로 그냥 반복해요. 리듬도 안 바뀌어. 그냥 계속 가. 그냥 뚱따뚱따뚱따.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 몸 흔들기 좋은 그런
1: 춤에
0: 꿈비아
1: 방해하면 안
0: 리듬.
1: 되니까.
0: 맞아요. 그러니까 라운지 음악의 성격까지도 좀 띄고 있는 그냥 틀어놓고 아코디언으로 반복적인 거 연주하면서 방해되지 않는 보컬로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불러주면은 알아서 이제 남녀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이제 뭐 좋은 뭐 칵테일 같은 걸 마신다든지
1: 예.
0: 그런 장르의 음악인 거예요. 벌써.
1: 이 뮤직비디오부터 약간 좀
0: 그런데
1: 토속적인 느낌이 들어요.
0: 여기 지금 뭐 뮤직비디오 보면은요 아코디언으로 이제 노르테뇨 사운드를 이제 연주를 하고 있고 이제 꿈비아 리듬에 맞춰서
1: 남녀가 이제 가깝게 이렇게
0: 간단한 춤을
1: 춤을
0: 이제 추고
1: 추고
0: 있는 거예요. 이제
1: 있습니다.
0: 춤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이 스텝을 밟는다 정도의
1: 엉거주춤.
0: 그렇죠.
1: 아, 작년 같은 경우에 새 음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멕시코 리저널
0: 네.
1: 그 꼬리도 이 약간 나르코 꼬리도 그러면 약간 그 용맹한 우리 드럭 딜러 형님 이야기 뭐 이런 서사로 또
0: 그렇죠.
1: 힙합에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1: 약간
0: 맞아요.
1: 그런 트랩이나 힙합 이렇게 가미된 그거를 또이 미국 차트에 굉장히 좀 들썩였거든요. 그래서 소리 베소 블루마라는 아티스트 기억납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왠지 좀 착한 느낌이 좀 드네요.
0: 훨씬 착하고요. 음악도 엄청 단순하고 굉장히 그냥 아코디언 사운드 같은 걸로 노르테니아 사운드로 반복적인 걸 하고요. 내용도 되게 소박하고 개인적.

0: 글로벌 걸그룹 캣아이의 올해 8월 중순에 발매된 EP 수록곡이었습니다. Bel Air. 현재 글로벌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116위에 진입해 있고요. 아무튼 잘 풀렸으면 좋겠다. 뭐 벌써 잘 풀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1: 네, 지금 뭐.

0: 그리고 간단해요.
1: 네. 시골 청년의 사랑 뭐 이런 느낌?
0: 오, 정확합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 미소,
1: 네.
0: 눈, 뭐 소박한 성격 이런 걸 좋아합니다. 데이트하고 싶고요. 내 사랑 보여주고 싶고요. 그 제목도 아모르. 그냥
1: 아모르.
0: 사랑. 자.
1: 들어볼까요?
0: 네.
1: 에마뉘엘
0: 들려드리겠습니다.
1: 코르세지의 아모르, 사랑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싱어송라이터 밴드 까치산의 한테인의 월드 차트입니다. 테인 씨가 고른 두 번째 곡으로 에마뉘엘 콜테즈의 아모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글로벌 차트 100위에 진입한 곡이고요. 이 귀엽다라는 반응 6176님 주셨는데
1: 네.
0: 의욕이 없이 들린다. 그런데 흥겹긴 흥겹고 아파페 또 모시면 좋을 것
1: 아,
0: 같더라고.
1: 잘 어울리겠네요.
0: 네.
1: 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제 아시안 퍼페스폴이 아니게 되겠다, 이제 그러면.
0: 한국 인디 중에서 한
1: 네네.
0: 십수년 전에 우리 또그 조카를로스라는 또그
1: 아,
0: 친구의 그
1: 그렇죠.
0: 블라방
1: 블라방
0: 소세지,
1: 스타 소세지 클럽.
0: 예,
1: 네.
0: 그 약간 이런 성향을 표방하긴 했었는데,
1: 야, 있었죠. 분명히 이제 쿰비아 스타일의 곡도 있었고, 노르테냐 스타일의 이런 사운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아코디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0: 아,
1: 오히려
0: 그렇구나.
1: 리듬을 좀
0: 아,
1: 중점적으로 사용을
0: 그렇구나.
1: 하면서, 통기타와 어떤 그, 이제 콩가라든지 봉고라든지 이런 타악기 중심의 리듬이, 라틴 아메리카 리듬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음악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예전에 되게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0: 한국 아티스트, 뭐, 인디나 이런 쪽에서 꿈비아나
1: 지금은 진짜
0: 노르테뇨
1: 잘
0: 없나요?
1: 없어요. 지금 잘
0: 없군요.
1: 없고, 네. 이게 어쨌든 그 착붙기가, 네, 이 한국인들의 정서에 착붙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굉장히 희귀하겠다.
1: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음악을 이걸로 뭔가 규모를 키우거나 이러면은 그 너무 이미지상 희화화되는 경우들도 저는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0: 그렇죠.
1: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예, 물론 소비를 그렇게 멋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뭔가 그 다들, 아, 근데 블라망스타 소시지 클럽은 애초에 그걸 패러디를 하면서 그렇게 본인들이 좀 재밌게 보여주려고 의도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했던 것들이
0: 그런
1: 가장
0: 목적이
1: 컸었는데,
0: 있었으니까.
1: 확실한 목적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걸 멋있게 소화한다라는 거는, 아, 쉽지가 않아요.
0: 그렇구나.
1: 굉장히 어려운 음악입니다.
0: 자, 이제 세 번째 아티스트 출신지가 이제는 인도네요, 인도.
1: 그렇습니다. 네.
0: 소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로 골라온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00위에 올라 있는 곡이고요. 인디아 인도 차트에서 무려 1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2025년 8월 발매 싱글입니다. 아누즈 자인의 아르스키야 해라는 이제 곡이고요. 이걸 이제 뭐 대충 초월 번역을 하면은 뭐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수 읊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직역을 하면은 뭐 그냥 뭐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예, 드디어 제가 글로벌 차트에서 발견을 한 인도의 인도 아티스트의 곡을 들고 온 거예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0: 처음이요.
1: 네, 이제 볼리우드 음악이 아닌
0: 아,
1: 진짜
0: 그렇구나.
1: 이게 그래서 되게
0: 인도의
1: 현지에서도
0: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이군요.
1: 맞아요. 인도의 싱어송라이터가 직접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해왔던 아티스트인데 본인이 이제 통기타라든지 우쿨렐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악곡을 만들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코크 스튜디오라는 게 있대요, 인도에. 우리가 아는 그 음료 브랜드 맞아요.
0: 청량음료?
1: 네, 청량음료 브랜드가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프로듀싱을 맡고 해서 발매를 한 곡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 말고도 다른 뮤지션들이랑 이제 협업을 소위 말해 시켜준 거죠. 다양한 프로듀서들도 붙고 작곡가들도 붙고
0: 한 십수년
1: 연주자들도.
0: 전에 한국에서 그 에너지 드링크 회사에서 꽤나 활발하게 이런 협업이나 이런 콜라보
1: 그렇죠.
0: 추진하고 영상 만들고
1: 맞아요.
0: 그랬었는데.
1: 자, 돈은 우리가 낼 테니 뮤지션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0: 에너지
1: 이제
0: 드링크 드세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1: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래서 뭔가 소울풀하고요. 어쿠스틱 인디 팝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본인 이 아티스트 본인이 원래 하던 음악보다는 좀더 품이 확실히 커졌다.
0: 아,
1: 이렇게
0: 그렇죠.
1: 인지를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듣고 다른 곡들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품이 작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요 제목을 좀 이해하면은 곡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요게 이제 시 낭송 문화에서 시인들이 자기가 시 읽기 전에 이게 뭔가 도입부예요. 인트로예요, 인트로. 자, 뭐 노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0: 겹식을 갖추는 그
1: 그렇죠,
0: 첫
1: 맞아요,
0: 단계군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목례하고 시작하잖아요. 겨루기 할 때도 그런 느낌인 거라는데 어쨌든
0: 전통에 다 있는
1: 대표적인
0: 그런
1: 관용구예요. 맞아요.
0: 제스처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부터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제가 한 편의 시를 읊어보겠습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곡이 내용이나 이런 걸쭉 흐름을 보면은 사랑에 빠졌고요. 그래서 내가 이 평범한 말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사랑에 빠져가지고.
0: 예.
1: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시인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한수 올리겠습니다. 나 시인이거든,
0: 한수
1: 지금.
0: 읊겠습니다.
1: 네, 제가 한수 읊겠습니다.
0: 지금 영상을 보니까
1: 네.
0: 전통악기도 하모니엄을 쓰고 있네요.
1: 맞습니다.
0: 아,
1: 맞습니다.
0: 풍금.
1: 네, 맞습니다.
0: 인도에선 꽤나 중요한. 그렇군요.
1: 그래서 확실히 들으면은
0: 예.
1: 어쨌든 인도 음악의 어떤 색채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인데 어쨌든 근데 좀 현대적인 프로덕션이라든지
0: 예.
1: 그런 팝스러운 느낌 또한 잘 가지고 있어서 대중이나 뭐 모두에게 글로벌한 차트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인도의 싱어송라이터 아뉴브 자인이 부릅니다. 아르즈키아 헤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듣고 오죠.

0: 인도네에서는 넘버원 곡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글로벌 차트 100위에 올라 있는 인도 싱어송라이터 아누브 자인의 아르츠키아 헤이 한 말씀 올립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1: 네.
0: 한테인 월드 차트 이제 네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84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입니다. 라임 라우데라는 아티스트고요. 26년 4월에 발매된 앨범이에요. 이끄로라는 앨범이고요. 거기에 있는 동명 수록곡을 들고 왔습니다. 이끄로라는 곡이고요.
0: 예, 무슨 뜻이죠?
1: 이게 이제 읽다라는 뜻이래요. 리드예요, 직역하면은.
0: 아, 읽다.
1: 네, 읽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책을 읽고 이런 게 아니고
0: 예.
1: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면 좀 넓어지는데
0: 예.
1: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일 수 있는 그런 느낌. 아, 종교적일 수 있느냐 아니라 종교적인 게 맞아요.
0: 종교적이에요?
1: 종교적이에요. 읽다라는 게 어쨌든 그 세상을 읽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이제 아랍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크로라는 게. 그래서
0: 네.
1: 기본적으로는 읽어라, 낭송하라 이런 느낌인데 쿠란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96장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표현이래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문자를 그대로 봤을 때 읽는다라는 게 아니고 세상, 그러니까 별, 하늘, 뭐 우주, 모든 창조물,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낸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서 이 창조주의 위대함을 느끼고 세상을 읽고 나를 읽고 이 모든 걸 읽어낸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 읽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초월적인 표현인 거예요, 되게.
0: 굉장히 깊은데요.
1: 네, 엄청 깊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읽고 뭐 자신을 읽어라. 이게 뭐냐면 삶의 의미를 이해하라예요, 결국에는. 아, 무슨 강연 온 것처럼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0: 무서워지려고 그러는데
1: 네,
0: 약간.
1: 아니 저는 이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네. 아무튼 되게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읽다라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우주 앞에서,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사실 신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신이에요. 우주 앞에서 얼마나 작은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의미를 이해하고 나를 온전히 뭔가 이 세상과 뭐 창조주에게 바치는 뭐 그런
0: 내
1: 삶을.
0: 주제를 알게 되는 거잖아.
1: 그렇죠.
0: 이 커다란
1: 맞아요.
0: 이 우주 안에서.
1: 맞아요. 맞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도 이제 철학적인 질문에까지도 가서 다할수 있는 실존적인 그런 질문까지도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0: 이번에 출신 배경이 재밌네요. 싱어송라이터이지만 또
1: 아, 음악가,
0: 코미디도 한다며?
1: 맞아요.
0: 스탠드업 코미디?
1: 애초에 음악으로 출발한 분이 아닐 거예요. 이 라임 라우디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제가 몇개 가져왔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0: 여기서.
1: 거기서 코미디에서 먼저 이게 무대를 서고 출신으로 이렇게 막 공연도 잘하고 하다가, 그 심지어 그 별로인 코미디언도 아니었대요. 괜찮은,
0: 잘 나가는.
1: 잘하고, 소위 말해 잘 나가는 괜찮은 코미디언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음악까지도 본인이 자기가 쓴 곡을 발표를 하면서 대형 팝스타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버린 굉장히 대단한 다재다능한
0: 코미디
1: 아티스트.
0: 반전 없는 거죠? 이 설명을.
1: 음악은 코미디처럼 안 해요.
0: 알겠습니다.
1: 음악은 되게 진지하게 잘 하고요. 아무튼 멋진 곡들도 상당히 대중에게 어필되는 곡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0: 인도네시아 싱어송라이터 라임 라오데가 부르는 이크로, 읽다, 읽어라. 듣고 오죠.

0: 스포티파이 데일리 글로벌 차트 현재 184위 곡이고요.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 라임 라우데의 이크로 읽어라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1: 네.
0: 이제 간단하게 오늘의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1: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 곡이 항상 마지막 곡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주절주절 많이 할수
0: 할수 있는 걸
1: 있지만,
0: 배치를 여기다 하는군요.
1: 그렇지만 굳이 말을 안 해도 모두가 알 만한 그런 팀들로 항상 마지막 곡을 구성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0: 덕분에.
1: 굉장히 짧은 설명으로 그냥 이름만 소개드리고 음악 들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글로벌의 195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영국의 밴드입니다. 악틱 몽키스의 2013년 발매 앨범이에요. AM의 수록곡이고요. Do I Wanna Know라는 곡.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0: 드릴 겁니까?
1: 네,
0: 한
1: 이게
0: 30초
1: 그냥
0: 남았는데.
1: 네, 악틱 몽키즈예요. 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초동 기록을 갈아치운 영국의 엄청난 밴드. 뭐 그런
0: 지금
1: 거죠.
0: 현재 커리어가 한몇년된 거죠? 한
1: 지금
0: 뭐
1: 데뷔가 2000년대였으니까 지금
0: 한
1: 20년
0: 20년.
1: 넘었죠.
0: 와, 사반세기 지났네요.
1: 완전. 네, 지금까지도 뭐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다시 한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회자가 되면서 계속해서 있어요, 곡들이 차트에. 그러니까 뭐 틱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0: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1: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밴드고 그만큼 장르나 이런 것도 새로운 시도를 앨범마다 시기마다 너무나도 다채로운 변신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멋진 밴드입니다.
0: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영국의 Arctic Monkeys의 Do I Wanna Know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좀 미테모 이데스카?
0: 좀 봐도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인 테모 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1: 테모 이, 테모 이.
0: 테모 이입니다. 이때 테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접속조사예요. 주로 뭐뭐하고 해서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리고 모는요, 우리말의 뭐뭐 도에 해당하는 조사잖아요. 그러면 테모,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뭐뭐 하여도, 즉 해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요, 좋다, 괜찮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테모 이.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신다,
1: 하크, 하크,
0: 하크, 신발 등을 신다 혹은 하이를 입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1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신발을 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예 한번 볼까요? 신발, 구두를 신다,
1: 구츠오 하크, 구츠오 하크,
0: 운동화를 신다,
1: 운동靴を履く
0: 샌들을 신다,
1: 산다를 を履く
0: 그런데요, 이 하크는요, 신발 외에도 양말을 신다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말을 신다,
1: 靴下を履く
0: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크는 신발 등을 신다라는 의미 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이를 입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바지를 입다,
1: 즈본을 履く
0: 이번에는 치마를 입다,
1: 스커트를 履く
0: 다음 단어 볼게요. 올리다, 싣다,
1: 乗せる
0: 이 그룹 동사입니다. 소설을 잡지에 싣다,
1: 小説を雑誌に載せる
0: 이번에는 짐을 차에 싣다,
1: 荷物を車に載せる
0: 좋다, 괜찮다는요?
1: よろしい입니다.
0: 여러분이 선생님 좋다, 괜찮다는요, 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도 좋다, 괜찮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이 요로시는요, 이의 정중한 형태예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좋다, 괜찮다로 해석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까요? 화제,
1: 와다이, 와다이.
0: 화제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와다이, 화제의 인물,
1: 와다이노 진부츠
0: 화제의 영화,
1: 와다이노 에가
0: 이번에는 손은요?
1: 테
0: 손수라고 하는 한자는 음으로는 슈, 뜻으로는 테라고 읽어요. 우리가 손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테라고 하죠. 이 손수를 사용하는 한자어 중에서 테로 읽는 단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장갑,
1: 데부크로
0: 편지,
1: 대가미
0: 손수 만든 요리,
1: 대요리
0: 마지막으로 화장실은요?
1: 대아라이
0: 잡다, 들다,
1: 토르
0: 1그룹 동사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전부,
1: 젠부
0: 전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젠부, 전부 다 해서 얼마예요?
1: 젠부데 이쿠라 데스카? 전부에 이쿠라 데스카?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테모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테모 이, 우리말로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태형에 연결되고요.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이 대신 이의 정중한 표현인 요로시를 사용해서 테모 여럿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봐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신다.
1: 하크. 하크.
0: 신어도 된다.
1: 하이테모이. 하이테모이.
0: 하이테모이. 신어도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크, 신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먼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그룹 동사 중에서 끄듬절이 크나 그로 끝난 동사는요? 그렇죠. 태에 연결할 때 이음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이때까지 만들었고요. 뒤에 모 연결합니다. 하이때모 신어도 이 된다. 그래서 하이때모 이 신어도 된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올리다, 싫다.
1: 노세르, 노세르.
0: 올려도 된다.
1: 노세테모이, 노세테모이.
0: 노세테모이, 올려도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노세르,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를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요. 어미르를 떼버려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노세. 이 뒤에 태 연결해서 노세떼 뒤에 모 연결합니다. 노세떼모 올려도 이 된다. 그래서 노세떼모이 올려도 된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봐야겠죠? 이 신발 신어봐도 되나요?
1: この靴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 この靴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
0: この靴, 이 신발, 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 履いてみる, 신어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태모 연결할 때는 미래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미래는 이 그룹 활용을 하죠. 그래서 동사 마스형의 태에 연결합니다. 밑대 뒤에 모 연결해서 밑대모, 즉 履いてみても, 신어봐도 いいですか? 되나요? 괜찮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대답해 볼까요? 네, 신어보세요.
1: はい, どうぞ. はい, どうぞ.
0: はい, どうぞ. 네, 신어보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どうぞ 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때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혹은 허가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실제로 네, 신어보세요 일본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1: はい, 履いてみてください.
0: はい. 履いてみてくださ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0: 있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돼?
1: この写真 SNS に載せてもいい?この写真 SNS に載せてもいい?
0: この写真、이 사진, SNS에 넣으세요. 올려도 돼? 라는 표현입니다. 넣으세요. 이 그룹 동사. 태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넣으세요. 올려도 이 돼? 괜찮아? 라는 표현이죠.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1: この写真 SNS に載せてもいいですか?
0: 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대답해 볼게요. 응. 돼, 응, 올려도 돼. 두 가지 형태 볼게요.
1: 응, 이요
0: 응, 이요, 응, 돼라는 표현이었고요.
1: 응, 載せてもいいよ
0: 응, 넣으세요 이요, 응, 올려도 돼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뭐뭐 해도 된다, 태모 이였습니다. 그럼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요. 동사의 부정형에 태모 이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사의 부정형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나니나니 나 그때모 이라는 형태예요. 구체적으로는 11월에 배워보고요. 지금 간단히 미리 예습해 볼게요. 1그룹 동사는 마지막 모음 우를 아로 바꾸고 나이 연결하면 되고요. 2그룹 동사는 동사 마스형에 나이를 연결하면 됩니다. 3그룹 동사는요. 뭔가 별도로 외워야 되겠죠? 그르는 고나이, 스르는 시나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그냥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함께 가도 되나요?
1: 一緒に行ってもいいですか?
0: 함께 가지 않아도 되나요?
1: 一緒に行かなくてもいいですか?
0: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허가를 나타내는 태모, 이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찍다.
1: 取る
0: 1그룹 동사입니다. 태모 이 연결해 볼게요. 찍어도 된다.
1: 取ってもいい
0: 덧 태모 이. 토르 1그룹 동사고요.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초근편이 일어나요. 그래서 덧 태모 이. 찍어도 된다. 동영상을 찍어도 된다.
1: 동영상을 찍ってもいい。
0: 너가오 덧 태모 이. 여기에서 동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1: ここで 동영상을 찍ってもいいですか?
0: ここで여기에서 너가 어떻게 뭐 이ですか? 동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조금 더 정중하게 물어볼까요? 여기에서 동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1: ここで 동영상을 찍ってもよろしいですか?
0: 이 대신 요로시를 사용해서 요로시 ですか?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1: すみません。ここで動画を撮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0: すみません。실례합니다. ここで、여기서、動画を撮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동영상을찍어도 될까요? よろしいですか?되나요?よろしいでしょうか?될까요? 조금 더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あ、先輩、それ。今話題の村下冬樹のエッセイ集ですよね。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
1: ええ、どうぞ。
0: うわあ、表紙も素敵。どうですか？面白いですか？
1: もう全部読みましたよ。期待以上でした。
0: え、じゃあ借りてもいいですか？
1: ええ、いいですよ。ゆっくり読んでください。
2: 여러분잘들어보셨나요？왕링이동아리방책상에놓여진책을보고있어요。
3: あ、先輩、それ。今話題の村下冬樹のエッセイ集ですよね。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
2: あ、先輩、それ。あ、선배님、그거。今話題の、지금화제인、村下冬樹のエッセイ集ですよね。村下冬樹의エッセイ집이죠。何々よね、뭐뭐죠라고하는표현이에요。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ちょっと、좀、見てもいい、봐도된다라는표현이죠。見てもいいですか？봐도되나요？라는표현이에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あ、先輩、それ。今話題の村下冬樹のエッセイ集ですよね。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
2: 이어서보면요。
3: ええ、どうぞ。
2: 에너죠응봐요정도입니다물론문맥에따라서네보세요정도로해석해도되고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에どうぞ
2: 이어서보면요
3: 우와표시も素敵どうですか面白いですか
2: 우와감탄하고있어요와표시も素敵표지도멋지다素敵素敵다라고하는나형용사인데요다를뺀어간의형태로이렇게문말에서사용될수있어요どうですか어때요面白いですか재미있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うわぁ表紙も素敵どうですか面白いですか
2: 이어서보죠
3: もう全部読みましたよ期待以上でした
2: もう全部読みましたよ이미전부읽었어요読みましたよ끝에요는요정보를제공하고있죠기대이상でした기대이상이었어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もう全部読みましたよ기대이상でした
2: 이어서보면요
3: え、じゃあ借りてもいいですか
2: 에어에정도의의미죠じゃあ그럼借りてもいいですか빌려도되나요라는표현이에요借りる빌리다이그룹동사죠てもいい연결하고싶어요이그룹동사는태에연결할때동사마스형연결하면됩니다그래서가리때모이ですか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에じゃあ가리때모이ですか
2: 이어서보면요
3: 에이いですよゆっくり読んでください
2: 에이いですよ응괜찮아요혹은네괜찮아요라는표현이죠이いですよ이때뒤에사용된요는요강조의의미로사용되었다고보면되겠고요ゆっくり천천히読んでください읽으세요여러분てください사과에서배웠죠행위의요구나지시를나타낸표현이었어요요무1그룹동사였고요누붐으로끝나는1그룹동사는요태에연결할때발음변이일어나요그리고태를대로바꿔야죠그래서여운데그다사이읽으세요라는표현이나왔습니다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에이ですよゆっくり読んでください
2: 그럼대화전체내용생각하면서조금빠른스피드로다시한번잘들어보세요
0: 아先輩それ今話題の村下冬樹のエッセイ集ですよね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
1: えどうぞ
0: うわー表紙も素敵どうですか？面白いですか？
1: もう全部読みましたよ。期待以上でした。
0: え、じゃあ借りてもいいですか？
1: え、いいですよ。ゆっくり読んでください。
2: カタカナ조각문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3: ノート、ノート、
2: ノート、ノートくよ。
3: セロテープ、セロテープ、
2: セロテープ、セロパンテープえよ。
3: 호치키스호치키스
2: 호치키스스테이플러를나타내는표현인데요선생님혹시발음팁있을까요
3: はい 호치키스라는 명칭은 메이지 시대 일본에 최초로 수입된 미국 호치키스사의 상표에 유래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초금을 넣어서 호치키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2: 그럼 오늘의 랜덤 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랜덤 박스 지식, 가방에 주렁주렁 자라자라 키링 문화. 최근 도쿄 시부야나 하라주쿠 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띄는 풍경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방마다 앙증맞은 인형과 소품이 가득 매달려 찰랑찰랑대는 모습인데요.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3: 네. 자라자라 키호르다 문화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자라자라는 무언가가 많이 달려 서로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입니다. 이런 트렌드의 배경에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Y2K 감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거 피처폰 시절 액정 주변에 온갖 액세서리와 스티커를 매달던 헤이세이 갸르 문화가 오늘날 가방으로 옮겨온 셈입니다.
2: 이 주렁주렁 매단 키링들을 내 맘대로 조합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명품 가방에 아기자기한 캐릭터 인형을 믹스매치하기도 하고 레트로 감성의 문구류나 직접 만든 비즈 스트랩 같은 것도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기니다.
1: 여쭤보겠습니다. 정도보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언급해드렸어요. 누가 영어를 말하는 정도가 제일 좋니? 의역하면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니? 하나, 둘, 셋.
2: 谁英语说的最好?
1: 우리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sure 한 번 더 넣을게요. 총 두 개 넣어서.
2: 谁说英语说的最好?
1: 그렇죠.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듣고 아 맞다 그랬었지라고 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발음했었어야죠. 더 긴 거 여쭤볼게요.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 어때? 하나, 둘, 셋.
2: 周末一起去逛街怎么样?
1: 그렇죠. 저는 지금 60페이지에 있는 표현 한 걸음 더와 7과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복습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8강 너 왜 혼자 여기 앉아있니?
2: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1: 사실 한 단어씩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선생님.
2: 是的.
1: 하여튼 조합이 어려워요.
2: 没错.
1: 단어부터 우리가 부셔버리겠습니다.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우리 초급 중국어 대화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2: 对呀，真的是总是出现。
1: 네, 이제는 좀 줄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 좀 나중에 이제 아쉬울 거예요, 여러분. 네, 어째서 그 조선족 말투로 약간 하면 니 어째 그것도 모르니 할 때 괜찮죠, 말투. 어째, 어째서, 왜?
2: 怎么?
1: 그렇죠.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원래 왜가 세 글자로 왜이시아머 있잖아요. 왜이시아머로 물어보면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보통 핀잔 섞인 왜 그러나 도대체 이런 느낌이 가득 담겨 있다. 어째서의 느낌이 있습니다. 한 명.
2: 一个人.
1: 一个人 해도 알아듣지만 이거 이성경성 아하 이 기본기 잡아주세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一个人.
1: 두 명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두 명. 여러분 먼저 하나 둘 셋. 오.
2: 两个人.
1: 两个人 그렇죠. 앉다.
2: 坐.
1: 그러니까 발음만 들으면 선생님 앞뒤 다 자르고 그냥 坐 하면은 이게 앉는 건지 하는 건지
2: 是的.
1: 알 수가 없어요.
2: 음흠.
1: 문맥상 파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하다 할 때 하다도 坐잖아요.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한자는 지금 라디오실에 이제 왔어요. 坐. 누가 봐도
2: 请坐.
1: 아, 请坐. 앉으세요. 네, 플리즈를 집어넣네 우리 왕 선생님. 请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2: 这儿.

0: 니너 할때그 너네요.
1: 시다.
0: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1: 너.
0: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니너 이거는 이제 뒤에 물음표로서 이제 너는 이런 뜻이고요. 오늘은 바로 진행형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밥 먹는 중이야.
1: 我吃饭呢。
0: 이렇게만 말해도 밥 먹는 중이야가 되는 거예요. ing 너무 신기하죠? 언제 끝나요, 선생님? 곧 끝나요. 곧
1: 마상.
0: 단독으로도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선생님, 아이고. 왜안 오세요? 5분 지났어요.
1: 마상到.
0: 이렇게 곧 도착합니다. 마샹 따오. 전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따오 안 쓰고 이렇게 할 거예요. 마샹 마샹.
1: 也可以.
0: 곧 금방 마샹 이렇게. 자, 마샹 뒤에 습관적으로 이 부사도 함께 많이 쓰입니다. 찌우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1: 지오.
0: 한번 더.
1: 지오.
0: 네, 찌우가 아니에요. 그럼 곧 도착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마샹 따오 하셨죠? 이거 집어넣어 볼게요.
1: 마상就到.
0: 가능합니다. 한번 더.
1: 마상就到.
0: 더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샹就到, 맨 뒤에 러 써도 돼요. 마샹就到了, 같은 말이에요. 마샹就, 저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 마샹就到了, 완전 같은 말로 제일 구어체로 마샹到 하면 되겠죠.
1: 没错.
0: 도착하다 한번 더 할까요?
1: 到.
0: 따오는 사실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도착하다 외울게요. 도착했냐? 따올라마. 자, 러로 질문했어요. 아직 하이 집어넣어서 따올라마 아직 도착 안 했어요.
1: 还没到.
0: 그렇죠. 메이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동반하다, 함께하다.
1: 陪.
0: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 하나, 둘, 셋.
1: 陪妈妈去.
0: 그렇죠. 어머니 뒤로 와야죠. 이런 게 헷갈리시면 주어를 쓰세요. 그럼 누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문맥상 뭐 내가 되겠죠.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간다?
1: 我陪妈妈去.
0: 워페이, 삼성이성. 아아, 워페이 아니에요. 워페이마마취. 잠깐 동안, 잠시.
1: 一会儿.
0: 물론 위치에 따라 뜻이 좀 다른데 오늘은 동사 뒤에 쓰여서 잠깐의 뜻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1: 等一会儿.
0: 숫자 1을 빼도 돼요.
1: 等会儿.
0: 라고도 합니다. 오, 좋습니다. 본문 안 보셨죠? 보지 마세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나이 팅이샤.
2: 第8课，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3: 我等朋友呢，他马上就到了。
2: 那我陪你等会儿吧。
3: 好啊，谢谢你。
2: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3: 我等朋友呢，他马上就到了。
2: 那我陪你等会儿吧。
3: 好啊，谢谢你。
0: 이제 65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1: 你
0: 어떻게란 말도 있지만, 어째서, 왜,
1: 怎么
0: 혼자,
1: 一个人
0: 여기에 앉니.
1: 坐这儿
0: 맨 뒤에 앉은 말투예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이런 거 쓰면 중국스러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 어째 혼자 여기 앉아 있니?
1: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0: 잘 보시면 한국어 어순이 비슷해요. 쪼어 짤가 위치를 좀 바꿔서 짤 쪼어만 하면 한국어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네, 요거를 따라 하시면서 어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니자 뭐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니 올라가야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발음. 니자 뭐 전체 문장.
1: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0: 여러분 잘해요. 시작. 니 怎么 一个人坐这儿啊? 그렇죠. 나 친구 기다리는 중이야.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삼성 삼성이잖아요. 그럼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1: 我等朋友呢。
0: 我等 朋友 나. 너. 여기서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기억나시는 분들. 이너 말고도 동사 앞에 뭘 쓰면 진행형이죠? 하나, 둘, 셋.
1: 在。
0: 그렇죠. 我在等 朋友. 아니면 짜이랑 너를 같이 써도 돼요. 들어보시죠.
1: 我在等朋友呢。
0: 도 됩니다. 그는 곧 도착해. 제일 간단한 버전 타 마샹 따오 혹은
1: 타 마.

0: 马上就到了.
1: 필기 준비하시죠. A 마상 B 혹은 A 마상 쩨오 빌러 이렇게 필기하셔서 장문 쓸 때는 선생님 그래서 원고지 칸도 채울 겸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생각지도 못해 그렇게 만난다고
0: 그러게요.
1: 하시네요.
0: 네.
1: 나곧 결혼해. 我马上结婚도 좋지만
0: 我马上就结婚了.
1: 원고지 칸도 채우고.
0: 오, 多了2个字.
1: 네, 괜찮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 쓰면 좀더 문어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是的.
1: 그래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선생님? 마샹 따오랑 마샹 쯔오 따오랑 뭐가 좀 강조의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완전 똑같나요, 그냥?
0: 비슷해요.
1: 아, 비슷해요?
0: 음흠.
1: 비슷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표정이 완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0: 네.
1: 그럼 내가 너 데리고 잠깐 기다릴게. 이게 직역이에요. 너랑 같이 내가 기다려줄게라고 할때이 베일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중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베일을 쓴다는 거죠. 너를 내가 모시고 갑니다.
0: 那我陪你等会儿吧。
1: 等会儿 뭐가 빠진 거예요? 等一会儿吧. 그렇죠. 나는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때때로 저
0: 그럼,
1: 그러면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발음이 어려워요, 요즘.
0: 那我陪你等会儿吧。
1: 워 페이 삼성이성 워가 빠르게 지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나워 페이니 아이고 또 삼성 중간에 숨어 있죠? 페이니 해도 알아듣겠지만 페이니 덩 헐바 이렇게 발음하세요. 자, 알겠어. 좋아.
0: 好啊，
1: 고맙지 그럼 내가.
0: 谢谢你，
1: 니 빼고 그냥
0: 谢谢。
1: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발음하시면 따라하세요. 눈을 감고 어렵지만 분명히 효과가 더클 겁니다. 어머, 이치 라이 팅 이샤.
2: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3: 我等朋友呢，他马上就到了。
2: 那我陪你等会儿吧。
3: 好啊，谢谢你。
2: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3: 我等朋友呢，他。马上就到了。
2: 那我陪你等会儿吧。
3: 好啊，谢谢你。
1: EBS 초급 중국어 66페이지 어퍼 포인트 이미 다 언급을 해드렸지만 예문 통해서 단어 우리가 또 외워보겠습니다. 의사가 곧 옵니다.
0: 大夫马上来。
1: 큰데 짠데요. 따가 아니에요. 따이프입니다. 의사는 따이프 말고 또 뭐가 있죠?
0: 이성.
1: 또 있습니다. 이성, 따이프. 좋습니다. 회의가 곧 시작합니다.
0: 会议马上就开始了.
1: 후이 아니죠.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후에이. 워낙 빠르게 발음하니까 잘안 들릴 뿐이죠. 후에이. 한번 더 들어볼게요.
0: 会议.
1: 전체 문장으로 갈게요.
0: 会议马上就开始了.
1: 여러분도 하세요. 시작. 회의 마상 지우가 아니잖아요. 지우 그렇죠.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지우 마상 지우开始了. 좋아요. 버스가 이제 곧 옵니다.
0: 公共汽车马上就来了.
1: 버스 발음 들어볼게요.
0: 公共汽车.
1: 재밌는 발음이죠. 공공汽车 발음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택시 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택시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택시도 좀 쉽지 않습니다.
0: 那个发音也很难哦。
1: 네.
0: 出租车。
1: 出租车。저는 왕 선생님께서 세 글자 할줄 알았어요. 네 글자도 있죠? 出租汽车. 이 공공汽车 할때 치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0: 是的。
1: 네. 참 좋은 소식은 여러분, 버스 줄일 수 있습니다. 공交车도 되죠.
0: 没错。
1: 교통할 때 교자예요. 사길 교자 검색해 보세요. 공交车. 네, 좋아요. 지금 마샹은 우리가 다 정복이 된것 같아요. 제가 감히 예상컨대. 그럼 부수적으로 따이프, 회의, 이상, 공공汽车, 공交车, 추주车, 추주汽车. 우리가 이런 거다 좌뇌, 우뇌에 담아가는 거예요. 동반하다, 함께 가다, 곁에서 모시다. 한 글자 엄청난 뜻이 있네요.
0: 陪，
1: 내가 너 데리고 병원 간다.
0: 我陪你去医院。
1: 제가 예측을 좀 하면은요, 선생님.
0: 嗯哼，
1: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이 요거 읽어보라 그러면은요. 워, 페이, 워다 올라가요. 네, 삼성, 이성. 제가 왜 강조하는지는 이제 왕 선생님도 아마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실 것 같아요. 워, 페이, 워, 페이. 다시 들어볼게요.
0: 我陪你去医院。

0: 주말에 내가 너 데리고 쇼핑 간다.
1: 周末，我陪你逛街吧。
0: 逛街, 나 쓰면 안 됩니다. I 쇼핑, 거리를 거닐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도 언급을 안한 어퍼 포인트가 67페이지에 숨어 있습니다. 어? 선생님 했잖아요. 잠깐만 기다렸다. 이활. 아, 이활이 동사 앞에 있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어머, 이치나이 카인샤. 플리즈, 문장 맨 앞에 쓰이죠?
1: 请，
0: 을 집어넣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1: 请等一会儿。
0: 等 이활, 동사 뒤쪽에 있죠? 이활 너무 어려우면요, 비슷한 말로 뭐 等 이샤 해도 괜찮아요.
1: 可以的。
0: 네, 좋아요. 나 잠깐 좀 쉴게. 我休息一下. 좋죠? 근데 오늘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1: 我休息会儿。
0: 숫자 1 빠졌죠? 쉬우쉬우 하지 마세요.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我休息. 我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我 쉬우쉬우. 이런 반삼성이 초급과 고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라가야죠. 잠깐 책좀 읽어봐.
1: 你看一会儿书吧。
0: 看一会儿，동사뒤에딱 위치하죠. 혹시 看书一会儿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사 뒤에 一会儿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첫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포인트. 동사, 수로 앞쪽에 있으면 있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이따 만나요.
1: 一会儿见。
0: 그렇죠. 이따 출발하세요.
1: 一会儿出发。
0: 나 이따가 출발할게.
1: 我一会儿出发。
0: 중요한 건 여기서 숫자 1이 생략 불가입니다. 동사 앞쪽에 있으면 워홀 출발 안 됩니다.
1: 不可以的。
0: 숫자 1 있어야 되죠, 선생님?
1: 是的。
0: 앞에 있을 때 말이죠. 선생님은 이따 오신다.
1: 老师一会儿来。
0: 그렇죠. 이활 수로 앞뒤에 있으면 뜻이 아예 바뀐다. 노트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가 좀 힘드시면은 휴대폰에 있는 메모장에다도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비가 곧 내려. 우리가 날씨를 완전 100%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릴 것 같아라고 한 거지. 직역을 하면 비가 곧 내린다예요.
1: 雨马上就要下了。
0: 오, 너무 어려워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1: 雨马上就要下了。
0: 비를 중국어로 위 해도 알아듣겠지만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유. 자, 여기서는 이성이죠. 삼성이니까 위마샹 이렇게 갑니다. 비가 내리다 할때 내리다가
1: 下.
0: 아래 하자입니다. 뒤로 갔죠? 동사를 집어넣는 거죠. 에이 마샹 티오 삐러. 근데 더안 좋은 소식이에요. 에이 마샹 티오 야오 삐러도 됩니다.
1: 没错.
0: 요거를 언급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거 무시하셔도 돼요. 야오로 그냥 안 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 중국인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샹 티오 야오 지에 혼란. 이렇게 야오를 함께 쓰는 거죠. 아, 그렇구나라고 가볍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데리고 운동 간다. 이게 직역입니다.
1: 我陪你去运动。
0: 윈동 하지 마시고 역시 와유 윈.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은 만사 해결입니다. 윈동 다시 들어볼게요. 운동 발음.
1: 运动。
0: 그녀는 잠깐 울었다. 수로 뒤쪽에 있으니까 있다가가 아니라 잠깐이죠.
1: 她哭了一会儿。
0: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따 전화하실 거야. 동사 앞쪽에 있으니까 잠깐이 아니라 이따죠.
1: 爸爸。一会儿打电话，
0: 전화하다?
1: 打电话。
0: 그렇죠. 打电话 모르셨으면 체크하세요.
1: 我们还经常说一会儿打给你。
0: 아, 주다. 누구누구에게 게이를 집어넣어서.
1: 嗯哼，
0: 다게이니. 그렇죠. 电话 필요 없습니다. 그죠?
1: 没错。
0: 다게이니 검색해 보시고요. 좋은 문장입니다.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1: 飞机马上就要起飞了。
0: 이륙하다?
1: 起飞。
0: 기상하다, 起床할 때그 치입니다, 여러분. 네, 비행기
1: 飞机。
0: 또 나왔죠? 에이 마샹 비, 제일 긴 버전으로 에이 마샹 就要비了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
1: 散。
0: 散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2: 카메론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파트 3의 날이죠. 파트 3, 4. 우리 방송 때 이 얘기 가끔 해드렸죠. 여러분, assurance, reassurance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건 조금 지난 얘기지만 7월 26일에 94번에 정답이 to provide reassurance였어요. reassurance나 assurance가 들리면 정답. 이런 문제가 실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기 좀 저 미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저기 그 기둥이 있으니까 기둥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 기둥만 잘 보시면 됩니다의 뜻은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길을 잃기 쉬운 그런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말이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신뢰감을 주는구나. 그러면 또 그게 provide reassurance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키포인트에 설명드렸죠. 실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8일자 32번에서 37번까지 교재 95쪽에 있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The new smartphone we're developing is supposed to be released this quarter, but I'm concerned that the testing stage is taking longer than we anticipated.
3: Then maybe we should move back the launch date. That would give us more time to conduct additional tests and make sure the device meets all the required standards.
2: That makes sense. Let's meet with the executive team this afternoon and suggest an updated timeline.
3: I have to finish the product safety report today. Could we talk to them tomorrow instead?
1: Number 32. Who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Number 33. What solution does the woman suggest? Number 34.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do today?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3: We've received approval to add a few positions to our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Let's go over the qualifications we should list for applicants. Any suggestions?
2: I think we should focus on people who have strong experience in product testing, especially with wearable devices.
4: I agree. We've been getting more client requests in that area lately. They should also be comfortable analyzing the testing data to measure

0: Your product performance.
1: All right, I'll prepare the job announcement based on that. Mina, could you upload it to several employment websites?
0: Sure, I can take care of that.
2: And during the interviews, we should have some applicants work together on a task that will help us evaluate how well they cooperate and communicate.
3: Number 35. Which division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in? Number 36. What does Mina agree to do? Number 37. What does the man want applicants to do during the interview?
4: 잘 들어보셨죠? 32번 보시겠습니다. 화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who the speakers 이게 키워드죠. 밑줄을 그 보세요. 그 다음에 여성이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냐? What solution the woman suggests?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4번은 오늘 여성이 뭘 할 거냐? 그러면 이제 the woman do today 이게 키워드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 new smartphone we are developing, 우리가 개발 중인 새로운 스마트폰이 is supposed to be released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업체인지 나오고 있죠. 제품 개발 업체겠죠.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래서 32번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번 마케팅 컨설턴트나 C번 뭐 여행 코디네이터, D번 재무 분석가 이런 것보다는 제품 개발자들, product developers가 가까운 답이죠. 이게 most likely니까 추측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일 이게 가깝습니다. 더 확인해 보죠. But I'm concerned that, 근데 걱정이에요. The testing stage is taking longer than we anticipated.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 시험 단계가 더 오래 걸려요. 그랬더니 then, 그렇다면 여러분 then 뒤에도 답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 however, 뭐 but actually 뒤에도 답이 잘 나오지만 then, in the meantime, unfortunately 이런 거 뒤에 답이 나와요. 그러면 maybe we should move back the launch date. 이거 잘 번역해야 돼요. 우리가 출시일을 좀 늦추지 뭐 move back이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 늦추면 되잖아 이런 얘기가 되죠. 여성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성이 어떤 해결책을 줬죠? 바로 C번 delaying the release dates 그죠? 이게 답인데 본문에는 move back the launch date 이게 바로 delaying the release date 이렇게 paraphrasing은 part 2, 3, 4, 7의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C가 33번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That would give us more time.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시간을 주죠. To conduct additional tests.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는데. And 그리고 make sure, 또 확실하게 하는데. The device meets all the required standards. 이 장비가 모든 요구되는 기준을 다 충족시키도록 확실하게 하는데 이때 meets의 동의어는 뭐죠? Satisfy. 그게 파트 7에 또 출제가 됩니다. That makes sense. 오, 합리적이시군요. Let's meet with the executive team. 그래서 임원팀과 함께 만나도록 하죠.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And 그리고 suggest an updated timeline. 업데이트된 일정을 제안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케이, 와우, 이런 거 뒤에 답을 줘요. 그래서 I have to finish the product safety report today. Today가 여기 나왔죠? 아까 그 세 번째 질문에 today 있었고. 이게 힌트예요. Today는 너무 뒤에 나와서 이게 힌트가 조금 덜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근데 제가 그 제품 안전 보고서를 끝내야 되는데요.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 이게 뭐였어요? 오늘 이 여성은 뭘 해야 되냐? 그게 바로 B번이죠. 뭐 complete a report.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finish the product safety report. 지금 보기 B번에 complete a report. 이게 같은 말이죠. 이것도 paraphrasing이에요. B가 34번에 정답이 됐습니다. Could we talk to them tomorrow instead? 그럼 오늘 대신 내일 하면 안 될까? 그 얘기를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35번 보시죠.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것 같냐? 그러면 which division만 밑줄 그어도 좋아요. 이 대화자가 어디에서 일하냐? 그랬고요. 그 다음에 what Mina agreed to do? 미나가 동의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 정도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37번은 이 남성은 지원자들이 인터뷰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이건 질문이 기네요. What? 그 다음에 applicants to do during the interview.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이 3-4가 이 길면 이 정도 나와요. 이게 상당히 길어요. We've received approval to add a few positions to our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우리 연구개발 부서에 우리가 몇몇 일자리를 추가하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자리 충원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구개발 부서래요. 그래서 35번 바로 B번 Research and Development Our this here my D에 답 준다. 여기 Our D에 답을 줬습니다. Let's go over the qualifications we should list for applicants. 우리가 지원자들을 위해 나열할 어떤 자격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 봅시다. Any suggestions? 제안하실 거 있나요? I think, 제 생각에 we should focus on people who 이와 같은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We have strong experience in product testing. 제품 검사에 강력한 경험을 가진. Especially with wearable devices. 착용 장비에 특히 이 검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 I agree. 동의합니다. We've been getting more client requests in that area lately. 최근에 우리가 그 분야에 더 많은 고객 요청을 받고 있죠. They should also be comfortable. 그들은 또한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Analyzing the test data. 이 testing data, 이걸 data라고도 많이 읽어요. 이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편안해야 돼요. 즉 이런 거 익숙해야 된다 이거죠. To measure product performance, 제품의 어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alright, 좋아요. I will prepare the job announcement based on that. 그것을 토대로 제가 직무에 대한 발표, 즉 일자리 공고를 제가 준비하죠. 미나, 이 사람 이름 나왔어요. 미나가 중요했죠.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 미나, could you upload it to several employment websites? 몇몇 고용 웹사이트에 그것 좀 업로드 해줄래요? 무엇을? Job announcement를. 이 문제가 바로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나가 Sure, I can take care of that. 그거 제가 처리하죠. 이랬어요. 이건 뭐 세 문장을 들어야 되네요. 그랬더니 36번이 풀리죠. See. Post the job announcement online. 온라인에 채용 공고를 올리는 일을 이제 미나가 하겠다고 동의를 했죠. 그 다음, and during the interviews.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인터뷰 때 뭐 이런 얘기가 질문이었죠. 인터뷰 때 we should have some applicants work together on a task. 어떤 일에 있어서 지원자들이 함께 일하도록 해야 된대요. This will help us.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evaluate how well they cooperate and communicate. 그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지를 알도록 하죠. 그럼 이 말이 37번의 답을 뭐로 만드나요? B번이죠. Take part in an activity together. 이게 답이고요. 본문에는 work together on a task.

0: 이거 패러프레이징 한게 take part in an activity together 이렇게 해서 B가 정답이 됩니다.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ve received approval to add a few positions to our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Let's go over the qualifications we should list for applicants. Any suggestions?
2: I think we should focus on people who have strong experience in product testing, especially with wearable devices.
3: I agree. We've been getting more client requests in that area lately. They should also be comfortable analyzing the testing data to measure product performance.
1: All right, I'll prepare the job announcement based on that. Mina, could you upload it to several employment websites?
3: Sure, I can take care of that.
2: And during the interviews, we should have some applicants work together on a task that will help us evaluate how well they cooperate and communicate.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토익 최신 기출 단어 표현 200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익을 저렴하게 공부하는 법 알려드렸죠? EBS 김대균 토익킹 듣는 것과 여기 게시판에 이 기출 단어들 총정리, 그러면은 단어가 끝나요. 단어가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그 토익킹 문제 푸는 거. 근데 뭔가 허전하죠? 문법이 빠졌잖아요. 그거는 EBS 김대균 영문법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Suggest an alternative. 이게 대안을 제안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 alternative는 대안도 되고요. 대안이 되는 대안의라는 형용사도 돼요. 그리고 이 단어는 전치사 to랑 잘 어울린다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알았죠? He suggested an alternative plan 하면은 이제 그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alternative to도 옆에 붙여드렸죠. Be open until 8 p.m. 이럴 때 open이 여러분 8시까지 쭉 여는 거죠. 쭉 계속해서 열기 때문에 until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속지연의 until 따라해 보세요. 지속지연의 until. 따라하지 않으시네. 그리고 배달 완료의 by. 배달 완료의 by.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알았죠? 여러분을 위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The bank is open until 8 p.m. 하면은 이제 이 은행은 8시까지 쭉 지속해서 여니까 지속지연의 until이지 이 자리에 by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았죠? 그다음 except on weekends. 여러분 except는 전치사인데 그 뒤에 또 전치사가 올수 있는 전치사예요. 특별한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기 on이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The branch is open daily except on weekends. 그 지점은 주말 빼고 매일 문을 엽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amid growing demand 하면 증가하는 수요 가운데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면 the company expanded amid growing demand 이렇게 해서 점증하는 수요 가운데 이 회사는 확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주의점 여기 친절하게 어몽은 뒤에 복수명사 와요. 어몽은 amid는 이렇게 단수도 올수 있습니다. 알았죠? amid와 어몽은 달라요.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문제 핵심을 잘 모를 때는 단수 복수가 아닌 것부터 의심하자. 어몽 복수명사입니다. Rather than 동사 원형에서 뭐뭐라기보다는 많이 나오죠. Rather than cancel the event, 행사를 취소하기보다는 we changed the venue, 그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 이렇게 됐고요. A brainstorming session. 이걸 난상 토론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우리말이 어렵죠. 그냥 브레인스토밍 회의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우리말도 잘해야죠. 난상 토론.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The brainstorming session was useful. 그 난상 토론에는 매우 유익했다. Highly productive, 매우 생산적인, 또 highly recommend 하면 강력히 추천하다, 이런 뜻이 되죠. The meeting was highly productive 하면 그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다. 두 단어를 어울리는 대로 함께 정리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92에 오, 열대야와 에어컨 때문에 벌어진 말싸움,
0: 오.
1: 말다툼입니다.
0: 아.
1: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0: Yes.
1: 사실 우리가 어제 그 AC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AC 없이도 여름을 날 수 있는 좀 시원한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한번 해봤는데요.
0: 네.
1: 오늘은 그것 때문에 뭔가 벌어진, AC 때문에 벌어진 부부 사이의 대화 되겠습니다.
0: 오, 좋아요. 네. All right, here is a heated argument over tropical nights and the AC.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I'm melting over here. Can we turn on the AC for once?
3: Absolutely not. I'm already freezing my butt off.
2: How are you cold? It's 30 degrees, and this tropical night heat is killing me.
3: Okay, I'll cut you some slack, but you've got to set it to 26.
2: 26? I might as well sleep in the fridge.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가볼 텐데요. 남편과 아내 파트가 있는데 어떤 거 하시겠어요?
0: I shall be the wife.
1: 아, 알겠습니다.
0: People do say I sound like a woman.
1: 아, 그런 얘기를 듣는군요.
0: 네네.
1: 네, 가볼게요. 아, 너무 더워서 녹아버리겠어. 이 에어컨 한 번만 틀면 안 돼?
4: 절대 안 돼. 안 그래도 난 추워서 기가 떨어질 것 같다고.
1: 아니, 어떻게 추울 수가 있어? 30도에다가 이 열대야 열기 때문에 난 죽겠다고.
4: 알겠어. 이번에는 좀 봐줄게. 근데 26도로 맞춰야 돼.
1: 26도? 냉장고에서 자는 게 더 낫겠다.
4: 그래.
1: 들어갈게.
4: 그래, 안녕.
1: 잘 자. 막 이러면서. 네. 아니, 저는 굉장히 몸에 진짜 실제로 열이 많아요.
4: 오, 그래서 me too.
1: 조금만 더워도 제가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4: 네네.
1: 어때서요? 남편분도 네네. 실제로 더위를 많이 타세요?
4: 저희는 반대예요.
1: 오.
4: 제가 열이 많고 저는 춥게 자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남편은 추워가지고 덜덜 떨어요. 약간 바뀌었어요.
1: 아, 그럼 세리나 쌤이 냉장고에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0: Maybe I need to.
1: Okay.
0: Yeah.
1: 자, 오늘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 볼 건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 문장을 잘 보시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알겠어. 이번에는 좀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 네.
1: 자, 영어로 누군가를 좀 봐준다라고 하는 거 가능할까요?
4: 네. 살짝 캐주얼한 표현인데요. Cut 목적어 some slack. 다시 한번요. Cut someone some slack.
1: 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격식이라기보다

0: 다는 가볍게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인 거죠?
1: 네, 맞아요. 일단은 그 slack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slacks라는 바지 아세요? Yeah.
0: 조금 헐렁한 바지죠.
1: 맞아요. 네. So slack basically means like something that's loose or like extra.
0: 아, 뭔가 조금 헐렁하기도 하고 여유 있는, 그렇죠? 그런 바지를 얘기를 할때 slacks라고 부르는군요.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1: 맞아요.
0: 거기서 왔다고 볼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조금 여유를 줄게, 느슨하게 풀어줄게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 네, 맞아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봐준다라고 해가지고 look at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 네.
0: 네. 예문 가볼게요. 아, 나좀 봐줘. 나 일하면서 밤샜단 말이야. 이걸 만들어 볼게요. 날좀 봐줘.
1: Cut me some slack.
0: 난 밤을 새웠어.
1: I stayed up all night
0: 일하며.
1: working. Cut me some slack. I stayed up all night working.
0: 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이번엔 널좀 봐줄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1: 네.
0: 내가 널좀 봐줄게.
1: I will cut you some slack
0: 이번에는.
1: this time. I will cut you some slack this
0: 네.
1: time.
0: 봐준다는 느낌으로. 자, 세 번째는요. 그가 우리가 과제를 늦게 제출했는데도 우리를 좀 봐줬어.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나 뭐 그럴 수 있겠죠?
1: Yes.
0: 자, 그는 우리를 좀 봐줬어.
1: He cut us some slack.
0: 우리가 그 과제를 늦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1: Even though we submitted the assignment late. He cut us some slack even though we submitted the assignment late.
0: 네.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slack을 좀 컷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봐주다라는
1: 네.
0: 거 핵심 표현으로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녹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녹다.
1: Melt. M-E-L-T. 이름절로 melt.
0: 이거는 동사인 거죠,
1: 네,
0: 그렇죠? Right?
1: 맞아요.
0: Something is melting. 근데 쌤, 마음이 녹아 할 때도 이걸 쓸 수가 있을까요?
1: Absolutely.
0: Yes?
1: Oh, he melted my heart.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다쓸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1: Yeah.
0: 진짜 마음이 따뜻해져서 녹았다도 됩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완전히, 당연히.
1: Absolutely. 네, 강세에 조금 신경 써주세요. Absolutely.
0: 네. 자, 이거는 사실 이걸 다 absolutely를 단독으로 쓰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아주 강하게 할때 absolutely라고 쓸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돼이기 때문에 absolutely
1: Not.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온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1: Degree입니다.
0: 네.
1: Spelling은 D-E로 시작하지만 D-I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1: Degree.
0: 우리가 온도 할 때, 몇 도 할때 무슨 degree라고 쓰게 되죠,
1: Yes,
0: 그렇죠?
1: that's
0: 근데
1: right.
0: 당연히 복수로 쓰게 되면 degrees, S가 붙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요. 열대야를 과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Tropical night. Tropical night.
0: 네. 쌤, 이거 만약에 hot night 이러면 이상한가요?
1: Hot night is, I mean, not bad, but it doesn't
0: 네.
1: fully, it doesn't fully mean like the humidity, because tropical nights are not only hot, but they're also very humid.
0: 아,
1: That's
0: 맞네요.
1: the point.
0: 그냥 핫하다. 그러면 그냥 더운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1: Yeah.
0: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도 열대야라고 하면,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습도 다 얘기하는 거니까
1: Yes,
0: 이게 더
1: yeah.
0: 정확하겠네요. 자, 다음은요. 뭐뭐 하는 게더 낫겠다.
1: Might as well.
0: 네, might as well. 그럼 빠르게 하면 might as well. Might as
1: Yes.
0: well. So, 뭐 예를 들어 두 가지 옵션 정도가 있을 때 이것보다 차라리 이거 하는 게더 낫겠어.
1: 네.
0: 그나마 괜찮은 옵션을 고를 때 쓰게 되겠죠. 그렇죠?
1: 맞아요. 근데 뉉앙스는 막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뭐.
0: 그렇죠.
1: Might as
0: 그냥
1: well.
0: might as well. 뭐 예를 들어서 나가는 게 너무 더울 것 같아요.
1: Yeah.
0: 그러면은 뭐 we might as well just stay here
1: Yeah,
0: inside. 뭐
1: yeah.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That's right. Or I say, 선생님, you're on a diet these days. We should really order some salad.
0: Right.
1: And then you would be like, might as well.
0: Well, might as well. 뭐 그런 게 낫겠네. 이런 어쩔 수 없이.
1: 네.
0: 자, 마지막으로 냉장고는요?
1: Fridge입니다. 원래는 refrigerator.
0: Right.
1: Refrigerator도 많이 써요.
0: Okay.
1: 근데 길어서 그냥 fridge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아, 줄여서요.
1: 네네.
0: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fridge를 줄이면 RI 뒤에 D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0: Okay.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추워서 귀가 떨어지다. 어떻게 할까요?
0: 영어로는 귀를 쓰지 않고요. 엉덩이를 씁니다. Freeze one's butt off. Freeze one's butt off.
1: 아, 얼어서 벗이 떨어지는군요.
0: 네,
1: 네, 다시 한번
0: 맞아요.
1: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라마다 조금 이게 어차피 비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귀가 될 수도 있고 뭐 코가 될 수도 있지만
0: 네네.
1: 영어권에서는 but을 쓰는 거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이 but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표현들이 영어에 상당히 많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비격식으로 쓸때 특히나 좀 많이 즐겨 쓰죠. 그렇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나 밖에서 너무너무 추워서 귀가 떨어지고 있어. 자, 난 추워서 내 엉덩이가 떨어지고 있어.
0: I am freezing my butt off
1: 밖에서.
0: outside. I am freezing my butt off outside.
1: 정말 춥게 느껴지네요.
0: 네.
1: 자, 두 번째는요. 그는 그 창고 안에서 정말 추워서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자, 그는 추워서 그의 엉덩이가 떨어지고 있었어.
0: He was freezing his butt off
1: 네, 그 창고 안에서.
0: in the warehouse. He was freezing his butt off in the warehouse.
1: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명사 때문에 죽겠어. 아우, 나걔 때문에 죽겠어.
0: 명사 is killing me. 영어로 똑같아요. Something is killing
1: 네.
0: me.
1: 그러니까 우리는, 뭐뭐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0: 네.
1: 그쵸? Right? I am dying because of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영어에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주어로 쓰게 되네요. 그쵸?
0: 맞아요. 네, 그래서 뭐 you are killing me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죠.
1: Right. 그럼 쌤, 나 뭐뭐 때문에 죽겠다라고 할 때, 그거는 결국에 그거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0: 네네.
1: 만약에 너무 웃긴 일이 있어요.
0: 네네네.
1: 그것도 쓸 수가 있을까요?
0: 그럼요. 우리나라 말로도 너 때문에 죽겠어 막
1: 아우, 내가
0: 웃으면서.
1: 못 살아. 막 이러면서.
0: 맞아요.
1: Right.
0: 똑같아요.
1: 오케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오케이.
1: 아, 이 모기들이 날 죽이고 있어. 한마디로 이 모기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0: These mosquitoes are killing me. These mosquitoes are killing me.
1: 자, 다음은요.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웃겨 죽겠는 거예요. Right? 그때, 아, 너희들은 날 죽이고 있어.
0: You guys are killing me.
1: 하하.
0: 하하. You guys are killing me.
1: 잠깐만요.
0: 하하하하하하하하.
1: 화난 건가요? 웃긴
0: 죄송해요.
1: 건가요?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명사를 온도로 설정하다, 맞추다.
0: Set 명사 to 온도. Set something to 온도.
1: 아, 쌤, 이 어떤 온도가 이미 몇 도에 있다라고 할 때, at을 또쓸수
0: 네,
1: 있잖아요. Right?
0: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온도에서 그 온도로 옮긴다라고 이렇게 맞춘다라고 할 때는 to를 쓰게 되네요.
0: 네, 맞아요. Yeah, that's right.
1: Right? So, 여러분들, 이거는 원래 그 온도에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온도에서 그쪽으로 설정을 하거나 맞추는 겁니다.
0: 맞아요.
1: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너그 에어컨 좀 19도로 설정해 줄수 있어? 자, 넌그 에어컨을 설정할 수 있니?
0: Can you set the AC
1: 19도로.
0: to 19 degrees? Can you set the AC to 19 degrees?
1: 네. 자, 두 번째는요. 오븐을, 그 오븐을 100도로 설정해. 그 오븐을 설정해.
0: Set the oven
1: 100도로.
0: to 100 degrees. Set the oven to 100 degrees.
1: 네.
0: 요리를 안 하시는 게 너무 티가
1: 아, 왜
0: 납니다.
1: 그러죠? 100도 정도면.
0: 100도는 사실 많이 안
1: 아,
0: 써요.
1: 그래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또 저만의 요리가 아닙니다.
0: 아,
1: 네, 요리
0: 알겠습니다.
1: 못합니다.
0: 네.
1: Alright, 자, 어순영작으로 가볼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렛츠 스타트 라이팅.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남편이요. 아, 너무 더워서 녹아버리겠어. 에어컨 한 번만 틀면 안 돼? 자, 직역으로 갈게요. 난 녹고 있어.
0: I'm melting
1: 여기에서.
0: over here.
1: 우린 그 에어컨을 켤수 있을까?
0: Can we turn on the AC
1: 한 번쯤은.
0: for once? I'm melting over here. Can we turn on the AC for once?
1: 네. For once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once라고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간절한 느낌 있죠. 아, 이번만은 좀 그러자라는
0: For
1: 느낌입니다.
0: once.
1: Right. 자, 그랬더니 아내가 아, 절대 안 돼. 안 그래도 나 추워서 귀가 떨어질 것 같다고. 자, 당연히 안 돼.
0: Absolutely not.
1: 난 이미 추워서 내 엉덩이가 떨어지고 있어.
0: I'm already freezing my butt off. Absolutely not. I'm already freezing my butt off.
1: 네.
0: 네, 여기 freezing my butt off 할 때는 무조건 my가 들어가야 됩니다.
1: 그죠? 뭐, yeah. 내가 추운데 남의 멋이 off가 이상하죠.
0: 네, 맞아요.
1: 자, 세 번째로 남편이요. 어떻게 추울 수가 있어? 30도에다가 이 열대야 열기 때문에 난 죽겠다고. 자, 어떻게 넌 춥니?
0: How are you cold?
1: 30도야.
0: It's 30 degrees.
1: 그리고 이 열대의 밤 열기는 날 죽이고 있어.
0: And this tropical night heat is killing me. How are you cold? It's 30 degrees and this tropical night heat is killing me.
1: 네. 자, 그랬더니 아내가요. 알겠어. 이번에는 좀 봐줄게. 근데 26도로 맞춰야 돼. 자, 알겠어.
0: Okay.
1: 내가 널 좀 봐줄게.
0: I'll cut you some slack.
1: 하지만 넌 그걸 설정해야만 해.
0: But you've got to set it
1: 26도에
0: to 26. Okay, I'll cut you some slack. But you've got to set it to 26.
1: 네.
0: 선생님, cut you some slack. 여기 표현에서는 some을 빼도 될까요?
1: Cut you some slacks. 일반적으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저는 그냥 붙이는 게 더 맞다고 봐요.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hey, cut me slack.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1: 그러니까요.
0: some이 들어가야 돼요.
1: 여유를 좀 이런 느낌을 살리기 때문에 네.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다고 여러분 봐야겠죠.
0: Yeah.
1: 그리고 이거는 쌤이 아까 전에 그 바지 slacks 얘기를 해가지고
0: 네.
1: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오.
1: 이걸 좀 컷해가지고 줄게.
0: 맞아요. 스키니 진스를 입었는데 노노노 저 슬랙스 입으면 안 될까요?
1: 좀 봐주세요. 헐렁하게 이런 느낌이 네.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이 얘기하죠. 26도? 냉장고에서 자는 게 더 낫겠다. 자, 26?
0: 26?
1: 난 자는 게 낫겠어.
0: I might as well sleep.
1: 그 냉장고 안에서.
0: In the fridge. 26? I might as well sleep in the fridge.
1: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걸 너무 하고 싶어라는 느낌이 아니죠. Might as well이.
0: 네.
1: 뭐 옵션, 지금 옵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0: 네네.
1: 뭐 그냥
0: 26도로 자든지
1: 아니면 냉장고에서 자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쌤, 몇 도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그냥 26라고 하고 그 뒤에 degrees를 안 써도 상관없을까요?
0: Yes. 맥락을 상대방이 이해하면
1: 네.
0: 그냥 26. How hot is it today? It's 26.
1: 우리 나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0: 맞아요.
1: 그렇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last time.
2: I'm melting over here. Can we turn on the AC for once?
3: Absolutely not. I'm already freezing my butt off.
2: How are you cold? It's 30 degrees, and this tropical night heat is killing me.
3: Okay, I'll cut you some slack, but you've got to set it to 26.
2: 26? I might as well sleep in the fridge.
1: 완전히, 당연히,
0: absolutely,
1: 열대야,
0: tropical night,
1: 냉장고,
0: fridge,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좀 봐주다,
0: cut, 목적어, some slack,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추워서 귀가 떨어지다,
0: freeze one's butt off,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이거는 제가 직접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게요.
0: 네.
1: 저는 24도 정도가 뭐랄까, 제가 견딜 수 있는 그 뭐랄까, 최고점이랄까요?
0: 오케이.
1: 그래서 에어컨을 24도에 맞추라고 했잖아. 에어컨을 24도에 맞추라고 했지?
0: 네. 해볼게요. 오케이. 오늘 배우신 명사를 온도로 설정하다 맞추다. 자, set 명사 to 온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Alright, have a fabulous day. We'll see you next time. Bye!
1: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2: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3: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4: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3: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1: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7: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8: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Today, looking at automated AI trading,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might handle your money as it sees fit.
7: 지금까지는 AI한테 투자 정보를 물어본다거나 뭐 조언을 얻는다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기사까지 우리가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8: 그쵸.
7: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빈후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증권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수수료가 무료여가지고 그 개인 투자자 열풍을 불러일으킨 플랫폼이기도 하거든요.
8: 그렇죠.
7: 여기서 이번에 AI 어시스턴트를 도입해서 이 AI가 직접 뭐 시장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매수 매도를 나 대신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8: Yeah. 어. So without needing your final permission, depending on how you set it up, it can independently trade stocks.
7: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와. 얘가 정말 수익을 정말 30% 맞춰 이걸 맞출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8: I think yeah, most general investors might still be a little skeptical, but they do have safety measures in place, like an immediate kill switch if you wanted to stop AI controlling your money.
7: 그렇죠. So 일정한 좀 안전 장치들은 이제 초기에 좀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본인의 본 계좌가 아니라. 이 AI와 연동된 별도의 계좌를 일단 만들어서 고립시키고 그러니까 네. 거기 있는 자금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8: 그렇죠.
7: 거기서 수익이 좀 조금 더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8: 예.
7: 근데 아까 지금 피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kill switch는 중간에 뭐가 이상하면 모든 걸 중단시킬 수 있는
8: 네.
7: 그런 거는 또 계좌 소유주에게 주는 장치들은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고도화된 전문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잖아요.
8: 그렇죠.
7: 이런 것들 다 써왔는데 아 이제 개인 투자자, 개미들도 이런 고도화된 금융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대는 열린 것 같아요.
8: It's great for lazy people like me. We'll get to part one, page 92 of our August book.
9: Robinhood rolls out automated AI trading and credit features.
10: The digital brokerage Robinhood recently introduced cutting-edge software features that empower AI to manage customer assets. These newly deployed digital solutions allow automated software programs to execute independent market transactions on behalf of individual account holders. This landmark initiative represents a significant industry milestone, successfully bringing sophisticated financial automation directly to casual retail investors.
7: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고르자면 Automation, automated software programs가 되겠네요. 이거를 증권 거래에 도입한다는 얘기니까요.
8: Okay. The digital brokerage Robinhood recently

0: cutting-edge software features,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선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기능인가요?
1: That empower AI to manage customer assets. To empower means to give authority or technological capability in this case to something or someone.
0: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투자 정보나 조언만 주는 게 아니에요.
1: Mm-mm.
0: 직접 AI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준다. 권한 주다 동사가 empower네요.
1: 그렇죠. Yeah, to give power to someone, basically.
0: Okay. Right.
1: The digital brokerage Robinhood recently introduced cutting-edge software features that empower AI to manage customer assets. These newly deployed digital solutions allow automated software programs to execute independent market transactions on behalf of individual account holders.
0: AI 기반에 이제 새로 도입된 이런 디지털 솔루션들은 allow automated software programs to execute market transactions. 시장 거래라는 건 매매를 말하겠죠.
1: 그렇죠.
0: 주식이나 증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transaction이라고 여기서 본 것 같고 그걸 직접 이제 자동화 시켜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1: yeah.
0: 대신에?
1: On behalf of individual account holders. Yeah, on behalf of meaning acting as a representative for someone.
0: Or in the place of someone.
1: Mm-hmm.
0: 대신해서라고 할 때 항상 쓰는 말이잖아요.
1: Mm-hmm.
0: On behalf of the student body. 이런 식으로.
1: Mm.
0: Individual account holders는 이제 결국엔 고객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증권사에서 증권 거래를 하려면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를 account holder라고 하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개인 그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그 고객들을 대신해서 AI가 직접 증권의 매매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1: These newly deployed digital solutions allow automated software programs to execute independent market transactions on behalf of individual account holders. This landmark initiative represents a significant industry milestone, successfully bringing sophisticated financial automation directly to casual retail investors.
0: 크게 보면은 institutional investors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고
1: mm-hmm.
0: retail investors 하면 retail이 원래 이제 소매업 뭐 유통 이런 뜻인데
1: 네.
0: 그 규모가 작은 그런 사업을 또 말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즉 개미 투자자들을 retail investo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고도화된 금융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1: Yeah, exactly. The individuals can now use it, right? This sophisticated, advanced, automated system that does it by itself.
0: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왔던 그런 시스템들이란 얘기죠. 네, 첨단화되어 있고. 그래서 획기적인 이런 서비스의 도입 자체, landmark initiative 자체는 represents a significant industry milestone. 업계에서 이제 큰 전환점이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란 얘기죠.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첨단 무기를 갖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이제 상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1: Yeah, that's why it's a significant milestone, right? Very symbolic. This landmark initiative represents a significant industry milestone, successfully bringing sophisticated financial automation directly to casual retail investors. Here's part two.
2: The chief executive publicly championed the release as a vital step toward democratizing complex investment methodologies. The latest platform update introduces integrated features that connect automated asset trading and new smart credit cards. Under this framework, autonomous software applications can seamlessly analyze emerging market themes, restructure portfolios, and complete purchases with nominal human intervention.
0: 자, 여기서도 핵심 단어를 예습하신 분들 골라보셨다면 autonomous,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1: Mm-hmm.
0: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할 때 항상 나왔던 단어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굳이 하나 더 고르자면 democratizing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민주화시킨다는 얘기인데 대중화시킨다는 의미를 쓴 것 같아요, 여기서는.
1: Yeah, 네. making something available to the masses. The chief executive publicly championed the release as a vital step toward democratizing complex investment methodologies.
0: Methodology라는 건 그냥 우리말의 그 방법론 이런 식의 약간 거창한 말을 할 때 쓰는 말이긴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 복잡한 투자 방법론을 조금 더 대중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널리 보급하는 걸 democratizing, 민주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1: Yeah, exactly. To make sure that everyday people

0: people have access to it, right?
1: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vital step,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디딤돌 같은 단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CEO가 이걸 champion했다는 말을 하는데
0: Yeah, to champion as a verb means to support something, right, openly.
1: 뭔가 좀 옹호하다는 얘기네요. 뭘 지지하다라든가 여기서는. 네. 그래서 이제 로빈후드의 이제 CEO가 공개적으로 이번 서비스 출시를 이제 옹호하고 혹은 강하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단계라고요. 이걸 보급하고 널리 전파함에 있어.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The chief executive publicly championed the release as a vital step toward democratizing complex investment methodologies. The latest platform update introduces integrated features that connect automated asset trading and new smart credit cards. Mm-hmm. Yeah, so integrated features. That means features that work together, that are connected together closely.
1: 그렇죠. So 이 통합된 기능 자체가 뭘 연동하냐면 that connect automated asset trading, 자동 자산 운용과 and new smart credit cards. 스마트 신용카드란 게 있나 봐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제 연동한 통합 기능을 도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자동 거래가 되나 봐요.
0: Yeah, okay. Those smart credit cards are ones that can link the apps to get you automatic rewards and even link to investments as well. Yeah, okay. I've not heard of that either. Next sentence. Under this framework, autonomous software applications can seamlessly analyze emerging market themes, restructure portfolios, and complete purchases with nominal human intervention.
1: 자, 그러면 이런 framework 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autonomous software applications,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이 can seamlessly analyze Emerging market themes. Seamlessly는 끊김없이라는 뜻이잖아요.
0: Yeah.
1: 일차적인 뜻은.
0: Without interruption. Smoothly.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smoothly라면 좀 원활이죠. 아주 매끄럽고 원활하게 이제 막 그 나오고 있는 시장 트렌드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0: Restructure portfolios. Here talking about the makeup of your investments, like which companies you're investing in. So to change those.
1: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도 한다는 얘기죠. 아유, 이 주식의 비중이 좀 많네. 이걸 줄이고 저거를 더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정도 한다는 얘기고.
0: 그렇죠. And complete purchases with nominal human intervention. So actually buy things perhaps online, products you need. And with nominal human intervention, nominal means minimal.
1: 최소한의 인간 개입만으로도 투자 매수를 완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AI가 그 고객의 자산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안전장치로 해결하는지 part 3에서 이제 나옵니다.
0: Let's move on to part 3.
2: To address widespread security concerns, the financial enterprise implemented strict architectural safeguards to protect consumers from catastrophic market exposure. Users must allocate specific capital into completely isolated accounts. Effectively preventing automated algorithms from touching core household savings. Additionally, real-time alert systems and instantaneous disconnection switches guarantee that everyday individuals retain ultimate authority over their algorithmic portfolios.
1: 자, 안전장치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예습하신 분들 핵심 어가 뭔가요? 그쵸. Safeguard가 되겠죠. 어떤 장치들을 구축해 놨는지 봅시다. Okay?
0: To address widespread security concerns, the financial enterprise implemented strict architectural safeguards to protect consumers from catastrophic market exposure.
1: Exposure는 이제 주식 거래할 때는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뭔가 리스크에 노출됐다라고 할 때 exposure라는 말을 써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시장 내에서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엄격한 안전 조치나 장치 같은 것들은 좀 마련을 해놓은 상태란 얘기예요.
0: 그렇죠. Yeah, these are strict architectural safeguards. Architect, you might think of architectural with buildings, but it's talking about the structures of programs and apps and things like this.
1: 그렇죠. 뭔가 구조적인 안전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Built-in 돼 있는 거,
0: 네.
1: 아예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0: 몰하기
1: 위한 것들이요. Widespread security concerns. 보안 우려에 뭔가 좀 대응을

0: 하기 위해서 로빈후드 측에서는 엄격한 구조적인 안전장치들은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요. To address.
1: To address widespread security concerns, the financial enterprise implemented strict architectural safeguards to protect consumers from catastrophic market exposure. Users must allocate specific capital into completely isolated accounts, effectively preventing automated algorithms from touching core household savings.
0: Okay.
1: Yeah, so here, allocating specific capital, this means putting certain amounts of money into a certain account.
0: 아예 독립된 계좌로 운영을 하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본 계좌는 본인의 뭐 은퇴 자금일 수도 있고 본인이 많은 돈을 거기 이제 다 넣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모든 접근 권한을 다좀 불안하니까
1: 그렇죠.
0: 아예 AI가 관리할 수 있는 전용 별도 계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내가 돈을 이체하고 다시 뺄 수도 있는 그렇게 이원화시키는 방식. 이거 조금 맞춤이 되는데요.
1: 그렇죠.
0: 내가 딱 정해놓은 만큼만 AI가 하는 거니까.
1: Yeah, then it won't affect, and this is the important thing, core household savings, your main one that you're going to rely on.
0: 그렇죠. 핵심 생활 자금, 뭐 저축이라든가 뭐 예치금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독립된 계좌의 돈만 건드리게끔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안전 장치이고 두 번째는
1: Additionally, real-time alert systems and instantaneous disconnection switches guarantee that everyday individuals retain ultimate authority over their algorithmic portfolios.
0: 리얼타임 얼럿은 이제 실시간 경보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매수 매도에 대한 건들은 AI가 했으면 바로바로 이제 고객한테 오게끔 돼 있을 것이고, instantaneous disconnection switch는 뭐 쉽게 kill switch라고도 부르거든요.
1: 맞아요.
0: 중단 누르면 다 중단되는 거. AI 기능 꺼지는 거. 오프 버튼이죠.
1: Immediate
0: 그런 거는
1: ones, yeah.
0: 바로 중단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버튼은 만들어준다는 얘기. 그래서 최종적인 통제권, authority는 사람이 직접 고객이 갖게끔 해주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오케이?
1: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2: Robinhood rolls out automated AI trading and credit features.
3: The digital brokerage Robinhood recently introduced cutting-edge software features that empower AI to manage customer assets. These newly deployed digital solutions allow automated software programs to execute independent market transactions on behalf of individual account holders. This landmark initiative represents a significant industry milestone, successfully bringing sophisticated financial automation directly to casual retail investors. The chief executive publicly championed the release as a vital step toward democratizing complex investment methodologies. The latest platform update introduces integrated features that connect automated asset trading and new smart credit cards. Under this framework, autonomous software applications can seamlessly analyze emerging market themes, restructure portfolios, and complete purchases with nominal human intervention. To address widespread security concerns, the financial enterprise implemented strict architectural safeguards to protect consumers from catastrophic market exposure. Users must allocate specific capital into completely isolated accounts, effectively preventing automated algorithms from touching core household savings. Additionally, real-time alert systems and instantaneous disconnection switches guarantee that everyday individuals retain ultimate authority over their algorithmic portfolios.
0: 오케이, okay, well,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reat job, everyone. Goodbye.
0: Goodbye.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3: 웰컴 어보드
4: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5: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지난달에는 우리 입트영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신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사연을 만났었는데, 자, 오늘은요, 우리 자매 방송인 귀가 트이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사연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3: 3년 정도 하셨다고
5: 그러니까요.
3: 하시네요.
5: 이게 이제 뉴스잖아요.
3: Yeah.
5: 우리가 뉴스를 최근에 이제 바꿔서 이제 몇 년이 됐죠. 이 뉴스 낭독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동사를 잡는 동사 딕테이션 연습을 많이 하신대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AI한테 그 텍스트로 이제 전환이 된 그 뉴스를 준 다음에 그 문장 구조를 분석해달라. 그럼 쭉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법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세 번째 낭독을 하신다. 이게 이제 정말 그 낭독에 꽂힌 것 같아요.
3: 네.
5: 뉴스 낭독.
3: 음흠, 네. 음흠.
5: 난 앵커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해가지고 어디 나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멋있게 낭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티형을 이제 자신만의 이런 3단 루틴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귀티형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그 어떤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되고.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3: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읽어볼게요. 마, 내가 앵커다! 라는 마인드셋으로 영어 뉴스 낭독하는 폴 앵너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5: 맞는 것 같아요.
3: 잘했나요?
5: 네.
3: Okay, let's begin by listening.
5: 네.
6: My Gui Tu Young study routine. I am a homemaker in my 40s, and I have been studying by reading EBS Gui Tu Young articles out loud for the past 3 years. I think the most advanced stag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studying news articles. After listening to the program, I follow my own 3-step routine every day to really make the material my own. First, I listen to the audio and do verb dictation, focusing on the main verbs to understand the sentence structure. Then I read the article aloud to an AI chatbot, convert it into text, and ask for a sentence structure analysis. Looking at the clearly organized subjects and verbs helps me understand the grammar much more clearly. The final step is to record myself reading aloud. I use a video editing app to record my voice and automatically generate subtitles using AI. Interestingly, any incorrect pronunciation shows up exactly as it is. It took a long time at first, but now I can finish in about half an hour. I'll keep enjoying this routine until the day my English listening skills really open up.
5: 자, 정말 멋진 뉴스 공부 방법이네요. 자신이 낭독한 걸 자막 형성하다 보면은 자막기가 틀리게 잡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내 발음이 좀 어디서 좀 약하다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저는 3년째 EBS 귀트영 본문을 낭독하며 공부 중인 40대 주부입니다.
6: I am a homemaker in my 40s, and I have been studying by reading EBS 귀트영 articles out loud for the past 3 years.
5: 낭독하다, 뭐 read

0: something out loud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를 하나의 구처럼 만들어 가지고 큰 소리로 들리게끔 읽다잖아요. 그게 낭독이니까. 그래서 낭독하다라고 풀어 주실 때는 이게 되게 좋고, 뭐 낭독한 것 자체를 resuscitation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썼던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read something out loud 이 표현으로 쓸게요. 혹은 read aloud.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있죠? read aloud. 그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주부이다. I'm a homemaker. 다시 한번요.
1: I'm a homemaker in my 40s, and I have been studying by reading EBS 귀지영 articles out loud for the past 3 years.
0: 3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외국어 학습의 가장 고급 단계는 이 뉴스 기사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1: I think the most advanced stag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studying news
0: 그죠?
1: articles.
0: 가장 고급 단계라고 했으니까요. The most advanced stage. 어떤 실력 이야기하면서 뭐 beginner, intermediate, 그다음에 advanced. 이게 이제 가장 고급에 해당하는 어떤 등급에 붙이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급 단계가 뉴스 공부 아닌가 한다. 특히 외국어 공부할 때. 저도 동의합니다. So I think the most advanced stag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그다음에 is studying news articles. 자, 저는 방송을 들은 후에 본문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만의 3단 루틴으로 매일 공부합니다. 자, 이런 3단 루틴 용어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 After listening to the program, I follow my own three-step routine every day to really make the material my own.
0: Break it down first, please.
1: Okay, so after listening to the program, 방송을 들은 후에, I follow my own three-step routine. I follow a routine이라고 하면은 그 루틴을 꾸준히 지켜서 하는 거잖아요. 네, three-step routi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단계 루틴,
0: 그쵸.
1: two-step routine, 뭐 2단계 루틴.
0: 운동할 때도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가자마자 이제 뭐한 15분 정도 웜업을 위해서 뛰고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하고 그다음에 한 30분 또 뛰고 집에 온다. 그럼 you have a three step routine.
1: Sure.
0: 이런 거잖아요. 3단 루틴. 학습이나 공부할 때도 이런 루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 follow 따라간다. My own 나만의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나만의 3-step routine, 3단 루틴, everyday. 오늘 통암기 문장 이걸로 갈게요. 갈게요.
1: I follow my own three-step routine every day.
0: 한번 더요.
1: I follow my own three-step routine every day.
0: 저는 저만의 3단계 루틴을 따라갑니다가 되겠죠?
1: To make the material my own.
0: 그렇죠. 이 부분은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예. So to really make the material my own이라는 의미. 이걸 그냥 own을 동사로 써가지고 to own the material. 그래도 이게 own이란 게내걸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때도 이 단어 내거 만들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해해서 내가 쓸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own을 동사로 써서 바꿔도 됩니다. 자, 오늘 own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먼저 음원을 들으며 주절 동사 중심으로 동사 딕테이션을 하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합니다.
1: First, I listen to the audio and do verb dictation, focusing on the main verbs to understand the sentence structure.
0: 그렇죠. 받아 적는 거를 뭐라고 하나요? dict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 Yes.
0: So verb dictation이란 건 일단 문장을 들으면서 동사를 써보신다는 얘기고 받아쓰기를 뭐에 집중하면서 focusing on the main verbs 주요 동사에 집중을 하면서 to understand the sentence structure. 그렇죠?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사를 이제 잘 듣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AI 챗봇의 본문 낭독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한 뒤에 문장 구조 분석을 요청을 합니다. 자, 본문을 낭독해서 챗봇이 이제 그걸 받아 적게 한 다음에 문장 구조 분석. 자, 할게요.
1: Then I read the article aloud to an AI chatbot, convert it into text, and ask for a sentence structure analysis.
0: 그렇죠. 낭독하다 거기도 나오네요. Read aloud 이렇게 두 단어로 쓰셔도 되고 앞에서처럼 read out loud 세 단어로 쓰셔도 돼요.
1: 같은 뜻이죠.
0: 맞아요.
1: Yeah. Read out loud is a bit more conversational.
0: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 기사를 이제 낭독해서 AI한테 이제 읽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onvert it into text. convert 동사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이제 변환하다 쪽에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뭐 파일 변환 같은 거, 서식이나 형식 같은 거. 자, 그래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and ask for a sentence structure analysis. 문장 구조 분석을 요청한다. 주어와 동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결과를 보면 문법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Looking at the clearly organized subjects and verbs helps me understand the grammar much more clearly.
0: Okay.
1: Looking at the clearly organized subjects and verbs. Clearly organized니까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AI가 정리를 해주죠. Mm-hmm. 주어, 동사 이렇게 쭉 정리를 뭐 칸으로 해주기도 하고 뭐 yeah. 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Mm-hmm. 그걸 보니까요.
1: It helps me understand the grammar, 문법을 much more clearly, 그렇죠. 훨씬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0: 빙가. 자, 마지막은요. 낭독 녹음입니다.
1: The final step is to record myself reading aloud.
0: 자, 이건 녹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낭독이 아니라 The final step is to record myself. 내가 낭독하는 걸 녹음한다. Reading aloud. 뒤에다 낭독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I record myself reading aloud. 이건 녹음이고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record 동사를 뭐로 바꾸면 돼요?
1: Film.
0: Film.
1: I film myself dancing.
0: Okay.
1: Or you could also video yourself dancing. It's a video를 동사로 사용해서. Yeah. Or you could shoot a video of yourself doing something.
0: Okay.
1: Yeah. 네.
0: 가장 짧은 버전은 그냥 film이나 video를 네. 동사로 쓰세요.
1: Uh-huh.
0: 나는 내가 낭독하는 걸 영상으로 찍는다 그러면 I film myself 혹은 I video myself 네. reading aloud. 좋습니다. 자, 동영상 편집 앱을 이용해서 내 목소리를 녹음한 뒤에 AI로 자동 자막 생성을 해봅니다.
1: I use a video editing app to record my voice and automatically generate subtitles using AI.
0: 그렇죠. 자막은 이제 subtitles고 이건 자동 자막 생성이니까 automatically generate 생성하다 subtitles using AI. 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은 틀린 발음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1: Interestingly, any incorrect pronunciation shows up exactly as it is.
0: 그렇죠. AI가 뭐 틀리게 잡는 것도 있겠지만 내 발음이 이제 구분이 안 돼서 다른 단어로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interestingly, any incorrect pronunciation, 자, 부정확한 발음이 shows up, 구동사 나왔네요. 드러난다, 그대로 exactly As it is,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좋아요. 그 문장 다시 한번.
1: Interestingly, any incorrect pronunciation shows up exactly as it is.
0: 처음에는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이제는 30분 정도면 이 과정이 다 끝납니다.
1: It took a long time at first, but now I can finish in about half an hour.
0: 대략 30분 정도. 자, in about half an hour. 좋아요. 자, 영어의 귀가 활짝 트이는 그날까지 이 루틴을 즐겁게 이어가겠습니다.
1: I'll keep enjoying this routine until the day my English listening skills really open up.
0: 우리 귀가 트인다. 뭐 이런 말 이제 방송 우리 제목으로도 쓰잖아요. 뭐 입이 트인다. 이 트인다는 게 활짝 이제 열려서 들린다. 말이 나온다 이 얘기니까 open up 구동사 써봤어요. 활짝 열리다. So until the day my listening skills really Open up. 화면 활짝 열리는 그날까지 이 루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큐티 형 뉴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참고가 되는 멋진 공부법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My 귀티 형 study routine. I am a homemaker in my 40s, and I have been studying by reading EBS 귀티 형 articles out loud for the past 3 years. I think the most advanced stag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studying news articles. After listening to the program, I follow my own 3-step routine every day to really make the material my own. First, I listen to the audio and do verb dictation, focusing on the main verbs to understand the sentence structure. Then I read the article aloud to an AI chatbot, convert it into text, and ask for a sentence structure analysis. Looking at the clearly organized subjects and verbs helps me understand the grammar much more clearly. The final step is to record myself reading aloud. I use a video editing app to record my voice and automatically generate subtitles using AI.

0: Interestingly, any incorrect pronunciation shows up exactly as it is. It took a long time at first, but now I can finish in about half an hour. I'll keep enjoying this routine until the day my English listening skills really open up.
1: Pattern practice.
2: 자, 여러분 교재 94페이지 세 가지 패턴 보겠습니다. 완전히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다, 숙지하다. Make something my own. 자, 여기서는 이제 공부하는 자료니까 material.
3: I follow my own routine every day to really make the material my own.
2: 나는 그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복습했다 할까요?
3: I reviewed it again and again to make the material my own.
2: To make the material my own. 자, 공부를 이제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쓰기 상당히 좋은 패턴이죠. 자, 뭘 훨씬 더 명확히 이해하다. Understand something much more clearly.
3: Looking at the results helps me understand it much more clearly.
2: 그 수업을 듣고 나니까 그 개념을 한결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The lesson helped me understand the concept much more clearly.
2: 이건 비교적 쉽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문구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썼죠?
3: Exactly as it is. 네, 문장 드릴게요. Any incorrect pronunciation shows up exactly as it is.
2: 오케이, 이럴 때 쓰세요. 야, 살붙이지 말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봐. 영어로?
3: Try to explain the issue exactly as it is.
2: 가감 없이 그대로. 오케이, 오늘 통암기 문장 2번 이걸로 갈게요. One more time.
3: Okay, let's do it together out loud. Try to explain the issue exactly as it is.
2: 좋습니다. 아주 유용한 문장이죠. Okay,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How do you study English news?
0: I have my own three-step routine.
4: Oh, what is it?
0: I write down important words while I listen. Use AI to analyze the sentence structure and record myself reading it out loud.
4: Wow, you really take it seriously. But doesn't that take a long time?
0: It did at first, but now it only takes about 30 minutes.
3: Man says, How do you study English news? 영어 뉴스 어떻게 공부해? Woman says, I have my own. Three-step routine.
2: 그쵸. 아까는 follow 동사 썼지만 네. I follow 하셔도 되고 I have 하셔도 돼요. I have my own three-step routine. Okay?
3: 뭐냐고 물어봤죠. Oh, what is it? 했더니 여자가 I write down important words while I listen. 일단 들으면서 important words, 중요한 단어들을 write down, 받아 적어. Use AI to analyze the sentence structure,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고, and record myself reading it out loud.
2: Reading it out loud. 낭독하는 걸 직접 녹음해 본다. 자, 아까 배웠던 표현들을 그대로 대화문에 넣은 거예요. Right?
3: 네. Wow, you really take it seriously 라고 했어요.
2: 우리말에 이거 완전 제대로 공부하네. 그렇죠? 진지한 자세로 한다는 것 자체가
3: yes.
2: 그 얘기죠.
3: But doesn't that take a long time?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했더니 여자가 It did at first. 처음에는 물론 그랬지. But now it only takes about 30 minutes. 지금은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아.
2: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좀 해보시고 그중에 1번과 4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3: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Bye, everyone.
3: Bye-bye.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겨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도와줄까요?
1: Today's sentence is,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 carry that for you. 라는 문장이에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약간 들어주는 느낌의 질문을 했었죠. Mm-hmm. 그 가방들 뭐 들어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었지만 오늘은 직접적으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Do you usually go and help people?
1: It depends.
0: 모르는 사람은 좀 도와주기가 네. 좀 힘들긴 하지만 특히 좀 노인분들이 계시면
1: 네,
0: 그래도 가서
1: like they need help.
0: 네, yeah. 전 특히 이제 뭐 지하철 계단이나 이런 데서는
1: 맞아요.
0: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편이기는 한데 네, 그럴 때 혹시 외국분이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을 딱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Let me carry that for you.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once again, it's
1: Let me carry that for you.
0: 자, let me carry that for you이죠. 자, 우리가 뭐뭐 할까요? 제안하는 let's는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은 let에 s가 없네요, 그쵸?
1: Mm-hmm.
0: let로 시작했어요. 자, 제가 뭐뭐 해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뭐뭐를 할게요 라고 제안을 할 때 특히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할 때 자원을 할 때 volunteer를 할 때는 mm-hmm. let me 뭐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뭐뭐 할게요. Let me. Let me. 여기까지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Let me. 이렇게 말할 때도
1: It's very similar
0: 있죠.
1: to allow me.
0: Oh, allow me. 굉장히 yeah. 좀
1: Permit
0: 고급스럽네요.
1: 네.
0: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Permit me. 제가 하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Let me도 비슷하죠. Let me. 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지 얘기를 할 때 Let me 뒤에는 이제 동사가 와요. 들어준다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들어주다는 carry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carry, C-A-R-R-Y, 운반하다, 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응용해서 carrier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carrier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갖고 다니는 가방을 carrier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carrier는 진짜 뭐뭐를 운반하는 사람 혹은 것을 뜻해요. 그래서 carrier는 그런 경우로 많이 쓰고요. 가방, 여행 가방은 suitcase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arry, 들다 운반하다인데 그걸 운반하다이니까 let me carry that. That까지 넣으면 제가 그걸 들게요 라는 말이죠. Let me carry that. 아, 그거요? 그거 제가 들게요. Let me carry that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들고 있는 거를 내가 대신 들어준다. 뭐 상대방이 들 것을 내가 대신 들어준다. 그 사람이 물건을 내가 대신한다 라고 할 때는 for you, 당신을 위해 라는 말을 맨 뒤에 넣어줄 수 있겠죠. Let me carry that for you. 이런 식으로요. Let me carry that for you. 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또 따라 해볼까요?
1: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 carry that for you.
1: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 carry that for you.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이제 패턴 프랙티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패턴을 연습해 볼까요?
1: Well, let's start with our sentence. Let me carry that for you.
0: Mm-hmm.
1: We're going to change carry that to a different action. So let me 뭐뭐 for you.
0: 아하, carry that 대신에 다른 동사, 다른 행동을 넣어서 제가 뭐뭐 해드릴게요 라는 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원을 하는 건 똑같지만 어떤 행동을 할지는 달라지는 거죠.
2: So what are we going to do for the other person?
1: Well, for example, let me cut the apple for you.
0: 아, 사과를 먹는 상황이군요. 근데 그 상황을 누가 깎을까요? 아, 제가 사과를 잘라드릴게요 라고 할 때 let me cut the apple for you가 되는 거죠. 너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먹는 바로 이 사과, 그 사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the apple, 근데 발음은 the apple이 되겠죠. Let me cut the apple for you가 되겠네요.
1: Let me hold the bag for you.
0: 네,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가방이 mm-hmm.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잠시 가방 들어줄게. Let me hold the bag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Hold가 들다. The bag, 그 가방이네요. Let me hold the bag for you.
1: Let me pay for that for you.
0: Pay for that. 그것을 위해 계산하다. 그거 계산해 드릴게요, 제가. Let me pay for that for you.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1: Mm-hmm.
0: For가 두 번 들어가서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두 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있잖아요, 잭쌤.
1: 네.
0: 아까 그 왔었던 잭 말고 잭이요. 그 사람이
1: 네.
0: 하는 말,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2: I can't understand what he's saying.
1: Let me explain it for you again.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0: 잭이 설명해 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자, I can'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라는 말이죠.
2: What he's saying.
0: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랬더니,
2: Let me explain it for you again 이라고 했죠.
0: 자, explain이 설명하다이고요. 그것을 설명하다니까 Let me explain it 이죠.
2: For you까지 붙이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0: 아, 내가 설명해 줄게이고 다시는 맨 뒤에 again을 붙여주면 되는 거네요.
2: Let me explain it for you again.
0: 이런 식으로요. 제가요.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요.
1: Mm-hmm.
0: 리서치를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 어떡하지?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1: Let me look it up for you.
0: 정말요? 고마워요. 자, look it up이라고 했는데요. Look up은 물론 위를 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찾다라는 뜻도 있어요. 특히 정보를 찾다라고 할 때 look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let me look it up for you. Look it up이라고 하면 그것을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라는 말이죠. 특히 정보, 예를 들어 뭐 전화번호, 누구의 이름, mm-hmm. 어떤 내용 이런 거를 찾을 땐 look it up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1: Let me peel it for you.
0: Peel, P-E-E-L.

0: 아까 사과를 컷 하는 거는 잘라주는 거고요.
1: 음흠.
0: 껍질을 깎다라고 할 때는 pee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껍질을 벗겨드릴게요. Let me peel it for you. 여기서 it은 뭐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될 수도 있겠죠. 껍질이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1: Let me open that for you.
0: Let me open that. Open that은 그것을 열다이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제가 그거를 열어드릴게요. Let me
1: I think
0: open
1: that's
0: that for you.
1: one of the husband duties. If there's a jar of pickles or something.
0: 아, 안 열리는 꼭 유리 jar들이 있어요.
1: 네.
0: 네.
1: Let me get the door for you.
0: 아, open 또 해주는 게 door네요. 그쵸? Let me get the door for you. Get the door는요. 문을 가지러 가는 게 아닙니다. Get the door는 문을 열어준다. 특히 열어주고 잡아줄 때. 그쵸? 문을 잡아드릴게요 라고 할 때 Let me get the door for you 라는 표현을 써요.
1: Let me pack it for you.
0: Pack. 짐을 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 me pack it for you. 그거를 제가 싸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1: Or 포장해드릴게요.
0: 포장해드릴게요 라는 뜻도 되고요.
1: Let me buy lunch for you.
0: 어, 진짜요? 저 배고팠는데 오늘 사주는 거예요? 네.
1: 네.
0: 네, 제가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Let me buy lunch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Let me 뭐뭐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드릴게요. 라는 이 문장을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우리 연습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 크게 잭쌤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 me cut the apple for you.
0: Let me cut the apple for you.
1: Let me hold the bag for you.
0: Let me hold the bag for you.
1: Let me pay for that for you.
0: Let me pay for that for you.
1: Let me explain it for you again.
0: Let me explain it for you again.
1: Let me look it up for you.
0: Let me look it up for you.
1: Let me peel it for you.
0: Let me peel it for you.
1: Let me open that for you.
0: Let me open that for you.
1: Let me get the door for you.
0: Let me get the door for you.
1: Let me pack it for you.
0: Let me pack it for you.
1: Let me buy lunch for you.
0: Let me buy lunch for you. 마지막 문장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3: 내가 들어줄게.
2: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고마워.
4: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0: 네, 친구가 많이 도와주면 좋죠. 자, 처음에 한 친구가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라고 했어요. 자, 장바구니.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 바구니라고는 했지만 보통 봉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bag. 가 들어갈 것 같고요. 장본 물건들을 보통 우리가 groceries라고 하죠. 근데 그게 무겁대요. 무거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어요.
1: 아하.
0: 요거는 여러분들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일단 helpful이라는 표현 써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뭐 고맙다는 말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이런 표현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자, 굳어진 표현인데요. 어떤 표현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대화를 이제 영어로 들어볼게요.
5: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6: Let me carry that for you.
5: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6: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5: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1: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0: 그렇죠.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Bag of groceries. 이게 이제 장바구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본 가방인 거죠. 장가방. 그게 너무 무겁다. is so heavy. heavy가 무거운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0: 친구가 내가 들어줄게.
1: Let me carry that for you.
2: Let me carry that for you.
0: 그렇죠. Let me carry that for you. 뭐 이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자, 이어서 친구가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고마워. 라고 했어요.
3: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2: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0: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표현을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would가 그렇게 해준다면 이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at would be 뭐뭐는 굉장히 좀 공손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뭐뭐하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helpful,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된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thanks, 고마워 라고 또 덧붙였네요. 자,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마지막으로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1: That's what friends are for.
2: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자, 이 표현이 이제 굳어진 표현인데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그냥 이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친구가 필요한 이유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다양한 억양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들어봤고요. 참 좋은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표현들 잘 기억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let's listen to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1: Let me carry that for you.
3: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1: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요.
2: Let me carry that for you.
0: 자, 이 문장을 이제 원어민처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let me. 여기선 let. 이렇게 시옷받침처럼 책 96쪽 보시면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시옷받침도 생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let me, let me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발음할 때는 그렇게 돼요. 자, carry가 아니죠. carry 이렇게 여러 개의 모음 소리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arry이고요. R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되겠죠. That, 여기에는 마지막 T가 시옷받침처럼 돼야 되고요. TH는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THE 소리가 나죠.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은 상태에서 뒤로 쏙 빼면서 THE 이렇게 소리가 나는 소리입니다. THAT 이렇게 한 다음에 FOR 같은 경우도요. 물론 단어를 얘기할 때는 FOR이지만 빨리 발음할 때는 FUR, FUR 모음 소리 없이 그냥 FR 소리만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같이 이 문장 연습해 볼까요?
2: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 carry that for you.
2: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 carry that for you. 네, 빨리 발음할 때는 확실히 조금씩 생략이 되는 게 많죠? 자, 복습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2: Splendid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2: 네, 오늘은요 우리 9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Mm-hmm. 오늘 화요일이고 18일 되겠습니다. Yes. 자, 여행을 하다 보면은 현지 주민에게 길을 묻는 일이 아주 흔하잖아요.
1: Asking for directions.
2: 그렇습니다. Mm. Asking for directions. 보통 선생님은 한국에서나 혹은 외국에서나 길을 yes. 좀 헷갈린다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잠깐 내가 지도 보면서 끝까지 알아낼게 이런 편이세요?
1: 요새는 이제 전자 지도가 있다 보니까
2: 네. 전자 지도가
1: like, we have the navigation, we have a certain map, so it's very convenient, incredibly convenient, but I like asking. I like asking for directions.
2: 저는 yeah. 그 지도를 봐도 on my phone usually. Right. 그러니까 지도를 봐도 이게 어느 방향인지는 동서남북 구별이 조금 어려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1: 길치시군요.
2: 네네네 맞아요. 약간. 저 길치예요.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m bad with directions.
2: I'm bad with directions.
1: Right.
2: 네, 그렇습니다. I'm terrible with directions.
1: Terrible with directions.
2: So always much more convenient and easier for me to ask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right. 훨씬 더 편한 거예요.
1: Always ask.
2: 네. Yeah. 자, 한국에 또 있다 보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Right. 그 길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Mm-hmm. 물어볼 때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게 사실 영어로 막 생각하기가 막 복잡하고 막 그래서
1: 본인도 그럴 때가 있어요.
2: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그냥 follow me.
1: 아 직접.
2: 예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1: 좀 연기하면서 I'm going that way anyway.
2: I'm going that way anyway. 바로 며칠 전에 했던 표현이기도
1: anyway,
2: 하죠.
1: That's
2: 네
1: right.
2: 우리가 바로 안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라서 I'm going there anyway. 그러면 I'm heading that way anyway.
1: I'm heading that way anyway.
2: 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었고. Right.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정반대 방향인데 그냥 가시죠.
1: 그래도 나이스하게.
2: 정말 yeah. 한국인들은 친절하다. Unbelievably 친절하다라는 말을 많이
1: Very
2: 들었다는.
1: Very kind. That's right.
2: 네, 자, 오늘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Mm-hmm. 자, 오늘 대화 먼저 영어로, 아, 한국말로 들어보세요. Ah, 실례합니다.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요?
3: 아, 한 두 블록 정도 쭉 가신 다음 왼쪽으로 도세요.
2: 여기서 먼가요?
3: 아니요. 걸어서 한 5분 정도요.
2: 감사합니다. 제가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네, 그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이런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thank you 하고 가도 되는데 하면 더 좋거든요.
1: I usually say, I thought I was lost.
2: 그렇죠.
1: 솔직히, 네. I was lost. 몰랐으니까 물어봤을
2: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2: I thought I was lost. 제가 길을 완전히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 제대로 온 거예요. 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2: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그래도 물어보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아요?
2: 네, 그럼요. 네. 그래도 물어보고 가는 게. 자, 이렇게 말하죠. 실례합니다.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요?
1: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2: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자, 여기서 이제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고 말하는 거라서 the subway station. 뭐라고 right. 콕 집어서 뭐 양재역 혹은 뭐 주협역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right. 이 근처에 있는 그 지하철역 하면 다 알만한 거라서 the subway station이라고만 right. 표현을 한 건데요.
1: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2: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How do I로 시작합니다. Right. 어떻게 하면 되나요? How do I? 그렇죠?
1: You can say how do I.

0: 네.
1: Get through my life without
0: without
1: you.
0: you. 그렇죠. 내가 당신이 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리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How do I?
1: 모든 걸 노래로 그냥 외우기 쉽네요.
0: 왜냐면 다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요, 팝송 가지고 배운 경우 많아요.
1: How do I live without you? 그
0: 그렇죠.
1: 노래죠?
0: 네,
1: 네.
0: 맞아요. 내가 당신이 없이 이미 she's or he's already gone. 이미
1: Right.
0: 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당신 없이 살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How do I?
1: 그냥 지하철만 가고 싶은데 참 슬픈 내용으로
0: 그렇죠.
1: 빠져들어갔네요.
0: 지하철만 가고 싶은데. 자, how do I? 이렇게 그 방법을 물을 때 how do I?
1: Yes.
0: 가볍게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라고 해서 get to를 보통 쓰지, go to라고는 의외로 많이 안 하더라는 거죠.
1: 왠지 go-to가 맞을 것 같은데.
0: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나요?
1: How
0: 이러니까.
1: do I go to the subway station? But we don't say it that way. How do I get to the station?
0: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션까지 도착하기까지 길을 다 알려달라는 말이 되는
1: That's
0: 거라서요.
1: right. Directions.
0: 그렇죠.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How do I 하고 get to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0: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자, 그랬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두 블록을 직진하셨다가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1: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0: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1: 예스.
0: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모를 단어는 정말 없습니다. Go straight. 직진하세요. Go straight. 똑바로 가세요. Go straight. 얼만큼? For two blocks. 두 블록만큼. 자,
1: Right.
0: 만큼이 for가 됩니다.
1: For two blocks.
0: For two blocks.
1: We always say, go which direction first.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얘기해요, 영어로는. 그쵸? Go straight, go left, go right.
0: 네.
1: 그 다음에, 얼만큼? One block, two blocks, three blocks.
0: 그렇죠.
1: So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hen turn left.
0: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라고. And then turn left. 혹은 그냥 and turn left 하시면 되겠네요.
1: Right?
0: 네. 자, 그냥 간단해요. 두 블록 정도 쭉 가신 다음 왼쪽으로 도세요.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거기가 먼가요?
1: Is it far from here?
0: Is it far from here? 네.
1: Yeah.
0: 그것이 it라고 하는 건 the subway station을 말하는 거겠죠.
1: Right.
0: So is the station far from here? 그러니까 far from 어디 어디 하면 어디 어디로부터 멀리 있는 이란 말이 되잖아요. So is it far from here? 그냥 is it far라고만 해도 돼요.
1: Is it far? 머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서 이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몇분 거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Is it far from here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0: 그냥 is it far? 그러지 말고 Is it far from here?
1: Is it far from here?
0: 그렇죠. 여기서부터 멀리 있나요? 그 말이죠.
1: 근데 집에서 떠나기 전에
0: 네.
1: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볼 땐 멀어? Is it far?
0: 그건
1: It's
0: 된다.
1: okay.
0: 네.
1: Before you begin your journey.
0: 그러니까 일단 길을 떠나기 전에 막연하게 그게 먼 거리야? 한다면 Is it far? 라고만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좀 특정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거기까지라고 하니까 Is it far from here?가 좀 낫겠는데, far from은 이제 물리적으로 어디서부터 먼 거리에 있다라고 할때 far from here, far from my house, far from my office, far from EB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1: Right.
0: 좀 추상적으로
1: Right.
0: it's far from over.
1: I was just gonna say that.
0: 어머 어머
1: It's far from over.
0: 어떡해.
1: I was just getting ready to say it and then you read my mind.
0: 어떡해.
1: 아직 끝날라면 한참 멀었다. 한참 남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0: 네.
1: Oh, this program is far from over. We have another 15 minutes, 20 minut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0: 그렇죠.
1: 네.
0: 네. 그러니까 over는 끝나는 걸 말하고
1: Right.
0: 끝나는 시점까지 아주 한참 멀었다. It's far from over. 뭐뭐로부터 거리가 멀다라고 할 때.
1: Yes.
0: She's far from sh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 She's far from shy. You can say it that way, a little
0: 네.
1: poetically.
0: 그렇죠.
1: Sure.
0: 시적으로.
1: 야.
0: 저기 좀 이렇게 수줍어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1: 너무 아니다라는 뜻이죠.
0: 네. 그렇죠. 아주 아니다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도 거리가 멀다라고 하거든요.
1: Yeah,
0: 네.
1: right.
0: far from 그렇게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literally 말 그대로 is it far from here? 여기서부터 멀리 있나요? 라고 물어요. 자, 두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3: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2: Is it far from here?
0: Is it far from here? 자, far 말 그대로 길게 발음합니다. Far 이런 식으로요.
1: Far from here.
0: Is it far from here?

0: 아까 보행성이 far from 한가 말씀하신 거 내용이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해봤는데, sometimes when you say you're really not okay, you can say I'm far from okay.
1: I am far from
0: 정말
1: okay.
0: 오케이하지 않아.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아프다, 너무나 뭐 괴롭다 할 때, I'm far from okay.
1: I am far from okay.
0: We say that all the time.
1: Thank you for asking.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0: Are you
1: 하면서,
0: okay?
1: I'm
0: I'm far.
1: far from okay. Thank you for asking.
0: Poor 보양쌤.
1: 네, 그렇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런 말이 바로 far from okay가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이제 거리가 멀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is it far from here? 그랬더니,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0: Not really.
1: Not really.
0: Not really.
1: 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걸어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0: It's about a 5-minute walk.
1: It's about a 5-minute walk. 걸어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할
0: Yes.
1: 만하네요. 갈 만하네요. 그죠?
0: Yeah, it's very close.
1: 네. 자, 이렇게 yes도 아니고 no도 아닌데, 그러나 no에 좀 가까운 거. Not really가 있습니다.
0: Not really.
1: Not really.
0: 근데 왜 yes도 아니고 no도 아닐까요? 그냥 왜 not
1: 그러니까.
0: really라고 했을까요? Not really means it's between yes and no. If you think 5 minutes is far, it's far. If you think it's close, it's close.
1: It's really
0: So
1: relative.
0: just kind of like not really. 그냥 별로야 이런 식으로. It's not that far.
1: 그렇죠.
0: Not really.
1: It's not that far. 뭐 이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냥 금방 가. Not really.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It's about a 5-minute walk라고 했어요.
0: Right.
1: 네. 자, 5분 걸어서 가는 거리, 도보 이동을 가리켜서 a 5-minute walk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걸어서 가는데 5분 걸린다, 대충. 그러면 the walk takes about 5 minutes.
0: About 5
1: 네.
0: minutes.
1: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Right?
1: 네.
0: But here we generally say the distance is 5 minutes into a simple form, 5-minute walk,
1: 5-minute walk.
0: 2-minute walk,
1: 그렇죠. 2-minute
0: like
1: walk.
0: 1-minute walk.
1: 맞습니다. One minute walk. 네. 자,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10분 걸리는 거리, 자동차로 10분 걸리는 거리다 하면 뭐, a 10-minute drive.
0: That's right.
1: 네.
0: Yeah. 10-minute
1: a
0: drive.
1: 10-minute drive.
0: 20-minute drive.
1: 그러면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는 거리라고 하면
0: It's a 2-hour flight.
1: it's a 2-hour flight라고
0: That's right.
1: 하면 된다는 거예요.
0: 저는 저기 워싱턴 DC에서 왔으니까
1: 네.
0: It's like a 15-hour flight. It's a long flight.
1: 어머나, non-stop?
0: You have to watch like 5, 6 movies.
1: 그렇구나.
0: 예.
1: non-stop인 거죠, 선생님?
0: Non-stop. That's right.
1: 네. 자, a 2-hour flight, 뭐, 15-hour flight, 이렇게 말하는군요.
0: Yes.
1: 네. 여기서는 it's about a 5-minute walk. 약, 뭐, 한 5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전 제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을까봐 걱정했어요.
0: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1: I was worried I was lost. 아까 선생님은 제가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라는 말을 I thought I was
0: I
1: lost.
0: thought I was
1: 네,
0: lost.
1: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0: You can,
1: 그렇죠. 근데 이분은 생각도 그렇게 했고, 또 걱정까지 한 거예요.
0: 걱정까지.
1: 네,
0: Worried.
1: 그렇습니다. 그래서 I was worried I was lost. 내가 뭐뭐를 했다고 여기고 제가 걱정을 했죠. I was worried I was 뭐뭐. 실제로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thought it was possible that I was lost. 즉, 내가 길을 잃었을까 봐 걱정이 됐다는 말이죠.
0: I think this tourist wasn't sure. I think she knew she's on the right way, right path, but that she wasn't certain. That's why she was asking. Oh, okay, I'm not lost. I'm going the right way.
1: I'm going the right way.
0: Yes.
1: 그렇죠. 제대로 된 길을 사실 가고 있었던
0: Yes,
1: 거예요.
0: that's right.
1: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Not really. It's about a 5-minute walk.
3: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1: 네, 여기까지입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시죠.
3: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2: Go straight for 2 blocks and turn left.
3: Is it far from here?
2: Not really. It's about a 5-minute walk.
3: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0: Let's go.
1: 실례합니다. 지하철역에

0: 어떻게 가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1: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2: 두 블럭 정도 쭉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도세요.
0: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1: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0: 아, 거기가 여기에서부터 먼가요? Is it far from here?
1: Is it far from here?
0: 아, 꼭 그렇지도 않아요. Not really.
1: Not really.
0: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It's about a 5-minute walk.
1: It's about a 5-minute walk.
0: 아, 고맙습니다. 전 길을 잃었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1: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0: 여기까지입니다.
3: 예! 고전!
0: 아우, 정말 잘하셨어요. Mm-hmm. 자, how do I 라고 하면, 뭐뭐를 어떻게 제가 하면 될까요? 라는 말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yes. 가장 가까운 역까지, 여기 주변에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역까지는 어떻게 가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94쪽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 Okay. How do I get to the nearest station?
0: How do I로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Get to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 Yes.
0: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역이라고 해서 the nearest statio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 The nearest station.
0: 네, 가까운 역이라고 할 때 그냥 near station 하시면 안 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역이라고 해서 the nearest station. The nearest station이
1: right.
0: 되겠죠.
1: You can say the closest if you want.
0: 그렇죠.
1: The closest station, the nearest station.
0: The closest station 혹은 right. the nearest station 다 좋겠군요.
1: Sure.
0: How do I get to the nearest station? 가장 가까운 역까지 어떻게 가면 될까요?
1: Mm-hmm.
0: 또 여기서부터 당신 사무실까지는 어떻게 가면 되나요?
1: How do I get to your office from here?
0: How do I get to your office from here?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하철역에 왔으면 거기서 전화해.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알려줄게. So
1: right.
0: how do I get to your office from here?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되냐? 어떻게 가면 되냐? 이렇게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
1: Exactly.
0: 네. 자, 그리고 나는 내가 뭐뭐 했다고 여기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됐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길을 잃었다고 여기고 걱정을 했다. I was
1: right.
0: worried, I was lost가 있었는데
1: right.
0: 이걸 조금 바꿔서요. 저는 제가 늦었을까 봐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죠.
1: I was afraid I was late.
0: 네. I was afraid I was late. 이때도 I was worried 해도 되는 거죠.
1: Yeah, I was worried I was late.
0: 네.
1: I was afraid I was late.
0: 네. 그랬을까 봐 어쩌지? 하고 겁나 했다고. I was afraid I was late. 그다음에
1: right.
0: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일찍 왔을까 봐 걱정했죠.
1: I was worried I was too early.
0: 네. 너무 내가 일찍 왔을까 봐. I
1: right.
0: was too early. 모두 이렇게 그랬을까 봐라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 Getting early is better.
0: 네, 그렇죠. All the time. 항상
1: all the
0: 그렇습니다.
1: Time. That's right.
0: 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저희 교재를 참조하셔서 곳곳에 있는 그 다른 예문들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 Sure.
0: 네,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oar, 뜻은 급증하다, 치솟답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emperatures soared to a record high of 42.5 Celsius in the southeastern city of Yangsan on Sunday, marking the highest reading since modern weather observations began on the Korean Peninsula. 여기서 soar라는 표현은 수치나 정도가 급격히 치솟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Oil prices soared after the announcement. 유가는 그 발표 이후 급등했습니다. 뉴스에서 soar to a record high, soar past expectation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급격히 치솟았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oa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uesday, the 18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Kimchi, kimbap, galbi, and even fried chicken. These are just a few K-food staples that have captivated palates around the world. And joining this list is K-bakery, which is taking the U.S. by storm. Kimchi, kimbap, galbi, fried chicken과 라면 등등. 근래 들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는 종류도 다양한데요. 여기에 이번에는 빵과 케이크, 즉 K-베이커리가 합세했습니다. 특히 미국 지역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데요. Korean bakeries have successfully captured the spotlight in the U.S. market with a comprehensive one-stop concept, offering over 200 varieties of K-style baked goods under one roof while adapting the American retail environment. And this strategy has certainly struck a chord across all demographic groups, increasingly turning first-time visitors into loyal, repeat customers.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 스타일의 베이커리 상점은 국내에서 그런 것처럼 한 지점에서 200여 종의 아주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 이 중에서 원하는 걸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컨셉트로 미국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호기심에 처음 한국 빵을 맛본 손님들이 이후 빠르게 단골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Tuesday morning is our trusty friend Paul Matthews. Good morning, Paul.
1: Good morning. Happy Tuesday. I'm hungry.
0: Oh, yeah. With some bread.
1: Talking about K-bakeries. Where's my K-bakery suit? Where's my donut?
0: Well,
1: I could do with a K-donut this morning.
0: Yeah. I mean, Korean bread is a little bit different to Western bread. I mean, not just bread, but, you know, bakery goods, right?
1: Yes. I think it comes down to the fact that a snack in Korean is often sweet.
0: Yes.
1: And so bread is seen more as a snack than as part of a meal. And therefore, bakery selections traditionally have been on the sweeter side. That said, there are Korean bakers who are baking European-style breads as well. And I have to say, some of the best bread is here in Korea.
0: Mm.
1: I have a bakery near my house, a little one, that makes the best baguettes.
0: Really?
1: Yeah.
0: Wow. You don't have to go to Paris now then to
1: get the... that would be very expensive for a loaf of bread soup.
0: Just for some baguette. All right.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저희 지금 빵지순례하고 있어요입니다.
1: Oh, what an interesting phrase.
0: Yeah, obviously it's a sort of portmanteau of 빵 and 성지순례, which is a pilgrimage.
1: Yes.
0: But, for bread, that is.
1: Yeah.
0: So how would you say this full sentence in English?
1: Yeah, there are lots of ways to say it. I think you don't have to follow the example in the 무모한 문장. There are lots of ways to give the suggestion that this is important to you.
0: 그쵸.
1: You're on a journey of some kind.
0: 네.
1: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you come up with.
0: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지순례가 아니라 빵을 찾아 나서는 이 빵지순례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요즘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지금 빵지순례하고 있어요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 네, 저도 도넛... 지순대 하고
0: 아,
1: 있어요.
0: 아, 도넛 지순. 뭐야,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저희가. 그렇게 맛있는 도넛을 찾아다니는 선생님도 있지만 여러분,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닐 때 나 지금 빵지순례하고 있어. 요거를 영어로 원어민에게 말을 한다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다양한 문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45 문자 보내주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또 EBS 반디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입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0: 좋아하는 빵도 알려주시고,
1: 네.
0: 예, 이 무모한 문장,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보내주세요.
1: So, you know what the fastest baked good is?
0: Now, what is the fastest baked good?
1: Scone.
0: 아, it's gone이 아니라 scone.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빵 관련된 사연 그러면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빵 하면 약간 간식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1: 네.
0: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주식의 느낌이 있죠?
1: Well,
0: 아마도?
1: because we have two sorts. We have bread and we have pastries. So bread
0: 아.
1: is most often going to be for eating with your meal,
0: Yeah.
1: eating as a sandwich, whereas cakes and pastries are very much the sweet, the snack, the dessert.
0: The dessert, indeed. All right, well, we'll be looking forward to your sweet messages. In the meantime, let's have a look at some more serious stuff. 오늘의 morning headlines 시작합니다.
1: 레코드브레이킹 토렌셜 레인 퍼멀드 코리아스 사우스이스턴 코스탈 리전스 with the city of Koje seeing a record 124.5 milliliters of rain per hour, a level expected to occur only once every 200 years.
0: 기록적인 폭우가 경남 남해안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거제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사상 최대인 124.5mm를 기록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번 발생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A study finds that one in eight Korean adolescents eats meals with their parents fewer than four times a week, a routine deficit linked directly to higher levels of severe psychological stress.
0: 우리나라 청소년 8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네 차례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족 식사 횟수의 부족은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A global temperature increase of 1.5 degrees Celsius will likely expose about 290 million elderly individuals, or 22% of the world's senior population, to intolerable, dangerous heat levels for at least 1 month every year, according to a research published in The Lancet Planetary Health.
0: 국제학술지 Lancet Planet Health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상승할 경우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약 2억 9천만 명의 노인들이 매년 최소 한 달 동안 위험한 수준의 열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 The remains of an ancient bridge named after the former Roman Emperor Nero have emerged in Rome's Tiber River as weeks with virtually no rain caused water levels to plunge.
0: 이탈리아 로마에서 수주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테베레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딴 고대 로마 시대의 다리 유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1: Scientists have identified a Neanderthal version of a gene that makes the body respond more strongly to growth hormone, resulting in considerably more muscle mass in adults who carry it.
0: 우리 몸이 성장 호르몬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네안데르탈린 변이형 유전자의 존재를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성인은 상당히 많은 근육량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Record-breaking torrential rain pummeled Korea's southeastern coastal regions, with the city of Koje seeing a record 124.5 millimeters of rain per hour, a level expected to occur only once every 200 years.
0: 기록적인 폭우가 경남 남해안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거제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사상 최대인 124.5mm를 기록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번 발생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rained so much yesterday in the southern regions.
1: Yesterday in Koje alone it was approaching 600 millimeters of daily rain. That's the highest level on record. It's never been seen before. And certainly in some areas, like if we go down to Tongyeong or to Kadok Island, they were getting 100 milliliters of rain per hour.

0: Well, you'd be on a coffee pilgrimage as well as a bread pilgrimage.
1: 이은미님은 폴쌤 도넛 지술래. I'm in.
0: Let's go. We can do it.
1: 네,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김지현님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빵집도 외국인들로 북적거려요.
0: Ah, yeah. Well, that's always a good sign if you're looking for European-style bread.
1: Yeah.
0: If you look for foreign faces, there may be a chance that it's good.
1: 5993님은 저도 한때 빵지술래 다녀서 빵지술래 지도도 갖고 있어요.
0: Ah, wow. Very useful.
1: What a map for this.
0: Well, wow. There are maps for all sorts of things nowadays. You can search out, you know, the best kind of restaurant for one dish or the best kind of bread.
1: I was not aware. 자, 변담비님, 15개월 된 아들, 빵을 너무 좋아해서 울다가도 빵을 들으면 뚝 그쳐요. 빵은 애들 입에도 맛있나 봐요 하셨습니다.
0: Oh, fantastic.
1: 빵이 살짝 달짝지근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빵은 살짝 스윗하죠. 그래서 애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Yeah, it's just, I think as humans, we love carbs, and bread is a very delicious carb.
1: 아유, 탄수화물이 참 항상 문제인데, carbs. 자, 이채림님, 저도 빵순입니다. 먹는 것도 좋지만 요즘 베이커리 카페 안에 가득 찬 빵 종류가 어찌나 많던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업돼서 영혼마저 홀리는 듯해요. 그치만 빵 가격이 너무 치솟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하셨습니다.
0: 아이고, that's always a problem.
1: Yeah, everything's getting expensive, even bread.
0: Well, I think especially bread because it's seen as not a necessity. It's not a staple, it's more of a luxury.
1: Yeah,
0: and so
1: yeah.
0: sometimes it can be very pricey.
1: Indeed. 자, 오늘 무모한 문장은 저희 지금 빵지술래 하고 있어요입니다. 요즘 빵집을 찾아다니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0: Oh, Sue, you know what kind kind of bread sheep love?
1: Oh, sheep?
0: Yeah.
1: What kind of bread do they love?
0: Baguettes.
1: 자, I need something to pull me down.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listen to Sarah Bareilles with Gravity.

0: 물론 컨텍스트는 좀 주어져야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언어 유희, pun 너무
1: Yeah, I
0: 좋습니다.
1: think you'd hear this in a movie or in a play, as a joke, as a throwaway line. Excellent.
0: 그래요. 선생님의 기립박수는 저 처음 본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1: I
0: 지금
1: really enjoyed it.
0: 칭찬을 해주고 싶은 문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자, 박숙님, We're going on a pilgrimage to Canterbury. 또 하나 더.
1: This is another excellent pun.
0: Canterbury라는 곳이 있죠. 거기를 이제 인용한 것 같아요.
1: Yeah, because if you know the Canterbury Tales, it's a place you go on a pilgrimage to, so
0: Exactly.
1: Canterbury is also brilliant. I love it too. Puntastic today.
0: I think we have a string of these. 이것도 너무 좋고요. 5484님, I'm walking the 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인데 이제 빵이니까 P로 쓰신 것 같아요.
1: Yeah, this is excellent. This is a little harder for native speakers to get.
0: Okay.
1: Because if you are French, I think you might get it because the French word for bread is pan,
0: With a P.
1: with a P. But I think this is more for Korean English speakers.
0: Okay.
1: But excellent.
0: 너무 좋습니다. 자, 안두혁님. I get around famous bakeries in Korea as if there's no diet tomorrow.
1: No pun, but this is very good again. Excellent. I love the idea of there being no diet tomorrow. Well done.
0: All right, great. 자, 이은미님, we're on a bakery crawl.
1: Just let me cross that out.
0: 이것도 bar hopping처럼 bar crawl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1: I was going to say that, but
0: okay,
1: yeah,
0: sorry.
1: had to cross it out. Well done. Very good.
0: 선생님도 이런 거 하셨어요? 대학생 때 bar crawl, bar hopping?
1: I cannot speak on that topic on the radio.
0: 알겠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대학생활 1년 밖에 안 했지만 그때 오리엔테이션 위크가 있었어요. 위크라고 이제 그 입학 아니 뭐죠? 1학기 개학하기 전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개강하기 전에 Oh my goodness, I'm losing all my words today. 그런데 이제 그 위크 동안에 학생들끼리 바 허핑, 바 크롤 하면서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 했던 게좀 후회가 돼요. 전 술을 안 마셔서 뭐 아주 조금 마시긴 하지만 그래서 아유, 가면은 뭐 재미있을까 해서 안 갔는데 이제 좀 후회가 되네요. 친구들이 다 다녀와가지고 사진 찍은 거 보여줬는데 너무 재밌어
1: I
0: 보이더라고요.
1: think a bakery hopping would be more fun.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포레스트님은 유튜브로 We're on a quest for the holy bread.
1: Oh, that's very nice. It reminds me of Monty Python's Quest for the Holy Grail.
0: 그렇죠.
1: So it's a lovely pun as well. Very good.
0: 맞아요. Holy Grail이 원래 표현인데 그걸 Holy Bread로. 너무 좋습니다. All right,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1: Oh, so difficult. So many good ones and so many good puns. It's got to go to Yoonhee Sun Nim with I'm hunting pressure.
0: 윤희선님께 반찬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I'm gonna pick. We're going on a pilgrimage to Canterbury.
1: 아, very nice.
0: 네, 박숙님 뽑도록 하겠습니다.
1: 박수도 박사할까요?
0: 박숙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릴게요. What would you say, Paul?
1: Simply, I've crossed out two already.
0: Oh.
1: I've got to get to the baker's.
0: I've got to get to the
1: Yeah,
0: baker's.
1: not the bakery, because in the UK, we often refer to it as the bakers, the grocers, the butchers.
0: 맞아요. 의사를 만나러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요. The doctors.
1: Exactly.
0: 이렇게 해서, 누구 apostrophe s. 이렇게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빵집도 bakery라고 해도 되지만, I've got to go to the baker's, apostrophe s. 이렇게 쓸수 있겠고, 저는 미션 그대로 한번 살려서 쓸게요. We're on a mission to find the best bakery.
1: Excellent. Sue,
0: Yes.
1: what baked good makes you fall in love?
0: Oh, don't know.
1: A banana cake.
0: Banana cake. 네. We're on a mission to find the best bakery. And maybe the best banana cake.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Bruce Springsteen dancing in the dark. See you in part two.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